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주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남극해간 보물원정대.
7: 무슨 여행 짐가방이 이렇게 무거워.
8: 난 힘들어서 더는 못 밀겠어.
9: 아이고 얘들아, 내가 깜빡한 게 있어서 미안한데 이것도 넣어야 해.
7: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6: 구대희 시장님이 남극 여행을 가신대. 그래서 장비를 빌려드렸지.
9: 남극으로 보물찾기 여행을 갈 거야. 이것만 있으면 얼음에 묻힌 보물도 찾을 수 있거든. 치카레타랑 내가 입을 방한복도 있어. 색이 너무 이쁘지 않니?
10: 저 양반이 애써 보물을 구해오면 몰래 보물만 쏙 챙겨야지.
9: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다친다.
8: 제가 할게요. 안 되네요.
11: 그래서 윤 연장님 보물 더듬기란 말이 생겼지. 보물이 눈앞에 있어도 저 눈더미에 파묻히면 눈을 훤히 뜨고도 안 보이거든.
6: 이번엔 달라요. 우리가 찾아서 전부 나눠 가질 거니까요. 그쵸 할아버지?
12: 좋은 생각이구나 이해야. 다 같이 모험에 참가했으니까 나눠 가져야지. 그쵸 선장님? 나눠요? 어림없는 소리. 내가 보물을 찾으면 다 내 거요. 아마...
9: 저 혹시 우리 본 적 있나요?
10: 내가 흔한 얼굴이라 그래요. 우리가 만났을 리가 있겠어요?
9: 그래요? 얘야, 너 춥지 않니? 저리 가서 옷 좀 껴입자. 콧집어 말하긴 그렇지만 저 험비어더란 사람 어째 좀 수상하단 말이야. 요것 봐라. 어디서 많이 봤던 고양이들이 왜 내 가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을까?
10: 걔들이 추운가 봐요.
9: 애쓰시네요 선장님. 아님 이렇게 부를까? 험빙어 실장님.
10: 그래요, 난 험비어도 선장이 아니요. 여러분이 나 대신 보물을 찾게 하려고 속인 것뿐인데 그게 뭐 잘못됐나?
13: 그럼요.
10: 좋아요, 마음대로 하셔. 당신들 도움 따윈 필요 없으니까. 오.
12: 아니, 뭔가 쎄한 게 입에가 가라앉는 것 같은데.
9: 걱정 마세요. 구명보트에 탈 동안 구조 요청을 할게요. 암만 그래도 구명보트는 있겠죠?
10: 그럼! 험딩어라는 이름도 있지.
14: 얘들아, 지금 뭐하고 있어?
6: 얼음으로 하키해. 남극 여행 이야기를 했더니 제주도 얼음 갖고 놀고 싶다 해서.
9: 라이더, 우리 좀 도와줄래?
14: 구대의 시장님?
9: 우리가 탄 여객선에 문제가 생겼거든.
6: 험딩어 시장님이 배를 부셨어.
14: 다들 안 다치셨어요?
9: 다치진 않았는데 저 배가 없으면 이 눈 덮인 해변을 못 빠져나갈 거야.
14: 지금 바로 갈게요 시장님.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15: 라이더가 부른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로보도 지금 바로 남극으로 떠나자. 전속력으로 출발. 여객선이 빙산을 들이받고 망가졌다나 봐. 배가 가라앉기 전에 우리가 고쳐야 해. 그래야 어른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어.
2: 살려줘!
1: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로키, 네 장비를 써서 저 배를 수리해줘.
3: 초록에너지 출동! 어, 맞다. 근데 나 혹시 물에 들어가야 해?
1: 아니야. 너한테 배를 가져다 줄게. 그래서 말인데, 에베레스트, 넌 제설차를 타고 갈고리를 써서 트럭본부랑 여객선을 케이블로 이어줘.
4: 눈이 오든 꽁꽁 알든 언제든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기억은 꼼짝 못하는데 우리 애기는 친구도 사귀었네?
1: 아, 보물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왜 여기서 펭귄이나 봐야 하지?
0: 펭귄은 귀엽이라도 하죠. 거기다 보물 지도는 시장님이 박살낸 배에 있잖아요.
2: 지도 나도 있어. 오, 이것 좀 봐. 이 지도에 있는 산이 바로 저기 있는 산 같지 않냐?
3: 그럼 우리 보물 찾으러 갈까요?
4: 어, 안 돼, 예이야. 우린 안전 장비도 없는데 이럴 땐 그냥 퍼피 구조대를 기다려야지.
1: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지? 덱들은 가만히 있어요. 난 저 보물을 찾으러 갈 테니까 안녕.
0: 봤어, 아가? 어, 아니 뭐, 바펭귄이나 퍼피 구조대야.
5: 좋아, 저 배를 끌고 와보자.
6: 러블, 망가진 데 찾았어?
7: 어, 진짜 큰 구멍이 났어. 배가 엄청 빨리 가라앉아.
5: 배를 움직이려면 저 빙산을 치워야겠어.
3: 내가 할게, 라이더. 아, 갈고리 줄! 갈고리 줄, 돌아와!
5: 로보도 견인고리! 아! 좋아, 에베레스트. 이제 트롯본부랑 여객선을 연결시키자. 깔끔하게 걸렸네. 자, 그럼 이번에는 로보독, 이제 당겨.
8: 완성!
5: 다 됐어, 로키. 이제 배를 수리하자.
9: 어? 드라이버 작동! 만 메꾸면 다들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5: 맞아요. 험딩어 시장님이 어드벤처 베이로 데려다 주실 거예요. 어, 잠깐, 험딩어 시장님은 어디 계세요?
0: 어, 그 사람은...
1: 어디 보자. 이 지도를 보면 눈 뜨고도 안 보인다는 그 보물은 바로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 여기네. 좋아.
3: 시장님을 찾았어. 저기에 묻힌 보물을 파나 봐. 근데 바로 앞에 있는 빙벽에 금이 갔어.
5: 안 돼. 계속 저러면 눈 사태가 날지도 몰라. 서둘러야겠어.
1: 오, 동굴이다. 보물은 분명 이 안에 있을 거야.
5: 잠깐만요, 시장님.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눈 사태 나요.
1: 뭐라고? 잘 안 들려. 이 눈 사태 때문에. 잠깐. 눈사태라고!
10: 험딩어 시장님! 험딩어 시장님!
11: 괜찮으세요?
1: 아니, 괜찮을 리가 있겠어? 나 혼자 여기 갇혀서 지금... 엉덩방 하나 찍고 있어. 보물이다! 드디어 찾았어!
11: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꺼내드릴게요.
1: 알았어. 천천히 하고. 시간 많거든.
3: 이제 눈더미를 뚫을 방법을 찾아야겠어.
7: 그럼 내 자동차로 충돌시켜볼까?
5: 러블, 미안한데 얼음이 두꺼워서 네 장비로는 안 돼. 그보다 훨씬 큰 게 필요한데. 우리 트럭 본부 같은 거.
12: 우리 트럭 본부?
1: 제발 조금만 더.
10: 험딩어 시장님, 들리시죠? 입구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11: 지금 들어갈게요.
3: 라이더, 열감지 스캐너로 보니까 시장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
5: 좋아, 그럼 다 됐네. 로보도 한번 전속력으로 달려보자. 시장님 나오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1: 금방 갈게. 이것만 좀 꺼내고 갈게. 보물을 거의 다 캤는데 좋다가 말았네.
9: 됐다, 다 고쳤어요. 모두 배에 타셔도 돼요.
4: 만세!
3: 보세요, 펭귄이 우리랑 가고 싶대요.
4: 그 친구는 남극이 편안할 것 같은데. 라이더, 이 추운 데서 구해줘서 고마워.
5: 고생하셨어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어, 이제 내가 배를 몰면 아무 문제 없을걸.
8: 완벽하게!
1: 아, 눈앞에서 보물을 놓친 게 아쉽네. 근데 아무도 그 보물은 못 챙겼으니까 뭐.
3: 시장님, 아까 말한 보물 누가 찾아왔는데요?
2: 이야, 평생 줘본 금이랑 보석 중에서 저렇게 많은 건 난생 처음 봤냐, 그려.
11: 라이더와 로켓 엔진. 여기가 퍼피 구조대 본부야. 구조 장비 보고 싶은 어린이?
3: 저요, 저요.
11: 알았어. 자, 이 강아지 배낭이 보이지? 장비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치죠. 락! 그물.
3: 라이더는 장비에 문제가 없도록 손 봐줘. 대장,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줄래?
5: 좋아, 설명해줄게. 이번엔 로켓 부스터를 강화해봤어. 비상사태 때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고. 근데 브레이크는 덜 조절한 상태야.
3: 로켓 부스터? 진짜 멋지다. 있잖아, 쇼랑 나는 조종실을 구경하고 싶은데.
5: 알았어, 나랑 스카이가 보여줄게.
11: 나머지는 나를 따라와. 우리 강아지 집 구경시켜줄게.
3: 얼마나 빨리 가는지 궁금하다.
12: 너 그거 진짜로 몰아보게?
3: 아니, 하는 척. 이것 봐, 나 잘 몰지? 부릉부릉. 로켓 부스터 발사.
12: 알렉스, 빨리 꺼.
3: 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 모여서 구조 작전을 짜는 거야. 제발, 왜 안 돼?
5: 스카이, 넌 여기서 애들이랑 있어. 금방 갔다 올게.
11: 방금 그거 좋은 질문이야. 우리들이 타고 출동하는 자동차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거지? 주마, 넌 알아?
12: 아니, 나도 몰라.
3: 큰일 났다. 야, 로켓에 불 들어왔어.
5: 알렉사! 알렉스, 방금 진짜 위험했어. ATV는 장난으로 몰아도 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이제 로켓 부스터 끈다.
3: 미안해요.
5: 아니야, 괜찮아. 브레이크를 쓰면 되니까. 브레이크를 덜 손봤더니 먹히진 않네.
3: 어쩌지? 그럼 큰일 난 거야?
5: 아니야, 이럴 땐 누굴 불러야겠어?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13: 라이더가 부른다.
12: 안 돼, 조심해 마셔.
3: 미안, 발 동동 구르다 대굴대굴 굴렀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라이더? 라이더!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난 지금 밖에 있어. 나랑 알렉스가 도움이 필요해.

0: 위험해. 빨리 시내를 벗어나야겠어.
1: ATV 브레이크 시스템이 망가졌거든. 너희가 날 멈춰줘야 해. 로보도 당장 트럭 본부를 몰고 나를 쫓아와줘. 그런데 ATV를 멈추기 전에 일단 알렉스를 안전하게 데려가줬으면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스카이. 넌 헬리콥터로 알렉스를 들어서 옮겨줘.
2: 하늘에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러블은 로켓 부스터 때문에 망가진 가게들을 찾아가서 수리해줘.
3: 러블 더블 스피드 출동.
4: 라이더, 내가 애들을 잘 봤어야 했는데 미안해.
1: 괜찮아, 체이스. 다음부터는 안 놓치고 잘 보면 되지 뭐. 준비되죠? 집중해야겠네. 여기 도로가 너무 험하네.
2: 끊겼다. 자, 그 다음에
5: 커피 구조에 출동하자.

0: 어디 있어?
1: 알아서 시내 농장 쪽.
0: 확인 완료. 지금 갈게.
1: 쏴주고
0: 불자동차 진정
1: 추론에너지 집중.

0: 점프될 준비됐어, 라이더.
1: 고마워, 로키. 스카이, 우리 간다. 타이밍을 한 번에 맞춰야 해.
2: 내가 딱 잡아줄게.
1: 준비는 됐지?
2: 물대포로 화난 로켓을 시켜줄게. 아! 물대포 발사! 안녕, 베티나. 약간 빗나갔어. 미안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리로 와볼래?
1: 지금 시간이 없어. 로켓이 과열돼서 터질지도 몰라. 동물들이 사는 농장 한가운데서 그럴 순 없어.
3: 그럼 이제 어쩌지?
1: 로켓, 이번엔 경사각을 낮춰서 더 멀리 뛰게 해줘.
4: 우와! 얘들아, 지금 당장 트럭 본부로 와. 라이더를 잡아야 해. 우리 한번 전속력으로 달려가보자.
1: 로켓이 점점 뜨거워져.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4: 계획이 뭔지 말만 해.
1: 트럭 본부를 내 ATV 옆으로 붙여줄래?
3: 지금이

0: 전속력 같은데 여기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ATV야. 계속 오락가락 움직이면 잡을 수가 없어.
1: 얘들아 미안해. 너무 빨라서 핸들 가지고 조정이 안 돼. 이 ATV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제스, 낙하산을 달아보자.
0: 좋은 생각이야, 대장. 지금 갈게. 더는 못 붙겠어. 한 발밖에 없는데. 준비해. 쏜다. 락! 낙하산.
1: 역시 최고야! 성공이야! 속도가 줄어들었어!
0: 난 먼저 가서 앞을 살펴볼게!
2: 준비 됐어, 라이더!
1: 좋았어! 로보도 이 작전 때문에 속도를 낮춘 거니까 바짝 따라 붙어줘! 이제 나랑 간격을 딱 맞춰봐! 좋았어, 로보도! 지금이야! 로보도 이제 경사로 올려!
0: 안 돼! 라이더, 로보독, 바로 앞에 큰 낭떠러지가 있어!
1: 로보독, 속도를 조금씩 줄여봐! 로키, 서두르자!
2: 하나만 더 빼면 돼! 어이다! 됐어!
1: 우와, 얘들아 고마워! 정말 잘했어! 이제 강에 빠진 저 로켓들을 건져서 어드벤처 베이로 돌아가자.
3: 이 정도면 됐다.
2: 그 다음에 농장 울타리를 딱 넘어갔거든. 거기 한복판에서 빙 돌고. 근데 너랑 형 말이 맞아. ATV는 장난으로 타면 안 됐어.
1: 오늘 너희들 진짜 멋졌어. 그런데 내가 구조를 받으니까 기분이 이상하긴 했지만.
0: 그거 알지, 라이더? 혹시 또 자동차 로켓이 말을 안 들으면 아무 걱정 말고
4: 우릴 불러!
1: 아, 맞다. 누구 우리 트럭 본부 구경하고 싶은 친구 있어?
2: 어, 나. 이것도 무지무지 재밌겠다. 라이더 형,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안 만질게.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1: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젤?
13: 네.
12: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가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꾸룩꾸룩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중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허피 구조대 코끼리 가족을 구하다.
7: 자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카를로스가 동물 사진 찍는 걸 도와주자.
8: 스캐너도 준비됐어?
7: 로봇도 스텔스 모드로 변경하자.
9: 라이더, 스텔스 모드가 뭐랬지?
7: 스텔스 모드는 우리 모습을 숨겨주는 거야. 동물들이 놀라지 않게 숨어서 다가가려고. 친구들이 사진을 잘 찍도록 도와주고 싶거든. 드래커, 카를로스, 우린 준비 다 됐어.
10: 얘들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11: 라이더, 저기 나무 위에 큰 부리 새떼가 날고 있어.
7: 잘했어, 스카이. 카를로스, 큰 부리 새떼가 거기로 갈 거야.

0: 저 위야! 내 열감지 스캐너에 뭐가 보이는데? 야! 저 덤불에 있어!
1: 와, 저게 백호다!
0: 오, 뷰티풀! 멋지다!

0: 내 초음파 탐지기에 쿵쿵대는 소리가 잡히는데?
1: 슬커, 누가 내는 소린지 알 수 있어?
2: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클 거야.
0: 물 튀기는 소리도 들리는데?
2: It's the elephant!
0: 코끼리 가족이네.
2: 오늘 찍은 것 중에 최고야.
3: 아이, 몰리랑 해피 가족이네.
4: 라이더, 가서 보고 와도 돼?
1: 네. 그럼, 로보도 내려가 볼게. 조용히 가자. 코끼리들이 놀라면 안 되니까.
0: 어? 쟤네 뭐 때문에 저러지?
2: 어디 보자. It's a bee. 어린데 엄청 커.
0: 노한벌 같은데?
2: 코끼리들이 붕붕 소리에 겁을 먹고 도망친 거야.
5: 저 큰 코끼리도 벌을 무서워해?
2: 코끼리도 벌에 쏘이는 건 싫어해. 코랑 귀가 아주 예민하거든.
3: 아, 거긴 너무 아프지.
6: 근데 왜 벌이 여기 있지? 이 나무는 꽃도 안 폈는데.
2: 벌들이 새로 이사갈 집이라도 찾고 있나?
7: 그러면 다른 벌도 찍자.
2: 한번 찍어볼까? 우리도 저기 따라가보자.
6: 오마이갓! 살던 집이 깨져서 저런 거였구나.
2: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있으면 우릴 공격하진 않을 거야.
6: 저 여왕벌은 지금 뭐해?
2: 춤추는데? 벌은 날아갈 곳을 춤으로 알려주거든.
6: 저기로 가네? 저긴 물웅덩이 쪽인데. 벌들이 저기에 새 집을 지으면 어떡해?
2: 그럼 코끼리들이 겁을 먹고 저 웅덩이에서 떠날 거야. 라이더한테 연락할게.
1: 카를로스, 무슨 일이야?
2: 벌집이 땅에 떨어졌는데. 벌들이 코끼리 가족 내 물웅덩이에 새 집을 지으러 갔어. 그렇게 되면 코끼리들이 물을 마시면서 놀 곳이 없어질 거야.
1: 걱정 마.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0: 어? 트럭 본부 어딨지?
9: 로보도 스텔스 해제! 어?
3: 안 보고도 꼬링이네.
9: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벌집이 깨져서 여왕벌이 새집 지을 곳을 찾는데 하필 물웅덩이를 골라서 코끼리들이 도망쳐버렸대. 그래서 이번 작전에는 로키, 네가 연장을 써서 벌들이 새 집을 지을 수 있게 벌통을 하나 만들어줘.
4: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코끼리들한테 별 문제가 없는지 한번 따라가봐.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안녕 로키, 새 벌집 만들 준비 다 됐어?
1: 준비는 벌써 끝났지.
0: So am I.
1: 나도야. 벌집으로는 이 괴짜기 딱이야. 아껴 쓰고 바꿔 쓰자. 와! 망치!
0: 와! 다용도 팔!
1: 다 됐다! 근데 저 벌을 어떻게 데려오지?
0: 어, 저 벌집 조각을 여기에다 놓으면 오지 않을까?
1: 나한테 맡겨.
0: 아! 케이브!

0: 벌들이 살 새 집을 물웅덩이 멀리에다 만들어줬어.
1: 잘했어. 이제 코끼리들만 찾아보자. 잘 들려, 스카이? 뭐 좀 보여?
2: 응, 저기 있어. 아직도 겁먹고 뛰고 있어.
1: 알았어, 스카이. 우리가 코끼리 가족을 따라가 볼게.
3: 안 돼, 라이더. 이대로 가면 코끼리들이 큰일 나겠어.
0: 왜? 무슨 일인데 그래?
3: 원숭이 사원 때문에.
2: 안 돼, 얘들아. 거긴 가지 마. 대장, 코끼리 가족이 사원으로 들어갔어. 저기 숨고 싶나 봐. 원숭이 사원은 비밀장치 투성이라서 한번 갇히면 못 나올 텐데.
1: 갇히기 전에 우리가 데리고 나오자. 얘들아, 사원으로 와줄래? 최시랑 지르컨 사원에 가서 코끼리들을 내보내줘. 우린 여기서 상황을 알려줄게.
0: 알았어, 라이더.

0: 도와줄게.
1: 박성기 볼링 해피스로트 무릎덩이로 돌아가자. 날 따라와.
2: 얘네들 어디 갔지?
3: 마셜, 열감지 스캐너로 코끼리가 있나 확인해줘.
0: 코끼리같이 생긴 게 옆에 있긴 해. 여긴 벽밖에 없어.
4: 혹시 벽 뒤에 갇힌 건 아닐까? 어? 이 돌이 스위치 같아.
3: 트래커, 체이스, 바닥에 있는 둥근 돌을 한번 살펴봐.
1: 어, 찾았어. 어!
0: 여기 있었네.
2: 다들 진정해.

0: AI 스캐너로 출구를 한번 찾아볼래?
1: 스캐너로 보니까 저 돌판 바로 뒤에 비밀 터널이 하나 있어.
0: 그리고 벽 위에 밧줄로 연결된 스위치도 있는 것 같아. 혹시 보이니, 트래커?
1: 예스! 저건가 보다! 아! 케이블!

0: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해. 몰리, 해피스노트, 뛰어!
1: Come on, 괜찮아. 날 따라와. 터널이 막혔어.
2: 우리가 지금 갈게, 얘들아. 러블, 마셜, 출동 준비됐지? 러블은 저 터널을 치워. 마셜은 이따가 내리막길에 물대포를 쏴서 미끄럽게 만들어줘. 이제 코끼리들이 여기서 나오게 해보자. 트래커, 케이블로크 돌판을 우리 트럭본부 견인고리에다 연결해줘.
1: 어, 알았어, 라이더. 아, 케이블!
2: 좋아, 이제 코끼리들을 그 돌판에 태워.
0: 저기 봐, 바나나가 있네.
2: 마셜, 저 경사로에 물대포를 싸줘. 로보독은 트럭 본부를 후진시키면서 케이블을 당기고. 오, 큰일 날 뻔했네.
1: 이제 벌이 안 쫓아와서 좋은가 봐. 도와줘서 고마워, 퍼피 구조대.
2: 고맙긴. 혹시 동물한테 문제가 생기면 크든 작든 바로 우릴 불러.
1: 요들성 가수 구출 작전.
2: 캠핑장에 거의 다 왔어.
3: 기대돼.
0: 소시지 구워 먹자.
3: 밖에서 잘 거니까 날씨가

0: 좋아야 할 텐데.
1: 내가 드론으로 확인해볼게. 안 돼. 천둥, 번개랑 폭풍우가 오고 있는데.
2: 걱정 마, 스카이. 폭풍우는 큰바위 협곡 쪽으로 가는 중이니까 우린 거기서 멀리 떨어지면 돼. 로보도 계획을 바꿀게. 윙넛 아저씨네로 가죠.
3: 보름달 좀 봐. 진짜 커.
1: 오늘은 늑대들이 엄청 울겠네.
0: 이렇게 말이지. 이건 늑대 말로 저기 달린 잠자기 불꺼요야.
4: 아션, 넌 동물 소리 잘 알아듣지? 이건 무슨 동물이야?
0: 모르겠어. 아마 우주에서 왔냐?
5: 안녕, 퍼피 구조대. 바로 나야, 윙넛 아저씨. 여덟송 부르는 멋쟁이. 여덟 퍼피 후.
2: 아저씨, 요들송 잘하시네요.
5: 고마워. 우리 식당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불러지려고 배웠거든. 근데 이상하지? 왜 아내는 내가 연습할 때마다 목장에서 먼 데 가서 부르라고?

0: 냄새?
1: 엄마! 아니, 대체 쟤는 왜 날 따라오지? 커피 부조대를 불러야겠어.
2: 국자 얘들아, 그래야 내일 더 재밌게 놀지. 윙넛 아저씨?
1: 라이더, 내가 큰 바위 협곡에서 요들숭을 연습했는데 늑대들이 날 쫓아와. 더 가까이 왔네. 아우야.
2: 오, 안 돼. 아저씨, 핸드폰 떨어졌어요. 여보세요, 아저씨. 윙넛 아저씨, 저희가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4: 어, 뭐야? 마샬 조심해. 어때? 이것 봐. 강아지 멍성.

0: 커피 구초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저 대장.
1: 다들 고마워. 로보독, 협곡 쪽에 있는 핸드폰 신호를 따라가줘. 윙넛 아저씨가 늑대들한테 쫓기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거든.
2: 늑대? 큰일 나겠는데?
3: 큰 바위 협곡이면 폭풍우가 가던 곳인데.
1: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야 돼. 아저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린 데서 멀리 못 가셨을 거야.
4: 아우야.
1: 핸드폰 근처에 아저씨도 계시겠지? 그래서 이 작전은 두 팀으로 나눠서 수행할 거야. 제이스, 넌 트럭 본부 안에서 확성기로 아저씨를 계속 불러줘. 협곡이 워낙 넓어서 그래야 들릴 거야.
0: 교통경찰 제이스 출동!
1: 그리고 주마, 너는 초음파 탐지기로 아저씨가 부른 요들송 소리를 찾아봐.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이번엔 밖으로 출동할 팀인데 협곡엔 바위더미가 엄청 많잖아. 자, 그래서 러블, 혹시 우리가 바위에 막혀서 못 움직이면 네가 바위를 치워줄래?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마셜은 동물이랑 말이 잘 통하니까 윙넛 아저씨를 괴롭히지 말라고 늑대들한테 말해줘.
2: 아우! 아우! 늑대 말로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착하지 얘들아 가서 놀아 어이
1: 윙넛 아저씨 핸드폰이다
2: 근데 아저씨는 없어
3: 좋아 체이스 확성기로 아저씨한테 요들송을 불러달라고 해
4: 확성기 준비? 윙넛 아저씨 혹시 제 말 들리세요? 그럼 최대한 크게 요들송을 불러서 아저씨를 찾게 해주세요
0: 라리리리리리리로로로 나 여기 있으니까 살려줘요 어? 내가 노래만 하면 울부짖네 혹시 쟤들 내가 자기들 대장인 줄 아나? 그냥 한번 지나가 볼까? 얘들아 살려줘 열을 야
3: 아저씨가 어디에 계시는지 아직 못 찾았어?
2: 그게 바위에 맞고 튀어나온 음파가 너무 많아 그 협곡이 지금 엄청나게 시끄러운가 봐
3: 하긴 메아리는 작은 소리도 훨씬 크게 들리게 하지 그래도 혹시
2: 이 와중에 이상한 요들송이 들리는 곳이 여기 있다 근데 늑대도 있나 봐
3: 잘했어 주마 그럼 이제 늑대들을 쫓아내자 마셜 바로 남동쪽 협곡으로 가줄래? 아저씨가 거기에서 늑대랑 같이 계셔
2: 알았어 대장 거기서 이렇게 가라고 할게
0: 어머나 늑대가 더 오는 건가? 다른 친구를 찾았나 봐 이제 가볼까?

0: 잘했어, 마셜. 늑대들이 이제 널 대장으로 보나 봐.
1: 그런 것 같지, 너블? 이제 데려갈까? 아우!
0: 마셜 최고다. 난 아저씨를 구하러 갈게. 윙넛 아저씨, 저예요. 어디 계세요?
2: 바위 안쪽이야. 근데 쉬, 나랑 늑대가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산사태가 났어.
0: 대장, 문제가 생겼어.
3: 우리도 들었어, 러블. 조금 전에 초음파 탐지기에 잡힌 소리가 엄청 컸거든.
4: 그거 말고 문제가 또 있어, 라이더. 우리가 어떻게든 피하려 했던 폭풍우가 거의 다 왔어.
3: 그럼 협곡에 물이 차기 전에 아저씨를 데리고 나가야 해. 러블, 바위를 치우고 길을 내봐.
0: 라이더, 바위가 너무 큰데.
3: 계속해서 해봐, 러블.
5: 대장, 마셜이 늑대들을 데리고 왔어. 이것 봐.
3: 잘했어, 마셜. 소음, 바로 그거야. 마셜, 늑대들을 트럭본부 안으로 데리고 올래?
0: 진짜?
4: 알았어, 이쪽이야, 얘들아.
3: 체스, 확성기 준비해줘. 저 단단한 바위를 소리로 폭파시키는 거야.
1: 인사해, 내 친구들이야. 울프랑 울펫, 그리고 울피.
6: 안녕.
4: 안녕.
7: 반가워.
3: 체이스, 확성기 작동시켜. 스피커로 저 큰 바위를 노리는 거야.
6: 러블, 윙넛 아저씨,
2: 두 장피 맞아요. 지금부터 신나는 콘서트를 할 거니까요.
6: 확성기도 켰고, 마이크도 준비됐고, 볼륨도 높였어. 이제 소리 질러.
1: 한 박자, 두 박자.
5: 진짜 눈썹이네.
0: 성공이야.
3: 아저씨 내려오세요. 협곡에 물이 차고 있어요. 로보독, 이제 협곡에서 나가자. 전속력으로 후진.
2: 늑대들이 왜 여기 있어?
1: 걱정 마.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주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난방구는 붙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1: 아빠, 저게 뭐야?
12: 글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젤?
8: 네.
1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길게.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1: 숲속에 가자.
12: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11: 2층입니다.
12: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엄마! 엄마! 달토끼 팔이 또 망가졌어요.
1: 또? 이런 어쩌지? 하필 지금 실이 없는데. 내일 사다가 꿰매줄게. 근데 달림아, 넌 달토끼가 아직도 좋아? 이렇게 낡았는데?
0: 당연하죠. 달토끼인 내 첫 번째 친구잖아요.
2: 달림이 말이 맞아. 엄마가 우리 달림이 뱃속에 있을 때 직접 만들어준 인형이니까.
1: 다 됐다.
2: 우리 딸 태어나면 꼭 선물하고 싶다고 말이야.
1: 삐뚤빼뚤 엉망이라 몇 번을 다시 만들었었는데.
0: 그럼 그때보다 더 예쁘게 고쳐주세요.
1: 그래, 알았어.
0: 달토끼야, 내일 엄마가 고쳐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조금만 참아. 이제 코 자자.
2: 달림아, 내려와봐. 너한테 택배 왔어.
0: 우와, 로라 공주다.
2: 우리 딸 칭찬 스티커 100장 모은 기념으로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0: 우와, 아빠 최고! 최고!
2: 그래, 그래.

노라, 여기가 내 방이야. 소개할게. 얘는 내 친구 달토끼고. 달토끼야, 얜 오늘 새로운 로라 공주야. 우리 새 친구 환영 파티를 해줄까? 좋다고?

0: 삐뽀삐뽀삐뽀삐 재밌게 부부부 빠삐뽀삐뽀삐뽀삐 신나게 빠삐뽀삐뽀삐뽀삐 귀엽게 빠삐뽀삐뽀삐뽀삐
1: 오늘 써니랑 놀이터에서 인형 놀이 하기로 했지? 써니야! 잠깐만 기다려! 어떤 인형을 가져가지? 자, 써니야! 지금 나가! 이거 봐라!
2: 로라 행주잖아! 왔어,
1: 맞아! 로라 공주야! 새로 샀어!
3: 재롱 쓰레기가 많이 모였네. 달콩아, 거실이 이게 뭐니? 엉망이잖아. 얼굴은 또 이게 뭐야? 저건 재활용 쓰레기야. 지지예요, 지지.
1: 달토끼야, 커피 마실까?
2: 응? 뭐야, 달리 마. 걘 달토끼가 아니라 로라 공주잖아.
1: 아, 맞다. 로라 공주구나. 맨날 달토끼랑만 놀아서 나도 모르게.
4: 토끼 인형이네.
2: 어? 이게 뭐야? 팔이 덜렁거리잖아.
4: 누가 버렸나 봐. 우리가 가지고 놀다 버리자. 자, 받아. 잘했다.
1: 달리마,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다녀왔어요.
3: 써니랑 재밌게 놀았어?
1: 네. 근데 엄마, 실은 사오셨어요?
3: 아, 달토끼 꿰매줄 거? 당연히 사왔지.
1: 와, 그럼 달토끼 바로 가지고 올게요. 어? 달토끼가 어디 갔지? 이상하다. 아까 여기에 두고 나갔는데 어디 갔지? 달토끼야! 달토끼야, 어디 있어?
3: 달리마, 마당도 다 찾아봤는데 없어.
5: 안방에도 없는데?
6: 달토끼, 달토끼, 여기, 여기!
5: 뭐? 어디?
1: 이건... 달토끼 거예요! 내가 어제 달토끼 팔에 붙여준 건데!
3: 뭐야, 그럼... 아까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혹시...
1: 네?
3: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 뭐래요? 달토끼 있대요?
3: 아니, 없대. 혹시 길에 떨어진 거 아닐까?

0: 에이, 뭐야, 망가졌잖아. 씨, 가자.
1: 달토끼야! 달토끼야! 밀크야, 어디 가? 거긴 아까 내가 놀던 놀이터인데! 밀크야, 왜 그래? 이거! 망가진 달토끼 팔이에요!
2: 정말이네!
1: 달토끼가 여기 있던 게 분명해요! 달토끼야! 초코잖아. 안녕, 초코. 밀크야, 안 돼. 지금은 달토끼를 찾아야 돼. 얼른 달토끼를 찾아야. 어? 달토끼! 어디 갔었어? 얼마나 찾았다고.
2: 어머, 초코네 가족이 달토끼를 돌보고 있었네.
1: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너희 덕분에 달토끼를 찾았다.

0: 다 됐다. 수술은 성공이야.
1: 와, 신난다. 달토끼가 훨씬 예뻐졌어요. 찾아서 정말 정말 다행이야, 달토끼야. 달리마, 달리마.
2: 이게 무슨 소리지?
1: 달리마, 나야 나.
2: 어? 달토끼?
1: 오늘 나 찾아줘서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2: 아니야, 내가 미안해. 밖에서 많이 무서웠지.
1: 네가 찾으러 올 줄 알았는걸.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고쳐주고. 우리 같이 가자. 나랑 멋진 곳으로 여행하지 않을래?

0: 있어.
1: 응, 나도. 잘 자, 달림아.
2: 10시가 다 됐네.
0: 안녕히 주무셨어요?
2: 너무 늦게까지 잤어. 어, 달림아, 배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줄... 어?
3: 어머, 이게 다 뭐야?

0: 아빠가 아침 준비해놓고 가셨나봐요.
1: 내가 해도 되는데 아빠는 토요일도 일하러 나가면서.
0: 엄마?
1: 응?
0: 난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는 매일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나랑 놀아도 주잖아요.
1: 맞아. 아빠는 정말 최고야. 달콩이 아.
2: 맘마 맛있다.
0: 맛있지? 아빠 오므라이스는 최고야. 엄마, 밥 먹고 놀이터에서 놀아요.
1: 그래. 엄마 바쁜 일도 끝났으니까 오늘은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신나게 놀아볼까?
0: 좋아요.
2: 거기서
0: 따라라.
1: 더높이. 여보세요? 네, 아빠. 여행은 재밌으세요?
3: 아, 재밌어. 너희는 생일 재밌게 보내고 있고.
1: 네? 생일이요? 누구요?
3: 응?
1: 깜빡했어요. 난 몰라. 큰일 났네. 네. 알겠어요. 나중에 전화해요. 어떡하지?
0: 왜요, 엄마? 무슨 일인데요?
1: 어떻게 다 알리마. 오늘이 아빠 생일이야.
0: 왜? 아, 맞다. 아빠 생일. 나도 깜빡했어요.
1: 작년에도 깜빡해서 이번엔 꼭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아침까진 기억하다가 오늘 까먹었어.
0: 엄마, 빨리빨리 아빠 생일 파티 준비해요. 안 그럼 아빠가 엄청 서운하실 거예요. 선물 샀으니까 빨리 마트에 가요.
1: 그래, 아빠한테 뭘 만들어주면 좋을까?
0: 뭐가 좋을까? 아, 엄마, 우리 케이크 만드는 거 어때요?
1: 안 돼, 케이크는 너무 어려워.
0: 아니에요, 저 케이크 만들 줄 알아요. 지난번에 아빠한테 배웠잖아요.
1: 그래도...
0: 아빠는 항상 다른 사람 케이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아빠한테 케이크를 만들어줘요.
1: 우리 달님이 생각하는 것도 예쁜 것 봐. 그래, 우리도 케이크 만들자.
4: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목적지까지 15분.
1: 어떡해. 시간도 없는데 내가 못 살아.
0: 엄마, 시간 없어요. 준비됐죠? 대결!
1: 밀가루, 수박. 케이크에 수박은 필요 없지.
0: 우유도요.
1: 좋았어.
3: 자, 지금부터 딸기 세일 시작합니다.
1: 세일?
0: 엄마, 딸기요, 딸기.
1: 그래. 케이크엔 장식할 딸기가 있어야지.
3: 자, 핫팩 나왔습니다.
0: 엄마, 마지막 딸기예요.
1: 알았어. 그거. 저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딸기가 꼭 필요해서요.
0: 우와!
1: 벌써 6시가 넘었어.
0: 시간이 없어요.
1: 자, 그럼 바로 파티 준비 시작!
0: 좋아요!

0: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슬슬 정리하고 집에 가볼까?
2: 어떡해. 아빠 끝날 시간 다 됐는데.
3: 엄마, 아빠한테 조금만 늦게 오라고 하면 안 돼요?
2: 그래. 그래야겠다.
0: 여보, 무슨 일이야?
2: 아, 여보, 어디? 아직 가게야?
0: 이제 끝났어. 곧 집에 갈 거야.
2: 아, 그래? 그럼... 맞다! 올 때 달콩이 기저귀 좀 사다 줄래?
0: 아직 기저귀 많이 남았을 텐데. 아침에 거실에서 본 것 같은데?
2: 아니야, 없어.
4: 그래? 알았어, 사갈게.
2: 그래, 기저귀 사갖고 천천히 와. 절대 뛰어오지 말고, 알았지? 달림아, 아빠 조금 늦게 오실 거야.
3: 네, 빨리 서둘러요. 엄마, 딸기는요?
2: 여기.
3: 엄마!
2: 딸기는 무사해.
3: 엄마, 다 됐어요.
2: 너무 멋진걸. 엄마도 다 됐어.
3: 우리가 해냈어요. 성공이에요. 이제 아빠가 빨리 오면 좋겠어요.
2: 아빠가 들어오면 갑자기 짜잔 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자.
0: 다녀왔습니다.

0: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1: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그래서
2: 멋진 생일 파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1: 엄마 진창이 됐네. 미안.
0: 아니야, 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 케이크는 어디서 난 거야?

0: 달림이가 만들자고 했어. 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케이크를 만드니까 오늘은 아빠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자고.
1: 날 위해? 우와, 달림아.
2: 그런데 아빠, 다 찌그러져서.

0: 다들 피곤한가 보네. 역시 우리 가족이 최고라니까. 아, 근데 이 많은 설거지는 언제 다 하지? 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숙소에 가자.
4: 뽀로로 숲한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빅장소.
3: 2층입니다.
4: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5: 얼굴엔
3: 순한 킬킬.
5: 술물엔
3: 덕분 말.
6: 순하게
3: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달콩아, 언니 지금 아기 돌보기 놀이 할 건데 같이 할래?
1: 아기, 아기.
0: 응애, 응애. 어? 아기가 울잖아. 우리 아가 왜 울어? 배고파?
1: 엄마, 엄마.
0: 쭉쭉쭉.
1: 언니, 언니, 아기 맘마 먹어.
0: 아유, 우리 아기 배 많이 고팠구나. 응애, 응애. 어? 아가, 왜 또 울어?
1: 맘마 또.
0: 어? 아니야. 맘마는 방금 먹었잖아. 이번엔 응가했구나.

0: 조금만 기다려. 기저귀 갈아줄게.
1: 이거야. 기저귀.
0: 뭐야? 달콩이 네 걸 주면 어떡해? 인형 걸 줘야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인형이 우는 건 아닌데. 그럼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어? 1층에서 아기 소리가 나네. 우와, 하늘이다. 하늘이가 왔어. 아, 귀여워. 정말로 우리가 하늘이를 봐주는 거예요?
2: 이모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하늘이 좀 봐달라고 했어.
1: 아기, 아기.
2: 그래, 아기야. 어때, 예쁘지?
0: 네.
2: 잠깐만. 이렇게. 자.
0: 이렇게 하니까 하늘이가 더 잘 보여요. 인형이 아니라 진짜 아기를 돌보게 되다니.
2: 달님이도 달콩이도 이렇게 작은 아기일 때가 있었는데.
0: 까꿍, 까꿍.
1: 아기 장난감 줄 거야. 장난감.
0: 딸랑이 말고 누나가 더 재미있는 장난감 갖다 줄게.
2: 갑자기 울어서. 이상하네. 너랑 달콩이 이렇게 하면 안 울었는데.
0: 배고픈 거 아닐까요?
2: 아니야, 우유도 안 먹어.
0: 아, 쉬나 응가 싼 거 아니에요?
2: 기저귀도 확인해봤어.
0: 그렇다면 심심해서 그럴 거예요. 응? 하늘아, 이거 봐봐. 이거. 재미없어?
2: 안 되겠다. 엄마가 할게. 달림아, 엄마가 하늘이 볼 테니까 넌 달콩이랑 놀고 있어. 하늘아, 왜 그래? 밖에 나가볼까?
0: 쉬. 달콩이 말고 아기 봐주고 싶은데.
2: 잠깐만, 달콩아.
0: 엄마, 엄마, 내가 타줄게요.
2: 뜨거워서 안 돼. 팀장님이세요? 네네.
0: 엄마, 엄마, 내가 줄게요.
2: 그래, 조금씩 천천히 줘야 해.
0: 네!
2: 이것 봐, 엄마가 한다니까.

0: 조심해야지.
1: 치! 나도 아기 잘 볼 수 있는데.
2: 하늘이는 잘 놀고 있나?
3: 살짝 가볼까?

0: 잘 놀고 있어?
1: 어? 어? 자고 있네. 어? 엄마도 잠들었잖아.
2: 어, 휴대폰. 아기 깨면 안 되는데. 여보세요? 아, 팀장님. 네? 지금요? 아, 잠시만요. 달림아, 하늘이 깨지 않게 엄마 나가서 전화 좀 받고 올 테니까 잠깐 하늘이 보고 있어.
1: 네? 아, 네!
2: 얼른 받고 올게. 아, 하늘이 앉거나 위험하게 하면 안 돼?
1: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2: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1: 우와! 드디어 내가 아기를 보게 되다니! 너무 귀여워! 안 돼! 안 들리겠지? 자, 하늘아, 울지 마. 까꿍, 까꿍. 배고파? 우유 줄까?
0: 이건 어때?

0: 하늘이 아직 안 깨...
1: 하늘아! 누나 봐라! 이렇게! 너야! 왜?
0: 이렇게 잘 놀아줬구나. 그래, 하늘이 너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고마워, 달림아, 달콩아.
1: 이모, 다음에도 무슨 일 있음 언제든 하늘이 데려오세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0: 이거 완전 든든한데.
1: 아, 엄마, 아기 한 명 더 낳아주면 안 돼요?
0: 뭐?
1: 동생 한 명 더 낳아주세요.
2: 네.
0: 그래도 그건 좀...
1: 엄마! 네? 네?
0: 갑자기 무슨 동생이야? 얘가 좋아.
1: 그치만 오늘의 아기 돌보기는 성공!
3: 자, 오늘은 숲속에 사는 곤충 친구들을 관찰해 볼 거예요. 모두 조심하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알겠죠?
1: 네! 어? 달팽이다, 달팽이!
2: 뭐? 정말 달팽이네?
4: 우와! 귀여워!
1: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달팽이가 많이 보이네?
2: 뭐? 그건 말이야. 아침에 비가 와서 그래.
1: 비가 와서?
2: 비가 오면 땅속이 젖어서 숨쉬기가 힘들거든.
1: 아, 그렇구나. 근데 별이 넌 어떻게 그렇게 곤충을 잘 알아?
4: 진짜 곤충 박사 같다.
2: 그거야 책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달팽이는 곤충 아니거든. 달팽이는 연체동물이라고 해.
4: 그렇구나. 어? 근데 별이 네 어깨에 있는 건 뭐야?
2: 응?
1: 벌레잖아! 무서워! 이거 좀 떼어줘!
4: 뭐야? 뭘 그렇게 놀라?
1: 난 곤충은 아니, 싫단 말이야!
4: 진짜? 아니, 왜? 이렇게 귀여운데? 사슴벌레야, 별이한테 가봐!
1: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울지도 몰라! 그리고 걘 사슴벌레가 아니라 장수풍뎅이거든.
4: 그래? 안녕, 장수풍뎅이야. 너 뿔 진짜 멋지다.
1: 와, 귀엽다.
2: 책으로 보는 게 훨씬 좋은데 뭐. 설명도 자세히 써 있고 사진도 있고. 어디 보자. 장수풍뎅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가방 안에서 소리가.
1: 저게 아까 그 장수풍뎅이잖아. 어떡해. 밖으로 나가! 얼른 나가라고!
5: 별이야, 무슨 일 있니?
1: 빨리 나가!
5: 어? 아니, 가방을 왜 창문에다가...
1: 엄마, 가방 위에 장수풍뎅이가 있어요!
5: 벌레잖아!
1: 벌레가 아니라 이건 장수풍뎅이!

0: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밖으로 나갔나 봐요. 엄마! 풍뎅이가 이리로 오고 있어요!
1: 도대체 우리가!
0: 엄마, 얘 밖으로 나가기 싫은가 봐요. 어쩌죠?
1: 글쎄, 원래 있었던 대로 데려다줘야 하는 거 아닐까? 아빠가 출장 갔다가 오시면 숲으로 다시 돌려보내줘야겠지?
0: 그럼 아빠 오실 때까진 어떡하지?
2: 뭐? 장수 풍뎅이가 가방에 들어가서 집까지 따라왔다고?
0: 오, 엄마가 겨우 잡아서 통에 넣어주셨어. 자는데 내 얼굴 위로 기어가면 안 되니까.
2: 그럼 이제 네가 키우는 응? 거야?
0: 아니, 주말에 아빠 차 타고 숲에 가서 다시 놔줄 거야.
2: 왜? 그냥 네가 키우지.
0: 안 돼, 난 곤충 무섭다니까.
2: 이름은 뭘로 할 거야?
0: 에이, 키울 것도 아닌데 이름은 무슨. 우와, 대단한데? 역시 장수풍뎅이는 책에서 본 대로 힘이 세구나. 금방 보낼

0: 거긴 하지만 뭐 힘도 엄청 세니까 장군이라고 불러볼까? 일단 이름도 필요하니까. 어? 장군아! 얼른 일어나! 어떡하지? 도와줘야 하나? 안 돼. 그러다 나오면... 그래! 이걸로 장군이를 도와줄 수 있겠다. 절대 나오면 안 돼. 알겠지? 됐다! 뭐 계속 보다 보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안녕 장군아, 아침밥 넣어줄게.
1: 장군이?
0: 응, 장군이!

0: 우리 너도 새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겠다.
1: 응, 내일은 곤충 가게에 가서 새로운 먹이를 사줄 거야.
2: 별이야, 토요일에 숲에 몇 시쯤 갈까?
1: 네? 네?
3: 맞다. 어? 숲엔 왜 가는데요?
2: 어, 별이 아빠 출장 갔다 오시면 장군이를 숲에 놓아주기로 했거든.
0: 그럼 장군이하고 곧 헤어지는 거야?
3: 어떡해.
1: 장군이랑 이제 좀 친해졌는데 어떻게 하지?
0: 뭐야, 데려다 주기 싫음 계속 키우면 되지. 너 장군이랑 많이 친해졌잖아.
1: 어, 그치만.
3: 장군이가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서?
1: 어, 장군은 원래 숲에 살았으니까.
3: 그래, 통화는 너무 좁을 거야.
1: 장군아, 숲에 가서 잘 지내야 해. 알았지?
4: 자, 얘들아, 여기가 장군이가 살던 숲 맞지?
5: 네.
1: 장군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3: 장군이도 아마 고마워할 거야.
1: 잘 가, 장군아.
3: 어서 가, 장군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8: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수소리 가자.
11: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장소
10: 2층입니다.
11: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아빠 저게 뭐야?
13: 글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5: EBS IN 포키제?
16: 네.
1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모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본 적 없나요?

0: 섬세해 보이는데?
1: 얘들아, 어디 가? 기다려봐. 도망가지 말라니까. 이번에는 곰한테도 가서 한번 보여줘 볼까? 실례합니다.
2: 혹시 제 모자를 본 적 있나요? 뾰족하고 검은데. 고맙습니다.

있잖아. 얘도 쓸모가 있단 말이야. 아니야.

0: 멋진데? 이제 확실히 이 친구의 놀라운 능력을 증명했지? 얘한테 잘 대해줘. 으르렁대지 말고.
1: 실례합니다. 저 모자는 제 건데요. 내 모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0: 이거 내 거야, 이리 내.
1: 아니, 내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0: 내가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있습니다. 행운을 빌게요.

여기 마사와 꼬미 너희 구해줄게. 아, 작고 뽀송뽀송한 친구들 너무 귀엽다. 이 귀 좀 봐. 근데 엄마 토끼는 어디 있어? 알겠다. 너희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고마. 우리가 얘들 엄마를 찾아줘야 해. 포스터를 붙여보면 어떨까?

맞출 수 있겠지? 난 얘들을 돌보고 있을게. 오늘은 내가 최고의 유머야, 두고 봐. 자, 꼬마 친구들, 이제 게임

입었으면 식사 시작. 여기 얌전히 있어. 다시 가져올 테니까 금방 돌아올 거야.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을 해야 해? 그래 좋아. 뭐 크게 상관은 없어. 이건 너한테 꽤 어려울 텐데. 어른들용이라 우리가 완전히 문질러주자고. 어, 미안.

얘가 대장이라고 정해서 이렇게 엉망인 거잖아.

이번에는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이야? 아하! 좋아! 이제부터 청소를 실시한다! 빨리! 더 빨리! 모두 끝났으니까 산책을 시작해볼까? 그렇게 꾸물거릴 시간 없는데.

그럼 이번에도 얘가 대장이야? 아님 나? 그래, 블록 쌓기나 하지 뭐.

0: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고마? 아, 알겠다. 오늘도 생일이구나. 좋아, 나도 선물 가지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오래전 일이잖아. 나도 이제 예의란 걸 안다고.
1: 그게 뭐라고 하더라?

안녕 얘들아. 아 이런, 이거 완전 나랑 똑같은데. 잠깐 실례할게 얘들아. 오늘은 아주 예의 바른 마샤가 돼야지.

모르겠지만 난 오늘 최고로 예의 바르게 지낼 거라고. 제가 좀 타라.

초를 한가득 꽂은 케이크잖아. 맛있어 보인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1: 즐거운 캠핑여행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진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티미는 정리정돈 대장이라니까.
1: 고마워.
0: 어? 어미, 이게 다 뭐야? 어?
2: 내가 할 게 좀 있어가지고.
1: 오미, 물건을 한 번에 너무 많이 꺼낸 것 같은데.
2: 괜찮아, 괜찮아. 어, 맞나? 그걸 깜빡했네.
0: 이게 뭐야? 티미가 힘들게 청소.

0: 괜찮아?
1: 괜찮아. 우선 내가 치울게, 봄이.
2: 어? 티미, 방금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어?
0: 분명 입은 웃고 있었는데.
3: 아하! 드디어 이걸 실험해볼 때가 됐군. 짜잔! 새 발명품!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는 마음 온도계!
0: 마음 온도계?
3: 잘 봐.
1: 봄이는 다람쥐처럼 빨래를 방에 모아둔다니까.
3: 이렇게 누르면 지금 티미는 기분 좋은 상태라는 거지.
0: 우와! 신기하다! 어?
1: 무슨 소리야?
0: 괜찮아, 티미.
4: 티미 좀 봐.
0: 봄이. 봄이 우유부터 닦아야겠어.
4: 나중에, 나중에. 지금 바쁘단 말이야. 오, 이게 좋겠네.
0: 봄이, 우유를 먼저 닦는 게 어때?
4: 에이, 티미가 청소한 걸 얼마나 좋아한다고. 저기 봐.
0: 이대로 두면 밟고 넘어질지도 몰라, 봄이.
4: 그럼 난 바빠서 이만.
0: 봄이 너무해. 티미만 힘들잖아.
3: 그러게. 우리가 도와줄게, 티미.
0: 고마워, 얘들아. 봄이 괜찮아?
3: 봄이
4: 이것도 아니고 아니고 아 찾았다.
0: 어쩔 수 없지. 내가 치워줄게, 봄이.
1: 어? 아, 홍순아, 이것 좀 봐.
0: 티미, 이대로는 안 되겠어.
1: 말을 따라하라고?
0: 응. 자, 따라해봐. 당장 멈춰.
1: 당장 멈춰.
0: 아니, 발을 이렇게 하고 당장 멈춰.
1: 당장 멈춰.
3: 나 정말 힘들다고.
1: 나 정말 힘들다고.
0: 스스로 치워야 해.
1: 스스로 치워야 해.
3: 잘했어, 티미.
0: 이제 참지 말고 봄이에게 마음을 말해봐.
1: 응.
4: 티미,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한참 찾았네.
0: 봄이, 양치를 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떡해.
4: 아, 그건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1: 봄이, 거품이 다 튀잖아. 나 정말 힘들다고. 이건 스스로 치워.
0: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봐.
4: 미안, 미안, 티미. 빨리 씻고 티미 선물을 보여주려다구먼.
0: 내 선물?
4: 짜잔! 청소하자 힘들면 쓸 수 있는 티미의 아지트. 그리고 새로운 청소자구.
0: 청소자구가 선물이라고?
3: 청소하다 싫어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청소를 맡기겠다는 거잖아.
0: 티미 진짜 진짜 화나겠는데?
3: 왜? 최고로 행복?
1: 봄이, 날 위해 준비한 거야. 정말 감동이야.
4: 그래서 바빴던 거라고.
0: 팀이랑 봄이가 잘 맞는 데에는 이유가 있네.
3: 그러게.

0: 순아, 뭐 그리는 거야?
1: 맞다! 가족끼리 놀러 갔었거든! 어? 파란 물감이 없네. 바다색 칠해야 하는데.
2: 우와, 그래. 잠깐만.
1: 우와, 물감도 가지고 다니는 거야?
2: 혹시 모르잖아. 이것도 필요하면 써.
1: 와.
2: 이것도.
3: 파리채? 이걸 왜 넣고 다녀?
2: 내일 다 같이 소풍 가기로 했잖아. 필요한 물건을 미리 여기에 챙겨놨지.
0: 소풍 가방은?
1: 안 가져갈 거예요.
0: 뭐? 그럼 도시락은?
1: 도시락도 필요 없어요. 어? 그럼 저 갔다 올게요.
0: 공순아.
1: 얘들아.
0: 공순이 안녕.
1: 뭘 그렇게 챙겨온 거야?
4: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규리는 스피커까지 챙겨왔대.
3: 근데 홍순이 넌 왜 가방이 없어?
1: 나? 왜냐면
2: 안녕 얘들아.
1: 뭉치 왔구나. 그럼 가자 얘들아.
2: 조금만 쉬었다 가자.
0: 목마르지? 이거 마셔.
1: 괜찮아.
0: 어?
1: 뭉치, 혹시 시원하게 마실 것 좀 없어?
2: 아, 잠깐만.
1: 우와! 야호! 역시 뭉치야. 네. 시원해.
3: 아하, 이거였어. 가방 안 들고 온 이유가.
1: 뭉치가 있는데 가방을 뭐하러 들고 와?
2: 눈부시니까 이것도.
1: 와, 뭉치 최고.
5: 심심해. 다들 뭘 저렇게 챙겨온 거야?
1: 티미, 나랑 공놀이 하자.
0: 공놀이? 어쩌지? 공은 안 가져왔는데.
1: 에이, 뭐가 걱정이야. 뭉치가 있잖아. 뭉치, 뭉치, 일어나봐. 공이 필요해. 그만 자고 꺼내줘. 얼른.
2: 알았어.
1: 어? 뭐야? 공이 아니잖아. 일어나. 그냥 자면 어떡해.
0: 어? 공순아, 도시락 안 싸왔지? 같이 먹자.
1: 아니야, 티미. 아이, 참. 뭉치는 왜 안 일어나는 거지? 뭉치야, 일어났어?
2: 배가 고파서.
1: 먹을 거 챙겨왔지?
2: 당연하지. 제일 신경 써서 가져왔다고.
1: 뭉치 최고.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토리.
1: 여기

0: 없어. 도토리가 최고야. 내꺼 같이 먹자.
1: 케이미, 얘들아, 내 생각이 짧았어. 필요한 건 스스로 챙겨야 하는데 뭉치한테 부탁하기만 하고.
2: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0: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어? 어?
1: 케이미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어.
2: 진짜 못말려.
1: 혼자 타니까 별로 재미없네. 다들 언제 오지? 어? 거기!
3: 초콜릿을 발명하다가 재료를 잘못 넣는 바람에 키 말고 수염이 자라버렸어.
1: 수염 진짜 재밌게 생겼다.
3: 다들 여기로 오고 있잖아.
1: 키미, 포니.
2: 얘들아.
0: 안녕.
3: 다른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해주라.
1: 알겠어. 비밀로 해줄게.
3: 고마워. 정말 고마워.
2: 뭐야 뭐야. 둘이서 무슨 재밌는 얘기하고 있었어?
1: 어? 아무것도 아니야.
0: 그런데 코디는 왜 마스크 쓰고 있어? 어디 아파?
3: 아, 이거 꽃가루 때문에 기침이 나서 그런 거야. 우리 뭐하고 놀까?
2: 술래잡기 하자. 어제부터 술래잡기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고.
1: 좋아.
2: 그럼 내가 먼저 술래야. 하나, 둘, 셋, 어? 어허. 거지 잡으래.

0: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품한 거야.
1: 티미, 조금만 살살 밀어주면 안 될까? 공순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공순이, 네가 비밀로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자꾸 웃으면 어떡해.
0: 그치만 나도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걸. 웃음 참기 너무 힘들어. 이게 뭐야?
1: 비밀을 담아두는 비밀 깡통이야. 웃음 참는 게 힘들면 앞으로 여기에 대고 비밀을 시원하게 얘기하면 돼.
0: 포디 얼굴에 엄청 웃긴 수연이 생겼대요. 우와! 생겼다! 고마워, 코디.
1: 대신 진짜 진짜 비밀 꼭 지켜줘야 돼.
0: 당연하지. 나만 믿으라고. 비밀 깡통이 있었지? 코디 얼굴에 엄청 웃긴 수염이 생겼대요.
2: 여기서 뭐해?

0: 비밀이 안 들켜서 다행이야.
1: 왜 그래, 코디?
2: 그게...
0: 코디! 수염이 사라졌는데?
1: 수염이라고?
0: 이것 봐! 코디! 코 수염이 없어졌어!
2: 마침 약기운이 떨어졌군.

0: 저 나는 또 올게요.
1: 오늘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하자.
0: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올게요.
2: 아빠가 멋진 생일 파티 준비해 놓을게.
0: 와, 신나다. 빨리 다녀올게요. 지미, 호미, 나왔어. 나왔다니까. 지미, 호미. 고대. 뭉치. 우리. 다들 어디 갔지? 얘들아.
3: 어? 홍순아, 친구들은?
0: 몰라요.
3: 어?
0: 오늘 내 생일인데 아무도 모르나 봐. 깜빡 잠들었네. 어? 다들 돌아왔겠지?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다 말할 거야. 문이 열려있네? 얘들아!
4: 누구세요?
5: 왜 그래? 넌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0: 어? 설마 깜짝 파티야? 어? 부끄러워.
5: 넌 누구냐니까?
4: 어? 누구지?
6: 처음 보는 얼굴인데?
0: 설마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나야 나, 공순이라고. 봐봐, 지미는 부끄러우면 방귀 뀌면서 작아지잖아, 그치?
5: 에이, 그건 아까 봤잖아.
0: 호미는 뭐든지 변신할 수 있고, 뭉치는 입안에 물건들이 가득하고, 코디는 발명왕이고, 크리는 궁금증이 진짜 많잖아.
6: 설마?
0: 그래?
6: 내 팬이야? 그래서 나랑 내 친구들 쫓아다닌 거구나?
0: 아니라니까! 나야다! 옆집 사는 공순이! 나랑 같이 놀래? 놀다 보면 기억이 떠오를 거야!
5: 좋아!
6: 우리도 좋아!
0: 어디 숨을지 알지요? 바로 찾으면 깜짝 놀라겠지? 아니, 찾았다! 뭉치 크리도 찾았고!
4: 벌써...
0: 코디, 빨리 나와!
6: 말도 안 돼!
0: 부끄러워.
6: 너 티미의 비밀방을 어떻게

0: 공순이 생일인데 파티해야지.
1: 설마 곰이었어? 다행이다. 보고 싶었어, 티미.

0: 사랑스러운 콩순아, 우리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같이 신나게 놀자.
1: 콩순아, 생일 축하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11: 여긴 뽀로로방.
12: 안녕.
1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12: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제?
17: 네.
1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9: 뽀롱뽀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0: 같이 놀자.
19: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1: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4: 스쿨버스
6: 내일 떠나자.
7: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8: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허피 구조대 코끼리 가족을 구하다.
14: 자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카를로스가 동물 사진 찍는 걸 도와주자.
15: 스캐너도 준비됐어?
14: 로봇도 스텔스 모드로 변경하자.
16: 라이더, 스텔스 모드가 뭐랬지?
14: 스텔스 모드는 우리 모습을 숨겨주는 거야. 동물들이 놀라지 않게 숨어서 다가가려고. 친구들이 사진을 잘 찍도록 도와주고 싶거든. 드래커, 카를로스, 우린 준비 다 됐어.
17: 얘들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7: 라이더, 저기 나무 위에 큰 부리 새떼가 날고 있어.
14: 잘했어, 스카이. 카를로스, 큰 부리 새떼가 거기로 갈 거야.
7: 카를로스, 저 위야.
18: 내 열감지 스캐너에 뭐가 보이는데?
7: 예, 저 덩굴에 있어.
19: 와, 저게 백호다.
18: 오, 뷰티풀. 멋지다.

0: 내 초음파 탐지기에 쿵쿵대는 소리가 잡히는데?
1: 트래커, 누가 내는 소리인지 알 수 있어?
2: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클 거야.
0: 물 튀기는 소리도 들리는데?
2: It's the elephant!
0: 코끼리 가족이네. 오늘 찍은 것 중에 최고야.
3: 아이, 몰리랑 해피 가족이네.
4: 라이더, 가서 보고 와도 돼?
1: 네. 그럼, 로보도 내려가 볼게. 쉬, 조용히 가자. 코끼리들이 놀라면 안 되니까.
0: 어? 쟤네 뭐 때문에 저러지?
2: 어디 보자. It's a bee.
0: 어린데 엄청 커.
2: 노왕벌 같은데? 코끼리들이 붕붕 소리에 겁을 먹고 도망친 거야.
5: 저 큰 코끼리도 벌을 무서워해?
2: 코끼리도 벌에 쏘이는 걸 싫어해. 코랑 귀가 아주 예민하거든.
3: 아, 거긴 너무 아프지.
6: 근데 왜 벌이 여기 있지? 이 나무는 꽃도 안 폈는데.
2: 벌들이 새로 이사갈 집이라도 찾고 있나?
7: 그러면 다른 벌도 찍자.
2: 한번 찍어볼까? 우리도 저기 따라가보자.
6: 살던 집이 깨져서 저런 거였구나.
2: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있으면 우릴 공격하진 않을 거야.
6: 저 여왕벌은 지금 뭐해?
2: 춤추는데? 벌은 날아갈 곳을 춤으로 알려주거든.
6: 저기로 가네?
3: 저긴 물엉덩이 쪽인

0: 벌들이 저기에 새 집을 지으면 어떡해?
1: 그럼 코끼리들이 겁을 먹고 저 웅덩이에서 떠날 거야. 라이더한테 연락할게.
2: 카를로스, 무슨 일이야?
0: 벌집이 땅에 떨어졌는데. 벌들이 코끼리 가족 내 물 웅덩이에 새 집을 지으러 갔어. 그렇게 되면 코끼리들이 물을 마시면서 놀 곳이 없어질 거야.
2: 걱정 마.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0: 어? 트럭 본부 어딨지?
4: 로보도 스텔스 해제!
0: 어? 아!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벌집이 깨져서 여왕벌이 새집 지을 곳을 찾는데 하필 물웅덩이를 골라서 코끼리들이 도망쳐버렸대. 그래서 이번 작전에는 로키, 네가 연장을 써서 벌들이 새집을 지을 수 있게 벌통을 하나 만들어줘.
2: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코끼리들한테 별 문제가 없는지 한번 따라가봐.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보니까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1: 안녕 로키, 새 벌집 만들 준비 다 됐어?
2: 준비 벌써 끝났지.
3: So am I.
1: 나도야.
2: 벌집으로는 이 괴짜기 딱이야. 아껴 쓰고 바꿔 쓰자.
3: 왓! 망치!
1: 왓! 다용도 팔!
2: 다 됐다! 근데 저 벌을 어떻게 데려오지?
1: 저 벌집 조각을 여기에다 놓으면 오지 않을까?
2: 나한테 맡겨!
3: 아!

0: 라이더, 벌들이 살 새 집을 물웅덩이 멀리에다 만들어줬어.
1: 잘했어. 이제 코끼리들만 찾아보자. 잘 들려, 스카이? 뭐 좀 보여?
2: 응, 저기 있어. 아직도 겁먹고 뛰고 있어.
1: 알았어, 스카이. 우리가 코끼리 가족을 따라가 볼게.
3: 안 돼, 라이더. 이대로 가면 코끼리들이 큰일 나겠어.
1: 왜? 무슨 일인데 그래?
3: 원숭이 사원 때문에.
2: 안 돼, 얘들아. 거긴 가지 마. 대장, 코끼리 가족이 사원으로 들어갔어. 저기 숨고 싶나 봐. 원숭이 사원은 비밀장치 투성이라서 한번 갇히면 못 나올 텐데.
1: 갇히기 전에 우리가 데리고 나오자. 얘들아, 사원으로 와줄래? 체시랑 드래컨 사원에 가서 코끼리들을 내보내줘. 우린 여기서 상황을 알려줄게.
0: 알았어.

0: 괜찮게 얘들아, 우리가 도와줄게.
1: 어? 박성기? 몰리 해피스노트 무릎덩이로 돌아가자. 날 따라와.
2: 얘네들 어디 갔지?
3: 마샬, 열감지 스캐너로 코끼리가 있나 확인해줘.
0: 코끼리같이 생긴 게 옆에 있긴 해. 여긴 벽밖에 없어.
4: 혹시 벽 뒤에 갇힌 건 아닐까? 어? 이 돌이 스위치 같아.
3: 트래커, 체이스, 바닥에 있는 둥근 돌을 한번 살펴봐.
1: 어, 찾았어. 어!
0: 여기 있었네.
2: 다들 진정해.

0: 엑스레이 스캐너로 출구를 한번 찾아볼래?
1: 스캐너로 보니까 저 돌판 바로 뒤에 비밀 터널이 하나 있어.
0: 그리고 벽 위에 밧줄로 연결된 스위치도 있는 것 같아. 혹시 보이니, 트래커?
1: 예스! 저건가 보다! 아! 케이블!

0: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해. 몰리, 해피스노트, 뛰어!
1: Come on, 괜찮아. 날 따라와. 터널이 막혔어.
2: 우리가 지금 갈게, 얘들아. 러블, 마셜, 출동 준비됐지? 러블은 저 터널을 치워. 마셜은 이따가 내리막길에 물대포를 쏴서 미끄럽게 만들어줘. 이제 코끼리들이 여기서 나오게 해보자. 트래커, 케이블로크 돌판을 우리 트럭본부 견인고리에다 연결해줘.
1: 어, 알았어, 라이더. 아, 케이블!
2: 좋아, 이제 코끼리들을 그 돌판에 태워.
0: 저기 봐, 바나나가 있네.
2: 마셜, 저 경사로에 물대포를 싸줘. 로보독은 트럭 본부를 후진시키면서 케이블을 당기고. 오, 큰일 날 뻔했네.
1: 이제 벌이 안 쫓아와서 좋은가 봐. 도와줘서 고마워, 퍼피 구조대.
2: 고맙긴. 혹시 동물한테 문제가 생기면 크든 작든 바로 우릴 불러.
1: 요들성 가수 구출작전.
2: 캠핑장에 거의 다 왔어.
3: 기대돼.
0: 소시지 구워 먹자.
3: 밖에서 잘 거니까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1: 내가 드론으로 확인해볼게.
4: 안 돼. 천둥번개랑 폭풍우가 오고 있는데.
2: 걱정 마, 스카이. 폭풍우는 큰 바위 협곡 쪽으로 가는 중이니까 우린 거기서 멀리 떨어지면 돼. 로보도 계획을 바꿀게. 윙넛 아저씨네로 가죠.
5: 보름달 좀 봐. 진짜 커.
1: 오늘은 늑대들이 엄청 울겠네. 이렇게 말이지. 이건 늑대 말로 저기 달림 잠자기 불꺼여야.
0: 마셜, 넌 동물 소리 잘 알아듣지? 이건 무슨 동물이야?
1: 모르겠어. 아마 우주에서 왔나?
6: 안녕, 퍼피 구조대. 바로 나야, 윙넛 아저씨. 여들성 부르는 멋쟁이 여들 퍼피후.
2: 아저씨, 요들송 잘하시네요.
6: 고마워. 우리 식당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불러주려고 배웠거든. 근데 이상하지? 왜 아내는 내가 연습할 때마다 목장에서 먼 데 가서 부르라고?

0: 냄새? 엄마! 대체 쟤는 왜 날 따라오지?
1: 걷기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2: 국자 얘들아, 그래야 내일 더 재밌게 놀지. 윙넛 아저씨?
0: 라이더, 내가 큰 바위 협곡에서 요들숭을 연습했는데 늑대들이 날 쫓아와. 더 가까이 왔네. 아우야.
2: 오, 안 돼. 아저씨, 핸드폰 떨어졌어요. 여보세요, 아저씨? 윙넛 아저씨, 저희가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트럭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4: 어, 엄마야! 마샬, 조심해! 어때? 이것 봐! 강아지 멍성멍!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고마워. 로보독, 협곡 쪽에 있는 핸드폰 신호를 따라가줘. 윙넛 아저씨가 늑대들한테 쫓기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거든.
2: 늑대? 큰일 나겠는데?
3: 큰 바위 협곡이면 폭풍우가 가던 곳인데.
1: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야 돼. 아저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린 데서 멀리 못 가셨을 거야.
4: 아우야.
1: 핸드폰 근처에 아저씨도 계시겠지? 그래서 이 작전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수행할 거야. 체이스, 넌 트럭 본부 안에서 확성기로 아저씨를 계속 불러줘. 협곡이 워낙 넓어서 그래야 들릴 거야.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주마, 너는 초음파 탐지기로 아저씨가 부른 요들송 소리를 찾아봐.
5: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이번엔 밖으로 출동할 팀인데 협곡엔 바위더미가 엄청 많잖아. 자, 그래서 러블, 혹시 우리가 바위에 막혀서 못 움직이면 네가 바위를 치워줄래?
6: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마셜은 동물이랑 말이 잘 통하니까 윙넛 아저씨를 괴롭히지 말라고 늑대들한테 말해줘.
5: 아우! 아우! 늑대 말로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아하!

0: 그렇지 얘들아 가서 놀아. 어이.
1: 윙넛 아저씨 핸드폰이다.
2: 근데 아저씨는 없어.
3: 좋아 체이스, 확성기로 아저씨한테 요들송을 불러달라고 해.
4: 확성기 준비. 윙넛 아저씨 혹시 제 말 들리세요? 그럼 최대한 크게 요들송을 불러서 아저씨를 찾게 해주세요.
0: 라리리리리리리로로로. 나 여기 있으니까 살려줘요. 어? 내가 노래만 하면 울부짖네. 혹시 쟤들 내가 자기들 대장인 줄 아나?
5: 그냥 한번 지나가 볼까?
0: 얘들아 살려줘! 열을 야해요!
3: 아저씨가 어디에 계시는지 아직 못 찾았어?
2: 그게 바위에 맞고 튀어나온 음파가 너무 많아. 그 협곡이 지금 엄청나게 시끄러운가 봐.
3: 하긴 메아리는 작은 소리도 훨씬 크게 들리게 하지. 그래도 혹시...
2: 이 와중에 이상한 요들송이 들리는 곳이 여기 있다! 근데 늑대도 있나 봐.
3: 잘했어, 주마. 그럼 이제 늑대들을 쫓아내자. 마셜, 바로 남동쪽 협곡으로 가줄래? 아저씨가 거기에서 늑대랑 같이 계셔.
6: 알았어, 대장. 거기서 이렇게 가라고 할게.
0: 어머나, 늑대가 더 오는 건가? 다른 친구를 찾았나 봐. 이제 가볼까?

0: 마술 최고다. 난 아저씨를 구하러 갈게. 윙넛 아저씨, 저예요. 어디 계세요?
1: 바위 안쪽이야. 근데 쉬, 나랑 늑대가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산사태가 났어.
0: 대장, 문제가 생겼어.
2: 우리도 들었어, 러블. 조금 전에 초음파 탐지기에 잡힌 소리가 엄청 컸거든.
3: 그거 말고 문제가 또 있어, 라이더. 우리가 어떻게든 피하려 했던 폭풍우가 거의 다 왔어.
2: 그럼 협곡에 물이 차기 전에 아저씨를 데리고 나가야 해. 러블, 바위를 치우고 길을 내봐.
0: 라이더, 바위가 너무 큰데.
2: 계속해서 해봐, 러블.
4: 대장, 마셜이 늑대들을 데리고 왔어. 이것 봐.
2: 잘했어, 마셜. 소음! 바로 그거야! 마셜, 늑대들을 트럭 본부 안으로 데리고 올래?
0: 진짜?
3: 알았어! 이쪽이야, 얘들아!
2: 체스, 확성기 준비해줘. 저 단단한 바위를 소리로 폭파시키는 거야.
3: 인사해, 내 친구들이야. 울프랑 울펫, 그리고 울피.
5: 안녕.
3: 안녕.
6: 반가워.
2: 체이스, 확성기 작동시켜. 스피커로 저 큰 바위를 노리는 거야.
5: 러블, 윙넛 아저씨,
1: 두 장피 맞아요. 지금부터 신나는 콘서트를 할 거니까요.
5: 확성기도 켰고, 마이크도 준비됐고, 볼륨도 높였어. 이제 소리 질러.
3: 한 박자, 두 박자.
4: 진짜 들썩이네.
0: 성공이야.
2: 아저씨 내려오세요. 협곡에 물이 차고 있어요. 로보독, 이제 협곡에서 나가자. 전속력으로 후진.
1: 늑대들이 왜 여기 있어?
3: 걱정 마세요, 친구예요.
7: 고맙다, 퍼피 구조대. 그리고 늑대들도. 너희가 엄청 크게 안 울었으면 물에 휩쓸려 갔을걸.
2: 별거 아니에요. 혹시 또 노래 부르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7: 아이고, 당연히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요르르르르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집중!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4: 안녕. 수학 공부 척척척. 음악 공부 딩동댕.
15: 호비는 아프대요.
14: 그래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16: 시원해.
17: 언제나 신나는
14: 뽀로로 유치원.
18: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집중!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1: 얼굴엔
5: 순한 킹킹.
1: 진물엔
5: 덥덥한 말.

0: 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설.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직동. 얼굴엔
4: 순한 길길.
1: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극의간 보물 원정대.
2: 무슨 여행 짐 가방이 이렇게 무거워?
3: 난 힘들어서 더는 못 밀겠어.
4: 아이고 얘들아, 내가 깜빡한 게 있어서 미안한데 이것도 넣어야 해.
2: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1: 구대희 시장님이 남극 여행을 가신대. 그래서 장비를 빌려드렸지.
4: 남극으로 보물찾기 여행을 갈 거야. 이것만 있으면 얼음에 묻힌 보물도 찾을 수 있거든. 치카레타랑 내가 입을 방한복도 있어. 색이 너무 이쁘지 않니?
5: 저 양반이 애써 보물을 구해오면 몰래 보물만 쏙 챙겨야지.
4: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다친다.
3: 제가 할게요.
1: 안 되네요.
6: 그래서 윤전장님 보물 더듬기란 말이 생겼지. 보물이 눈앞에 있어도 저 눈더미에 파묻히면 눈을 훤히 뜨고도 안 보이거든.
1: 이번엔 달라요. 우리가 찾아서 전부 나눠가질 거니까요. 그쵸 할아버지?
7: 좋은 생각이구나 얘야. 다 같이 모험에 참가했으니까 나눠가져야지. 그쵸 선장님? 나눠요? 어림없는 소리. 내가 보물을 찾으면 다 내 거요. 아마...
4: 저 혹시 우리 본 적 있나요?
5: 내가 흔한 얼굴이라 그래요. 우리가 만났을 리가 있겠어요?
4: 그래요? 얘야, 너 춥지 않니? 저리 가서 옷 좀 껴입자. 콧집어 말하긴 그렇지만 저 험비어덜한 사람 어째 좀 수상하단 말이야. 요것 봐라. 어디서 많이 봤던 고양이들이 왜 내 가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을까?
5: 걔들이 추운가 봐요.
4: 애쓰시네요 선장님. 아님 이렇게 부를까? 험빙어 실장님.
5: 그래요, 난 험비어도 선장이 아니요. 여러분이 나 대신 보물을 찾게 하려고 속인 것뿐인데 그게 뭐 잘못됐나?
8: 그럼요.
5: 좋아요, 마음대로 하셔. 당신들 도움 따윈 필요 없으니까.
7: 아니, 뭔가 쎄한 게 입에가 가라앉는 것 같은데.
4: 걱정 마세요. 구명보트에 탈 동안 구조 요청을 할게요. 암만 그래도 구명보트는 있겠죠?
5: 그럼! 험빙어라는 이름도 있지?

0: 얘들아, 지금 뭐하고 있어?
1: 얼음으로 하키해. 남극 여행 이야기를 했더니 제주도 얼음 갖고 놀고 싶다 해서.
2: 라이더, 우리 좀 도와줄래?
0: 구대 시장님?
2: 우리가 탄 여객선에 문제가 생겼거든.
1: 홍딩어 시장님이 배를 부셨어.
0: 다들 안 다치셨어요?
2: 다치진 않았는데 저 배가 없으면 이 눈 덮인 해변을 못 빠져나갈 거야.
0: 지금 바로 갈게요, 시장님.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1: 마셜, 조심해!
4: 이건 볼링이게, 걸링이게.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로보도 지금 바로 남극으로 떠나자. 전속력으로 출발. 여객선이 빙산을 들이받고 망가졌다나 봐. 배가 가라앉기 전에 우리가 고쳐야 해. 그래야 어른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어.
2: 살려줘!
1: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로키, 네 장비를 써서 저 배를 수리해줘.
3: 초록 에너지 출동! 맞다. 근데 나 혹시 물에 들어가야 해?
1: 아니야. 너한테 배를 가져다 줄게. 그래서 말인데, 에베레스트, 넌 제설차를 타고 갈고리를 써서 트럭 본부랑 여객선을 케이블로 이어줘.
4: 눈이 오든 꽁꽁 알든 언제든 질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쪽은 꼼짝 못하는데 우리 애기는 친구도 사귀었네?
1: 아, 보물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왜 여기서 펭귄이나 봐야 하지?
0: 펭귄은 귀엽기라도 하죠. 거기다 보물 지도는 시장님이 박살낸 배에 있잖아요.
2: 지도 나도 있어. 오, 이것 좀 봐. 이 지도에 있는 산이 바로 저기 있는 산 같지 않아?
3: 그럼 우리 보물 찾으러 갈까요?
4: 어, 안 돼, 예이야. 우린 안전 장비도 없는데 이럴 땐 그냥 퍼피 구조대를 기다려야지.
1: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지? 덱들은 가만히 있어요. 난 저 보물을 찾으러 갈 테니까 안녕.
0: 어, 봤어, 아가? 어, 아니 뭐, 바 펭귄아, 퍼피 구조대야.
5: 좋아, 저 배를 끌고 와보자.
6: 러블, 망가진 데 찾았어?
7: 응, 진짜 큰 구멍이 났어. 배가 엄청 빨리 가라앉아.
6: 배를 움직이려면 저 빙산을 치워야겠어.
3: 내가 할게, 라이더. 아, 갈고리 줄! 갈고리 줄, 돌아와!
6: 로보도 견인고리! 아! 에베레스트, 이제 트럭본부랑 여객선을 연결시키자. 깔끔하게 걸렸네. 자, 그럼 이번에는 로보독, 이제 당겨.

0: 썰 오케이. 이제 배를 수리하자.
1: 어? 드라이버 작동. 이 부분만 메꾸면 다들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0: 맞아요. 험딩어 시장님이 어드벤처 베이로 데려다 주실 거예요. 잠깐, 험딩어 시장님은 어디 계세요?
2: 그 사람은...
3: 어디 보자. 이 지도를 보면 눈 뜨고도 안 보인다는 그 보물은 바로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응? 여기네. 좋아.
4: 시장님을 찾았어. 저기에 묻힌 보물을 파나봐.
5: 근데 바로 앞에 있는 빈 벽에 금이

0: 안 돼! 계속 저러면 눈 사태가 날지도 몰라! 서둘러야겠어!
1: 동굴이다! 보물은 분명 이 안에 있을 거야!
0: 잠깐만요, 시장님!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눈 사태 나요!
1: 뭐라고? 자, 안 들려! 이 눈 사태 때문에! 잠깐! 눈 사태라고!
2: 펌핑어 시장님! 펌핑어 시장님!
3: 괜찮으세요?
1: 아니, 괜찮을 리가 있겠어? 나 혼자 여기 갇혀서 지금... 엉덩방 하나 찍고 있어. 보물이다! 드디어 찾았어!
3: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꺼내드릴게요.
1: 알았어. 천천히 하고. 시간만 커튼.
4: 이제 눈더미를 뚫을 방법을 찾아야겠어.
5: 그럼 내 자동차로 충돌시켜볼까?
0: 러블, 미안한데 얼음이 두꺼워서 네 장비로는 안 돼. 그보다 훨씬 큰 게 필요한데. 우리 트럭 범부 같은 거.
6: 우리 트럭 범부?
1: 제발 조금만 더.
2: 펌핑원 시장님, 들리시죠? 입구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3: 지금 들어갈게요.
4: 라이더, 열감지 스캐너로 보니까 시장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
0: 좋아, 그럼 다 됐네. 로보도 한번 전속력으로 달려보자. 시장님 나오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1: 금방 갈게. 이것만 좀 꺼내고 갈게. 보물을 거의 다 캤는데 좋다가 말았네.
7: 딱 다 고쳤어요. 모두 배에 타셔도 돼요.
8: 만세!
4: 보세요, 펭귄이 우리랑 가고 싶대요.
8: 그 친구는 남극이 편안할 것 같은데. 라이더, 이 추운 데서 구해줘서 고마워.
0: 고생하셨어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9: 이제 내가 배를 몰면 아무 문제 없을걸.
10: 안녕하세요.
1: 눈앞에서 보물을 놓친 게 아쉽네. 근데 아무도 그 보물은 못 챙겼으니까 뭐.
4: 시장님, 아까 말한 보물 누가 찾아왔는데요?
11: 이야, 평생 줘본 금이랑 보석 중에서 저렇게 많은 건 난생 처음 봤냐, 그려.
3: 라이더와 로켓 엔진. 여기가 펌핑 구조대 본부야. 구조장비 보고 싶은 어린이?
6: 저요! 저요!
3: 알았어. 자, 이 강아지 배낭이 보이지? 장비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치죠. 락! 그물!
4: 라이더는 장비에 문제가 없도록 손 봐줘. 대장,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줄래?
0: 좋아, 설명해줄게. 이번엔 로켓 부스터를 강화해봤어. 비상사태 때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고. 근데 브레이크는 덜 조절한 상태야.
4: 로켓 부스터? 진짜 멋지다! 있잖아, 쇼랑 나는 조종실을 구경하고 싶은데.
0: 알았어, 나랑 스카이가 보여줄게.
3: 나머지는 나를 따라와. 우리 강아지 집 구경시켜줄게.
4: 얼마나 빨리 가는지 궁금하다.
12: 너 그거 진짜로 몰아보게?
4: 아니, 하는 척. 이것 봐, 나 잘 몰지? 부릉부릉. 로켓 부스터 발사!
12: 알렉스, 빨리 꺼!
4: 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 모여서 구조 작전을 짜는 거야.
12: 멈춰! 제발!
4: 왜 안 돼?
0: 스카이, 넌 여기서 애들이랑 있어. 금방 갔다 올게!
3: 방금 그거 좋은 질문이야. 우리들이 타고 출동하는 자동차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거지? 주마, 넌 알아?
12: 아니, 나도 몰라.
4: 큰일 났다. 야, 로켓에 불 들어왔어.
0: 알렉스! 알렉스, 방금 진짜 위험했어. ATV는 장난으로 몰아도 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이제 로켓 부스터 끈다.
4: 미안해요.
0: 아니야, 괜찮아. 브레이크를 쓰면 되니까. 브레이크를 덜 손봤더니 먹히진 않네.
4: 어쩌지? 그럼 큰일 나.

0: 이럴 땐 누굴 불러야겠어?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1: 라이더가 부른다!
2: 안 돼! 조심해 마셔! 우와!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라이더? 라이더!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난 지금 밖에 있어. 나랑 알렉스가 도움이 필요해.
2: 위험해! 빨리 시내를 벗어나야겠어!
1: ATV 브레이크 시스템이 망가졌거든? 너희가 날 멈춰줘야 해! 로보도 당장 트럭 본부를 몰고 나를 쫓아와줘! 그런데 ATV를 멈추기 전에 일단 알렉스를 안전하게 데려가줬으면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스카이! 넌 헬리콥터로 알렉스를 들어서 옮겨줘!
3: 하늘의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러블은 로켓 부스터 때문에 망가진 가게들을 찾아가서 수리해줘.
4: 러블 더블 스피드 출동!
0: 라이더, 내가 애들을 잘 봤어야 했는데 미안해.
1: 괜찮아, 체이스. 다음부터는 안 놓치고 잘 보면 되지 뭐. 준비되죠? 집중해야겠네. 여기 도로가 너무 험하네.
3: 끊겼다. 자, 그 다음에
5: 커피 구조대

0: 신의 농장 쪽!
1: 확인 완료! 지금 갈게!
0: 쏴주고
1: 불자동차 출력
2: 추론에너지 출동.

0: 점프대 준비됐어, 라이더.
1: 고마워, 로키. 스카이, 우리 간다. 타이밍을 한 번에 맞춰야 해.
2: 내가 딱 잡아줄게. 잡았다. 오, 재밌었는데. 형컷, 나 지금 날고 있어. 와, 이것도 엄청 재밌다. 대장, 알렉스는 시내에 데려다줄게.
1: 부탁할게, 스카이. 마셜, 물대포 쏠 준비는 됐지?
2: 물대포로 환한 로켓을 시켜줄게. 아! 물대포 발사! 안녕, 베티나. 약간 빗나갔어. 미안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리로 와볼래?
1: 지금 시간이 없어. 로켓이 과열돼서 터질지도 몰라. 동물들이 사는 농장 한가운데서 그럴 순 없어.
3: 그럼 이제 어쩌지?
1: 로켓, 이번엔 경사각을 낮춰서 더 멀리 뛰게 해줘.
4: 우와! 얘들아, 지금 당장 트럭 본부로 와. 라이더를 잡아야 해. 우리 한번 전속력으로 달려가보자.
1: 로켓이 점점 뜨거워져.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4: 계획이 뭔지 말만 해.
1: 트럭 본부를 내 ATV 옆으로 붙여줄래?
3: 지금이 전속력 같은데 여기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2: 와! 이렇게 빠르면 금방 해결하겠네.
3: 그런데 문제는 ATV야. 계속 오락가락 움직이면 잡을 수가 없어.
1: 얘들아, 미안해. 너무 빨라서 핸들 가지고 조정이 안 돼. 이 ATV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체스, 낙하산을 달아보자.
4: 좋은 생각이야, 대장. 지금 갈게.
3: 더는 못 붙겠어. 한 발밖에 없는데. 준비해. 쏜다. 낙하산.
1: 역시 최고야. 성공이야. 속도가 줄어들었어.
4: 난 먼저 가서 앞을 살펴볼게.
0: 준비됐어, 라이더.
1: 좋았어. 로보도 이 작전 때문에 속도를 낮춘 거니까 바짝 따라 붙어줘. 이제 나랑 간격을 딱 맞춰봐. 좋았어, 로보도. 지금이야. 로보도, 이제 경사로 올려.
3: 안 돼.
4: 라이더, 로보도, 바로 앞에 큰 낭떠러지가 있어.
1: 로보도, 속도를 조금씩 줄여봐. 로키, 서두르자.
0: 하나만 더 빼면 돼. 어이다. 됐어.
1: 우와, 얘들아 고마워. 정말 잘했어. 이제 강에 빠진 저 로켓들을 건져서 어드벤처 베이로 돌아가자.
5: 이 정도면 됐다.
2: 그 다음에 농장 울타리를 딱 넘어갔거든. 거기 한복판에서 삥 돌고. 근데 너랑 형 말이 맞아. ATV는 장난으로 타면 안 됐어.
1: 오늘 너희들 진짜 멋졌어. 그런데 내가 구조를 받으니까 기분이 이상하긴 했지만.
4: 그거 알지, 라이더? 혹시 또 자동차 로켓이 말을 안 들으면 아무 걱정 말고
6: 우릴 불러.
1: 아, 맞다. 누구 우리 트럭 본부 구경하고 싶은 친구 있어?
2: 이것도 무지무지 재밌겠다. 라이더 형,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안 만질게.
7: 아침에
8: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8: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8: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식물엔
11: 덤덤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4: 얼굴엔
6: 순하게
4: 줄무랑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생수와 야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상

0: 소울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2: 킹킹.
0: 진물엔
1: 똑똑한 말.
3: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소울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술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엄마! 엄마! 달토끼 팔이 또 망가졌어요.
1: 또? 이런 어쩌지? 하필 지금 실이 없는데. 내일 사다가 꿰매줄게. 근데 달림아, 넌 달토끼가 아직도 좋아? 이렇게 낡았는데?
0: 당연하죠. 달토끼인 내 첫 번째 친구잖아요.
2: 달림이 말이 맞아. 엄마가 우리 달림이 뱃속에 있을 때 직접 만들어준 인형이니까.
1: 다 됐다.
2: 우리 딸 태어나면 꼭 선물하고 싶다고 말이야.
1: 삐뚤빼뚤 엉망이라 몇 번을 다시 만들었었는데.
0: 그럼 그때보다 더 예쁘게 고쳐주세요.
1: 그래, 알았어.
0: 달토끼야, 내일 엄마가 고쳐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조금만 참아. 이제 코 자자.
2: 달림아, 내려와봐. 너한테 택배 왔어.
0: 우와, 로라 공주다.
2: 우리 딸 와, 칭찬 스티커 100장 모은 기념으로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0: 우와, 아빠 최고.
2: 그래.
0: 짜잔! 로라, 여기가 내 방이야. 소개할게. 얘는 내 친구 달토끼고. 달토끼야, 얜 오늘 새로 온 로라 공주야. 우리 새 친구 환영 파티를 해줄까? 좋다고?

쓰레기가 많이 모였네.

0: 달콩아, 거실이 이게 뭐니? 엉망이잖아. 얼굴은 또 이게 뭐야? 저건 재활용 쓰레기야. 지지예요, 지지.
1: 달토끼야, 커피 마실까?
2: 뭐야, 달림아. 걘 달토끼가 아니라 로라 공주잖아.
1: 아, 맞다. 로라 공주구나. 맨날 달토끼랑만 놀아서 나도 모르게.
3: 도끼 인형이네.
2: 어? 이게 뭐야? 팔이 덜렁거리잖아.
3: 누가 버렸나 봐. 우리가 가지고 놀다 버리자. 자, 받아.
2: 이번엔 잘했어.
1: 달림아,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다녀왔어요.
0: 써니랑 재밌게 놀았어?
1: 네. 근데 엄마, 실은 사오셨어요?
0: 아, 달토끼 꿰매줄까? 당연히 사왔지.
1: 와! 그럼 달토끼 바로 가지고 올게요. 어? 달토끼가 어디 갔지? 이상하다. 아까 여기에 두고 나갔는데 어디 갔지? 달토끼야! 달토끼야, 어디 있어?
0: 달림아, 마당도 다 찾아봤는데 없어.
4: 안방에도 없는데?
5: 달토끼, 달토끼, 여기!
4: 뭐? 어디?
1: 이건... 달토끼 거예요! 내가 어제 달토끼 팔에 붙여준 건데!
0: 뭐야, 그럼... 아까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혹시...
1: 네?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 뭐래요? 달토끼 있대요?
0: 아니, 없대. 혹시 길에 떨어진 거 아닐까?
2: 에이, 뭐야, 망가졌잖아. 가자.
1: 달토끼야! 달토끼야! 밀크야, 어디 가? 거긴 아까 내가 놀던 놀이터인데. 밀크야, 왜 그래? 이거 망가진 달토끼 팔이에요.
0: 정말이네.
1: 달토끼가 여기 있던 게 분명해요. 달토끼야, 달토끼야. 이건 초코잖아. 안녕 초코. 밀크야, 안 돼! 지금은 달토끼를 찾아야 돼! 밀크, 얼른 달토끼를 찾아야! 어? 달토끼! 어디 갔었어? 얼마나 찾았다고!
0: 어머! 초코네 가족이 달토끼를 돌보고 있었네.
1: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너희 덕분에 달토끼를 찾은 거야. 너무 고마워.
0: 자, 이렇게.

0: 다 됐다. 수술은 성공이야.
1: 와, 신난다. 달토끼가 훨씬 예뻐졌어요. 찾아서 정말 정말 다행이야, 달토끼야. 달리마, 달리마.
2: 이게 무슨 소리지?
1: 달리마, 나야 나.
2: 어? 달토끼?
1: 오늘 나 찾아줘서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2: 아니야, 내가 미안해. 밖에서 많이 무서웠지.
1: 네가 찾으러 올 줄 알았는걸.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고쳐주고. 우리 같이 가자. 나랑 멋진 곳으로 여행하지 않을래?

0: 있어.
1: 응, 나도. 잘 자, 달림아.
2: 10시가 다 됐네.
0: 안녕히 주무셨어요?
2: 너무 늦게까지 잤어. 오, 달림아, 배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줄... 어?
3: 어? 어머, 이게 다 뭐야?
0: 우와! 아빠가 아침 준비해놓고 가셨나 봐요.
2: 내가 해도 되는데. 아빠는 토요일도 일하러 나가면서.
0: 엄마?
2: 응?
0: 난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는 매일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나랑 놀아도 주잖아요.
2: 맞아. 아빠는 정말 최고야. 달콩이 아.
0: 맘마 맛있다. 맛있지? 아빠 오므라이스는 최고야. 엄마, 밥 먹고 놀이터에서 놀아요.
2: 그래, 엄마 바쁜 일도 끝났으니까 오늘은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신나게 놀아볼까?
0: 좋아요.
4: 거기 봐.
2: 여보세요? 네, 아빠. 여행은 재밌으세요?
5: 아, 재밌어. 너희는 생일 재밌게 보내고 있고.
3: 네? 생일이요? 누구요?
5: 응?
3: 깜빡했어요. 난 몰라. 큰일 났네. 네. 알겠어요. 나중에 전화해요. 아, 어떡하지?
0: 왜요, 엄마? 무슨 일인데요?
3: 어떻게 달리마. 오늘이 아빠 생일이야.
0: 네? 아, 맞다. 아빠 생일. 나도 깜빡했어요.
3: 작년에도 깜빡해서 이번엔 꼭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아침까진 기억하다가 오늘 까먹었어.
0: 엄마, 빨리빨리 아빠 생일 파티 준비해요. 안 그럼 아빠가 엄청 서운하실 거예요. 선물 샀으니까 빨리 마트에 가요.
3: 그래, 아빠한테 뭘 만들어주면 좋을까?
0: 뭐가 좋을까? 아, 엄마, 우리 케이크 만드는 거 어때요?
3: 안 돼, 케이크는 너무 어려워.
0: 아니에요, 저 케이크 만들 줄 알아요. 지난번에 아빠한테 배웠잖아요.
3: 그래도...
0: 아빠는 항상 다른 사람 케이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아빠한테 케이크를 만들어줘요.
3: 우리 달림이 생각하는 것도 예쁜 것 봐.
2: 그래, 우리도 케이크 만들자.
6: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목적지까지 15분.
3: 어떡해. 시간도 없는데 내가 못 살아.
0: 엄마, 시간 없어요. 준비됐죠? 대결!
3: 밀가루, 수박. 케이크에 수박은 필요 없지.
0: 우유도요.
2: 좋았어.
5: 자, 지금부터 딸기 세일 시작합니다.
3: 세일?
0: 엄마, 딸기요, 딸기.
3: 그래, 케이크엔 장식할 딸기가 있어야지.
5: 자, 핫팩 나왔습니다.
0: 엄마, 마지막 딸기요.
3: 알았어, 그거. 저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딸기가 꼭 필요해서요.
0: 우와!
3: 벌써 6시가 넘었어.
0: 시간이 없어요.
3: 자. 자, 그럼 바로 파티 준비 시작!

0: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슬슬 정리하고 집에 가볼까?
2: 어떡해. 아빠 끝날 시간 다 됐는데.
3: 엄마, 아빠한테 조금만 늦게 오라고 하면 안 돼요?
2: 그래. 그래야겠다.
0: 여보, 무슨 일이야?
2: 아, 여보, 어디? 아직 가게야?
0: 이제 끝났어. 곧 집에 갈 거야.
2: 아, 그래? 그럼... 맞다! 올 때 달콩이 기저귀 좀 사다 줄래?
0: 아직 기저귀 많이 남았을 텐데. 아침에 거실에서 본 것 같은데?
2: 아니야, 없어.
4: 그래? 알았어, 사갈게.
2: 그래, 기저귀 사갖고 천천히 와. 절대 뛰어오지 말고, 알았지? 달림아, 아빠 조금 늦게 오실 거야.
3: 네, 빨리 서둘러요. 엄마,

0: 어? 아, 여기 여기. 오빠!
1: 엄마!
0: 딸기는 무사해.
1: 엄마, 다 됐어요.
0: 오, 너무 멋진 걸. 엄마도 다 됐어.
1: 우리가 해냈어요. 성공이에요. 이젠 아빠가 빨리 오면 좋겠어요.
0: 아빠가 들어오면 갑자기 짜잔 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자.
2: 다녀왔습니다.

0: 여보!
1: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0: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그래서
2: 멋진 생일 파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0: 엉망 진창이 됐네. 미안.
1: 아니야, 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 케이크는 어디서 난 거야?

0: 달님이가 만들자고 했어.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케이크를 만드니까 오늘은 아빠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자고.
1: 날 위해? 우와, 달님아.
2: 그런데 아빠, 다 찌그러져서.
3: 이렇게 예쁜

0: 다들 피곤한가 보네. 역시 우리 가족이 최고라니까. 아, 근데 이 많은 설거지는 언제 다 하지? 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숲속에 가자.
6: 뽀로로 숲속 놀이터 꾸리지 마 내 뒷장소
2: 2층입니다.
6: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2: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편하게 움직여볼까?
1: 함께 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2: 골자! 좋았어! 딩동댕이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0: 깨워보자, 깨워보자!
2: 자, 오늘도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 먼저 시계바늘처럼 쭉쭉 늘려보자!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잘했어! 이번엔 두 팔을 멀리 쭉쭉 보내볼까? 하나, 둘, 셋, 넷!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 앞으로
3: 둘, 셋, 넷,
2: 힘차게
3: 여섯, 일곱, 여덟.
2: 잘했어. 이번엔 깍지 끼고 옆구리 운동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넷.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 피뜨기
3: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우인 준비 끝! 우후.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1: 봐. 누굴까?
4: 어딨니?
5: 공룡이다!
2: 맞아! 공룡 시대로 날아왔어! 과연 누가 누가 살고 있을까?
6: 뭐지? 긴 공룡!
4: 우리 난 공룡.
7: 박진이 공룡.
6: 힘이 센 공룡.
2: 와, 다들 너무 멋진데 얼른 따라하고 싶어.
4: 친구들도 같이 하자.

0: 조용히 되어보고 싶은 친구들!
1: 조용!
0: 알았어, 알았어. 어떤 공룡이 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까? 어디 보자. 이쪽인가? 슝!
2: 슝!
3: 슝!
4: 슝!
5: 슝!
6: 슝!
0: 저쪽인가? 슝!
2: 슝!
6: 슝!
5: 슝!
6: 슝!
5: 슝!
0: 어? 어? 저기 있다!
2: 어? 어디? 어디?
4: 어디?
3: 어디?
4: 어디?
0: 동글동글 공룡알이네.
2: 오, 깨진다, 깨진다. 힘내, 용차.
7: 나왔다.
6: 와, 아기 공룡 귀여워.
0: 우린 더 귀엽게 해볼까? 준비.
2: 동그란 알을. 깨고 또 깨고 야차 나왔다. 쓱쓱 자라야지.
5: 양차 양차 빠지지 쓱 그앙.
0: 우리도 나가자 나가자. 좀 더 힘껏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우와, 알에서 나온 공룡들. 어떤 공룡들이었을까? 친구들도 마음에 드는 공룡을 찾아봐요.
6: 나는 목이 긴 공룡. 헐.

0: 나는 머리가 단단한 박치기공요. 박치기 빠샤! 박치기 빠샤!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아파.
1: 뿌리 뿅뿅. 뿔난 공룡도 있어.
2: 쿠! 쿠!
1: 내 뿔 봐라.
2: 쿠!
0: 와, 공룡들이 신났나 봐.
3: 꼭 춤추는 것 같네, 샤샤처럼.
1: 어허, 공룡이 신나서 춤을 춘다고? 어떤 춤을 출까? 먼저 목 낀 공룡의 나뭇잎 먹기 춤. 볼륨 업! 하!
3: 오호!
1: 다음 박치기 공룡.
0: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공

이번엔 모두 함께 신

0: 부테라노돈
1: 트리케라톱
0: 부테라노돈
1: 트리케라톱
0: 부테라노돈
1: 트리케라톱
0: 부테라노돈
1: 트리케라톱
0: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꾸룩꾸룩 떠나요.

0: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몰래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나쁜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그게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0: 나도
2: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아니고 이거 보고. 아니 누나까지 왜 그래. 친구들도 나만 때가 많다고 떼쟁이라고 놀렸단 말이야.
1: 근데 오빠가 이건 때가 아니라.
0: 응? 때가 아니야?
1: 그래 각질이야. 각질은 다 있어. 나도 있는걸?
0: 어, 진짜 있네. 근데 누나는 별로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거지? 하얗고 게다가 가려워.
1: 어, 안 돼. 긁지 마. 그러다 피나.
0: 어, 피나면 안 되지. 어, 근데 누나, 어? 각질은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야? 가렵고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냐고. 왜?
1: 어? 아이고, 아이,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2: 딱지. 딱지.
1: 어, 각질 딱지가 깜빡인다. 아, 못다가 내가 가서 각질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1: 이야.
3: 여봐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4: 이 방관은 말하지 않겠소. 사또와 얘기하겠소.
3: 왜야? 고약한 지고.
1: 어? 여기가 어디지? 각질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러 왔는데.
4: 사또, 각질 장군이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1: 어? 내가 사또라고? 어, 내가 피부세포 마을의 사또가 됐구나.
5: 그럼 내 의자 아니요.
3: 아, 그게 그
5: 에템.
1: 그래, 무엇이 그리 억울하다는 것이냐?
4: 사또, 그것이
3: 거짓말이옵니다. 각질 장군을 보십시오. 허옇게 변했는데도 피부 장벽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있다가 헛덩이를.
6: 떼쟁이래요, 떼쟁이래요, 떼쟁이래요, 떼쟁이래요.
3: 놀림밖에 싸웁니다.
4: 억울합니다. 저에게 죄가 있다면 지질 장군과 함께 온몸을 바쳐서 피부 장벽을 지킨 죄밖에 없사옵니다. 너무 건조해.
3: 오히려 각질 장군이 허옇게 변하는 바람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소. 사또,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저 각질 장군에게 엄벌을 내리심이 옳은 줄로 알아요.
5: 알았소.
3: 들었소? 그대는 이제 끝났소. 지금 당장!

0: 장군을 불러주시옵소서.
1: 시대의 장군을 불러라. 시대의 장군을 불러라. 예? 어? 아니, 갑질 장군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요?
2: 그 지질 장군을 불러서 각질 장군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낼 것이오. 불러오시오.
3: 예예.
2: 이방이 직접.
1: 제가요?
2: 응.
1: 가자 가자.
2: 빨리 가시오.
1: 빨리 가자.
2: 각질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려고 왔는데 일이 점점 커지네.
3: 사또, 지질 장군을 데리고 왔사옵니다.
2: 그래, 그래.
1: 각질 장군, 이제 그대의 거짓말이 밝혀질 것이오.
0: 어? 각질 장군, 얼굴이 많이 상했어. 괜찮소? 지질 장군,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피부 장벽을 지켰는지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지질 장군! 사또께 하뢰입니다.
2: 지질 장군이라. 그대는 무슨 일을 하오?
4: 아, 지질은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질 장군이 단단한 벽돌이라면
0: 각질 장군, 내가 딱 붙여주겠소.
5: 지질 장군 덕분에 튼튼한 피부 장벽이 되겠소이다.
4: 저는 벽돌이 잘 달라붙게 도와주는 기름 역할을 하고 있사옵니다.
0: 각질 장군의 말이 맞사옵니다.
2: 그렇소?
1: 아, 그럴 리가.
0: 맞다니까요.
6: 만지 먼저 좀 들어갑시다.
5: 몸속으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소.
6: 에이, 그러지 말고 좀 들어갑시다.
5: 아니 아니 돼요.
0: 기름 발사.
6: 먼지야
7: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이 세균이 들어간 거 잘 보라고. 아, 자, 찔러
5: 야, 아니 돼요.
0: 기름 발사.
5: 먼지와 세균 같은 침입자도 막았습니다. 또 다른 무시무시한 침입자.
0: 지질 장군, 조심하시오.
8: 피부 장벽을 뚫어볼까? 자외선 화살을 받으시오. 이글이글 쨍쨍.
0: 자외선 공격이 멈췄소. 각질 장군 괜찮소? 이럴수가. 수염이 하얗게 변했소이다.
5: 자외선을 맞았더니 그새 늙었나보.
0: 각질 장군은 뜨거운 자외선으로부터 저를 구하고 피부 장벽도 지켰사옵니다.
2: 에이야! 온몸을 다 맞춰 피부 장벽을 지켜낸 각질 장군을 잡아들이다니. 이방 어떻게 된 것이야!

0: 아래 없기 황공하오나 그로 싸웁니다.
1: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싸웁니다.
2: 대체 무엇을 빼앗겠단 말이오?
1: 그것이
3: 피부세포 마음이 촉촉하게 해주던 수분 공주님이 수분 공주님.
4: 혹시 나 불렀소?
5: 아니요.
1: 수분 공주님! 아유, 왜 나오셨습니까? 위험합니다.
0: 어서 피부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4: 각질 장군과 지질 장군이 이리 든든하게 지켜주는데 무슨 걱정이란 말이오?
1: 수분 공주님이 계셔서 피부가 촉촉한 것인데 이렇게 나와 계시면
4: 들어갈 것이오. 짠! 선물 주러 왔소. 늘 나를 지켜주어 고맙소. 수분이니 그대들도 촉촉하시오. 촉! 촉!
1: 고맙습니다, 수분 공주님.
0: 이제 피부 안으로 들어가시죠.

0: 해야지요. 이러다가 불청객이라도 나타난다.
1: 불청객이라면 누구요? 늘 난 피부 안에만 있어서 도통 모르겠소.
2: 불청객이라 하면 나를 말하는 것이오.
3: 하람장군이다. 수분공주님 꽉 잡으십시오.
1: 날아갈 것 같아.
2: 수분공주, 나도 너무 건조하오. 나도 촉촉해지고 싶소. 어서 나에게 오시오.
3: 지대 장군, 어서 수분공주님을 모시고 피부 안으로 가시오. 수분공주님이 안 계시면 피부가 더 건조해져서 쩍쩍 갈라질 것이오.
0: 알겠소이다. 수분공주님, 어서 가시지요.
2: 어서 수분공주를 내놓으시오.
3: 허리맞는 소리.
2: 손이 시려워, 꽁팔이 시려워, 꽁 더운 바람 때문에 허허허.
3: 바람 장군, 너무 건조해.
2: 각질 장군, 꼴 좋다.
3: 수분 공주님을 무사히 지켰으니 그걸로 됐소.
2: 두고 보시오. 쌩!
3: 너무 추워. 너무 추워.
4: 오! 발로다! 아, 따뜻해.
3: 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5: 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1: 내가 왜 이러는 것이오?
3: 수분공주님!
0: 수분공주. 난 뜨거워서 너무 건조하오. 나도 좀 촉촉하게 해주시오. 당장 오시오!
3: 나도 너무 건조해. 피부 장벽이 무너진다.
4: 아, 가려워.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5: 그렇게 수분 공주님을 잃고 저는 하얀 각질이 됐고 피부 장벽마저 무너져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4: 그래서 겨울에 각질이 터 많아졌던 것이오. 남방장군과 바람장군한테 수분공주를 빼앗겨서.
5: 그렇사옵니다. 수분공주님을 지키지 못한 저에게 이 방의 말처럼 엄벌을 내려주시옵소서.
6: 벌은 이따가 받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오?
4: 그래 그래. 그 뭐 좋은 방법 없소?
6: 저도 남방장군과 바람장군에게 수분공주님을 빼앗기지 않게 공기를 촉촉하게 하시면 어떨런지요?
4: 오, 좋소!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를 틀어놓겠소! 그리고 또!
6: 사또! 애초에 피부에 수분공주님이 많으면 좋잖아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4: 오, 좋은 생각이요! 그 물도 자주 마시겠소!
7: 사또! 해주시는 김에 샤워 후에! 어이, 좋다. 촉촉한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5: 이 각질 장군
8: 촉촉하게 싸웁니다.
4: 좋소! 네, 그것도 잘 발라주도록 하겠소!
7: 감사하옵니다, 사또!
4: 이 방은 뭐 없소?
9: 가습기 사러 가야겠다.
7: 저.
10: 핫팩 왕자와 사랑에 빠진 스킨 공주.
4: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10: 코또가 뭐가 괜찮다는 거야?
4: 누나, 지금 밖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거든.
10: 그래? 엄청 추웠겠다.
4: 아니,

0: 만지고 있어서 하나도 안 치웠다는 말씀. 지금도 따끈따끈해. 만져봐.
1: 오, 근데 오빠가 너 손바닥이 왜 이렇게 빨개?
0: 내 손이 왜 이렇게 빨간 거지? 핫팩을 만지고 있었을 뿐인데 내 손이 왜 이렇게 빨간 거냐고. 뭐라고? 뜨거운 불에 댄 것도 아닌데 무슨 화상이야?
1: 핫팩처럼 아주 뜨겁지 않아도 오래 만지고 있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이걸 저온화상이라고 해.
0: 에이, 핫팩 때문에 화상을 입는다고? 말도 안 돼.
1: 내 말이 못 믿겠다 이거지? 호떡아, 내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0: 옛날 이야기? 좋아, 좋아.
1: 옛날 옛날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원수 집안에서 태어난 스킨 공주님과 핫팩 왕자님이 살았어.

0: 피부성에 갇혀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걸. 나처럼 가여운 공주는 어디에도 없을 거야.
1: 그러니까 왜 하필 피부나라 임금님이 가장 싫어하는 핫팩 왕자님을 좋아하신다. 포기하세요. 예?

0: 제가 그쪽으로 올라갈게요.
1: 아유, 한팩 왕자님, 이러시면 한이 아니 한이 되옵니다.
2: 왕자님, 제가 그쪽으로 내려갈게요.
3: 스킨 공주님, 이러시면 아니 아니 아니 되옵니다. 두 분이 몰래 만난다는 걸 피부나라 임금님이,
1: 화팩나라 임금님이 아시는 날에는 뜨거운 불을 내리실 거예요.
2: 아이고, 무서워. 아니, 아무리 아버지여도 저희의 사랑을 막을 순 없어요. 왕자님,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0: 아니요, 제가 공주님한테 가겠어요.
1: 아유, 안 된다니까요.
3: 손잡으면 큰일 나요.
1: 공주님.
3: 왕자님.
4: 누나, 스킨 공주님과 핫팩 왕자님은 서로 사랑하는데 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5: 그게 스킨 공주님이 사는 피부나라와 핫팩 왕자님이 사는 핫팩나라는 앙숙이었거든.
4: 으르렁 으르렁 되는 사이. 근데 누나, 피부나라와 핫팩나라는 왜 으르렁 으르렁 되는 원수 사이가 된 거야?
5: 그게 스킨 공주님과 핫팩 왕자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일이었어. 아주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어. 피부나라 백성들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지. 그러자 갑자기
6: 피부나라 임금은 나와 보시오. 핫!
7: 핫팩 임금이다!
8: 당장 나와 보래도!
9: 오? 안 나오는데요?
6: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 핫!
9: 위치로!
7: 위치로!
10: 대체 뭘 하려는 거지?
11: 안 나오면 전으로 간다. 으쌰 으쌰. 안 나오면 전으로 간다. 으쌰 으쌰.
12: 그 선을 절대 넘지 마시오.
6: 무엇을 망설이는가. 핫! 넘어간다. 핫!
11: 핫! 핫!
6: 핫!

0: 임금은 피부 나라로 쳐들어갔어.
1: 임금님, 학된 나라에서 쳐들어왔습니다.
2: 메이야, 메이야, 메이야, 메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 아, 백임금! 우리 피부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3: 뭐? 해볼테면 얼마든지.
4: 임금님, 하필 병사들의 손이 따뜻합니다. 따뜻하니 좋사옵니다.
2: 백임금, 내가 그 오해를 했어. 나는 피부나라에 쳐들어온 줄 알고 좀 놀랐는데 우리 피부나라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고맙소이다.
3: 따뜻하다니 다행입니다.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옵니다.
2: 오, 따뜻하오.
0: 그렇게 피부나라 백성들은 핫팩나라 병사들을 만나 추위를 견딜 수 있었지.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
2: 어찌 이러는가? 화상이옵니다. 화상? 화상이라면 우리 피부나라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데. 하백임금, 우리 속였구나.
3: 지켰다 핫. 핫팩 병사들아, 핫팩 나라로 돌아간다 핫.
2: 핫 핫 핫 핫팩인금.
0: 핫팩 나라 병사들과 손을 잡은 피부나라 백성들이 화상을 입고 쓰러졌다고.
5: 응, 그래서 두 나라는 앙숙이 된 거야.
0: 근데 누나, 핫팩나라 병사들과 손만 잡았을 뿐인데 피부나라 백성들은 왜 화상을 입고 쓰러진 거냐고.
5: 사실 핫팩나라 병사들은 몸에 비밀무기를 숨기고 있었거든.
0: 어? 비밀무기?
3: 여라, 네가 은밀히 해줄 일이 있다. 그게
6: 피부나라 백성들에게 화상을 입히라고 열? 근데 저는 뜨거운 열이 아니라서 화상을 입히기에.
3: 아니, 뜨겁지 않은 열이라도 너와 오래 있으면 서서히 피부가 변하면서 화상을 입을 것이다.
6: 열? 화상을 입는 줄도 모르게 화상을 입히라고 열?
3: 그렇다.
6: 예설, 맡겨만 주시지. 열, 열,
0: 핫팩!
6: 열,
7: 핫팩! 나에게도 와라!
6: 열,
7: 핫팩!
0: 핫,
4: 핫,
0: 핫,
7: 핫, 핫,
0: 핫. 핫팩, 너 참 무서운 아이구나.
5: 아니, 적당히 잘 사용하면 무서울 건 없지. 오히려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잖아.
0: 그렇긴 하지.
5: 그런데 피부나라 임금님이 더 화가 난 이유가 있었어. 핫팩 임금님이 이웃나라 얼음 임금님을 불렀기 때문이지.
6: 똑똑, 피부나라 임금, 나 얼음나라 임금, 내가 피부나라를 돕기 위해 왔어.
2: 아니, 우리를 어떻게 돕겠다는 것이오?
6: 나는 아이스, 얼음이 차갑소. 차가운 얼음으로 화상 상처를 치료하겠어.
2: 아, 뜨거워서 화상을 입었으니 차가운 얼음으로 치료를 하겠다. 옳거니, 고맙소이다.
6: 고맙다는 말을

0: 후회하게 해주겠어. 자자 화상을 얼음으로 시원하게.
1: 아 차가워. 차가우니까 살 것 같아.
2: 된 것이오.
3: 핫팩으로 화상을 입은데 얼음이 닿으면
0: 핏줄이 좁아져 혈장도 적혈구도 오지 못했어. 그럼 영양분도 산소도 먹지 못했어.
2: 피부가 손상된다는 것이냐. 오빠가

0: 얼른 가서 피부나라 백성들을 도와줘.
1: 잠깐만, 악당을 처치할 영웅 최고 딱지를 챙기고.
2: 얼음이 닿아서
3: 아무도 도와주러 안 온다니까.
4: 어? 호빵이가 왔어!
5: 우리의 간절함이 통했어!
2: 아니, 호빵이가 어떻게 왔지?
1: 응, 악당들을 쫓아내려고 왔지! 가라! 이야!
2: 영웅 최고 딱지? 아, 도망가! 아!
1: 있으면 서서히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5: 오래 만지지 않을게요.
1: 좋아요. 화상 부위에 얼음을 대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2: 얼음은 절대 되지 않겠소.
1: 친구들, 혹시 화상을 입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해. 알겠지? 약속!
5: 약속!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눈물.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친구들
5: 안녕.
4: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바. 아저씨를 누르면 소리가 나오지. 눌러봐. 박스맨. 눌러봐. 눌러봐. 박스맨. 박스맨. 박스맨.
2: 박스맨 아파.
4: 아파요?
2: 아파. 왜길래?
4: 아니 왜 그래? 갑자기 빠르게 걸었다가 막 느리게 걸었다가.
2: 뭐지?
4: 자 박스 한번 볼까? 오늘의 박스는 같은데. 네. 달라요? 자, 그러면 너무 궁금해. 아저씨도 너무 궁금하니까.
2: 나도 궁금해.
4: 박스를 한번 흔들어 볼게.
2: 네.
4: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어?
2: 뭐지?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4: 어?
2: 어,
4: 이 노래 알지?
2: 네.
4: 근데 얘들아, 처음에는 노래가 느렸어. 그러다가 다시 빨라졌지.
2: 어, 그리고 박스맨도 걸었다가 뛰잖아요.
4: 이야, 정확하게 잘 봤네. 맞아. 네. 박스맨 들어올 때 느리게 걸었다 갑자기 막 빨라졌지.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지?
2: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이거네.
4: 그지?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자, 박스. 어?
2: 어? 어?
4: 야, 이거 잠깐만. 얘들아.
2: 이게 되는 거잖아요.
4: 얘들아. 어. 이게 어 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잠깐만.
2: 이거 서지, 이게 서질 거고 이게 내 거.
4: 아저씨가 정확하게 이게 뭔지 알려줄게. 왜냐면 너희들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지.
2: 네.
4: 아저씨는 알고, 아저씨는 피아노 위에다가 이걸 올려놓고 걸었을 때 피아노를 쳤어. 왜 그랬을까 알려줄게. 이건 바로 메트로놈이야.
2: 메트로놈?
4: 메트로놈은 박자를 잘 맞추도록 소리를 일정하게 내주는 기계야.
2: 어, 근데 이건 아래에 있고 이거 위에 있고.
4: 위에 있고. 어? 그러네. 자, 빨간 게 밑에 있고 파란 게 위에 있네? 그지?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볼래?
2: 네.
4: 어, 자, 그럼 파란 거 먼저 한번 들어볼까?
2: 네.
4: 정엽이가 한번 들어보자, 먼저. 자, 파란 거 한번 소리를 아저씨가 들려줄게. 자, 메트로놈은 어떻게 해서 박자를 맞추는 건지 잘 들어봐. 자, 파란 거는 과연 어떤 소리가 날지.
2: 똑딱. 그럼 내 거는?
4: 자, 빨간 거 한번 들어보자. 시작.
2: 뭐 진짜 빨랐다.
4: 똑딱, 똑딱, 똑딱. 막대가 엄청 빨리 움직인다. 소리도 훨씬 빨라져서 정여봐. 맞지? 맞지? 내 말이 맞지? 어때? 어때? 지금 느낌이 어때?
2: 똑딱, 똑딱, 똑딱, 똑딱. 진짜 빨라. 똑딱, 똑딱. 시계가 진짜 빠른 것 같아.
4: 진짜 빠르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빠른 나라, 느린 나라 한번 가볼래?
2: 네.
4: 아, 너무 좋지. 아저씨가 멋지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는 빠른 나라예요. 빠른 나라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2: 빨라야게.
4: 그리고 모든 게 다?
2: 빨라요.
4: 빨라야겠죠. 자, 그러면 빠른 나라에서 유치원을 한번 가볼까?
2: 네. 네.
4: 그럼 빠른 나라에서 유치원을 한번 가볼게요. 준비됐죠?
2: 네.
4: 갑니다. 유치원 갑니다.
2: 똑딱똑딱.
4: 오오오오 일어나 빨리 유치원 버스 와. 밥 먹자 빨리 빨리 세수하자 빨리 빨리 양치질도 빨리 빨리 부하하하하. 저기 버스 온다 빨리 빨리 빨리 부릉 부릉 부릉 유치원 가자. 헤이. 어 어땠어? 어땠어?
2: 빠른 나라 재밌어.
4: 너무 빠르지?
2: 나 빠른 나라 아니야. 난 느린 나라.
4: 아, 넌 느린 나라가 좋아? 그럼 이번엔 어린이 여러분 느린 나라 유치원 한번 가볼게요. 준비됐죠?
2: 네.
4: 갑니다. 시작.

0: 거기 버스 온다 느리 부릉 유치원 가자 해 느린 나라 어때요?
1: 저는 느린 나라가
0: 아니 느리게 얘기해야 돼 어. 느린 나라 어때요?
1: 좋아요
0: 같은데 다른 느낌 재밌었어요?
1: 네
0: 그러면은 소리 한번 질러볼래요?
1: 네
0: 자, 그럼 이제 공연 박스로 넘어가 볼까?
1: 네!
0: 가자! 아저씨 따라가!

0: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파. 오늘 박스 주세요. 오 박스맨. 어?
1: 이게 누구가요?
0: 이거는 크기가 박스맨
1: 어디로요?
0: 어 박스맨 조심해. 왜 이렇게 자꾸 돌아?
1: 재밌나봐. 발레리나 같다.
0: 와, 박스맨 도는 게 재밌어요? 네, 어지러울 텐데, 박스맨. 오늘은 박스맨이 돌면서 들어왔다, 그지?
1: 네.
0: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박스맨이 매번 동작으로 힌트를 주지? 한번 흔들어볼까?
1: 네.
0: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이게 무슨 소리야? 드락? 드락? 무슨 소리인지 알아?
1: 모르겠지? 일단 봐요.
0: 그래, 알았어. 일단 이 안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자, 오늘은 바로.
1: 라쳇 인형?
0: 라쳇 인형. 오늘은 바로.
1: 어?
0: 어? 어? 움직이다, 움직이다. 어? 잠깐만.
1: 인형이 아닌데?

0: 이게 뭐지, 얘들아?
1: 총 같아.
0: 나문데, 그냥? 뭘까?
2: 총! 어?
0: 잠깐만, 이거를 요렇게 돌리면
1: 끝!
0: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날개를 돌리면 이렇게 해서도 소리가 나고
1: 어? 둘 다 그다음에... 소리가 좀 달라요.
2: 와! 우와!
1: 우와! 한번 해볼래요?
0: 우와, 되게 신기하다, 그지?
1: 저도요.
0: 어.
1: 시끄러워.
0: 어, 시끄럽지? 어? 야, 이게, 어. 희한하다.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 얘들아! 어, 내가 좀 이상해!
1: 귀신이야!
0: 야, 너네가 한번 돌려줘봐! 그러면, 지우야, 줘봐. 이번엔 내가 돌릴 테니까 너네들이 한번 움직여봐, 소리에 맞춰서.
1: 네.
0: 야, 이거 소리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너무 재밌다. 자, 아저씨가 돌리는 대로 움직여. 알았지?
1: 네. 어? 지금이 멈춰야 같다. 이만
2: 야, 돌려라!
1: 이만 잡아달래!
0: 라쳇으로 노니까 진짜 재밌지?
1: 네.
0: 근데 그거 알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건 뭐야?
1: 인형.
0: 라쳇. 인형이라고 적혀 있었지?
1: 네, 네, 인형.
0: 근데 여기에는 라쳇만 있고 인형은 아, 아저씨가 인형인가?
1: 인형이 너무 커.
0: 어, 그지? 너무 크지? 어? 라쳇 인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인형이 나와야 되는데 인형은 어디 있는 거지? 이걸 한번 돌려볼까?

0: 뭐 신기하다. 라쳇 인형이야, 얘들아.
1: 네.
0: 잠깐만.
1: 근데 왜안
0: 근데 왜안
1: 움직이지?
0: 움직이지?
1: 이거
0: 어?
1: 한번
0: 그럴까? 그러면.
1: 돌려보면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0: 알았어.
1: 라쳇 인형.
0: 야, 너무 신기해. 탭을 감으니까 노래가 조금씩 나오잖아. 아,
1: 네.
0: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다 듣고 싶은데, 노래를 그러면 오래 부를 수 있게 미리 탭을 많이 감아놓는 거 어때?
1: 네.
0: 그러면 정혜비가 여기 뒤에 대고, 이 뒤쪽에다가 탭을 한 번씩 많이 감아놔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나는야 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뭘 연주하니
0: 맞춰봐
1: 기타를 연주해 기타 기타
0: 아니?
1: 플룻을 연주해 플룻 플룻
0: 아닌데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희보네.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덕분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은

0: 합격인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like laundry. Together,

Yay! Beautiful sky! Sun!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뿌르고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동안아라 캐슬.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2: 마데카 솔메이트.
13: 진동.
11: 얼굴엔
13: 순한 킹킹.
11: 중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Thank you.

0: 레니,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롱. 해파리. 저게 뭐지?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2: 같이 가자.

0: 동네야.
1: 와, 놀이터다.
0: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2: 내일 떠나자.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Brushes.

Hedgehog.

fireworks. All the colors in our world are so beautiful.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중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펜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0: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0: 안장.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순한 킹킹.
1: 눈물엔
0: 순하게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누구인가? 여긴 대체 어디란 말이냐?
1: 아, 선비님께선 바피님이시고 여긴 공사장이랍니다.
2: 그러면 내가 조선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1: 그 방법은 아직 모르지만 바퀴님을 조선까지 모셔다 드릴 탈 것이 어딘가에는 있을...
2: 그렇지, 내가 지금 그 어딘가를 찾으려고 조금 돌아다니는데 그 어딘가가 어딘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1: 그 방법은 아직 모르지만
2: 잘 모르지만 대체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조선을 가냐고 진짜로! 어떻게 맨날 다 모르지만 하지 말...
0: 뭐야, 뭔 소리야? 어디가?
2: 해당! 와!

0: 같은데? 나를 그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시오.
1: 네? 이건 조선으로 갈 탈 것이 아니라 힘센 변신파를 가진 구차끼인데요.
0: 어? 힘센 변신파를 가진 구차끼?
2: 구차끼는 땅을 파거나 깎고 흙을 실어서 옮겨요. 길쭉한 팔 덕분에 먼 곳에 있는 흙도 쉽게 담을 수 있고요. 힘이 세서 무거운 돌덩이도 번쩍 들어올리죠. 많은 양의 흙을 옮겨야 하는 광산이나 공사장에서 일한답니다. 굴착기 함께 알아볼까요?
0: 와, 이 팔로 땅을 파고 깎는 굴착기. 내가 빨리 조선을 가가지고 과학자가 돼서 이런 힘센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진짜. 그럼 우선 이 굴착기의 힘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여주세요.
1: 힘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0: 어, 세 가지?
1: 흙과 돌을 싣는 버킷.
0: 흙과 돌을 싣는 버킷.
1: 굴착기의 팔격인 암.
0: 굴착기의 팔을 담당하는 암.
1: 굴착기의 지지대 역할을 붐.
0: 굴착기의 지지대 붐. 이 세 가지 버킷, 암, 붐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겁니까?
1: 예. 굴착기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예. 타방아, 우리 좀 뒤로 가 있자. 무섭다, 이거.
2: 네네, 무서워요.
0: 저렇게 많은 양의 흙을 한 번에 옮기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2: 그렇죠. 굴착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탈거 선생님 오른쪽과 왼쪽에는 기다란 막대기인 레버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레버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굴착기를 조종하는 거랍니다.
0: 이것만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2: 안 돼요. 굴착기를 운전하려면 면허증과 자격증이 필요하다고요. 아유, 조선에서 오신 박휘님은 아직 면허증도 자격증도 없으시잖아요.
0: 아, 뭐 그건 그렇지.
2: 게다가 굴착기 운전이 보기에는 쉬워도 실제로는 어려워요. 오른쪽과 왼쪽 레버를 섬세하게 움직여야 굴착기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답니다.
0: 오, 그러고 보니까 저 선생님 되게 섬세하게 잘 하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
2: 네, 맞아요.
1: 굴착기 어땠어요?
0: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흙이 엄청 많은 양이긴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바위를 만나면 못 드는 거 아닙니까?
1: 버킷을 변신시켜서 바위를 부수면 되죠.
0: 네? 버킷을 변신시켜서 바위를 부순다고요? 우와! 바뀌었다! 대표 선생님! 이 부족한 건 무엇입니까?
1: 브레이커예요. 단단한 바위로 부술 수 있는 것이죠. 보여드릴게요.
0: 예, 예. 봐봐, 저 움직이다.
2: 우와! 신기하다.
0: 너 지금 보이니, 지금 저거?
2: 리퍼는 딱딱한 땅을 긁어내는 건데 리퍼로 딱딱한 땅을 긁어내면 버킷으로 잘 팔 수 있어요.
0: 어? 이거 버킷인데 이번엔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1: 네, 이거는 채버킷이에요.
2: 채버킷은 큰 바위와 흙을 분리하는 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위만 쏙쏙 골라내고 있어요. 우와, 바위만 남았어요.
1: 구차기 끝은 브레이커, 리퍼, 채버킷, 크러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답니다. 구차기 이 정도입니다.
0: 정말 진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셉니다, 진짜로. 아, 근데 이만큼이나 센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1: 이 실린더에서 나오죠.
0: 저 작은 저 실린더요? 에이, 저도 조선에서 과학자가 되려는 사람인데 이 정도를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작은 실린더에서 그만한 힘이 나옵니까?
2: 아유, 그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0: 너가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2: 네, 눈을 감고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시겠어요?
0: 눈을 감고 손을 앞으로. 아, 뭐야? 와, 에? 오, 오, 너가 준 거라고?
2: 맞아요.
0: 야, 이거 참, 너가 가방이 가방이구나, 근데.
2: 뭘 이 정도 가지고요? 그건 주사기라고 하는데 큰 주사기와 작은 주사기가 관으로 연결된 것 보이시죠?
0: 이거 보이지 이거?
2: 주사기에 꽂힌 긴 막대기를 피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손을 대지 않고 주사기의 피스톤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큰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러서 작은 주사기의 피스톤을 올리면 되지.
2: 한번 해보실까요?
0: 아이 뭐.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드네.
2: 그럼 반대로 작은 피스톤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0: 에이, 과학자가 내가 꿈이었다니까 이걸 모를까. 태권 선생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 글쎄요.
0: 절대 안 되죠, 절대. 왜냐면 큰 주사기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작은 주사기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0: 심지어 큰 주사기로 할 때보다 힘도 훨씬 더 안 들어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그건 파스칼의 법칙 덕분이에요.
0: 파스칼의 법칙?
1: 뚜껑을 꽉 닫은 물병에 뚜껑을 누르면

0: 물병한 어느 쪽에서든 같은 크기의 힘이 전달되어 모든 부분에 같은 크기의 힘. 이게 파스칼의 법칙이에요. 프랑스의 과학자 파스칼이 발견해서 파스칼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 법칙을 쓰면 좁은 부분을 작은 힘으로 밀어도 큰 편에서는 큰 힘이 날 수 있어요.
1: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0: 숫자 1의 힘으로 작은 부분을 밀어도 반대편에서는 숫자 4의 힘이 돼요.
1: 아, 숫자 1이 여러 개 모여서 그런 거구나.
0: 네, 맞아요. 이걸 같이 볼까요? 굴착기 안에는 물과 같은 액체인 기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작은 주사기가 굴착기의 펌프, 큰 주사기가 굴착기의 실린더. 작은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러서 큰 주사기의 피스톤을 움직였던 것처럼 펌프에서 나온 작은 힘이 실린더에서 큰 힘이 되는 거죠. 큰 힘을 얻은 실린더는 커다란 굴착기를 움직이고요.
1: 아, 그래서 그 대단한 힘이 저 앙상한 실린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2: 네, 선비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1: 아, 어쨌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착기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잘 알 수 있었음.
0: 어, 어지러워. 또 왔다 왔다. 예.
1: 시상이 떠오른다. 굴착기로 삼행시를 해볼 테니 운 좀 띄워주십시오.
2: 굴로만
1: 가는 줄 알았는데
2: 착하고
1: 이것저것 잡아서 다 옮기다니.
2: 기통찬
1: 굴착기. 어떠셨어요?
2: 어, 잘하시는데요. 그럼 저는 힘센 변신팔로 일하러 가겠습니다.
1: 예. 수고하십시오, 탈거 선생님. 예. 조심히 가십시오. 굴착기는 힘센 팔로 땅을 파거나 깎는 일을 하는 탈것이요. 강력한 힘이 얇은 실린더에서 나온다니 놀랍지 않소? 힘센 변신팔 굴착기.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힘을 좀 아껴도 되겠구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감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예요.
1: 고마워요, 데니 선생님.

0: 주세요.
1: 선생님 고마워요.

0: 머리가 아플 때는 이 약을 드세요.
1: 고맙습니다.
0: 그럼 라시 들어오세요.

0: 부글부글할 땐 이 약을 먹으세요. 고마워. 선생님, 또 배고파. 아니, 배 아파요. 젤리약 더 많이 주세요.
1: 라시, 약은 정해진 만큼만 먹어야 해요. 대신 이걸 줄게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

0: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1: 무슨 일인가요?
2: 에? 딩딩이는 어디 가고 둘만 와?
3: 어, 딩딩이 저기 오고 있습니다. 저기.
2: 뭐야, 딩딩이. 핸드폰 보면서 오느라 늦은 거야?
1: 야, 딩딩!
4: 너 어디 가? 여기야, 여기!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 야, 너 뭐하냐?
1: 너 그렇게 핸드폰 보면서 다니다 큰일 나.
5: 미안. 박사님, 죄송합니다.
2: 그래, 오늘의 주인공도 딩딩이처럼 핸드폰에 푹 빠져서 앞에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막 다니는 그런 어린이야.
6: 저런.
2: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0: 빅동대상독사.
1: 이 사건은 저기 핸드폰을 보고 있는 홍나영 어린이로부터 시작됐다.

0: 식탁이 왜 여기 있냐? 홍나영, 식탁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핸드폰 보면서 온 네 잘못이지.
1: 너?
0: 내끼리 왜 거기 있냐?
2: 참네, 내끼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0: 핸드폰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지 내끼리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땐 밥만 먹는 거야.
3: 엄마, 저 놀이터에서 놀다 올게요. 그러니까 핸드폰 주세요.
0: 나영이, 너 밖에서도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다니면 큰일 난다. 항상 앞을 보고 다녀야 돼. 자, 핸드폰 보고 다니다 어디에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알았어? 자.
3: 네, 다녀오겠습니다.
0: 쟤 진짜 불안한데.
4: 그런데 엄마의 걱정은 괜한 것이 아니었지. 나영이는 밖에서도 핸드폰을 보며 돌아다녔으니까

0: 야, 꼬마야! 조심 좀 해야지! 너 그렇게 핸드폰 보면서 길 건너면 큰일 나! 너 지금 차에 치일 뻔 했잖아! 조심 좀 해야지!
1: 조심했는데, 괜히 그래.
2: 아, 기분 좋다! 오늘은 어떤 어린이를 굴려주나? 아니, 핸드폰 보느라 악당이랑 꽝 부딪혀놓고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네. 그래, 찾았다. 오늘 이 악당 크크가 굴려줄 어린이는 바로 너다.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치. 수리수리 크크수리 변해라 변해. 핸드폰 마을로 변해라.

0: 깜짝이야.
1: 웰컴 투 핸드폰 마을. 핸드폰 마을에 온 걸 환영합니다.
0: 핸드폰 마을?

0: 아시다시피 핸드폰만에선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며 걸어다니죠. 그래도 아무도 야단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영님을 위한 환상의 마을이죠. 카카카카카카카카.
1: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디가 좀 아프신 것 같은데?
0: 에이!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핸드폰 마을의 주민이 되시겠습니까?
1: 네? 네, 뭐.
0: 자, 그럼. 여기 주민.

0: 그럼 핸드폰 마을에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둘, 셋, 뿅!
1: 뭐야?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 영상이나 마저 봐야겠다.

괜찮으세요? 어? 어? 코피 나!

주지? 어? 햄버거다! 하나 사 먹어야지! 사장님! 햄버거 하나 주세요! 여기요! 햄버거 하나 주세요! 사장님! 저기요! 사장님이 핸드폰 보느라 주문을 안 받는데 실례지만 그 햄버거 어떻게 사셨어요? 그거 다 떨어지는데

0: 마세요.
1: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상해. 다 유령 같아.
2: 그럴 수밖에. 여기가 핸드폰 유령 마을이니까.
1: 아, 어쩐지 무섭더라.
2: 참, 얘, 너가 더 무서웠거든. 너 말이야. 걸어다닐 때. 밥 먹을 때. 길 건널 때도 핸드폰 보는 아이잖아. 그럼 네 모습도 꼭 유령 같았다고. 그래서 널 이 핸드폰 유령 마을로 초대한 건데 왜 여기가 싫어?
1: 아, 싫어요. 나 집에 갈래요.
2: 이미 늦었던데. 자, 그럼 이만 둘셋뿅.
1: 누가 좀 도와주세요.
2: 아유, 신나라. 아니, 딩동댕 삼총사.
3: 아따 캐캐. 너 또 우리한테 혼나려고 어린이를 괴롭히냐?
2: 하, 내가 니들한테 왜 혼나냐? 그리고 나 오늘 혼자 온 거 아니야. 나와라, 핸드폰 유령들아!

자, 핸드폰 유령들, 요정들을 향해 돌자!

0: 사람들아 어디가? 내가 핸드폰 빌려줄게. 가지마.
1: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공동
2: 불개
0: 악당은 언제나 외롭다. 둘, 셋, 뿅!

0: 이제부터는 핸드폰 보며 걸어다니지 않을 거지?
1: 응! 핸드폰 보면서 걷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깨달았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2: 그래, 나영이 최고!
3: 행동에서 좋다!
4: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5: 우리가 누구?
3: 빈동대장 중사!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킴.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순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여기는 공룡나라. 나는 커다란 정음 공룡이다. 여기는 공룡만 들어올 수 있다.
1: 나는 사나운 훈민 공룡이다. 내 이빨은 날카롭지. 가.
2: 우리는 공룡이다. 공룡. 가.
0: 공룡 나라에는 온갖 공룡이 모여 살지.
1: 트리케라톱스가 쿵쾅 쿵쾅.
0: 목이 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왔다.
3: 얘들아 같이 놀자.
4: 바꿔라 한글.
5: 이게 뭐야? 공룡이 공으로 바뀌었어.
1: 우리가 공이 되었어.
5: 나는 공룡 놀이를 하고 싶은데.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응.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7: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7: 이
8: 야
6: 훈민정음 안녕.
5: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공룡이 공으로 바뀌었어.
5: 공룡 공룡이 필요해.
8: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공룡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아.
2: 여기엔 없어.
3: 저쪽으로 가보자.
2: 잠깐만.
4: 보여라. 조심.
2: 성 안에 한글 공룡이 있어.
5: 성 안으로 들어가자.
3: 천지?
0: 한글 공룡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지. 갔다!
3: 문이 닫혔어.
5: 한글 공룡이 성 안에 갇혔어.
3: 내가 들어가 볼게.
2: 소용없어.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되면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5: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3: 갔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열다!
0: 아니, 나의 닫다 공격을 열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6: 안 돼!
2: 공룡의 룡이 파괴됐어.
5: 리얼과 받침 이응만 남았어.
3: 내가 부메랑으로 룡을 쓸게.

0: 용!
1: 저장 완료! 공용! 국민자금의 손으로!
2: 공용 한글카드다! 공용 한글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할아버지 차례! 이야! 공룡! 공룡! 공! 공! 공, 공, 공! 얍! 공룡! 호호호호! 할아버지는 공룡이다! 강! 강!
1: 공룡의 룡 먹어야지! 얌! 히힛! 슝!
0: 와! 오잉! 공만 남았네? 룡이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공룡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공룡! 자, 이젠 순서대로 써봐요!
2: 기역이 오를 만나 고, 고가 받침 이응을 만나 공, 리을이 요를 만나 료, 료가 받침 이응을 만나 룡, 공룡.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공룡. 친구들 따라해봐요. 공룡. 끝.
1: 공원에서 원을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공. 궁.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공, 궁, 히힛.
2: 공룡, 공. 훈민정음이 공룡 놀이를 해요. 공룡 나라로 모여라.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공룡을 공으로 바꿔라 한글. 공룡이 공이 되었어요. 어? 공룡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다따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열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공룡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공룡이 되었어요. 훈민정음이 공룡 놀이를 해요. 훈민정음이 공룡 놀이를 해요. 훈민정음이 공룡 놀이를 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소풍, 소.
2: 소풍.
3: 우와, 신난다. 드디어 소풍 간다. 소풍 가서 비눗방울을 불어야지.
4: 선생님이 바람개비도 만들어주신대.
3: 빨리 가고 싶다. 소풍!
2: 소풍 가방 잘 챙겼지?
3: 응! 여기. 자, 소풍 도시락도 챙겼지.
2: 할아버지가 뭘 싸주셨을까?
3: 우리 열어볼까?
2: 하나, 둘, 셋.
3: 우와! 내가 좋아하는 달걀김밥이 있네. 내가 좋아하는 주먹밥이야.
2: 소풍 가서 맛있게 먹자.
5: 바꿔라 한글.
6: 오늘은 소의 날. 소에 대해 배워봐요.
2: 선생님, 오늘은 소풍 가는 날이잖아요.
7: 맞아요.
6: 달력을 보세요. 오늘은 소의 날이에요.
8: 이상하다. 소풍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6: 오늘은 소풍 날이 아니라 소의 날이라니까. 자, 이 소를 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소가 나오는 책을 가져올게요. 자.
2: 우리 소풍 가야 되는데.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9: 한글용사 아이야.
10: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11: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2: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10: 아 이
12: 야
10: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11: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소풍이 소로 바뀌었어. 소풍, 소풍이 필요해.
12: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0: 소풍을 찾으러 떠나자.
11: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9: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1: 모두 내 거야!
0: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2: 한글을 찾자!
3: 저기! 한글 소풍이 있어!
4: 바로 찾았어!
2: 천지?
0: 한글 소풍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차가운 바람 때문에 어려울걸.
2: 차가운 바람? 바람?
0: 춥다!
5: 눈보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4: 태극봉으로도 쉽지 않아.
3: 한글 소풍이 날아가고 있어.
5: 내 몸도 얼 것 같아.
3: 예용사, 조금만 더 버텨. 천지의 한글 공격에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5: 춥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0: 없다. 나의 춥다 공격을 덥다로 이겨내다니 분하다. 어? 한글이 녹고 있어.
1: 안 돼. 오가 이미 녹아버렸어.
0: 괜찮아. 내가 뿅망치로 오를 만들게.

0: 저장 완료! 소풍! 국민자금의 손으로!
1: 소풍 한글 카드다! 소풍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얘들아, 뭐해? 소풍 가야지!
1: 우와! 소풍 다시 간다!
2: 우리는 소풍 간다!

0: 무서워.
1: 자, 가자.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소풍! 소풍! 소! 무! 소! 무! 소풍! 할아버지는 훈민정음이랑 소풍을 가고 싶어요. 소풍 가야지.
2: 소풍에 풍 먹어야지. 냠. 슈.
1: 도시락. 돗자리. 오잉. 소만 남았네.
3: 오호. 풍은 어디로 갔을까?
1: 풍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소풍! 자, 이제 순서대로 써볼게요.
4: 시옷이 오호를 만나 소. 피읍이 우호를 만나 푸. 푸가 받침 이응을 만나 풍. 소, 풍.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소, 풍. 친구들 따라해봐요. 소, 풍.
2: 끝. 소리에서 리를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소. 서.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소. 서. 히힛.
4: 소풍. 소. 훈민정음이 소풍 갈 준비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소풍을 소로 바꿔라 한글.

0: 소풍이 소가 되었어요. 소풍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춥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덥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소풍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소풍이 되었어요. 훈민정음이 소풍을 가요. 훈민정음이 소풍을 가요. 훈민정음이 소풍을 가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꽃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슈핑이 바뀌었어요. 이제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됐다! 몸을 바꿔주는 바꿔바꿔 오일! 자,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나? 마침 잘 됐군. 마법의 물약!

0: 난 천지야, 알아?
1: 재밌는 발명품이네. 가서 로미랑 하츄핑에게도 보여줘.
0: 이번엔 왠지 저기서 실험을 하고 싶은데, 알아? 아하! 저 종로 실험해보면 되겠는데? 마무리해볼까? 알아라! 다 됐다! 얘들아! 일어나! 실험할 시간이라고! 알아! 꿈쩍도 안 내. 그렇다면 지각이야! 지각! 로미, 일어나! 지각이야, 쭉!
2: 지각!

0: 늦었다. 어? 내 방이 이렇게 컸었나? 어? 근데 내 목소리는 또 왜 이래? 이게 뭐야?
1: 무슨 일이야, 로미?

0: 이건 말이지.
1: 그건 말이지.
0: 로미와 하츄핑의 몸이
2: 서로 바뀐 거야, 삐뽀. 그건 우리도 알아.
3: 어떻게 해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 츄?
2: 글쎄, 그건 모르지, 삐뽀. 근데 이거 정말 감쪽 같다, 삐뽀. 나 자신감 가라고. 이게 장난처럼 보여.
4: 로미, 학교는?
2: 나 늦겠어. 연구할 시간 없다고.
3: 그렇지만 날이 무지 좋잖아, 츄.
2: 아무튼 몸 바뀐 거 들키지 않게 잘 좀 부탁해.
3: 내가 누구야? 로열티 니팅 하츄핑이라고, 츄.
2: 그만해.
5: 안녕, 좋은 아침, 로미.
3: 어머, 메리로. 좋은 아침이야, 츄.
4: 츄? 츄?
3: 실수.
6: 오늘도 나보다 늦었네. 그러다가 또 지각해.
3: 레나, 오늘 단 브로치 정말 예쁘다.
6: 브로... 진짜요?
3: 응, 그럼. 레나는 진짜 옷 하나는 잘 입는 것 같아.
6: 로미, 네가 보는 눈은 있구나. 잠깐, 옷 하나는 잘 입는다고?
7: 안녕, 로미. 아주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 나 말이야,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잘생겼어?
3: 내 생각엔 양쪽 다 정말 정말 멋졌죠.
7: 그래, 맞아. 잠시 잊고

0: 있었어. 난 이미 완벽하다는 걸 말이야.
1: 마야, 응? 오늘 로미 좀 이상하지 않아?
2: 메리르도 참. 오늘 로미한테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지.
1: 그런가?
3: 이 문제는 우리 로미가 한번 풀어볼까?
4: 하츄핑! 지금은 네가 나잖아.
3: 어떻게 이럴 수가?
4: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상한데. 평소에 내 이미지가 어땠길래? 알아? 이번 실험은 여기서 하면 딱이겠는데?

0: 땡땡이야 꿀해.
1: 매번 엉뚱한 발명을 하는 녀석이지 솔지.
2: 아, 들켰잖아. 한쇼핑 얼른 쫓아가자.
0: 연필이 떨어졌네. 주우러 가야겠다. 아라키, 거기서!
2: 너희 내 실험을 방해하려는 거지?
0: 거기서! 여기 있다!
2: 응? 분명 여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과연 날 잡을 수 있을까? 마법의 물량 나라라!
3: 그러고 보니까 어제 분명 우리가 미끄러진 뒤에 몸이 바뀌었어.
0: 그럼 한 번 더 넘어지면 원래대로 돌아올지도 몰랐죠.
2: 좋았어. 그럼 간다.
1: 그럼 이제 아라핑을 잡아볼까?
4: 열려라! 생들이!
2: 사랑이 피어난 하트!

0: 떠들게. 아라킹한테 저기로 사라진 거야, 나나.
1: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돌아오지, 솔지.
0: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지 않아?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1: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0: 어? 어.
1: 표본, 약병들, 실험 도구들? 이번에 살펴볼 게 너무 많은데.
0: 어? 플라스크! 아라핑은 플라스크를 들고 다니잖아!
1: 별다른 점은 없는 것 같은데?
0: 어쩌면 약병 사이에 숨어있을지도 몰랐구래.
1: 이 많은 걸 언제 다 살펴봐.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솔지.
0: 자세히 보면 수상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꿀에.
1: 좋아, 그럼 개수가 가장 적은 것부터.
0: 이건 너무 대놓고 숨은 거 아니야?

0: 열쇠키니킹 아라픽 해!
1: 여기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알아!
0: 비밀의 성에서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야.
1: 이제 조금만 더 완성하면...

0: 우리 몸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빨리 바꿔라 비포.
1: 기적합적으로 바뀐 것 같아.
0: 이제 이렇지 난 안 칠래. 알아. 백설 로미.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미포핑 잡았다.
3: 근데 저 문 안에 뭐가 있을까, 미포?
1: 그러고 보니 아직 안 열어본 곳이야, 뜨거.
0: 나도 궁금했어, 알아.
1: 열어보자, 고차. 과연 뭐가 있을? 오!
4: 어? 이게 웬 책들이야? 어? 못 보던 건데.
3: 아, 그게 저기 비밀의 문에서. 어? 근데 제목이 백설공주?
4: 유명한 동화책이야. 나도 좋아하는데.
0: 우와, 어떤 책이길래?
3: 읽어보자.
0: 뭐지, 이 빛은?

0: 햇살이 따끈따끈해서 진짜 기분 좋았어. 햇볕 쬐기 좋은 날이야.
1: 아, 왜 우리가 널 매일 옮겨줘야 하는 거야, 나나? 그냥 상자 주제에 엄청 부려먹는다니까, 솔직히.
2: 근데 상자 안으로 햇볕이 들어가기는 했고래?
0: 그럼! 구멍 사이로 얼마나 잘 들어오는데? 일광욕하기 딱이야.
1: 다들 어디 간 거야, 나나? 어? 모미의 미스틱 하트윙이 왜 여기 있지, 솔지?
2: 이거 누구 닮은 것 같은데? 로미하고 애들 얼굴이랑 똑같지 않았죠?
1: 와, 진짜 그러네!
3: 뭔가 어떻게 된 거지, 꿈에?
2: 일단 책을 한번 살펴보자죠.
1: 여긴 대체 어디야?
2: 뭐야 이게! 설마 내가 백설공주라도 된 거야? 로미다!
3: 로미!
2: 로미!
3: 만나서 다행이야, 양양. 다들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집 안에 있었어, 삐뽀. 입고 있던 옷도 바뀌어 있었고 힘내.
2: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일곱. 너희가 일곱 난쟁이가 됐다는 건, 역시,
3: 여기 동화책 속인 거야!
4: 와! 로미 공주님이 동화책 속으로?
2: 왜 이런 책이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쭈?
4: 성을 보낼 때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게 아닐까 싶구나.
2: 다들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죠, 쭈?
4: 걱정할 필요 없단다. 책을 마지막까지 읽으면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2: 그럼 빨리 읽자, 나나.
5: 이 동화책 어떤 이야기인데, 그래?
2: 엄청 귀여운 공주님 이야기야, 쭈. 옛날에 나쁜 왕비가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질투해서.
1: 느릿느릿, 너무 오래 걸려. 마지막 페이지만 읽자, 나나.
6: 왜 부리지 마. 마법을 풀려면 순서대로 해야지.
1: 마지막만 읽어, 나나.
6: 순서대로 읽어, 솔지.
1: 이 고집쟁이 나나.
2: 얘들아, 진정해. 그러다 책이
3: 마지막 페이지가 찢어졌어.
2: 사라졌잖아.
4: 이게 무슨 책 못쓴 일이냐. 이를 어쩐다. 마법의 페이지가 없어지면
2: 어떻게 되는데요, 하츄?
4: 동화책이 등장인물과 함께 사라져버린단다.
1: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6: 저쪽으로 넓은 숲 너머에 마을이 있어, 빨리!
2: 좋아!
6: 그곳으로 가서 약품을 챙기는 거야, 삐뽀! 오두막은 내가 고쳐볼게! 멀리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고쳐!
2: 먹을 건 나한테 맡겨, 형이야!
7: 이봐요! 아, 좋아, 좋아, 아름다운 아가씨! 이쪽으로 한번 걸어보시겠어?
1: 근데 이상하다. 왜 갑자기 근처 광산으로 일하러 가고 싶지 알아?
8: 어, 나도 나도.
7: 여기까지 왔으니 이 맛있는 새빨간 사과를 드리리다.
1: 이건 백설공주가 먹은.
7: 한 입만 먹어도 천상의 맛이 느껴질 거예요.
1: 근데 정말 맛있어 보여.
2: 잠깐, 이건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3: 독사골에 먹은 공주 얼굴도 로미로 바뀌었었죠.
4: 찢어진 페이지를 되돌릴 방법을 알아냈어.
2: 정말이요?
4: 고대 마법책에 따르면 이 재료들이 있어야 해. 우유 한 컵, 꿀 2스푼, 그리고 고양이 눈물, 비둘기 똥, 개구리 트림 소리.
1: 진짜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나나?
4: 서둘러! 한 시간 안에 모으지 못하면 책이 사라진다고!
2: 뭐라고요? 얘들아, 우리 빨리 흩어져서 재료를 모으자, 쭈!
1: 죽지 마,
5: 제발 드림 좀 해줄래 꿀에. 도망가지 말고 꿀에.
1: 농부를 줄 때까지 포기 안 해
5: 기다려!

0: 우리야 고마워 그래.
1: 어? 로미의 몸이 큰일이야. 우리도 사라지고 있어. 빔보
0: 안돼. 도무지 사라지려고 했죠.
2: 재료를 구하러 간 애들은 아직인가?
0: 기다렸지.
3: 어?
2: 자, 어서 서두르거라. 동화책에 재료들을 쏟아부어.
0: 네네. 우쭈! 이야!
4: 우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솔치.
0: 왜? 마법의 페이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까나.
2: 이런, 재료가 하나 더 필요한 모양이다.
0: 그게 뭔데요, 쭈?
2: 행운의 숨소리라 써있구나.
4: 행운의 숨소리? 그게 뭐야?
0: 찾으러 다닐 시간이 없었구래.
4: 모두 동화책의 입김을 불어넣어보자, 쭈!
5: 그럼 난 가볍게.

0: 다행히 후후 불어서 마지막 페이지가 돌아왔어 솔지.
1: 그래 맞았죠. 근데 행운의 숨소리라니 대체 뭐였지 쭈?
2: 뭐든 어때,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으면 된 거지. 다행이야 정말.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주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기록을 유발함으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크와 함께.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결치된 놀이터. 뽀로로 빠방.
0: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얼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큐.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3: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엉덩이가

0: 놀랬잖아.
1: 렉스, 이건 뭐야? 여긴 못 보던 지형인데?
2: 아, 이건 뜨거운 물이 주기적으로 솟아오르는 간헐천이라고 해.
3: 물이 솟아오른다고? 어? 세상에 그런 것도 있어?
1: 정말 신기하다. 혹시 온천 같은 건가? 렉스, 우리도 보고 싶어.
2: 그럼 한번 가볼까?
1: 응!

0: 안녕. 얘들아, 간헐천을 보러 왔다면서?
1: 응, 엄청 기대하고 있는 중이야. 어?
2: 얘들아, 어? 이곳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얼른 비바브를 부르는 거 어때?
1: 응.

0: 말이야.
1: 어? 저것 좀 봐. 땅에서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오고 있어.
2: 이제 괜찮을 거야. 증기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3: 너희들도 조심해야 해.
4: 응, 삐!
3: 그럼 다시 가볼까?
0: 후, 많이 더워?
5: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힘내!
0: 괜찮은 거야? 어?
5: 렉스! 여기 공룡알이 있어!
6: 공룡알?
5: 이런 곳에도 알을 낳는구나.
3: 이곳의 땅은 굉장히 따뜻해서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1: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건 어떤 공룡의 알이지?
2: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알이야.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여러 마리가 한 곳에 모여서 알을 낳는다고 해.
5: 브라키오? 근데 엄마들은 다 어디 간 거지?
3: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보통 한두 마리 정도만 남아서 알을 지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먹이를 구하러 간 것 같아.
4: 아, 그렇구나.
5: 우선 이 브라키오 알부터 제자리에 갖다 놔야겠어.
0: 어? 넥스! 알이 움직여! 새끼 공룡!

0: 걱정 마. 우리가 아이들을 꼭 구해줄게.
1: 그래, 위험하니까 일단 여기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 으아, 저기 좀 봐. 증기가 올라오고 있어.
0: 어? 어? 저쪽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하늘천이야. 아이들이 많이 위험해. 이렇게 빨리 움직이자.
1: 응.
0: 퀸, 이리로 빨리 와줘.
2: 알았어, 렉스.
0: 렉스, 쉐이드포 개신.
1: 퀸이 퀸스파워 변신.
0: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빨리 옮겨줄래?
1: 응, 알았어.
3: 응? 가자, 비바보.
1: 비!
0: 비키, 핑, 빨리 아이들을 구하.

0: 들어가자. 렉스 슈퍼 갈고리. 잘했어, 비키.
1: 내가 간다. 크링, 크링 파워 변신.
0: 진짜 다행이야.
2: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1: 맞아.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왔잖아.
0: 혹시 뜨거운 간헐천에 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3: 다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4: 응, 그러게. 잘 됐다. 그치? 바비.
0: 근처에 분출구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 뜨거!
3: 비키, 물 좀 가져오자.
0: 정말 고마워, 비키.
1: 렉스도 엉덩이가 되었어.
4: 그러게, 근처에 분출구가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조심해야지, 안 그래, 렉스?
5: 그러게 말이야.

0: 브라키오사우루스네. 고마워, 릭스. 오늘도 정말 재밌었어. 나도 재밌었어.
1: 아, 그래. 그랬다니 다행이다. 아, 그럼 난 먼저 가볼게. 다들 조심해서 가.

0: 오아시스를 찾아서. 사막에서 발견했다고? 어? 주둥이가 넓적하네.
1: 어떤 공룡이야, 알렉스?
2: 한번 맞춰볼래?
1: 주둥이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마이아사우라?
2: 땡! 뒤통수에 길쭉한 벼시 있어.
0: 벼시라고? 파라사우롤로프스?
2: 비슷해. 하지만 아니야.
0: 파라사우롤로프스보다는 벼시 짧은데. 아, 사우롤로프스구나.
2: 정답! 사우롤로프스는 이렇게 큰 벼수로 소리를 냈다고 해.
1: 우와, 어떤 소리인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
2: 지금 우르르 행성으로 가보자.
0: 응!

0: 와, 사막이다! 와!
1: 앵디, 괜찮아?
0: 응. 모래여서 하나도 안 아파.
2: 얘들아, 사막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모두 조심해야 해. 스피너, 우린 지금부터 사막을 탐험하고 올게.
1: 안녕.
2: 그럼 비바보를 불러볼까?
0: 응. 하얀 사막은 처음 봐.
1: 정말 신기해. 그러게. 눈처럼 정말 예쁘다.
2: 자, 그럼 출발해 볼까?
1: 응. 저기 좀 봐.
2: 모래 폭풍이야. 모두 숙여. 얘들아, 괜찮아?
1: 너무 어지러워. 난 괜찮아.
0: 나도.
1: 나 물 있어. 이거 나눠 마시자.
0: 고마워.
2: 모래폭풍으로 길이 사라져버렸어. 아무래도 도움을 요청해야겠는걸? 여기는 렉스. 잘 들려? 기지 나와라. 모래폭풍이 지나가면서 무전기도 고장났나 봐. 아, 위치 추적이 안 돼서 지도도 확인할 수 없어.
1: 그럼 어떡해?
2: 너무 걱정 마. 일단 이동하자. 해가 지면 길을 찾기가 더 힘드니까.
1: 응.
0: 계속 같은 곳을 걷는 것 같아.
1: 그러게. 왜 그래, 북?
2: 따라가 보자. 오아시스가 있던 자리야. 북아 물냄새를 맡아서 찾아냈어.
1: 모래폭풍으로 사라졌나 봐.
0: 목말라.
1: 얘들아, 여기 좀 봐. 사우롤로푸스야.
2: 물을 마시지 못해서 쓰러졌나 봐.
1: 어? 빨리 물을 먹이자.
0: 어? 다 마시고 없어.
2: 이대로 두면 위험해. 다른 오아시스를 찾아야 할 것 같아. 비바보, 부탁해.
0: 오아시스.

0: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나무와 풀들을 자세히 보니까 물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어떡해, 또 모래 언덕이야.
1: 비바보, 조금만 더 힘내.
0: 오아시스야.
1: 수고했어, 비바보.
0: 잘했어, 비비.
2: 바비.
0: 어서 내려가 보자.
1: 조심해.
0: 다행이야.
1: 사우롤로푸스를 여기로 데리고 오자.
0: 크고 무거운 사우롤로푸스를 어떻게 데려와?
1: 아까 앤디랑 바비가 했던 것처럼 하는 게 어때?
0: 어?
1: 나무 썰매를 끌고 모래 언덕을 타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해보는 거야.
0: 아하! 눈썰매 타는 것처럼 말이야?
1: 바로 그거야.
0: 우와! 재밌겠다!
1: 비바보, 부탁해!

0: 얘들아, 모래늪 피야. 모두 피해.
1: 모래늪 정도쯤이야. 문제 없다고.
0: 잘했어.
1: 야호! 우와, 물이 이렇게 맛있었다니 몰랐어.
2: 정말 꿀맛 같다.

0: 어? 사우롤로야, 어디 가는 거야?
1: 사우롤로포스들은 길을 아주 잘 찾아.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읽을 수 있거든.
0: 정말 신기하다. 우와! 벼스로 소리를 냈어!
2: 나팔 소리 같아.
0: 응!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건가 봐.
1: 응! 사우롤로포스들은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거든. 응. 우리 따라가 볼까?
0: 응! 어? 저기 스피노야!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왔어.
1: 사우롤로포스 덕분에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3: 응! 정말 고마워, 사우롤로야!
0: 삐!
2: 안녕!

0: 오늘 한 사막 모험 정말 재밌었어.
1: 응, 물에 썰매 꼭 다시 타보고 싶어. 길을 잃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0: 걱정 마. 내가 사우롤로프스를 부르면 되니까. 뿌!
1: 뿌! 아니지. 뿌!
2: 오! 루카스, 정말 잘하는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줄무랑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왕을 받아줘.
1: 어서 골라, 루카스.
2: 알았어. 이거 할까? 오비라토르야.
1: 맞아. 근데 왜 이러고 있지?
3: 저건 사랑의 춤을 추는 모습이야.
0: 렉스.
1: 사랑의 춤이 뭐야?
3: 궁금하면 함께 가볼래?

0: 뜨듬치듬듬 유후 어? 오예 호 어때 멋지지? 비바부 너희도 춤춰봐 정말 신나 예
1: 바비
0: 우와 잘한다 부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신나게 오예
2: 얘들아 뭐하고 있어?
0: 비바부에게 로봇춤을 알려주고 있었어
1: 비
0: 너희도 알려줄까? 이렇게

0: 이렇게 해봐.
1: 이렇게? 이렇게?
2: 어?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린 사랑의 춤을 보러 왔다고.
0: 사랑의 춤이라고?
3: 응, 오비라프루가 사랑을 전할 때 추는 춤이 있다고 해서 함께 보려고 왔어.
0: 어, 사랑의 춤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정말 낭만적인 것 같아. 나도 가서 배워볼래.
3: 좋아, 다 같이 가자.
1: 저기 오비라토르야.
2: 뭐 하는 거지?
3: 어? 알을 품고 있는 중이야. 암컷 오비라토르 대신 수컷 오비라토르가 알을 품으려나 봐.
2: 오비라토르들은 번갈아 알을 품는구나. 어? 저기 봐!
3: 깃털이 더 크고 화려한 게 수컷이야.
1: 그러고 보니 조금 다르네?

0: 맞아. 수컷 오베럭토르가 깃털을 펼치고 나 정말 멋지지 하고 암컷에게 뽐내는 거야.
1: 우와, 정말 화려하다.
2: 응, 춤이 멋져.

0: 페넌트로의 춤은 정말 멋져.
1: 짝을 찾지 못했나 봐.
2: 아무래도 춤을 못 춰서 선택받지 못한 것 같아.
1: 어떡해.
0: 걱정 마. 이 핑이 있잖아. 춤하면 역시 핑, 핑하면 역시 춤. 내가 멋진 춤을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1: 그래, 핑이 가르쳐주면 되겠다. 정말 다행이야.
2: 얘들아, 우린 짝이 없는 암컷 오비럭트로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어때?
1: 어?
0: 사랑을 전할 땐 말이야, 마음을 담아 아름답게 춰야 해. 먼저 깃털을 멋지게 촤 펼치는 거야. 더 활짝. 좋아. 다음 고개를 숙이고 흔들흔들 몸 흔들기. 그리고 멋지게 흔들며 다가가기. 이렇게. 이렇게.

0: 조금만 더 연습해보자.
1: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긴 없는 것 같아.
2: 이거 꼭 공처럼 생겼네. 어? 어? 어? 어? 어? 이거 먹고 싶어?
3: 핀! 우리가 짝이 없는 암컷을 찾았어.
0: 저기 왔다! 연습한 대로 추는 거야. 알았지?

0: 이렇게 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1: 너무 삐걱거리는데?
2: 맞아. 꼭 로봇 같아.
3: 로봇? 아, 그거야. 오비야, 삐걱거려도 괜찮아.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그렇지. 개성을 살려서 자신 있게 추는 거야.
0: 와! 됐다! 성공이야!
3: 바로 그거야! 내 마음을 받아줘요. 쯤, 쯤, 나와 함께.

사랑에 춤춰요. 뜸, 뜸, 예, 예, 예, 예. 뜸, 치, 뜸, 뜸, 뜸, 치, 뜸, 치, 뜸, 뜸, 치, 내가 걱정하지 말랬잖아. 핑 하면 춤, 춤 하면 핑이라니까. 맞지?

0: 사랑의 춤 정말 멋졌어.
1: 맞아. 사랑의 춤을 춰요. 둠치 둠치.
0: 앤디는 정말 못 말려. 상어 유치원. 안녕 렉스.
2: 아, 너희 왔구나.
0: 우와, 이 커다란 이빨은 뭐야?
2: 글쎄, 어떤 동물의 이빨인지 너희가 한번 맞춰볼래?
0: 응.
2: 물고기 모양을 한 이 동물은 아주 뾰족한 이빨이 많이 있고 등에 커다란 삼각형 지느러미가 하나 있는데 배와 가슴에도 지느러미가 더 있어.
1: 이게 뭐지? 모르겠어.
0: 아, 상어처럼 생겼는데?
1: 우르르 행성에 상어도 있어?
2: 우리 같이 확인하러 가볼까?
0: 응, 좋아! 가볼래요!
1: 야!

0: 안녕 얘들아. 안녕 렉스.
1: 안녕 기기.
2: 우와, 여기 정말 멋지다.
3: 그러게, 재미있게 생긴 나무들이 잔뜩 있어.
0: 아, 그건 맹그로브라고 해.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야. 맹그로브 숲엔 먹을 게 많아서 공룡이나 동물들이 아주 많이 살아.
3: 아, 그렇구나.
4: 비키, 그럼 여기 상어도 있어?
0: 상어?
4: 응, 이렇게 생긴 상어 말이야. 오늘 볼 동물에 대해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고 있었거든.
0: 아, 그랬구나. 그 동물을 만나려면 유치원에 가야겠는데?
1: 어? 유치원?
0: 응, 맹그로브 숲엔 아주 특별한 유치원이 있거든.
3: 정말?
5: 얘들아, 비바보 좀 불러주지 않을래?
1: 응?
5: 비바보, 잠수함 모드로 변신하자.

0: 맹그로브 숲은 정말 신기해. 물 위에 나무들이 살고 있다니.
1: 맞아, 정말 재밌어.
2: 응.
1: 오, 어?
0: 물고기다.
1: 예쁘다.
0: 어, 릭스, 저기 좀 봐.
3: 어디? 어? 빨리 가보자. 새끼 메갈로돈이야. 맹그로브 뿌리에 갇혔어.
0: 어, 안 되겠어. 우리가 도와주자.
3: 응. 얘들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1: 알았어.
3: 엑스, 슈퍼 갈고리.
0: 리키, 갈고리 발사.
3: 얘들아, 특히 같이 당기는 거야.
1: 어, 알았어.
3: 하나, 둘, 셋, 당겨. 얘들아, 차례대로 나와.
0: 다들 조심하고.
1: 잘했어. 다들 괜찮을 거야. 응, 그래. 너희들도 기분 좋구나.
0: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1: 와! 어? 어? 다들 어디 가는 거야?
0: 더 깊은 바다로 가는 거야.
4: 더 깊은 바다라고?
3: 응. 메갈로돈은 어릴 땐 맹그로브 숲 같은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먹고 지내지만 조금 더 자라고 나면 깊은 바다로 서식지를 옮겨서 생활을 하거든.
1: 그렇구나.
3: 우리도 따라가 볼까?
1: 응.
3: 더 깊은 바다로 가려면 플레어가 필요하겠는걸?
1: 우와, 아래 좀 봐봐. 물색이 점점 짙어지는데?
0: 그러게, 정말 멋지다.
3: 이제부터 점점 깊은 바다로 향하니까 조심해야 해. 여긴 다른 동물들도 많거든.
1: 응, 알았어.
0: 렉스, 저길 봐. 리비안탄이야.
1: 리비안탄?
4: 근데 왜 저러고 있지?
3: 자고 있는 것 같아. 깨우면 안 될 텐데. 얘들아, 리비안탄을 피해서 저쪽으로 가자.

0: 리비아탄이 깬 것 같아.
1: 얘들아, 빨리 피해.

0: 계속 쫓아와!
1: 다들 조심해! 리베아탄이 음파를 쐈어!
0: 뭐? 음파?
1: 렉스, 슈퍼의 빨! 얘들아, 괜찮아?

0: 폭스, 막다른 골목이야.
1: 빙키!
2: 위험해! 렉스, 슈퍼 탈출이!
1: 다행이다.
2: 괜찮아, 빙키?
0: 고마워, 렉스.
2: 안 돼! 위험해!
1: 리비아탄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2: 우리 커다란 동물로 착각한 것 같아. 좋았어.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리비아탄을 향해 천천히 헤엄쳐 가보자.
1: 응!

0: 저거 봐! 리비아탄이 도망친다! 넥스의 작전이 성공했어!
1: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고마워!
1: 안녕!
0: 잘 가!

0: 자, 여기 메갈로돈 카드야. 너희들 덕분에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어. 고마워.
1: 우와, 멋지다.
2: 근데 메갈로돈들이 심해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3: 아이, 걱정 마, 조이야. 오늘 우리를 멋지게 도와준 메갈로돈이니까 심해에서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0: 그래, 씩씩하게 잘 지낼 거야.
1: 맞아. 그렇게 크고 무섭게 생긴 리비아타도 이겼잖아.
2: 맞아.
4: 그아, 나는 서서 자는 무서운 리비아탄이다. 내 공격을 받아라.
1: 앤디, 뭐하는 거야?
4: 서라.
1: 하지마.
2: 앤디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3: 그러게.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3: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주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꾸렁꾸렁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3: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치킨의 방문!
1: 안녕!
0: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파이팅!
2: 아빠만 믿으라고!
3: 아빠! 어?
0: 얘들아!
3: 웬 미역을?
2: 안녕 공주님들!
0: 오늘 우리 반 직업체험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빠야!
2: 어때? 퍼플킹인지 몰랐지?
4: 실수할 확률 90%로 보입니다, 페아.
0: 그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신호도 만들었지. 아빠, 오른쪽 눈을 가리면?
2: 오른쪽 눈은? 아, 멈춰!
0: 예스! 그럼 왼쪽 눈을 가리면?
2: 그만해? 아하, 그건 오른쪽이지.
0: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멈춰는 오른쪽!
4: 멈춰는 오른쪽! 실패 확률 100%.
5: 제 아무리 위대한 바다 왕국의 왕이라도 육지에 올라가면 힘이 약해진다는

걸 알 텐데 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인간으로 둔갑한 블로프시는 레인보우 캐처에도 신호가 잡히지 않지. 가거라, 나의 부하여.

0: 여자가 어딨더라. 어서 펴자.
1: 네, 아빠.
2: 오늘 수업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퍼플이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3: 그리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공주가 어렸을 때는 왕궁에서.
4: 자,
2: 어머나.
4: 짜잔. 안녕하세요. 다니엘 아빠입니다.
2: 어쩜 다니엘 아버님이시군요. 그럼 교실로 가실까요?
1: 아무래도 아빠 혼자 하는 건 불안해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코를 만져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이렇게 눈썹을 만질게요. 코 도와줘? 눈썹 오케이.
3: 헷갈리지만 알았다.
1: 좋았어.
3: 이건 무슨 기내식인데?
2: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3: 안녕. 이 아저씨 직업은 아주 유서가 깊은 고래치과 의사란다.
1: 그럼 과학자 같은 건가요?
3: 고래는 종류마다 이빨이 있거나 수염이 있어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하단다. 고맙다고 등에 태워주기도 하지.
1: 저분이 우리 아빠야.
3: 이 이빨 사이를 이렇게 치실을 잡고 치약을 골고루 골고루 해쳐 치우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1: 도와줘야겠어. 아빠 잠깐 멈춰야.
3: 양쪽 눈을 가리면 하다가 말라는 걸까?
1: 난 몰라.
3: 퍼플.
5: 아빠와 딸,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구나. 둘을 떨어뜨려 놓을 좋은 기회군. 블러피쉬, 어서 레인보우 캐처를 가져오나.
2: 이분은 다니엘의 아빠세요. 여러분 박수.
6: 안녕하세요.
7: 사상 최고의 마술사.
2: 어머나 세상에.
7: 블러닷 학생들께 인사드립니다. 어차.
6: 저도요. 저도 해주세요.
7: 당첨. 얘야, 그 머리띠 내가 새 걸로 만들어줘마.
1: 아이고. 전 괜찮아요.
8: 그래.
6: 인형하지.
1: 전 배가 아파서 잠시.
6: 좋아해주세요.
1: 우리 아빠도 마술사로 할 걸.
9: 잠깐. 쉐도 파벨.
3: 거푸라! 아빠가 미안하다! 어딜 간 거야? 아가!

0: 아, 요상하네. 분명히 신호가 잠깐 떴는데.
1: 아, 몰라. 대차 신호가 고장 났나 보지. 아빠랑 내 비밀 신호처럼.
2: 실망이구나, 버플.
0: 배야!
2: 너 때문에 숨이 멈춰버렸잖니. 모두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헤어밴드를 힐이 타오. 힐이나! 버플아! 너는 넌 누구냐?
1: 왜 아빠가 둘이 됐지?
3: 괜찮아? 좀 전에 캐차의 신호가 잡혔어. 지금은 왜 신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0: 역시 착각이 아니었어. 스킨팟.
2: 내가 진짜.
4: 둘 중 한 명은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는 블로피쉬야.
0: 서둘러야겠어. 바블 타임.
1: 바블 바블.

0: 트윙클 펌프! 변신 완료! 어느 쪽이 진짜 아빠지?
1: 펌플! 저 가짜는 위험하니 어서 이 아빠한테 오거라! 내 이놈! 내 모습은 따라해도 내 딸과 이어진 마음까지는 흉내낼 수 없을걸!
0: 알았어! 저쪽이 진짜 아빠야! 아니, 이쪽이 진짜 우리 아빠야!
1: 예스!
0: 일로!
2: 펌플!
0: 멈춰요, 아빠! 오면 안 돼요!
1: 어? 어서 피하거라! 귀여운 거인네들!
3: 그기부터 죽여야 없앨 수 있어. 우리 힘으로는 힘들 거야.
0: 그래! 얘들아! 블롭을 유인해줘! 혼자서 무리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힘 세시거든! 아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1: 이 괴물아, 네 상대는 나다. 퍼플
0: 준비됐어요. 아빠.
3: 네, 다시 봤어요.
0: 아빠, 학교 또 와줄 거죠?
4: 아빠, 어? 오늘 멋있었어요.
5: 어?
0: 좋아, 모두 단 것 같아요.

0: 우린 저 아빠랑 딸이 가고 나면 출발할까?
1: 좋은 생각이야.
2: 우린 역시 척척 잘 맞아. 보물선을 찾아라.
3: 퍼플 공주님, 제가 저녁에 혼자서 성 밖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결단코 단호.

0: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떡하니 공주사전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1: 맞아, 넌 공부 좀 해야 해.
2: 그만!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놈의 잔소리 그만 좀 할 수 없어? 나 이 고자질쟁이 이리 와봐! 어디서? 이게 뭐지?
1: 하필! 수상한 물건에 손대지 않기는 사망에 나와 있어!
2: 우와! 이게 뭐야?
1: 하필!
2: 알았어! 알았다고! 갈 테니까 잔소리 스톱!

0: 내가 아까 부탁한 건 알아봤어? 지도에 그려진 문양 말이야.
1: 내가 그 종이에 적힌 문자를 해석했어. 모두 잘 들어? 오래전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배. 그것이 바로 우물선이다.
0: 우와, 멋지다. 그럼 내가 보물지도를 찾아낸 거야? 어쩜 보물선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2: 바다의 보물이라 그럼 당연히 버블잼 조각 아니야?
1: 아니, 버블잼 조각은 육지에서 터졌으니까 깊은 바닷속에 있을 리가 없어.
0: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오케이. 자,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3: 믿을 수가 없고 이토록 쉽게 함정에 걸려들던. 겁 없는 공주들에게 딱 어울리는 꿈을 꾸게 해주마.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로비아, 공주들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다오.

응?

0: 무섭지? 어? 부끄럽다.
1: 빨리 가자.
0: 근데 우리끼리 가도 될까?
2: 겁쟁이.
0: 정말 시시한데 집에 돌아갈까?
2: 빨리 따라와.
0: 어, 얘들아 같이 가.
1: 어, 저쪽인 것 같아.
2: 가보자.
0: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찾았다. 분위기가 뭔가 소름끼쳐.
1: 보물을 난파선 안에 숨겨져 있다고 써있는데?
2: 무서운데 돌아가자.
3: 어허! 여기 있는 자가 보물의 얻는 법이지! 가자! 보물 쏴라!
0: 얘들아, 이쪽이야!

0: 우리 심해 골짜기 근처에 온 것 같아.
1: 심해 골짜기? 그럼 빨리 찾아볼까? 깜짝이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2: 그래, 보물이고 뭐고 여긴 너무 더러워!
1: 그럼 둘씩 나눠서 다니는 게 어때? 그래, 넌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나랑 같이 갈 거지?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럼 빨리 찾고 돌아갑니다.
2: 좋아, 밝은 한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자. 알았지? 집에 가고 싶어.
1: 와, 이렇게 큰 배랑 보물을 왜 아무도 발견 못했을까?
0: 심해는 블랙다이아의 영역이니까 금지구역이거든.
2: 보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찾아야 하다니.
1: 내 안이 위로 갔다.
2: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보물은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1: 너무 깊이 들어왔어.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2: 일단 다시 퍼플 쪽으로 가보자.
3: 가만, 저건 뭐지?
1: 애들이야, 가보자.
0: 퍼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변신부터 하고 가자.
1: 그래, 그냥 갔다간 더 위험해질 거야.
0: 어서 변신하자.
2: 응, 버블버블.

0: 블루비아!
1: 저건 초롱하게 블루비아. 초롱 불빛으로 상대에게 최면을 걸어.
0: 왜 속삭이는 거야?
1: 녀석은 시력이 나빠서 소리와 불빛으로 대상을 찾아.
0: 내가 유인할게. 아이들을 옮겨줘.

0: 버블볼이 빛나서 내 공격 패턴을 다 읽는 것 같아.
1: 잠시 마법봉을 숨겨봐.

0: 저게 뭐지? 얜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 봐.
1: 어? 아침이야? 저게 뭐야?
0: 얘들아, 괜찮아.
2: 뭘 보네? 상자?
1: 혹시 저게...
0: 우와, 동물 상자야! 세상에, 우리가 진짜 보물 상자를 찾았어. 근데 보물 회로가 하나 더 늘었어.
1: 어머,
0: 이 거울 속에 나 좀 봐. 더 예뻐 보여.
1: 이렇게 향긋한 머피는 처음이야.
2: 아니, 세상에 뭐든지

0: 이게 들어있다는 자기잖아?
1: 이거 좀 봐. 내 보물 이름.
0: 우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1: 아이, 못 참겠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아름다워.

최면에 빠진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들. 나의 심해에 온 것을 환영해 주고 손님들을 데려오거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중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여기서도 싱싱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을 날라라 재밌다.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의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얼굴엔
4: 순한 길길.
2: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6: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숲속에 가자.
5: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4: 2층입니다.
5: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그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거야.
1: 모두 즐겁고 안전한 추억 만들길 바랄게. 안녕.
0: 안녕.
2: 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늦지? 오늘 밤 축제에 같이 갈 건데.
3: 저 꼴라고 축제에 갔다가는
4: 애들 앞에서 또 놀림감이 될 거야.
2: 지금이야.
5: 매출은 금지사항인 거 알지 않느냐?
2: 정말 너무해!
5: 이 문 밖을 나갈 생각 마! 못 간다고 이미 전해두었으니 그리 알거라!
2: 아바마마께서 문 밖을 나가지 말라 하시니 도탄으로 나가면 되겠네!
6: 더러운 인간들이 있는 축제에 간단 말이지. 언제든 배신을 일삼는 인간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니. 즐거운 시간 악몽이 되게 해주지. 무서운 불꽃을 내뿜는 전기 가오리. 가라. 어리석은 퍼플에게 인간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 죽어라.

벌써 시작했네. 재밌겠다. 아빠한테 혼나든지 말든지 몰라

0: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이다. 오, 맛있는 거 진짜 많다. 언니 선생님.
1: 퍼플, 아버님이 넌 못 올 거라고 전화하셨는데 왔구나. 선생님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놀다 가렴.
0: 네. 찾았다. 예, 레오, 레오, 여기야 여기.
2: 빨리 빨리.
0: 내가 그러는 거 못 들었어?
2: 아까 분명히 애니 선생님이 너 못 온다고 하셨는데.
0: 나 걱정했구나. 역시 의리 있다니까. 자, 신나게 놀자.
2: 아, 이거 좀 잡아.
3: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이 게임장에서 우승한 한 분께 축제장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공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0: 예스 예스 예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이벤트가 분명해. 레오, 우리 꼭 우승하자.
2: 뭐? 우리? 너랑 나? 우리?
0: 파이팅! 가자.
2: 더 끌려다니기 전에 친구 취소한다고 말해야 해.
0: 얼른 와.

0: 내는 가장 크고 독창적인 모습의 비눗방울을 만들어내는 팀이 우승입니다.
1: 그래요? 만나자. 내 마법이 버블인 거 잊었어? 이거 눈 감고도 우승이라고.
2: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거 끝나고 우리 얘기 좀 해.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1: 오케이! 시작하자!
2: 그래, 다 끝나면 꼭 말할 거야. 난 너처럼 이상한 친구 필요 없다고.
1: 가자! 여기야.
3: 자,
1: 감사합니다. 난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포도시럽. 헤이 친구, 나도 포도시럽 좋지?
2: 퍼플, 내 말 잘 들어. 우리 지난번에 친구하기로 한 거 말이야.
1: 어?
2: 그거 말이야.
1: 우린 친구지. 그게 뭐?
4: 피해요! 저기 가보자!

0: 위험하니까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1: 버플, 너도 숨어. 핑크스타도 없잖아.
0: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너까지 다칠 거야. 소중한 친구를 위험하게 할 순 없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1: 버플.

0: 뭔가 해볼 거야. 응.
1: 버블을 맞출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0: 예쁘다. 오늘 정말 최고다. 잊지 못할 축제였어. 고마워, 레오. 아까 나한테 할 말 있다는 건 뭐였어?
1: 그거 나랑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고.
0: 아이, 뭐야, 당연한 얘기를. 아, 맞다. 너한테 선물이 있어. 이건 인어들의 마법 팔찌. 바닷속에 마법이 깃들어 있어서 널 보호해줄 거야.
1: 우와. 진짜 친구가 됐네. 멋지다.
2: 인간과 친구라. 우습군. 정체를 들킨 것도 모자라. 타임스탑 때 움직일 수 있는 팔찌까지 주다니. 어리석은 버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0: 도서관의 소문.
1: 얘들아 잘가.
0: 절대 비밀이야.
2: 그러니까 네 말은 블럽을 해치우면 버블잼 조각이 생긴다는 거네?
3: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어.
4: 진짜야?
3: 어?
4: 뭐든지 대답해준다고?
3: 그렇다니까. 도서관에서 책장 반대편으로 책을 떨어뜨리면 현자가 나타나서 궁금한 건 뭐든지 답을 해준대.
5: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책이 떨어질 때 소리가 안 나야 대답을.
3: 이야, 도서관 현자 정말 모든 대답을 해준다고.

0: 여기가 도서관.
1: 퍼플,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 해.
0: 여긴가? 현자님.
2: 깜짝이야. 레드.
3: 도서관은 정숙이 기본인 거 몰라?
0: 아, 미안.
3: 너 쟤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2: 뭐?
3: 퍼플과 레드 말이야. 쟤네 좀 이상하지 않아? 쟤네 둘 다 인간 여자애 같지 않아?
2: 어?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0: 현자씨야, 버블 잡을
2: 시작하게 내가 먼저 하려.
1: 쟤들아?
3: 내 소개를 하지. 난 가오리 왕국의 그린 리프.
1: 너 공주였어?
3: 화이트 골드의 뒤를 이을 여왕 후계자 1순이지.
4: 안녕하세요. 전 스팅스라고 합니다요.
3: 너희가 왜 인간 따위랑 어울려 다니는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입이 무겁더군.
0: 우와! 도서관 현자가 우리랑 같은 유로 공주였어. 반가워, 그린.
2: 가만. 여왕 후계자는 내가 될 거야. 벌써 버블잼도 이만큼 모았다고? 나도 블록 몇 마리 더 잡으면 그만큼 모을 수 있거든.
3: 역시 예상대로 버블잼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군.
2: 뭐?
3: 버블잼은 정신적인 성장을 했을 때 생기는 거야. 블록 잡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
2: 성장?
5: 제법이군. 벌써 저렇게 많은 버블잼 조각을 모으다니. 저것만 빼앗으면 생각보다 빨리 힘을 되찾을 수 있겠군. 어디 보자. 어디서든 튀어나와 어느 공간이든 숨을 수 있는 가든일. 가거. 제 아무리 똑똑한 공주라 예상을 뒤엎으면 그만이지.
0: 그린! 나 예전에 수학 3개 맞았는데 이번엔 4개만 맞았어. 이거 성장한 거 맞지?
2: 무슨 소리야? 성장은 바로 이런 거라고. 어때? 어제보다 키가 요만큼 자란 것 같아.
3: 정신적인 성장은 그런 게 아니야. 좋아, 예를 들어주지. 너희 둘의 우정이 발전하는 것도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
2: 어허라? 알겠어.
0: 그런 거구나. 우리의 우정 자라난다.
3: 완전 잘못 알아들었군.
0: 자, 아 레드 하나, 나 하나.
3: 아휴.
2: 그린! 너 우리한테 일부러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우정이 발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0: 맞아! 난 레드한테 예쁘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해줬다고.
3: 그런 가짜 우정이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한 거야?
2: 에? 뭐라고?
3: 퍼플, 넌 버블잼을 흩어지게 한 장본인인데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 책임감이 없으니 여왕 자격이 없다고. 레드, 넌 어떤 여왕이 되고 싶은 거지? 버블잼이 왜 생기는지 기본적인 것도 공부 안 했지? 하지만 난 너희랑은 달라. 어릴 적부터 여왕 후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지. 이런 나와 너희가 같은 수준일 수는 없잖아.
2: 참나,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3: 내가 너무 솔직했나?
2: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그렇게 잘났으면 학교는 왜 다녀?
0: 아, 참! 잘난 척 해야지.
1: 좀 로봇 같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0: 그린 말이.

0: 책임은 있잖아. 내가 책임감이 없었던 건 맞으니까. 아, 날 싫어하려나. 지금 도서관에 있겠지? 어? 우리랑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날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1: 좋아. 답을 말해주지. 친구라.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
2: 지금 퍼플공주님의 질문은...
1: 알아. 하지만 우린 어차피 경쟁 상대야.
3: 블루?
0: 블루? 그림 위험해! 이야!
4: 으타차!
5: 너희들...
0: 블루는 어딨지?
4: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

0: 넌 인간인데 어떻게 타임스탑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1: 아, 이 팔찌 때문일 거야. 너무 좁아서 날개를 가리는 거야.
0: 무턱대고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 좋아,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 날 따라와. 내가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공격해. 12시, 3시, 4시.
1: 뭐? 모르겠다.
0: 퍼플, 네 마구잡이 공격보단 내 정보가 맞출 확률이 더 높다고.
1: 하지만 네 말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
0: 뭐? 그런 거였군. 쉽게 설명할게. 오른쪽 저기.
1: 야호, 맞췄다.
0: 왼쪽, 오른쪽, 여기, 저기.
1: 레오, 레그. 버블 스파크. 버블 스파크.
0: 얘들아, 스크린 팟. 날 따라와. 왼쪽, 오른쪽. 사방이 막혔어.
1: 이제 어떻게 해야 해?
0: 우선 버텨라.
1: 점점 좁혀오고 있어.
0: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분명 정답 있을 거야. 책들이 뒤섞였어.
1: 이제 어떻게 해?
0: 블록들의 대상이 도서관 밖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곳까지 갈 수가 없어. 내 지식도 이제 쓸모가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아.
1: 좋았어. 역시 그는 대단해.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간단하네. 밥을 파. 얘들아, 나 좀 올려줘. 정답이 없으면 만들면 돼. 야후. 문까지 뜨는 거야.
0: 제법인데, 버플? 이번 일로 정답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

0: 사과할게.
1: 네가 알려준 덕분이지. 너처럼 똑똑한 친구가 생겨서 기뻐 그래.
2: 나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가르쳐 줄 거지?
1: 와, 버블잼이야.
3: 이게 버블잼 조각이구나.
4: 그래, 바로 이게 정신적 성장이란 거지. 자, 이제 도서관을 정리해야지.
1: 뭐? 저걸 다?
5: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은 깊으니까.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식물엔
7: 덕분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나는 누구인가? 여긴 대체 어디란 말이냐?
1: 아, 선비님께선 박희님이시고 여긴 공사장이랍니다.
2: 그러면 내가 조선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1: 그 방법은 아직 모르지만 박희님을 조선까지 모셔다 드릴 탈 것이 어딘가에는 있을...
2: 그렇지, 내가 지금 그 어딘가를 찾으려고 조금 돌아다니는데 그 어딘가가 어딘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1: 그 방법은 아직 모르지만
2: 잘 모르지만 대체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조선을 가냐고 진짜로! 어떻게 맨날 다 모르지 마지만
0: 뭐야 뭔 소리야 어디가
1: 어어 어, 어!

0: 나를 그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시오.
1: 네? 이건 조선으로 갈 탈것이 아니라 힘센 변신파를 가진 구차끼인데요.
0: 어? 힘센 변신파를 가진 구차끼?
2: 굴착기는 땅을 파거나 닦고 흙을 실어서 옮겨요. 길쭉한 팔 덕분에 먼 곳에 있는 흙도 쉽게 담을 수 있고요. 힘이 세서 무거운 돌덩이도 번쩍 들어올리죠. 많은 양의 흙을 옮겨야 하는 광산이나 공사장에서 일한답니다. 굴착기 함께 알아볼까요?
0: 와, 이 팔로 땅을 파고 깎는 굴착기. 내가 빨리 조선을 가가지고 과학자가 돼서 이런 힘센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그럼 우선 이 굴착기의 힘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여주세요.
1: 힘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0: 세 가지?
1: 흙과 돌을 싣는 버킷.
0: 흙과 돌을 싣는 버킷.
1: 굴착기의 팔격인 암.
0: 굴착기의 팔을 담당하는 암.
1: 굴착기의 지지대 역할을 붐.
0: 굴착기의 지지대 붐. 이 세 가지 버킷, 암, 붐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겁니까?
1: 예. 굴착기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예. 타방아, 우리 좀 뒤로 가 있자. 무섭다 이거.
2: 네네, 무서워요.
0: 저렇게 많은 양의 흙을 한 번에 옮기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2: 그렇죠. 굴착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탈거 선생님 오른쪽과 왼쪽에는 기다란 막대기인 레버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레버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굴착기를 조종하는 거랍니다.
0: 이거만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그래, 그래,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2: 안 돼요. 굴착기를 운전하려면 면허증과 자격증이 필요하다고요. 아유, 조선에서 오신 박휘님은 아직 면허증도 자격증도 없으시잖아요.
0: 아, 뭐, 그건 그렇지.
2: 게다가 굴착기 운전이 보기에는 쉬워도 실제로는 어려워요. 오른쪽과 왼쪽 레버를 섬세하게 움직여야 굴착기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답니다.
0: 오, 그러고 보니까 저 선생님 되게 섬세하게 잘 하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
2: 네, 맞아요.
1: 굴착기 어땠어요?
0: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흙이 엄청 많은 양이긴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바위를 만나면 못 드는 거 아닙니까?
1: 버킷을 변신시켜서 바위를 부수면 되죠.
0: 네? 버킷을 변신시켜서 바위를 부순다고요? 와! 바뀌었다! 태크 선생님! 이 부족한 건 무엇입니까?
1: 브레이커예요. 단단한 바위를 부술 수 있는 것이죠. 보여드릴게요.
0: 예, 예. 브레이커는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뚫는구나. 이거 브레이커랑 비슷한 듯 다른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1: 네, 이건 갈고리 모양의 리퍼예요.
2: 리퍼는 딱딱한 땅을 긁어내는 건데 리퍼로 딱딱한 땅을 긁어내면 버킷으로 잘 팔 수 있어요.
0: 어? 이거 버킷인데 이번엔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1: 네, 이거는 체버킷이에요.
2: 체버킷은 큰 바위와 흙을 분리하는 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위만 쏙쏙 골라내고 있어요. 우와, 바위만 남았어요.
1: 구착기 끝은 브레이커, 리퍼, 체버킷, 크러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답니다. 구착기 이 정도입니다.
0: 정말 진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셉니다, 진짜로. 아, 근데 이만큼이나 센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0: 나옵니까? 이 실린더에서 나오죠.
1: 저 실린더요?
2: 에이, 저도 조선에서 과학자가 되려는 사람인데 이 정도를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작은 실린더에서 그만한 힘이 나옵니까?
3: 아유, 그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 너가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3: 네, 눈을 감고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시겠어요?
2: 눈을 감고 손을 앞으로. 뭐야? 와, 에? 오, 오, 너가 쓴 거라고?
3: 맞아요.
2: 야, 이거 참, 너가 가방이긴 가방이구나, 근데.
3: 뭘 이 정도 가지고요. 그건 주사기라고 하는데, 큰 주사기와 작은 주사기가 관으로 연결된 것, 보이시죠?
2: 이거 보이지, 이거?
3: 주사기에 꽂힌 긴 막대기를 피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손을 대지 않고 주사기의 피스톤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큰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러서 작은 주사기의 피스톤을 올리면 되지.
3: 한번 해보실까요?
2: 아이 뭐. 아니 잠깐만. 되긴 했는데 생각보단 좀 많이 힘드네.
3: 그럼. 반대로 작은 피스톤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2: 에이, 과학자가 내가 꿈이었다니까 이걸 모를까? 태권 선생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4: 글쎄요.
2: 절대 안 되죠, 절대. 왜냐면 큰 주사기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작은 주사기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야? 됐잖아. 그리고 심지어 큰 주사기로 할 때보다 힘도 훨씬 더 안 들어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그건 파스칼의 법칙 덕분이에요.
2: 파스칼의 법칙?
3: 뚜껑을 꽉 닫은 물병에 뚜껑을 누르면 물병 안 어느 쪽에서든 같은 크기의 힘이 전달되어 모든 부분에 같은 크기의 힘. 이게 파스칼의 법칙이에요. 프랑스의 과학자 파스칼이 발견해서 파스칼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 법칙을 쓰면 좁은 부분을 작은 힘으로 밀어도 큰 편에서는 큰 힘이 날 수 있어요.
2: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3: 숫자 1의 힘으로 작은 부분을 밀어도 반대편에서는 숫자 4의 힘이 돼요.
2: 아, 숫자 1이 여러 개 모여서 그런 거구나.
3: 네, 맞아요. 이걸 같이 볼까요? 굴착기 안에는 물과 같은 액체인 기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작은 주사기가 굴착기의 펌프, 큰 주사기가 굴착기의 실린더. 작은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러서 큰 주사기의 피스톤을 움직였던 것처럼 펌프에서 나온 작은 힘이 실린더에서 큰 힘이 되는 거죠. 큰 힘을 얻은 실린더는 커다란 굴착기를 움직이고요.
2: 아, 그래서 그 대단한 힘이 저 앙상한 실린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4: 네, 선비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2: 아, 어쨌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착기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잘 알 수 있었음.
3: 어지러워. 또 왔다.
2: 예. 시상이 떠오른다! 굴착기로 삼행시를 해볼 테니 운 좀 띄워주십시오. 굴로만 가는 줄 알았는데 착하고 이것저것 잡아서 다 옮기다니!
4: 기!
2: 기통찬 굴착기. 어떠셨어요?
4: 잘하시는데요. 그럼 저는 힘센 변신팔로 일하러 가겠습니다.
2: 예. 수고하십시오, 탈거 선생님. 예. 조심히 가십시오. 굴착기는 힘센 팔로 땅을 파거나 깎는 일을 하는 탈것이요.

강력한 힘이 얇은 실린더에서 나온다니 놀랍지 않소? 힘센 변신팔 굴착기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힘을 좀 아껴도 되겠구나.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뽀로로 동아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아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아나라 키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덕덕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6: 어린이를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비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1: 무슨 일인가요?
2: 응? 딩딩이는 어디 가고 둘만 와?
3: 딩딩이 저기 오고 있습니다. 저기.
2: 뭐야, 딩딩이. 핸드폰 보면서 오늘 안 늦은 거야?
1: 야, 딩딩!
4: 또 어디 가? 여기야, 여기!
5: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 야, 너 뭐 하냐?
1: 너 그렇게 핸드폰 보면서 다니다 큰일 나.
5: 미안. 박사님, 죄송합니다.
2: 그래, 오늘의 주인공도 딩딩이처럼 핸드폰에 푹 빠져서 앞에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막 다니는 그런 어린이야.
5: 저런, 저런.
2: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

0: 조사!
1: 이 사건은 저기 핸드폰을 보고 있는 홍나영 어린이로부터 시작됐다.
2: 나영아, 밥 먹자!
3: 네.

0: 어?
1: 내 끼니 왜 거기 있냐?
2: 참네, 내 끼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핸드폰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지 내 끼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땐 밥만 먹는 거야.
1: 엄마, 저 놀이터에서 놀다 올게요. 그러니까 핸드폰 주세요.
2: 나영이, 너 밖에서도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다니면 큰일 난다. 항상 앞을 보고 다녀야 돼. 자, 핸드폰 보고 다니다 어디에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알았어? 자.
1: 네, 다녀오겠습니다.
2: 쟤 진짜 불안한데.
3: 그런데 엄마의 걱정은 계란 것이 아니었지. 나영이는 밖에서도 핸드폰을 보며 돌아다녔으니까

0: 야, 꼬마야. 조심 좀 해야지. 너 그렇게 핸드폰 보면서 길 건너면 큰일 나. 너 지금 차에 치일 뻔했잖아. 조심 좀 해야지.
1: 조심했는데 괜히 그래.
2: 아, 기분 좋다. 오늘은 어떤 어린이를 굴려주나? 아니, 핸드폰 보느라 악당이랑 꽝 부딪혀놓고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네. 그래, 찾았다. 오늘 이 악당 크크가 굴려줄 어린이는 바로 너다.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수리수리 크크수리 변해라 변해 핸드폰 마을로 변해라.

0: 깜짝이야.
1: 웰컴 투 핸드폰 마을. 핸드폰 마을에 온 걸 환영합니다.
0: 핸드폰 마을?

아시다시피 핸드폰만에선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며 걸어다니죠. 그래도 아무도 야단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영님을 위한 환상의 마을이죠. 카카카카카카카카.

0: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디가 좀 아프신 것 같은데.
1: 에이,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핸드폰 마을의 주민이 되시겠습니까?
0: 네? 네, 뭐.
1: 자, 그럼. 여기 주민증. 그럼 핸드폰 마을에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둘, 셋, 뿅!
0: 뭐야?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 영상이나 마저 봐야겠다.

괜찮아.

주지? 어? 햄버거다! 하나 사 먹어야지! 사장님, 햄버거 하나 주세요. 여기요! 햄버거 하나 주세요! 사장님! 저기요! 사장님이 핸드폰 보느라 주문을 안 봤는데 실례지만 그 햄버거 어떻게 사셨어요?

0: 마세요.
1: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상해. 다 유령 같아.
2: 그럴 수밖에. 여기가 핸드폰 유령 마을이니까.
1: 아, 어쩐지 무섭더라.
2: 참, 얘, 너가 더 무서웠거든. 너 말이야. 걸어다닐 때. 밥 먹을 때. 길 건널 때도 핸드폰 보는 아이잖아. 그럼 네 모습도 꼭 유령 같았다고. 그래서 널 이 핸드폰 유령 마을로 초대한 건데 왜 여기가 싫어?
1: 아, 싫어요. 나 집에 갈래요.
2: 이미 늦었던데. 자, 그럼 이만 불산병.
1: 누가 좀 도와주세요.
2: 아유, 신나라. 아니, 딩동댕 삼총사.
3: 아따 캐캐. 너 또 우리한테 혼나려고 어린이를 괴롭히냐?
2: 하, 내가 니들한테 왜 혼나냐? 그리고 나 오늘 혼자 온 거 아니야?

자, 핸드폰 요령들, 요정들을 향해 돌격!

0: 알아들어 폰! 오프리 딩딩!
1: 여러분, 제발 정신 차려요!
2: 다들 핸드폰만 보고 다니니까 넘어져서 여기저기 다치고 눈도 나빠진 거잖아요!
0: 자, 모두 여기서 탈출해요! 어서!
3: 이놈들아, 어디 가! 내가 핸드폰 빌려줄게, 가지 마!
0: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2: 공동!
1: 딩딩!
3: 악당은 언제나 외롭다! 둘, 셋, 뿅!

0: 나영아, 이제부터는 핸드폰 보며 걸어 다니지 않을 거지?
1: 응! 핸드폰 보면서 걷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깨달았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2: 그래, 나영이 최고!
3: 빅동에서 조사!
4: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2: 우리가 누구?
3: 빅동에서 조사!
5: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슈핑이 바뀌었어요.
1: 이제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됐다! 몸을 바꿔주는 바꿔바꿔 오일! 자, 어디 한번 시험을 볼까나? 마침 잘 됐군. 마법의 물약!

0: 역시 난 천재야, 알아?
1: 재밌는 발명품이네. 가서 로미랑 하츄핑에게도 보여줘.
0: 이번엔 왠지 저기서 실험을 하고 싶은데, 알아? 아하! 저 돌로 실험해보면 되겠는데? 마법해볼까? 알아라! 다 됐다! 얘들아! 일어나! 실험할 시간이라고! 알아! 꿈쩍도 안 해. 그렇다면? 지각이야! 지각!
2: 로미, 일어나! 지각이야, 쭉!
0: 지각!

낡았다. 어? 내 방이 이렇게 컸었나? 어? 근데 내 목소리는 또 왜 이래?

0: 이건 말이지.
1: 그건 말이지.
0: 로미와 하츄핑의 몸이
2: 서로 바뀐 거야, 삐뽀.
3: 그건 우리도 알아.
4: 어떻게 해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 쥬?
2: 글쎄, 그건 모르지, 삐뽀.
4: 근데 이거 정말 감쪽 같다, 삐뽀.
2: 나 잠시 끝나자고. 이게 장난처럼 거야.
5: 로미, 학교는?
2: 맞다, 학교! 하츄핑, 나 늦겠어. 열불의 시간 없다고.
4: 그렇지만 날이 무지 좋잖아, 쥬.
2: 아무튼 몸 바뀐 거 들키지 않게 잘 좀 부탁해.
4: 내가 누구야? 로열 팀팀 하츄핑이라고, 쥬.
2: 그만해.
6: 안녕, 좋은 아침, 로미.
4: 어머, 메리로. 좋은 아침이야, 쥬.
5: 쥬? 쥬?
4: 실수.
7: 오늘도 나보다 늦었네. 그러다가 또 지각해.
4: 레나, 오늘 단 브로치 정말 예쁘다.
7: 브로... 진짜요?
4: 응, 그럼. 레나는 진짜 옷 하나는 잘 입는 것 같아.
7: 로미, 네가 보는 눈은 있구나. 잠깐, 옷 하나는 잘 입는다고?
8: 안녕, 로미. 아주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 나 말이야,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잘생겼어?
4: 내 생각엔 양쪽 다 정말 정말 멋졌쥬.
8: 그래, 맞아. 잠시 잊고 있었어. 난 이미 완벽하다는 걸 말이야.
6: 마야, 오늘 로미 좀 이상하지 않아?
7: 메리르도 참. 오늘 로미한테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지.
6: 그런가?
9: 이 문제는 우리 로미가 한번 풀어볼까?
2: 하츄핑! 지금은 네가 나잖아.
8: 어떻게 이럴 수가?
7: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상한데?
4: 평소에 내 이미지가 어땠길래? 알아? 이번 실험은 여기서 하면 딱이겠는데?

0: 매번 엉뚱한 발명을 하는 녀석이지 솔지.
1: 아, 들켰잖아. 한쪽 얼른 쫓아가자. 아, 연필이 떨어졌네. 주우러 가야겠다. 바람이 거기서. 너희 내 실험을 방해하려는 거지? 거기서. 여기 있다. 어? 분명 여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과연 날 잡을 수 있을까? 마법의 물량 나라라.
2: 그러고 보니까 어제 분명 우리가 미끄러진 뒤에 몸이 바뀌었어.
1: 그럼 한 번 더 넘어지면 원래대로 돌아올지도 몰랐죠. 좋았어. 그럼 간다.
0: 그럼 이제 아라핑을 잡아볼까?
3: 열려라! 체인지니!
1: 사랑의 피어난 하츠!

0: 지나갈게.
1: 아라핑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나나?
2: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돌아오지, 솔지.
1: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지 않아?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2: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표본, 약병들, 실험 도구들? 이번에 살펴볼 게 너무 많은데.
3: 플라스크! 아라핑은 플라스크를 들고 다니잖아.
2: 별다른 점은 없는 것 같은데.
3: 어쩌면 약병 사이에 숨어 있을지도 몰랐구래.
2: 이 많은 걸 언제 다 살펴봐.
1: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솔지.
3: 자세히 보면 수상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꿀에.
2: 좋아. 그럼 개수가 가장 적은 것부터.
1: 이건 너무 대놓고 숨은 거 아니야?

0: 뭐야, 너무 어설프잖아. 트리피리 캡치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트리피 아라픽 캐치.
1: 여기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알아.
0: 비밀의 성에서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야.
1: 이제 조금만 더 완성하면.

0: 몸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빨리 바꿔라 비포.
1: 진주박죽으로 바뀐 것 같아. 뜨거.
0: 이제 이런 장난 안 칠래. 알아. 백설 로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 미포피 잡았다. 근데 저 문 안에 뭐가 있을까, 미포?
1: 그러고 보니 아직 안 열어본 곳이야, 뜨거.
2: 나도 궁금했어, 알아.
3: 열어보자, 꽃아.

0: 이게 웬 책들이야? 못 보던 건데.
1: 아, 그게 저기 비밀의 문에서. 어? 근데 제목이 백설공주?
0: 유명한 동화책이야. 나도 좋아하는데.
2: 어떤 책이길래?
0: 읽어보자.

0: 햇살이 따끈따끈해서 진짜 기분 좋았어. 햇볕 쬐기 좋은 날이야.
1: 왜 우리가 널 매일 옮겨줘야 하는 거야, 나나? 그냥 상자 주제에 엄청 부려먹는다니까, 솔직히.
2: 근데 상자 안으로 햇볕이 들어가기는 했고래?
0: 그럼! 구멍 사이로 얼마나 잘 들어오는데? 일광욕하기 딱이야.
1: 다들 어디 간 거야, 나나? 어? 모미의 미스틱 하트윙이 왜 여기 있지, 솔지?
2: 이거 누구 닮은 것 같은데? 로미하고 애들 얼굴이랑 똑같지 않았죠?
3: 와! 진짜 그러네!
4: 뭔가 어떻게 된 거지, 꿈에?
2: 일단 책을 한번 살펴보자쥬!
1: 여긴 대체 어디야?
2: 뭐야 이게! 설마 내가 백설공주라도 된 거야? 로미다!
4: 로미!
2: 로미!
4: 만나서 다행이야, 냠냠! 다들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집 안에 있었어, 삐뽀! 입고 있던 옷도 바뀌어 있었고, 힘내!
2: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일곱! 너희가 일곱 난쟁이가 됐다는 건... 역시
4: 여기 동화책 속인 거야!
5: 와! 로미 공주님이 동화책 속으로?
2: 왜 이런 책이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쭈?
5: 성을 보낼 때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게 아닐까 싶구나.
2: 다들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죠, 쭈?
5: 걱정할 필요 없단다. 책을 마지막까지 읽으면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2: 그럼 빨리 읽자, 나나.
6: 이 동화책 어떤 이야기인데, 그래?
2: 응, 엄청 귀여운 공주님 이야기였죠. 옛날에 나쁜 왕비가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질투해서...
1: 느리, 너무 오래 걸려.
4: 마지막 페이지만 읽자, 나나.
1: 왜 부리지 마. 마법을 풀려면 순서대로 해야지.
4: 마지막만 읽어, 나나.
1: 순서대로 읽어, 솔지.
4: 이 고집쟁이 나나.
2: 얘들아, 진정해.
4: 그러다 책이...
2: 마지막 페이지가 찢어졌어.
4: 사라졌잖아.
5: 이게 오늘 책 무슨 일이냐. 이를 어쩐다. 마법의 페이지가 없어지면
2: 어떻게 되는데요, 하츄?
5: 동화책이 등장인물과 함께 사라져버린단다.
1: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4: 저쪽으로 넓은 숲 너머에 마을이 있어, 빨리!
2: 좋아!
4: 그곳으로 가서 약품을 챙기는 거야, 삐뽀! 오두막은 내가 고쳐볼게! 멀리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고쳐!
2: 먹을 건 나한테 맡겨, 냠냠!
7: 이봐요! 아주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
1: 근데 이상하다. 왜 갑자기 근처 광산으로 일하러 가고 싶지 알아?
8: 나도!
7: 여기까지 왔으니 이 맛있는 새빨간 사과를 드리리다.
1: 이건 백설공주가 먹은...
7: 한 입만 먹어도 천상의 맛이 느껴질 거예요.
1: 근데 정말 맛있어 보여. 잠깐, 이건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2: 독사골에 먹은 공주 얼굴도 요미로 바뀌었었죠.
5: 찢어진 페이지를 되돌릴 방법을 알아냈어.
2: 정말이요?
5: 고대 마법책에 따르면 이 재료들이 있어야 해. 우유 한 컵, 물 두 스푼, 그리고 고양이 눈물, 비둘기 똥, 개구리 트림 소리.
1: 진짜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나나?
5: 서둘러!

0: 한 시간 안에 모으지 못하면 책이 사라진다고.
1: 뭐라고요? 얘들아, 우리 빨리 흩어져서 재료를 모으자쥬.
0: 재료를 구하러 간 애들은 아직인가?
2: 기다렸지.
0: 어?
1: 다 됐어, 나는. 얘들아.
0: 자, 어서 서두르거라. 동화책에 재료들을 쏟아부어.
1: 네네.
0: 재료가 하나 더 필요한 모양이다.
1: 그게 뭔데요, 쥬?
0: 행운의 숨소리라 써있구나.
3: 행운의 숨소리? 그게 뭐야?
1: 찾으러 다닐 시간이 없었구래.
4: 모두 어? 동화책의 입김을 불어넣어보자, 쥬.
5: 그럼 난 가볍게.

다행히 후후 불어서 마지막 페이지가 돌아왔어, 솔직히.

0: 그래 맞았죠. 근데 행운의 숨소리라니 대체 뭐야 치초?
1: 뭐든 어때,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으면 된 거지. 다행이야 정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눈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중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제?
12: 네.
1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친구들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있다는 것 뭐든지 뮤직 바! 오이 치크치크 오이 치크치크 아저씨를 누르면 소리가 나오지. 오이 치크치크 눌러봐.
10: 일러스
9: 박스맨 오이 치크치크 눌러봐 눌러봐 치 박스맨. 박스맨 박스맨
10: 박스맨 아파.
9: 아파요?
10: 아파. 왜 그러길래?
9: 아니 왜 그래? 갑자기 빠르게 빠르게 걸었다가 막 느리게 걸었다가.
10: 뭐지?
9: 자, 박스 한번 볼까? 오늘의 박스는 같은데 네, 달라요? 자, 그러면 너무 궁금해. 아저씨도 너무 궁금하니까.
10: 나도 궁금해.
9: 박스를 한번 흔들어 볼게.
10: 네?
9: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어?
10: 뭐지?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9: 어?
10: 어, 나 이 노래 알아!
11: 나 이 노래 알아! 나 이 노래 알아!
9: 어, 이 노래 알지?
11: 네.
9: 근데 얘들아, 처음에는 노래가 느렸어. 그러다가 다시 빨라졌지.
10: 어, 그리고 박스맨도 걸었다가 뛰잖아요.
9: 이야, 정확하게 잘 봤네. 맞아. 박스맨 들어올 때 느리게 걸었다 갑자기 막 빨라졌지.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지?
10: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이거네.
9: 그지?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자, 박스. 어?
10: 어? 어?
9: 야, 이거 잠깐만. 얘들아.
10: 이게 되는 거잖아요.
9: 얘들아.
10: 어.
9: 이게 어 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잠깐만.
10: 이거 서지, 이게 서질 거고 이게 될 거.
9: 아저씨가 정확하게 이게 뭔지 알려줄게. 왜냐면 너희들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지.
10: 네.
9: 아저씨는 알고. 아저씨는 피아노 위에다가 이걸 올려놓고 걸었을 때 피아노를 쳤어. 왜 그랬을까 알려줄게. 이건 바로 메트로놈이야.
10: 메트로놈?
9: 메트로놈은 박자를 잘 맞추도록 소리를 일정하게 내주는 기계야.
10: 어, 근데 이건 아래에 있고 이거 위에 있고.
9: 위에 있고. 어? 그러네. 자, 빨간 게 밑에 있고 파란 게 위에 있네? 그지?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볼래?
10: 네.
9: 어, 자, 그럼 파란 거 먼저 한번 들어볼까?
10: 네.
9: 정엽이 거 한번 들어보자, 먼저. 자, 파란 거 한번 소리를 아저씨가 들려줄게. 자, 메트로놈은 어떻게 해서 박자를 맞추는 건지 잘 들어봐. 자, 파란 거는 과연 어떤 소리가 날지.
10: 똑딱. 그럼 내 거는?
9: 자, 빨간 감 들어보자. 시작.
10: 뭐 진짜 빨랐다.
9: 똑딱. 막대가 엄청 빨리 움직인다. 소리도 훨씬 빨라져서 정여봐. 맞지? 내 말이? 맞지? 어때?

0: 어때? 지금 느낌이 어때?
1: 똑딱, 똑딱, 똑딱, 똑딱, 진짜 빨라. 똑딱, 똑딱, 시계가 진짜 빠른 것 같아.
0: 진짜 빠르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빠른 나라, 느린 나라 한번 가볼래?
1: 네.
0: 아, 너무 좋지. 아저씨가 멋지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네. 그러면 여기는 빠른 나라예요. 빠른 나라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1: 빨라야게.
0: 그리고 모든 게 다?
1: 빨라야.
0: 빨라야겠죠. 자, 그러면 빠른 나라에서 유치원을 한번 가볼까?
1: 네. 네.
0: 그럼 빠른 나라에서 유치원을 한번 가볼게요. 준비됐죠?
1: 네.
0: 갑니다. 유치원 갑니다.
1: 네. 똑딱똑.
0: 오오오오 일어나 빨리 유치원 버스 와 밥 먹자 빨리빨리 세수하자 빨리빨리 양치질도 빨리빨리 부하하하하 저기 버스 온다 빨리빨리 부릉부릉부릉 유치원 가자 헤이 어땠어
1: 빠른 나라 재밌어
0: 너무 빠르지
1: 나 빠른 나라 아니야 난 느린 나라
0: 아, 넌 느린 나라가 좋아? 그럼 이번엔 어린이 여러분 느린 나라 유치원 한번 가볼게요. 준비됐죠?
1: 네.
0: 갑니다. 시작.

0: 등 구등 보등 유치원 가자 해. 느린 나라 어때요?
1: 저는 느린 나라가 좋아.
0: 아니, 느리게 얘기해야 돼. 어. 느린 나라 어때요?
1: 좋아요.
0: 같은데 다른 느낌. 재밌었어요?
1: 네!
0: 그러면은 소리 한번 질러볼래요?
1: 네!
0: 자, 그럼 이제 공연 박스로 넘어가 볼까?
1: 네!
0: 가자! 아저씨 따라가요!
1: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파워. 오늘 박스 박스 박스 박스 박스

0: 박스맨, 박스맨, 박스 주세요. 어, 박스맨. 어?
1: 어디로 가요?
0: 이거는
1: 크게 박스맨 어디로?
0: 어, 박스맨 조심해. 왜 이렇게 자꾸 돌아?
1: 어, 너무 재밌나봐.
0: 재밌나봐.
1: 아, 할렐루야 같다.
0: 와, 박스맨 도는 게 재밌어요? 네, 어지러울 텐데, 박스맨. 오늘은 박스맨이 돌면서 들어왔다, 그지?
1: 네.
0: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박스맨이 매번 동작으로 힌트를 주지? 한번 흔들어볼까?
1: 네.
0: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응? 응? 응? 이게 무슨 소리야? 드락, 드락. 무슨 소리인지 알아?
1: 모르겠지? 일단 봐요.
0: 그래, 알았어. 일단 이 안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자, 오늘은 바로.
1: 라쳇 인형?
0: 라쳇 인형. 오늘은 바로.
1: 움직여.
0: 어? 잠깐만.
1: 인형이 어? 아닌데.
0: 이게 뭐지, 얘들아?
1: 총 같아.
0: 나문데, 그냥? 뭘까? 총!
1: 어? 어?
0: 잠깐만. 이거를, 요렇게 돌리면?
1: 끝.
0: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날개를 돌리면? 이렇게 해서도 소리가 나고,
1: 어? 둘 다 그다음에... 소리가 좀 달라요.
0: 와!
1: 한번 해볼래요?
0: 우와, 되게 신기하다, 그지?
1: 저도요.
0: 어.
1: 시끄러워.
0: 와, 시끄럽지? 어? 야, 이게, 어. 희한하다.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 얘들아! 내가 좀 이상해! 야! 너네가 한번 돌려줘봐! 그러면, 지우야, 줘봐. 이번엔 내가 돌릴 테니까 너네들이 한번 움직여봐. 소리에 맞춰서.
1: 네.
0: 야, 이거 소리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너무 재밌다. 자, 아저씨가 돌리는 대로 움직여. 알았지?
1: 지극히 멈춰 갔다. 이만
0: 이야, 돌려라!
1: 이만 나갈래!
0: 라쳇으로 노니까 진짜 재밌지?
1: 네.
0: 근데, 그거 알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건 뭐야?
1: 인형.
0: 라쳇. 인형이라고 적혀 있었지?
1: 네, 네, 인형이요.
0: 근데 여기에는 라쳇만 있고, 인형은, 아, 아저씨가 인형인가?
1: 인형이 너무 커!
0: 어, 그지? 너무 크지? 어? 라쳇 인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인형이 나와야 되는데? 인형은 어디 있는 거지? 이걸 한번 돌려볼까?

0: 뭐 신기하다. 라쳇 인형이야, 얘들아.
1: 네.
0: 잠깐만.
1: 근데 왜안
0: 근데 왜안
1: 움직이지?
0: 움직이지?
1: 이거
0: 어?
1: 한번
0: 그럴까? 그러면.
1: 돌려보아요. 돌려보면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0: 알았어.
1: 라쳇 인형.
0: 아, 야, 너무 신기해. 테이블 감으니까 노래가 조금씩 나오잖아. 아,
1: 네.
0: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다 듣고 싶은데, 노래를 그러면 오래 부를 수 있게 미리 테이블 많이 감아놓는 거 어때?
1: 네.
0: 그러면 정엽이가 여기 뒤에 대고, 이 뒤쪽에다가 테이블 한 번씩 많이 감아놔봐. 많이 감아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차게 날뛸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차게 날뛸까.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차게 날뛸까.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박지

0: 아니고 이거 보고. 아니 누나까지 왜 그래? 친구들도 나만 때가 많다고 떼쟁이라고 놀렸단 말이야.
1: 근데 오빠가 이건 때가 아니라.
0: 응? 때가 아니야?
1: 그래, 각질이야. 각질은 다 있어. 나도 있는걸?
0: 어, 진짜 있네. 근데 누나는 별로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거지? 하얗고 게다가 가려워.
1: 어, 안 돼. 긁지 마. 그러다 피나.
0: 어, 피나면 안 되지. 어, 근데 누나, 어? 각질은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야? 가렵고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냐고. 왜?
1: 어? 아이고, 아이,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2: 딱지.
1: 어, 각질 딱지가 깜빡인다. 아, 오빠가 내가 가서 각질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1: 이야.
3: 여봐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4: 이 방과는 말하지 않겠소. 사또와 얘기하겠소.
3: 왜? 약한 지고.
1: 어? 여기가 어디지? 각질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러 왔는데.
4: 사또, 각질 장군이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1: 어? 내가 사또라고? 어? 내가 피부세포 마을의 사또가 됐구나.
5: 그럼 내 의자 아니요.
3: 그게 그
5: 에템.
1: 그래, 무엇이 그리 억울하다는 것이냐?
4: 사또, 그것이
3: 거짓말이옵니다. 각질 장군을 보십시오. 허옇게 변했는데도 피부 장벽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있다가 헛덩이를.
6: 떼쟁이래요, 떼쟁이래요.
4: 억울합니다. 저에게 죄가 있다면 지질 장군과 함께 온몸을 바쳐서 피부 장벽을 지킨 죄밖에 없사옵니다. 너무 건조해.
3: 오히려 각질 장군이 허옇게 변하는 바람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소. 또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저 각질 장군에게 엄벌을 내리심이 옳은 줄로 알아요.
5: 알았어.
3: 들었소? 그대는 이제 끝났소. 지금 당장
4: 지질 장군을 불러주시옵소서.

0: 시계의 장군을 불러라! 시계의 장군을 불러라! 아, 예?
1: 어?
0: 아니, 각질 장군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요?
1: 그, 지질 장군을 불러서 각질 장군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낼 것이오! 불러오시오!
2: 예, 예!
1: 이방이 직접!
0: 제가요?
1: 왜 생기는지 알아보려고 왔는데 일이 점점 커지네.
2: 사또 지질 장군을 데리고 왔사옵니다.
1: 그래 그래.
0: 각질 장군, 이제 그대의 거짓말이 밝혀질 것이오.
3: 어? 각질 장군, 얼굴이 많이 상했어. 괜찮소?
4: 지질 장군,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피부 장벽을 지켰는지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5: 지질 장군!
4: 사또께 하뢰입니다.
1: 지질 장군이라. 그대는 무슨 일을 하오?
6: 아, 지질은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질 장군이 단단한 벽돌이라면
3: 각질 장군, 내가 딱 붙여주겠소.
7: 지질 장군 덕분에 튼튼한 피부 장벽이 되겠소이다.
6: 저는 벽돌이 잘 달라붙게 도와주는 기름 역할을 하고 있사옵니다.
3: 각질 장군의 말이 맞사옵니다.
1: 그렇소?
0: 그럴 리가.
3: 맞다니까요.
8: 만지장군이지? 만지장 들어갑시다.
7: 몸속으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소.
8: 에이, 그러지 말고 좀 들어갑시다.
7: 아니, 아니, 아니 돼요!
3: 기름 발사!
8: 아니, 먼지.
9: 먼지야.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이 세균이 들어간 거 잘 보라고. 아, 자, 찔러.
7: 아니 돼요!
3: 기름 발사!
7: 먼지와 세균 같은 침입자도 막았습니다. 또 다른 무시무시한 침입자.
3: 지질 장군, 조심하시오.
10: 피부 장벽을 뚫어볼까? 자외선 화살을 받으시오. 이글이글 쨍쨍.
3: 자외선 공격이 멈췄소. 각질 장군, 괜찮소? 아니, 이럴 수가. 수염이 하얗게 변했소이다.
4: 자외선을 맞았더니 그새 늙었나보.
3: 각질 장군은 뜨거운 자외선으로부터 저를 구하고 피부 장벽도 지켰사옵니다.
1: 왜이야! 온몸을 다 맞춰 피부 장벽을 지켜낸 각질 장군을 잡아들이다니. 이방 어떻게 된 것이야!

0: 소중한 보물을 빼앗겨 크게 참말이오.
1: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그로 싸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싸웁니다.
0: 대체 무엇을 빼앗겼단 말이오?
1: 그것이
2: 피부세포 마을을 촉촉하게 해주던 수분 공주님이
3: 혹시 나 불렀소?
1: 아니요. 수분 공주님! 아유, 왜 나오셨습니까? 위험합니다.
4: 어서 피부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3: 각질 장군과 지질 장군이 이리 든든하게 지켜주는데 무슨 걱정이란 말이오?
1: 수분 공주님이 계셔서 피부가 촉촉한 것인데 이렇게 나와 계시면
3: 다 들어갈 것이오. 짠! 선물 주러 왔소. 늘 나를 지켜주어 고맙소. 수분이니 그대들도 촉촉하시오. 촉! 촉!
1: 고맙습니다, 수분 공주님.
4: 이제 피부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이러다가 불청

0: 불청객이라도 나타난다.
1: 불청객이라면 누구요? 늘 난 피부 안에만 있어서 도통 모르겠소.
2: 불청객이라 하면 나를 말하는 것이오.
3: 바람장군이다.
0: 수분공주님 꽉 잡으십시오.
1: 날아갈 것 같아.
2: 수분공주, 나도 너무 건조하오. 나도 촉촉해지고 싶소. 어서 나에게 오시오.
3: 어찌제 장군, 어서 수분공주님을 모시고 피부 안으로 가시오. 수분공주님이 안 계시면 피부가 더 건조해져서 쩍쩍 갈라질 것이오.
0: 알겠소이다. 수분공주님, 어서 가시지요.
2: 어서 수분공주를 내놓으시오.
3: 어림없는 소리.
2: 손이 시려워, 꽁팔이 시려워, 꽁통 바람 때문에
3: 바람장군, 너무 건조해.
2: 각질장, 꼴 좋다.
3: 수분공주님을 무사히 지켰으니 그걸로 됐어.
2: 두고 보시오. 쌩!
3: 너무 추워. 너무 추워.
4: 오! 난로다! 따뜻해.
3: 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4: 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1: 내가 왜 이러는 것이오?
3: 수분 공주님!
0: 수분 공주. 난 뜨거워서 너무 건조하오. 나도 좀 촉촉하게 해주시오. 당장 오시오!
3: 나도 너무 건조해. 피부 장벽이 무너진다.
4: 아, 가려워.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5: 그렇게 수분 공주님을 잃고 저는 하얀 각질이 됐고 피부 장벽마저 무너져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4: 그래서 겨울에 각질이 터 많아졌던 것이오. 남방장군과 바람장군한테 수분공주를 빼앗겨서.
5: 그렇사옵니다. 수분공주님을 지키지 못한 저에게 이 방의 말처럼 엄벌을 내려주시옵소서.
6: 벌은 이따가 받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오?
4: 그래 그래. 그 뭐 좋은 방법 없소?
7: 저도 남방장군과 바람장군에게 수분공주님을 빼앗기지 않게 공기를 촉촉하게 하시면 어떨런지요?
4: 오, 좋소!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를 틀어놓겠소! 그리고 또!
7: 사또! 애초에 피부에 수분공주님이 많으면 좋잖아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4: 오, 좋은 생각이요! 그 물도 자주 마시겠소!
8: 사또! 해주시는 김에 샤워 후에! 어이, 좋다. 촉촉한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5: 이 각질 장군!
9: 촉촉하게 싸웁니다.
4: 좋소! 네, 그것도 잘 발라주도록 하겠소!
10: 감사하옵니다, 사또!
4: 이 방은 뭐 없소?
11: 가습기 사러 가야겠다.
4: 핫팩 왕자와 사랑에 빠진 스킨 공주.
12: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4: 코또가 뭐가 괜찮다는 거야?
12: 누나, 지금 밖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거든.
4: 그래? 엄청 추웠겠다.
12: 아니. 쌩쌩.

0: 만지고 있어서 하나도 안 치웠다는 말씀. 지금도 따끈따끈해. 만져봐.
1: 어? 오, 근데 오빠가 너 손바닥이 왜 이렇게 빨개?
0: 내 손이 왜 이렇게 빨간 거지? 핫팩을 만지고 있었을 뿐인데 내 손이 왜 이렇게 빨간 거냐고. 뭐라고? 뜨거운 불에 댄 것도 아닌데 무슨 화상이야?
1: 핫팩처럼 아주 뜨겁지 않아도 오래 만지고 있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이걸 저온화상이라고 해.
0: 에이, 핫팩 때문에 화상을 입는다고? 말도 안 돼.
1: 내 말이 못 믿겠다 이거지? 호떡아, 내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0: 옛날 이야기? 좋아, 좋아.
1: 옛날 옛날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원수 집안에서 태어난 스킨 공주님과 핫팩 왕자님이 살았어.

0: 성에 갇혀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걸. 나처럼 가여운 공주는 어디에도 없을 거야.
1: 그러니까 왜 하필 피부나라 임금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필 왕자님을 좋아하신다. 포기하세요. 예?

0: 제가 그쪽으로 올라갈게요.
1: 아유, 한팩 왕자님, 이러시면 한이 되옵니다.
2: 왕자님, 제가 그쪽으로 내려갈게요.
3: 스킨 공주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두 분이 몰래 만난다는 걸 피부나라 임금님이,
1: 핫팩나라 임금님이 아시는 날에는 뜨거운 불호령을 내리실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2: 아니, 아무리 아버지여도 저희의 사랑을 막을 순 없어요. 왕자님,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0: 아니요, 제가 공주님한테 가겠어요.
1: 아유, 안 된다니까요.
3: 손잡으면 큰일 나요.
1: 공주님.
2: 왕자님.
4: 누나, 스킨 공주님과 핫팩 왕자님은 서로 사랑하는데 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5: 그게 스킨 공주님이 사는 피부나라와 핫팩 왕자님이 사는 핫팩나라는 앙숙이었거든.
4: 으르렁 으르렁 되는 사이. 근데 누나, 피부나라와 핫팩나라는 왜 으르렁 으르렁 되는 원수 사이가 된 거야?
5: 그게 스킨 공주님과 핫팩 왕자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일이었어.
6: 아주춘
5: 어느 겨울날이었어. 피부나라 백성들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지. 그러자 갑자기
7: 피부나라 임금은 나와 보시오. 핫!
8: 핫팩 임금이다!
9: 당장 나와 보래도!
10: 안 나오는데요?
7: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 핫!
10: 위치로!
8: 위치로!
11: 대체 뭘 하려는 거지?
12: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으쌰, 으쌰!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으쌰, 으쌰!
13: 그 선을 절대 넘지 마시오!
7: 무엇을 망설이는가, 핫! 넘어간다, 핫!
14: 핫! 핫!
7: 핫!
14: 핫!
7: 핫!
14: 핫!
7: 핫! 핫! 핫!
5: 핫팩나라 임금은 피부나라로 쳐들어갔어.
3: 임금님! 핫팩나라에서 쳐들어왔습니다!
15: 메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 핫팩 임금! 우리 피부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16: 뭐? 해볼 테면 얼마든지.
17: 임금님, 핫팩 병사들의 손이 따뜻합니다. 따뜻하니 좋사옵니다.
15: 핫팩 임금, 내가 그 오해를 했어. 나는 피부나라에 쳐들어온 줄 알고 좀 놀랐는데, 우리 피부나라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고맙소이다.
16: 따뜻하다니 다행입니다.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옵니다.
15: 오, 따뜻하오.
5: 그렇게 피부나라 백성들은 핫팩나라 병사들을 만나 추위를 견딜 수 있었지.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
15: 어찌 이러는가?
18: 화상이옵니다.
15: 화상이라면 우리 피부나라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데. 핫팩 임금, 우린 속였구나!
7: 지켰다, 핫! 핫팩 병사들아, 핫팩 나라로 돌아간다, 핫!
14: 핫! 핫!
7: 핫!
14: 핫팩 임금!
4: 핫! 핫팩 나라 병사들과 손을 잡은 피부나라 백성들이 화상을 입고 쓰러졌다고!
5: 그래서 두 나라는 앙숙이 된 거야.
4: 근데 누나, 핫팩나라 병사들과 손만 잡았을 뿐인데 피부나라 백성들은 왜 화상을 입고 쓰러진 거냐고!
5: 사실 핫팩나라 병사들은 몸에 비밀 무기를 숨기고 있었거든.
4: 어? 비밀 무기?
7: 열아, 네가 은밀히 해줄 일이 있다. 그게
19: 피부나라 백성들에게 화상을 입히라고 열
6: 근데 저는 뜨거운 열이 아니라서 화상을 입히기에.
7: 아니, 뜨겁지 않은 열이라도 너와 오래 있으면 서서히 피부가 변하면서 화상을 입을 것이다.
6: 화상을 입는 줄도 모르게 화상을 입히라고 이 열?
7: 그렇다.
6: 예설. 맡겨만 주시지 이 열. 열.
4: 하패.
6: 열.
10: 하패.
7: 나에게도 와라.
6: 열.
7: 하패.
4: 핫.
17: 핫.
4: 핫.
10: 핫. 핫.
7: 핫.
4: 핫팩! 너 참 무서운 아이구나.
5: 아니, 적당히 잘 사용하면 무서울 건 없지. 오히려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잖아.
4: 그렇긴 하지.
5: 그런데 피부나라 임금님이 더 화가 난 이유가 있었어. 핫팩 임금님이 이웃나라 얼음 임금님을 불렀기 때문이지.
6: 똑똑, 피부나라 임금스. 나, 얼음나라 임금스. 내가 피부나라를 돕기 위해 왔어.
18: 아니, 우리를 어떻게 돕겠다는 것이오?
6: 나는 아이스. 얼음이 차가웠어. 차가운 얼음으로 화상 상처를 치료하겠어.
18: 아, 뜨거워서 화상을 입었으니 차가운 얼음으로 치료를 하겠다. 옳거니 고맙소이다.
6: 고맙다는 말을 후회하게 해주겠어.

0: 자자 화산을 얼음 시원하게
1: 아 차가워 차가우니까 살 것 같아
2: 된 것이오.
3: 화팩으로 화상을 입은데 얼음이 닿으면
0: 핏줄이 좁아져 혈장도 적혈구도 오지 못했어. 그럼 영양분도 산소도 먹지 못했어.
2: 피부가 손상된다는 것이냐? 오빠가 도와줘.
4: 도와줘.
5: 얼른 가서 피부나라 백성들을 도와줘.
1: 잠깐만, 악당을 처치할 영웅 최고 딱지가 챙기고. 이야! 오!
0: 얼음이 닿아서
3: 아무도 도와주러 안 온다니까.
2: 어? 호빵이가 왔어!
4: 우리의 간절함이 통했어!
0: 아니, 호빵이가 어떻게 왔지?
1: 흥, 악당들을 쫓아내려고 왔지! 하, 가라, 이야!
0: 영웅 최고 딱지? 아, 도망가! 아!
4: 호빵이 만세! 만세!
1: 여러분, 핫팩은 뜨겁지 않더라도 오래 만지고 있으면 서서히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4: 오래 만지지 않을게요.
1: 좋아요. 화상 부위에 얼음을 대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2: 얼음은 절대 되지 않겠소.
1: 친구들 혹시 화상을 입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해. 알겠지? 약속.
4: 약속.
1: 좋은 화상 최고 딱지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Wow, fireworks! All the colors in our world are so beautiful.

0: 그림책 뿡뿡뿡.
1: 장화시는 고양이 그레이트북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만 셋을 둔 방앗간 주인이 있었어요. 방앗간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첫째 아들은 방앗간을, 둘째 아들은 당나귀를 물려받았지요. 막내 아들 몫으로 남은 것은 달랑 고양이 한 마리였어요.
2: 채, 고양이로 무얼 한다음?
1: 막내 아들은 고양이를 보며 투덜거렸어요. 막내 아들이 한숨을 푹푹 쉬자 고양이가 말했어요.
3: 주인님, 걱정 마세요. 자루 하나와 장화 한 켤레만 구해주시면 제가 보통 고양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죠.
1: 막내 아들은 주머니를 탈탈 털어 자루 하나와 장화 한 켤레를 사주었어요. 고양이는 신이 나서 장화를 신었어요. 자루 안에는 쌀겨와 토끼풀을 잔뜩 넣었지요. 고양이는 자루를 메고 숲속으로 갔어요. 토끼 굴 앞에 자루를 벌려놓고 죽은 척 누워있었지요. 토끼들이 맛있는 냄새를 맡고 굴 밖으로 나왔어요. 그중 한 마리가 자루 속에 들어가자 고양이는 벌떡 일어나 자루끈을 잡아당겼어요.
3: 잡았다, 요놈! 야!
1: 고양이는 임금님이 사는 왕궁을 찾아갔어요. 임금님에게 공손히 절을 한 고양이는 토끼를 꺼냈어요.
3: 저의 주인인 카라바 후장님이 보낸 선물입니다.
1: 임금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4: 카라바 후작? 처음 듣는 이름인걸.
1: 임금님이 카라바 후작을 모르는 것은 당연했어요. 카라바 후작은 고양이가 멋대로 지은 이름이었으니까요.
4: 어쨌든 카라바 후작에게 고맙다고 전해라.
1: 임금님은 기쁘게 선물을 받았어요. 며칠 뒤 고양이는 또 덫을 놓았어요. 자곳에 두 마리를 잡아 임금님에게 바쳤지요.
4: 네 주인 카라바 후작에게 고맙다고 전해라.
1: 그 뒤로도 고양이는 온갖 동물을 잡아 꼬박꼬박 궁전으로 가져갔어요. 임금님은 무척 흐뭇해했지요. 어느 날 고양이는 임금님이 공주와 함께 강가로 산책을 나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3: 주인님, 어서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세요. 이제부터 주인님 이름은 카라바 후작이에요. 알겠죠?
1: 막내 아들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고양이는 막내 아들이 벗어놓은 옷을 감춰두었지요. 얼마 뒤 임금님과 공주를 태운 마차가 나타났어요. 고양이가 목청껏 외쳤어요.
3: 사람 살려요! 카라바 후장님이 강물에 빠졌어요!
1: 깜짝 놀란 임금님이 명령했어요.
4: 어서 가서 카라바 후작을 구해라!
1: 병사들이 강으로 뛰어들어 막내 아들을 건져냈어요. 고양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3: 도둑들이 주인님의 옷을 빼앗고 강물에 빠뜨렸어요.
4: 저런, 큰일 날 뻔했구나. 여봐라, 카라바 후작에게 새 옷을 갖다 주어라.
1: 새 옷을 입은 막내 아들은 진짜 후작처럼 늠름했어요. 공주가 보고 첫눈에 반할 정도였지요. 막내 아들도 공주가 마음에 들었어요.
4: 카라바 후작, 우리와 함께 산책하지 않겠소?
3: 줘야 영광이지요.
1: 막내 아들은 임금님의 마차에 올라탔어요. 그 모습을 본 고양이는 슬며시 웃음을 지었지요.
3: 좋아, 내 계획대로 되어가는구나.
1: 고양이는 마차를 앞질러 달려갔어요. 넓은 밀밭이 나오자 고양이가 소리쳤어요.
3: 조금 있으면 임금님이 탄 마차가 지나갈 거야. 임금님이 묻거든 이 땅이 카라바 후장님 것이라고 말해. 안 그러면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야옹!
1: 조금 뒤 도착한 임금님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4: 이 넓은 땅은 누구의 것이냐?
1: 농부들은 고양이가 시킨 대로 대답했어요.
5: 카라바 후장님의 것입니다.
1: 임금님은 막내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고양이는 또 마차를 앞질러 달려갔어요. 넓은 보리밭이 나오자 농부들에게 소리쳤어요.

0: 말했지요.
1: 조금 있으면 임금님이 탄 마차가 지나갈 거야. 임금님이 이 곡식이 누구 것이냐고 물으면 카라바 후장님의 것이라고 대답해. 안 그러면 당신들을 모두 혼내줄 거야. 야옹!
0: 조금 뒤 이곳을 지나던 임금님이 농부들에게 물었어요.
2: 이 밭의 곡식은 누구의 것이냐?
3: 예, 카라바 후장님의 것입니다.
0: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2: 카라바 후작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구나.
0: 그러는 사이 고양이는 으리으리한 성에 도착했어요. 성의 주인은 마법을 부리는 괴물이었어요. 고양이는 괴물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1: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성주님께 인사드립니다.
0: 고양이가 추어올리자 괴물은 기분이 좋았어요.
1: 성주님은 어떤 동물로도 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자처럼 커다란 동물로도 변할 수 있나요?
0: 괴물은 으스대며 대답했어요.
2: 그야 물론이지. 보여줄까?
0: 괴물은 눈 깜짝할 새 무서운 사자로 변했어요.
2: 으르렁!
0: 고양이는 화들짝 놀라 발발발 떨었어요.
2: 하하하! 내 솜씨가 어떠냐?
1: 아유, 무서워라. 정말 대단하십니다.
0: 고양이가 은근슬쩍 말을 이었어요.
1: 하지만 생쥐처럼 작은 동물로는 변할 수 없겠죠?
0: 고양이의 말에 괴물은 발끈 화를 냈어요.
2: 뭐? 왜 못 변해? 널 무시하다니 당장 보여주지.
0: 괴물은 순식간에 생쥐로 변했어요.
1: 옳지, 바로 지금이야.
0: 고양이는 와락 덤벼들어 생쥐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임금님의 마차가 괴물의 성에 도착했어요. 고양이가 후다닥 달려나가 성문을 활짝 열었어요.
1: 카라바 후작의 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4: 야옹!
0: 임금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2: 이 훌륭한 성도 카라바 후작의 것이라고.
0: 막내 아들은 공주의 손을 잡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막내 아들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2: 카라바 후작, 내 사위가 되어주시오.
0: 막내 아들은 임금님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얼마 뒤 막내 아들은 공주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막내 아들, 아니 카라바 후작은 고양이에게 큰 상을 내렸지요. 장화신은 고양이는 괴물이 살던 성의 주인이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5: 용감한 꼬마 재봉사, 그레이트 북스. 옛날 어느 나라에 키 작은 재봉사가 살았어요.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한땀 한땀 옷을 꿰매는데
6: 잼 사세요! 새콤달콤 맛있는 잼 있어요!
5: 잼 장수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봉사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어요.
1: 아주머니! 제가 듬뿍 살게요! 이리 오세요!
5: 신이 난 아주머니는 재봉사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주머니는 싱글벙글 웃으며 잼을 좌르륵 늘어놓았어요.
6: 자, 골라보세요. 딸기잼, 포도잼, 살구잼, 없는 게 없답니다.
1: 오, 달콤한 냄새. 딸기잼이 좋겠어요. 이 숟가락 하나만큼 주세요. 듬뿍이요.
5: 재봉사는 작은 티스푼을 내밀었어요.
6: 네게 겨우 요만큼 산다고?
5: 실망한 아주머니는 잼을 톡 덜어주고 휙 가버렸어요. 재봉사는 빵에 딸기잼을 싹싹 발랐어요.
1: 일 끝내고 먹어야지.
5: 잼 냄새를 맡고 파리떼가 날아왔어요. 휘휘 팔을 저어도 자꾸만 몰려왔지요. 재봉사는 화가 나서 옷감으로 휙 파리들을 후려쳤어요. 어이쿠, 이게 웬일이에요? 파리를 7마리나 잡았네요.
1: 하하하, 역시 난 대단해.
5: 재봉사는 허리띠에 큼직하게 글자를 수놓았어요.
1: 그래, 한 방에 7. 이렇게 대단한 나를 세상에 알려야겠어.
5: 재봉사는 큰 도시로 가기로 했어요. 배고플 때 먹을 치즈 한 덩이를 들고 씩씩하게 길을 나섰죠. 한참 걸어가는데 덤불 속에 갇혀있는 작은 새가 보였어요.
1: 에구, 불쌍해라. 내가 구해줄게.
5: 재봉사는 새를 꺼내 가방에 넣고 다시 길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에는 덩치가 엄청 큰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을 맞닥뜨린 재봉사는 겁도 없이 땅땅 소리쳤어요.
1: 나랑 큰 도시에 같이 가자.
5: 거인은 재봉사를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2: 흥, 꼬맹이가 입만 살았구나. 썩 물러가.
5: 그러자 재봉사는 허리띠를 척 가리켰어요.

0: 있어요. 한 방에 일곱.
1: 뭐야? 이 작은 녀석이 그렇게 세다고?
0: 거인은 재봉사가 주먹 한 방으로 일곱 사람을 때려눕힌 줄로만 알았지요.
1: 누가 더 힘이 센지 겨뤄보자.
0: 거인이 돌을 집어 꽉 쥐어짜자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1: 꼬마야, 할 수 있으면 너도 해봐.
0: 재봉사는 치즈를 꺼내주고 꼭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2: 어때? 내가 더 센 것 같지 않아?
1: 치! 나처럼 멀리 던질 수는 없을걸.
0: 거인은 기다란 팔을 휘둘러 힘껏 돌을 던졌어요. 픽 날아간 돌은 언덕 넘어 저 멀리 떨어졌어요.
2: 그쯤이야.
0: 재봉사는 돌을 던지는 척하며 새를 꺼내 던졌어요. 새는 휘리릭 구름 너머로 날아가 버렸죠.
1: 넌 조금해서 무거운 건 못 될걸?
2: 에헤이, 무슨 소리. 내가 얼마나 힘이 센데.
0: 둘은 커다란 참나무를 들어 옮기기로 했어요.
2: 거인, 넌 뿌리 쪽을 들어. 난 가지 쪽을 들게.
0: 거인이 나무 뿌리를 들쳐매자 재봉사는 나무 줄기에 훌쩍 올라가 앉았어요. 거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끙끙 나무를 옮겼죠.
1: 아이고, 무거워.
0: 거인이 나무를 내려놓으려 하자 재봉사는 재빨리 내려와 가지를 붙잡았어요.
2: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왜 그래?
0: 재봉사는 시치미를 뚝 빼고 거인을 놀렸어요.
1: 요 얄미운 녀석, 어디 두고 보자.
0: 거인은 재봉사를 동굴집으로 데려갔어요.
1: 피곤할 텐데 한숨 푹 자렴.
0: 거인은 커다란 침대를 내주었어요. 깊은 밤, 거인은 재봉사가 잠든 줄 알고 커다란 망치로 침대를 내리쳤어요. 다음날 재봉사는 멀쩡하게 일어났어요. 침대가 아니라 바닥 구석에서 잤거든요.
1: 정말 무서운 놈이다.
0: 거인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서 달아났어요. 재봉사는 다시 길을 나섰어요. 걷고 걷다가 왕이 사는 궁전 앞에 이르렀지요. 지친 재봉사는 그만 길바닥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3: 세상에, 한 방에 일곱이나 무찔렀대.
0: 지나가던 사람들이 재봉사의 허리띠를 보았어요. 놀란 사람들이 왕에게 달려가 알렸죠.
1: 대단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0: 왕은 재봉사를 궁전으로 불러들였어요.
4: 이 대단한 자를 장군으로 삼아야겠다.
0: 왕의 말에 신하들이 속삭였어요.
2: 저렇게 힘센 사람을 곁에 두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왕의 자리를 노릴 것입니다.
0: 듣고 보니 그럴만도 했죠. 왕은 재봉사를 쫓아낼 꾀를 내었어요.
4: 우리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거인 둘을 없애면 자네에게 나라의 절반과 내 딸을 주겠네.
2: 좋습니다. 한 방에 일곱도 해치웠는데 둘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0: 재봉사는 거인들이 사는 숲으로 갔어요. 거인 둘이 나무 밑에서 드르렁 쿨쿨 자고 있었어요. 재봉사는 나무 위로 올라가 거인들의 머리에 돌을 떨어뜨렸어요.
1: 왜 때려?
5: 뭐? 네가 때렸잖아.
0: 거인들은 서로 뒤엉켜 싸웠어요. 쿵쿵 쾅쾅 치고받고 싸우다가 둘 다 지쳐 쓰러졌죠. 재봉사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거인 둘을 붙잡아 왕에게 데려갔어요. 돌아온 재봉사에게 왕은 또 다른 명령을 내렸어요.
4: 긴 뿔이 달린 괴물을 잡아오게.
2: 문제 없습니다. 맡겨주십시오.
0: 재봉사는 괴물이 사는 숲으로 갔어요. 쿵쿵쿵. 재봉사를 본 괴물이 긴 뿔을 앞세우고 달려왔어요. 괴물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재봉사는 재빨리 나무 뒤로 숨었어요. 달려오던 괴물의 뿔이 나무에 콱 받쳤죠. 괴물이 버둥댔지만 뿔은 빠지지 않았어요. 재봉사는 괴물을 꽁꽁 묶어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4: 뭐든지 척척 해내니 어쩌면 좋다.
0: 왕은 마지막으로 꾀를 짜냈어요.
4: 사나운 멧돼지를 잡아오면 약속을 지키겠다.
2: 제가 꼭 잡아오겠습니다.
0: 재봉사가 밭에 도착하자 커다란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씩씩 콧김을 뿜으며 우다다다 달려들었죠.
6: 우와, 사람 살려!
0: 재봉사는 버르마 날 살려라 도망쳤어요. 재봉사는 쫓아오는 멧돼지를 피해 교회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멧돼지도 재봉사를 쫓아 들어왔죠. 재봉사는 창문으로 쏙 빠져나와 교회 문을 걸어 잠갔어요. 교회 안에 갇힌 멧돼지는 이리저리 날뛰다 지쳐 쓰러졌어요. 왕은 재봉사와 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재봉사와 공주의 결혼식이 열렸죠. 어느 날 밤, 공주는 재봉사의 잠꼬대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0: 바지를 제대로 꿰매야지. 이게 뭐야? 잘 봐. 내가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1: 공주는 신랑이 재봉사인 것을 눈치챘어요. 이튿날 공주는 왕을 찾아갔어요.
2: 저 사람은 그냥 재봉사예요.
1: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3: 오늘 밤 침실문을 열어놓아라. 병사들을 보내서 그 녀석을 쫓아내마.
1: 그때 한 신하가 왕과 공주가 하는 말을 엿들었죠. 신하는 재봉사에게 왕의 계획을 귀띔해 주었어요. 그날 밤 병사들이 재봉사를 잡으려고 몰려왔어요. 재봉사는 잠꼬대를 하는 척 크게 소리쳤죠.
0: 바지를 제대로 꿰매야지. 이게 뭐야? 나는 한 방에 일곱을 해치우고 거인 둘과 뿔 달린 괴물 멧돼지도 잡았지. 문 밖에 있는 놈들도 한 방 맛볼 테냐?
1: 깜짝 놀란 병사들은 앞다투어 달아났어요. 그 뒤로 재봉사를 해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왕이 세상을 떠나자 재봉사는 새로운 왕이 되었지요.
4: 하하하, 드디어 세상에 나를 알렸구나.
1: 재봉사는 왕이 되어서도 늘 똑같은 허리띠를 차고 다녔대요. 한 방에 일곱, 바로 그 허리띠였지요.
5: 황금 거위, 그레이트 북스. 옛날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어요. 첫째와 둘째는 게으르고 약삭발랐지만 막내는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고왔어요. 형들은 그런 막내를 놀리며 비웃었어요.
6: 아무것도 모르는 얼거니. 아유, 답답해. 착한 게 다 무슨 소용이람.
5: 어느 날 첫째가 나무를 하러 갔어요. 엄마는 맛있는 빵과 달콤한 술 한 병을 챙겨주었어요. 첫째는 숲에서 난쟁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몹시 배가 고파 보였지요.
7: 빵 한 조각과 술 한 모금만 나눠주겠소.
5: 첫째는 코웃음을 쳤어요.
8: 안 돼요. 그럼 난 뭘 먹으란 말이에요?
5: 첫째는 배불리 먹고 나서 도끼질을 했어요. 그러다 그만.
8: 아이고, 에꾸구.
5: 팔을 다쳤지 뭐예요. 얼마 뒤 둘째가 나무를 하러 갔어요. 엄마는 맛있는 빵과 달콤한 술 한 병을 챙겨주었어요. 둘째도 숲에서 난쟁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그날도 몹시 배가 고파 보였어요.
7: 빵 한 조각과 술 한 모금만 나눠주겠소.
5: 둘째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6: 안 돼요. 내가 먹을 것도 모자라다고요.
5: 둘째는 배불리 먹고 나서 도끼질을 했어요. 그러다 그만.
6: 아이고, 에구구.
5: 다리를 다쳤지 뭐예요. 얼마 뒤 막내도 나무를 하러 가겠다고 나섰어요.
9: 네가 뭘 하겠다고.
5: 엄마는 딱딱한 빵과 쓴 술 한 병을 챙겨주었지요.
7: 빵 한 조각과 술 한 모금만 나눠주겠소.
5: 아니나 다를까 난쟁이 할아버지가 또 나타났어요.
10: 맛이 없을 텐데. 그래도 같이 드실래요?
5: 막내가 음식을 내놓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딱딱한 빵은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로, 쓰디쓴 술은 달콤한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막내와 난쟁이 할아버지는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었어요.
7: 착한 젊은이, 나도 보답을 하지요. 저 나무를 베어보시오.
5: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막내는 할아버지가 가리킨 나무를 베어 넘어뜨렸어요.
11: 우와, 저게 뭐야?
5: 막내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베어낸 나무 밑동에서 황금 깃털이 반짝거리는 황금 거위가 나왔답니다. 막내는 황금 거위를 품에 안고 숲을 나왔어요. 하룻밤 묵을 생각에 근처 여관으로 갔지요.
2: 어머머!
11: 우와!
12: 세상에!
5: 여관집 딸들은 깜짝 놀랐어요. 딸들은 황금 거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13: 저 깃털을 받고 싶어!
5: 막내가 잠깐 밖에 나간 사이 첫째 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황금 깃털을 뽑으려고 거위를 덥석 잡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손바닥이 거위 몸에 철썩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둘째 딸이 달려왔어요.
14: 언니만 가지려고? 으악!
5: 둘째 딸의 손이 첫째 딸에게 철썩 붙어버렸어요. 셋째 딸도 언니들을 보고 달려왔지요.
12: 나만 빼놓고 이러기야.
5: 셋째 딸의 손까지 철썩 붙어버렸지 뭐예요. 이튿날 아침 막내는 황금 거위를 안고 여관을 나왔어요.

0: 위에 달라붙은 새 딸도 줄줄이 따라 나왔지요. 막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졸졸,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졸졸.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달려왔어요.
1: 아니, 왜 그렇게 붙어있는 거요?
0: 셋째 딸의 팔을 붙잡은 목사님도 철썩. 목사님을 따라 교회지기가 달려나왔어요.
2: 목사님, 예배 시간인데 어디 가세요?
0: 목사님을 잡으려던 교회지기도 철썩.
2: 우리 좀 깨워줘요!
0: 고함을 듣고 달려온 농부들도 철썩 철썩. 모두 꼼짝없이 막내를 따라가게 되었지요. 막내는 사람들을 이끌고 어느 도시에 도착했어요. 도시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웃지 않은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3: 공주님을 웃게 하면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대.
0: 막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성으로 걸어갔어요. 줄줄이 달라붙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우르르, 저쪽으로 와르르. 그 모습을 본 공주는 배를 잡고 웃었어요.
4: 저것 좀 봐. 너무 웃겨.
0: 공주는 웃었지만 왕은 고민에 빠졌어요.
5: 저런 녀석과 공주를 결혼시킬 수는 없지.
0: 왕은 막내를 쫓아내려고 꾀를 했어요.
5: 공주와 결혼하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성 안의 술을 전부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3: 휴,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마시지?
0: 막내는 문득 난쟁이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를 찾아 숲으로 달려갔지요. 막내는 숲에서 힘없이 앉아있는 남자를 만났어요.
2: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말라요. 마실 것 좀 주세요.
3: 잘 됐네요. 마실 게 잔뜩 있는 곳을 알아요.
0: 막내는 기뻐하며 남자를 왕에게 데려갔어요. 남자는 꼴깍꼴깍 꿀꺽꿀꺽 성 안에 있는 술통을 몽땅 비워버렸어요. 깜짝 놀란 왕은 얼른 딴소리를 했어요.
5: 할 일이 또 있다. 산처럼 쌓인 빵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데려오너라.
0: 막내는 다시 숲으로 달려갔어요. 어떤 남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3: 같이 가요. 먹을 게 잔뜩 있는 곳을 알아요.
0: 남자는 냠냠쩝쩝, 냠냠쩝쩝 산처럼 쌓인 빵을 몽땅 먹어치웠어요.
5: 어? 이게 아닌데.
0: 왕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어요.
5: 좋다. 땅에서도 물에서도 갈 수 있는 배를 가져오면 공주와 결혼하게 해주겠다.
0: 막내는 터벅터벅 숲으로 갔어요.
3: 이제 어떻게 하지?
2: 착한 젊은이, 당신을 위해 술과 빵을 배터지게 먹었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어?
0: 숲속에서 난쟁이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러고 보니 술을 먹은 남자도 빵을 먹은 남자도 모두 난쟁이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막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3: 땅에서도 갈 수 있고 물에서도 갈 수 있는 배가 필요해요. 세상에 그런 배가 어디 있겠어요?
2: 착한 젊은이, 이 배를 타고 가시오.
0: 난쟁이 할아버지는 땅에서도 물에서도 갈 수 있는 신기한 배를 내주었어요. 막내는 배를 타고 땅 위를 씽씽 달려 성으로 갔어요. 왕은 입이 쩍 벌어졌지요. 더는 억지를 부릴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막내와 공주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막내는 공주를 보고 벙실벙실, 공주는 막내를 보고 방실방실 웃었어요. 황금거위도 황금깃털을 반짝거리며 막내와 공주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6: 그림책 뽕뽕뽕.
7: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8: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7: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8: 데이비드 커버필드.
7: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8: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7: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8: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7: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8: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7: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안녕하세요. 네,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와가지고.
1: 얘가 남자애고 이렇게 잡아보시는데 얘가 엄청 순한 애예요. 그러니까 잡혔을 때 여자애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애가 그러니까 둘씩 잡았으니까 여자애가 좀 못 돼갖고 카카 때문에 얘를 계속 때렸나 봐요. 다음 주에 데려가시면은 2차부터 4번째 좀 하셔야 돼요. 너무 잘 키워주실 것 같아서 딱 두 분 보니까 되게
3: 입양을 이제 해준다고 인스타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찾아왔거든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반상회를 하는지 커뮤니티가 있는지 저기 가면 뭐 살 수 있어 아니면 저기 가면 뭐 맛집이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가면 살아.

0: 해야 될 거야. 유야.
1: 지금 고양이가 좋다는 표현을 해요?
0: 엄청 그르렁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좋으면 그러는 건데 아침마다 안아주고 핥아주고 그르렁대고 강아지보다 더해요. 미워. 아이고 꼬. 아이고 좋아. 아이고야. 진짜 고양이의 보온 같은 느낌이에요. 얘네 재롱이 정말 약이에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예우야, 잠깐만. 너 1분 좀 하자. 1분 좀 하자. 다음에는 이 정도 컬러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시원하게

여기 민트는 좀 도시한 거야. 연한. 네오랑 미오는요, 사무실에서 밥을 와서 먹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처음으로 새끼를 낳는데, 어미가 잘 케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마리가 살아남았는데, 걔가 미오하고 레오예요. 2~3개월 정도, 그러니까 우유 먹여서, 사람 손에 큰 거죠, 아기 때부터.

0: 이 친구는 한 들어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사람한테 학대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 죽어도 어쩔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데려갔었는데 얼굴을 사실 갈라가지고 코 속을 다 긁어내고 또 이마 쪽에는 아무래도 못 자국 같았어요.
1: 구멍도 있고 코뼈도 무너지고 무섭다고 해서 나가서 이제 뭐 사료를 줘봤더니 엄청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겠구나 싶어서 병원에 한 세 차례 한 큰 수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지금 이뻐졌어요. 많이 어디서 다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고 하는 거 보면 뭐 진짜 사랑이 많은 애 같아요.

0: 두달 전에 저희 마당에 나타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이 굶은 것 같더라고요.
1: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이리 와, 어디 가?

0: 애들이 팔짝팔짝 뛰는데 너무 저렇게 좋을까? 막 뛰어노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엄마랑 새끼랑 다 만나서 너무 신이 나나봐요.
1: 같이 키우기는 좀 어려워요?
0: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프고 나이 든 고양이가 들어와야지 아기 고양이들은 더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욕심일 것 같아요.

0: 돌려서 놨어요.
1: 그렇죠. 이제 잡아서 병원에 데려가려고요.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입에서 침도 많이 흘리고 몸에 막 파리도 꼬여 있고 털도 푸석푸석하고 눈곱도 많고 귀도 좀 찢겨 있는 것 같고 보다 보니까 마음이 좀 그냥 지나치기가 안쓰러워서 결국은 이제 포획하기로 결정을 했죠.

0: 찾아봐, 여기, 여기. 그 뒷다리가 들어가서 발 같이 붙는 거지, 이거.
1: 살짝만 밟아도 들어간다!
0: 뒷다리 넣어라. 그 중간에 내려오면 안 되는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쉽지만 거의 다 잡았는데 다시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아요. 다음에 시도하면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많이 먹고 허기져 있는 애라서 한 번 더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레오는 안 보고 있는 사이에 문제 행동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매력적인 고양인데 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0: 친구들은 처음에 왔을 때부터 나가고 싶어 했어요. 내부에서 저희가 없을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다가 실수를 하면 틈으로 또 도망가기도 하고 워낙 나가고 싶어 해요.
1: 공기도 통하고 어느 정도 환기도 되라고 열어놓고 다니고 사실 바깥에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문을 열고 안전망을 설치해 놓은 건데 그걸 뛰어넘을 줄은 몰랐죠.
0: 예전에 분양 갔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는 건지 고쳐주고 싶은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일로 와봐. 레오 일로 와봐. 레오 일로 와. 레오 일로 와. 너 벌써 대체하는 거야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온 사무실을 전체 다 돌아다니면서 오줌을 싸고 다녀요. 기존에 그 입양하셨던 분께서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게 아마도 많이 스트레스였던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 온 사무실 전체가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아, 여기도 있다. 여기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게 스프레이로 뿌리듯 조금 뿌려놓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마려워서 흥건하게 싸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향부터의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요. 벌써 뭐 아이들이 앞에 나와 있네요.
1: 미우가 이뻐서 애교도 많고 좋아요.

0: 와, 저는 일단 이런 환경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집에 한 400인치 TV는 왜냐면 창문이라는 게 고양이한테는 TV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여기 차들도 많이 다니고 숲도 보이고 저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신호등도 보이고 하는 게 엄청나게 즐거운 자극이거든요. 밥그릇도 몰려있고 그 다음에 수직 공간도 너무 좋긴 한데 다 몰려있고 12마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일단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접근성은 분리되어 있을수록 좋아요.
1: 아, 따로따로.
0: 네. 제작진이 좀 준비한 영상 있다고 하니까 하나씩 좀 봐볼게요.
1: 네.
2: 배우야, 아이고.
3: 안돼.
0: 자꾸 나가려고 하나요? 고전이 나가면?
1: 나가요.
4: 아무도 없을 때 30분 해요.
0: 아무도 없을 때?

0: 보호자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가 특정한 행동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1: 지금 심리소개 뭐예요?
2: 아, 내용이 하나 있어요. 내용 산책시키려고요.

0: 조금 더 놀아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닉스 고양이 전용을 사서 산책을 시키기 시작했고요.
1: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이를 잠깐 외출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산책이라는 걸 시켰다든가 이 특정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강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러니까 바깥에까지도 확장돼 있으니까 이게 이 공간까지만으로는 성이 안 차서 문 열면 튀어나간 애들도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1: 파양돼서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 아.

하향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확실히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여러 불안감이 있지만 자기 공간, 영역에 대한 불안감.

0: 얘만 그래요, 그러면?
1: 네.
0: 레오만?
1: 네.
0: 이렇게 좀 긴장감 때문에 생기는, 특히 영역적인 긴장감 때문에 생기는 소변 실수는 소량이고 벽을 향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듯이 칙칙 뿌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는 아마 솔루션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솔루션을 할지 보여드리고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완전히 오롯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름을 적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완전히 레오만의 공간, 이 공간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키우고, 아, 네네네.

고양이들이 보통 양여 볼에서 페로몬이 나오는데 이걸 계속 마킹한다라는 거는 자기가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하는 의식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들 페로몬 같은 것들도 인공 페로몬을 설치하시고 하면은 좀 긴장감을 낮추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내후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제 챙겨줘야겠다. 분리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훈련을 통해서 얘네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다. 그걸 좀 알게 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국어 교과목을 맡은 국어 선생님, 나미네입니다. 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조금 많아요. 우선 결혼식 날 있었던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결혼식 날 몇 가지 이유로 멘붕이 왔었는데, 우선 속눈썹이 떨어졌어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속눈썹이 이렇게 막 덜렁덜렁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로드를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아실 거예요. 게다가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와 있었어요.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25년 전그 친구예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왔어요. 자, 세 번째, 여기만으로도 조금 제가 멘탈이 흔들기 시작했는데, 저희 주례사 선생님이 시인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친구였고, 저는 시를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례사 선생님이 이제 덕담을 해주시잖아요. 신랑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법학이란 인간의 법 아닌가. 근데 신부 남인의 양은 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시학이라는 것은 하늘의 법이다. 그러니 법학하는 신랑보다 시학을 공부하는 신부가 더 멋진 걸 공부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졸지에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이긴 멋진 시학을 공부하는 신부가 돼갖고 저희 시어머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이 얘기인즉슨,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우리 선생님에서 우리 선생님이 하실 법한 얘기라 생각을 했어요. 저희 선생님 시인이셨거든요. 시를 쓴다고 해서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자부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공부한다는 신부가 대단하다라고 약간 힘을 실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힘을 너무 많이 실으셨어요. 시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저는 가족 중에 시인이 있는데도 시인은 항상 좀 흥미로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시로부터 언제 멀어졌냐면요, 노래하는 시가 읽는 시가 된 다음부터 시하고 좀 멀어졌어요. 태초의 시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 태초의 노래하는 시가 대중가요 가사에 남아있습니다. 최백호 가수님의 나를 떠나가는 것들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잘 가라 나를 떠나가는 것들, 그것은 젊음, 자유, 사랑 같은 것들. 잘 가라 나를 지켜주던 것들, 그것은 열정, 방황, 순수 같은 것들. 나를 떠나가는 것들, 저는 이 가사가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이 노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부른 분은 가수님이시지만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시인이세요.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요, 이렇게 되는 구절인데요. 시를 읽을 때도 좋지만 가수님 목소리를 타고 이렇게 들려오면 태초의 노래는 시였구나, 아 시는 아직도 노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작사가 분들은 시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가 시를 쓰는 거, 저희 엄마가 싫어했던 이유는 딱 둘이네요. 첫 번째, 술을 너무 많이 자신다. 시를 쓰면 시만 쓰지 왜 꼭 술을 먹으면서 시를 얘기를 해야 되냐, 술이 싫으니까 시가 싫다. 또 하나, 시를 쓰면 뭔가 돈이 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안 된다. 반대 주장, 저희 아버지 시인 나태주는 시라는 걸 어떻게 돈으로 생각하니, 두 분이 맨날 이렇게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싸우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외모는 좀 많이 차이가 나지만 미스터 선샤인에서 저희 아버지 같은 시인을 발견하고 맙니다. 요즘 왜 변시들은 그렇게 잘생긴 분들이 많을까요? 변우석, 또 잘생긴 분이

변요한 씨인데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변요한 씨가 맡은 역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문필가인데 나는 원체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오. 달, 별, 꽃, 바람, 농담 그런 것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저분은 시인이구나. 대사를 쓰신 분은 시인이 뭔지를 아는구나. 달, 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별, 윤동주가 그렇게 사랑했죠. 꽃, 김춘수가 그렇게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바람, 농담. 이렇게 무용한 것들을 사랑한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에요. 이 무용한 것들은 밥이 되어 오지 않지만 왜 좋을까요? 쓸모없는 쓸모. 이 무용한 것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예뻤을 때 제가 예쁜 줄을 몰랐어요. 20살 때 사람들이 너는 참 예쁜 나이구나 라고 해도 예쁜 줄을 몰랐어요. 지금 제가 20살 청년들을 보면 어머 예뻐라 라고 하면 본인들은 자기가 예쁜 줄 잘 모릅니다. 근데 돌이켜 지나가면 청춘이 예뻤던 이유는 그게 순식간이라서 그래요. 순간이라서 그래요. 이 순간을 시로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찰나에 나를 스치고 갔던 어떤 감정이 스냅 사진처럼 단 한 번 찍을 수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오 멋있다 아 그랬구나 이 사진이 너무 좋은 느낌 가져보신 적 있죠? 그런 스냅 사진의 역할을 바로 시가 합니다. 나를 스치고 공중으로 산산이 분해서 사라지는 감정, 순간, 시간, 기억, 그거를 잡아서 내 앞에 다시 현현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나 잡는 게 아니거든요. 시인들은 살금살금 가서 휙 낚아채려고 항상 준비를 해요. 저희 아버지는 머리맡에 항상 종이하고 연필을 두고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괴로워하세요. 내가 어젯밤에 어떤 시를 꿈속에서 쓴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19절을 꿈에서 썼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꿈속에 있는 19절을 못 잡더라도 내가 걸어가다가 지나가다가 순간 훅 어떤 거는 잡아서 언어로 포착해서 내가 시로 만들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사는 아주 이상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저런 게 바로 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시는 내 마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에요. 내가 훅 포착한 어떤 장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훅 포착한 거예요. 내 마음하고 네 마음하고 일치하는 게 쉽습니까? 이심전심 네 마음 내 마음 같은 마음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조금 묘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요. 빗방울 떨어지는 게 꼭 하늘이 흘리는 눈물같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슬프면 새가 운다고 하고요. 내가 기쁘면 새가 노래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머 새들마저 나를 축복하나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 시라고 하는 것은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자화하는 거예요. 세계를 나라고 하는 렌즈로 훅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시는 세계의 자아화, 그 결과물이야 라고 말하는 건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학자들과 이론가들이 이미 한 말이에요. 에밀 슈타이거라고 굉장히 유명한 한 분이 시의 기능을 아주 기가 막힌 단어로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시 왜 읽어? 시가 뭐가 좋아? 이해도 잘 안 듣고 60편 중에 한 편 정도밖에 마음에 안 드는데 한 편만 나의 마음에 들어도 신받다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회관 때문입니다. 회자가 한자인데요. 돌아올 회자예요. 감은 서정시가 뭐라고 했어요? 감정을 풀린다고 했잖아요. 감정을 풀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감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회감이라는 굉장히 고급진 단어. 이게 바로 시의 기능입니다. 회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영화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수지 씨하고 이재훈 씨하고 두 배우가

20살 때 청춘 시절에 만났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인데 고백을 못하고 끝난 애잔한 첫사랑이에요. 근데 이 첫사랑이 이제 자랐어요. 사회인이 됐어요. 20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 조금 나이가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운전을 해요.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옆에 첫사랑이 아닌 다른 결혼할 여자가 앉아있습니다. 라디오를 탁 켜죠. 근데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첫사랑 그녀와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 들었던 바로 그 노래거든요. 제가 노래 준비했어요. 노래 주세요.

라디오를 트는 순간 이 노래가 우연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옆에는 결혼할 여자분이 앉아있는 이 남자 주인공은 20살 그때 첫사랑에 빠져있던 과거의 나로 훅 들어갑니다. 훅 들어가요. 저한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3월달 두 번째 주에 남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3월이 되면 바람의 냄새가 바뀌는 거 아십니까? 3월에 바람 냄새가 바뀌었네? 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차였던 3학년 그 봄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옵니다. 연어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나의 감정이 집 나갔던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던 까먹었던 어떤 감정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건축학개론에 있었던 남자 주인공은 노래 하나를 통해서 20살 본인이 잠시 다시 왔다가 간 거예요. 이럴 때는 첫사랑 그분이 생각나겠죠. 회감, 잊었던, 나를 지나갔던 과거의 어떤 감정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시들은 누군가를 잃었을 때, 특히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던가 하는 시인데, 그 시를 읽을 때 나도 그 사람의 부모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내가 약간 빙의되듯이 그 감정이 돌아온다. 읽을 때 다시 돌아온다. 내가 살았었던 그 시절이 다시 한번 나한테 왔다 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젊어지려고 회춘을 하려고 그렇게 본인한테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어떤 백만장자 이야기가 기사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젊은 시절을 다시 한번 살고 싶어. 그러면은 나한테 그 시절을 회감하게 만들어준 어떤 시를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그런데 여러분이 까먹고 있었던 어떤 순간을 돌려주는 게 바로 회감이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마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지나간 과거가 내 눈앞에 다시 돌아온다? 아주 순간이지만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어서 아직도 시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편의 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박목월 시인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구에 그들은 떼를 지어 몰려 있었다.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자, 지금 조치원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온양으로 충청도 지역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있는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파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마 고독한 모습. 중요한 건 이 구절이에요.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분은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한두 그루입니까? 수많은 나무 중에서도 묵직하고 외로워 보이고 침울한 어떤 몇 나무들을 발견했어요. 왜 발견을 했을까? 본인과 아마 닮아 있었을 거예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본인 눈에 이미 그런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밖에서 발견을 한 거죠. 이분은 외로워 봤고 고독해 봤으니까 외롭고 고독한 나무들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데, 이 시인은 이걸 발견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면에 나무를 심었거든요. 저 시를 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사실 공주라는 단어였어요. 거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근데 저 시를 읽고 나니까 저도 다닐 때 외롭고 묵직하고 좀 쓸쓸해 보이는 나무들이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더 다정하게 보이고 나 같아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조금 더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가 외롭다는 걸 네가 발견했는데 그게 위로가 돼?
돼요. 왜냐? 외로움의 침울함의 감정의 의미를 내가 잘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본인 스스로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19절을 보면서 아, 이거 내 마음과 비슷한데 내 마음 조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시 읽는 것은 나를 두드려서 내 안에 있는 나를 깨워주는 역할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시가 하나 있어요. 한민복 시인이라고 우리 자연을 조금 더 사랑할 수는 없을까? 이걸 정말 몸소 실천하시는 어떤 시인이신데 이분의 성선설이라고 하는 시예요. 우리는 성선설, 성악설을 윤리나 도덕 교과서와 연계에 지어서 생각하지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줄 몰랐어요. 저는 이것을 시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님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제목이 성악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고마워 한 달, 엄마 고마워 두 달 해서 꼭 열 달을 헤아리기 위해서 손가락 10개래요. 그러면 저는 제 손을 볼 때마다 이렇게 세면대에 손 씻고 나서 이렇게 씻을 때마다 어머, 저 시가 생각나요. 나 손가락 10개지? 맞아. 나는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할 정도로 착한 인간이야. 인간은 다 착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합리적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가 인간은 착하다, 착하게 태어난 존재야 라는 믿음을 실어주는데 굉장히 큰 지지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두드리면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게 하는 게 바로 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올 여름휴가를 포기했어요. 우선 바쁘기도 하고 큰애가 수험생이거든요. 근데 여름휴가를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남들 다 갈 때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미련하면서도 현명한 그런 정신승리 같으면서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관련된 시를 읽는 겁니다. 이원아 시인이라고. 그럼 이 제주에서 혼자 사는 이분을 상상하면서 저는 이 시를 읽는 거예요. 왜? 휴가를 못 가니까요. 6월의 제주. 종달리에 빈 수국이 살이 찌며 그리고 밤이 오면 수국 하나를 따서 착즙기에 넣고 즙을 짜서 마실 거예요. 수국의 즙 같은 말투를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수국을 감시합니다. 허,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면 제 마음은 살랑살랑 저 시를 따라서 수국의 냄새를 따라서 제주도에 갑니다. 방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렇게라도 갔다 오면 훨씬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고마워, 좋아,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 마음이 좀 지옥이었어 이런 얘기는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 힘들다는 얘기를 어디서 속 시원히 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학생 중에서는 저한테 와서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엄마한테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걱정하니까,

다 컸는데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밥 먹었니? 밥안 먹었는데. 먹었어. 잘 지내? 감기 걸려서 약 먹고 있는데. 잘 지내. 괜찮지? 상사한테 깨졌는데. 괜찮아. 전화 끊고 우는 경우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저희 엄마한테도 그러거든요. 왜냐? 엄마한테 얘기를 해봤자 저희 어머니는 너무 연로하셨고, 내가 아프다고 해도 걱정만 하실 뿐이지, 서울까지 올라오시느라 엄마가 병날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가끔은 임금님께는 당나귀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런 시를 읽어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강 시인의 괜찮아 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첫 애를 낳았는데 애가 우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운 바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얘가 밤에 그렇게 웁니다. 초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화가 나다가 지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속이 상합니다. 그때 발견한 시예요. 한강 시인의, 이분은 소설가이기도 해요. 한강 시인의 괜찮아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강, 괜찮아. 태어나 두 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울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서른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사실 우는 게 애기 언어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왜 그래? 라고 하지 않고, 괜찮아. 아가 괜찮아. 이게 아가한테 하는 소리겠어요? 본인한테 하는 소리예요. 괜찮아. 아가도 위로하고 자기도 위로하듯 괜찮아라는 말을 계속했더니 기적처럼 아기가 울음을 그치더래요. 저는 이분을 매스컴에서만 보고 소설책에 있는 저자 프로필로만 봤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도 왜 그래? 왜 그래? 울다가 괜찮아, 괜찮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아이를 못 봐서 쩔쩔맸던 저를 좀 용서하게 됐고요. 그때 사실은 내가 조금 힘들어서 상처를 입었었구나. 서른 살의 미네야, 넌 그때 애썼구나 라고 저를 좀 다독이게 됐어요. 이렇게 본인하고 비슷한 어떤 아픔을 찾아서 나의 상처하고 이렇게 직면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냥 묻어뒀던 게 아니라, 너는 그 당시에 충분히 애썼어. 너도 그 마음이었잖아.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 초보 엄마로서 이런 똥멍청이 남이네,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생각을 이 시를 통해서 좀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 읽으신 것들이 일상에 깔려 있는데, 일상에 있는 것을 그냥 다 주워서 쓴다고 해서 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시는 제작 기법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시 쓰는 걸 배우는 게 어려운 것도, 시가 사실은 어려운데 멋있는 것도, 저는 은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너는 보리 장밋빛 같구나. 보리는요, 풀이 아니에요. 식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보리는 장미구나. 너는 장미 같은 보리를 가졌구나. 직유, 은유, 이런 기법이 들어가면 내게 여기에 이미지적으로 빨간색 예쁜 장미물이 든다라고 상상이 되거든요. 전혀 관계 없었던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은유라는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유가 시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맨날 하던 말을 그냥 하는 것은
남들 했던 거 재탕 삼탕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없었던 이미지, 없었던 상상력,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어떤 구절 같은 걸 생성하려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은유가 바로 그런 걸 해줘요. A하고 B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A하고 B하고 은유로 끈을 묶어주는 순간 어떤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고영민 시인의 출산이라고 하는 시가 한 편 있어요. 근데 이 시를 보시면 이 내용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화구가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다. 분쇄사에 손을 거친 어머니는 작은 오동나무 함에 담겨 있었다. 함은 뜨거웠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어머니 장례를 치렀어요. 3일장이 끝나고 화장터로 갔나 봅니다. 관이 들어가고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함에 담겨서 다시 어머니의 뼈가루가 함에 담겨서 돌아온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써요. 어머니를 받아 안았다. 갓 태어난 어머니가 목 없이 잔뜩 으깨진 채 내 품 안에서 응애 첫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출산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가슴 아픈 장면이 뭔가 신선하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어머니의 죽음을 이건 어머니의 또 다른 탄생이야. 그 사람은 내 안에 다시 태어났어. 라는 구절로 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것과 이것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아주 묘한 힘이 되어준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시에 대해서 그래 좋은 점 다 들었다 이거야.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팁은 없겠니?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 저는요 플레이리스트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제가 운전할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자아가 조금 쪼그라들 때, 막 위축이 될 때, 막 하현우의 돌덩이 막 이런 걸 들으면서 막 그래 넌 할 수 있어 막 이런 플레이리스트가 있고요. 그런데 음악에만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USB 폴더에 시의 플레이리스트들을 모아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릴 꿀팁이에요. 이유 없이 힘이 빠질 때 남한테 가서 어떤 나 힘든 얘기 하기 싫을 때는 여러분 힘들 때 읽는 시 플레이리스트를 열어보세요. 그 중에서 몇 편이 여러분을 토닥토닥 해줄 거예요. 남들은 괜찮다고 하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나 혼자 괜히 망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뒤돌아서서 제 USB에 있는 내가 못났을 때 읽는 시 내 친구들을 열어봅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 읽는 시를 읽습니다. 황인숙 시인의 강이라는 시입니다. 나한테 침도 피도 튀기지 말라. 인생의 어깃장에 대해 저미는 애간장에 대해 빠개질 것 같은 머리에 대해 치사함에 대해 웃겼고 웃기고 웃긴 몰골에 대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당신이 직접 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다. 강가에선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제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을 때 저는 이 시를 읽습니다. 누가 막 얘기를 하고 나면 다 듣긴 들었는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어? 나는 어떡하지? 다 들었는데 저 사람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갔는데 나는 약간 뭐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럴 때 이 시를 읽습니다. 강에 가서는 눈도 마주치지 말자. 이 소리를 아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하고 이 시를 읽으면서 푸는 거예요. 혼밥을 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지금 이 시를 패스를 할 겁니다. 없으시죠? 저는 사실 혼밥을 좋아해요. 혼자 밥 먹는 게 가끔 편리하기도 한데 가끔 혼자 먹는 게 맛이 없고 입안이 서걱서걱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혼자 먹는 밥 플레이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수건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혼자 먹는 밥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분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되게 자주 놀러 오셔서 술을 아버지랑 같이 드셨었던 제가 아저씨라고 불렀던 그 시인분이십니다. 근데 아저씨 혼자 먹으시면서 좀 외로우셨구나
저는 이제 그분의 얼굴도 알고 목소리도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다.

0: 숟가락 하나, 노젓가락 둘, 그 불빛 속 딸그락거리는 소리. 그릇 씻어 없다 보니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있다. 우리 생에서 몇 번이나 이 빈 그릇을 엎었다 뒤집을 수 있을까? 창문으로 얼비쳐드는 저 금은딸, 방금 깨진 접시 하나. 전 어떤 구절이 좋았냐면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있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아마 연세가 좀 드셔서 내가 노년과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혼밥을 하셨나 보다. 나는 30년 후에, 40년 후에 저 마음을 이해하게 될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죠. 이것이 바로 혼밥에 대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혼밥 너무 좋은데, 혼밥이 정말 나는 싫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의 시의 플레이리스트는 내 취향껏 꾸미시는 거예요. 남이 이건 좋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좋다라고 하는 걸 나를 중심으로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시인 중에서 클래식 음악을 이분만큼 즐겨 듣고 잘하시는 분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신 분인데, 시에는, 이분 시에는 그래서 음악 같은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시는 이분이 김종삼 시인이 왜 김종삼 시인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시입니다. 제가 시가 뭐예요? 라고 대중들께서 물어보실 때 시인은 시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시예요. 제목이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부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전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있음으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시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어 당신 안에 시인이 있어. 우리가 바로 시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멋진 시인들의 멋진 시를 제가 아주 빙산의 일부만 읊어드린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가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근처에 있어. 시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걸 갖다 줘. 시는 열어보면 그 안에 조그만 선물 보따리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하셨으면 저는 오늘 너무 만족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오?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2: 아빠! 엄마!
5: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6: 일기장이요.
5: 방과 후에 한 일은?
6: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5: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6: 빨간머리엔?
5: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6: 오리대길렀던 거요?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0: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0: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 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이렇게 막 쓰고 있었는데요. 누가 옆에서 소설 쓰고 있네 이러고 말하면요, 이거는 욕이에요. 너 거짓말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머 소설 같아, 소설의 한 장면 같아 이렇게 말하면요, 멋있어, 야 재밌어 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소설이 바로 이런 건데요. 그럼 우린 소설을 왜 읽는 걸까요? 첫 번째, 인간하고 세상을 알고 싶어서.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재밌어요. 바로 재밌어서 읽습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 중에 조이스 캐럴 오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정시인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소설가는 창밖을 내다본다 라고 말했거든요. 여기서 서정시인이 보는 거울이 화장대 놓여있는 거울 아니고요, 자기 내면의 거울이에요. 근데 소설가는요,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창밖을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설가들이 이렇게 소설 준비를 할 때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관찰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소설가는 관찰하면서 저 사람은 직업이 뭐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떤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떤 거를 할 것 같아, 이렇게 캐릭터를 형성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설가는 관찰을 합니다. 누구를? 사회와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세계를, 내 밖에 있는 세계를 쫙 내 안으로 끌어 들어와서 나한테 초점 맞추는 것이 시예요. 반대로 소설은 내 안에 있는 걸 세계로 쫙 이렇게 펼쳐놓는 게 소설입니다. 시하고 소설하고 어떤 게 더 반응 속도가 빠를까요? 누가 저를 팍 쳤어요. 아, 아파. 이 아프다. 아픔에 대해서 시를 바로 쓸 수 있어요. 시가 반응 속도가 더 빨라요. 우선 시는 짧잖아요. 그리고 순간의 미학이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과 감각에 되게 솔직한 게 시예요. 그런데 소설은 바로 나오진 않아요. 내가 아팠으면요,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인간이 나를 왜 때렸지? 오, 저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냐?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은 그 즉시 소설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천천히 반응을 한다는 건 현 사회에 대한 파악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지만 소설이 창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설 창작에는 그래서 이 사태와 현상과 미래를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설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설이 저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저 사람의 감정 이야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궁리를 한 거예요. 이 사회는 대체 뭐지? 이 사회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체 뭐야?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물이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소설 왜 읽어? 우선 인간과 사회를 알 수 있어서. 두 번째, 재밌어서. 이렇게 읽는다고 했는데요. 인간과 사회를 알 수 있기도 하고 재미있는 예시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는 박민규 소설가의 슬이라는 작품이에요. 슬이 뭘 의미하냐면 요 슬이에요. 슬, 무릎. 무릎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슬은 아주 짧은 소설이에요. BC 17,000년경에 구석기 시대에 어떤 남성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우예요. 눈이 막 내리니까 동족들은 다 떠났어요. 먹을 걸 따서 찾아서 다 떠나고 본인하고 누가 남았냐면 아내인 누라는 아내가 애기하고 같이 셋만 남았어요. 만삭인 누 때문에 우는 친족들 그 공동체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눈이 막 와요. 자기도 굶고 있고요. 아내도 굶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가 돌칼을 만들어서 코끼리 사냥을 하러 떠나요. 자, 코끼리하고 인간 하나하고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인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먹이를 찾아 떠나는 우의 여정은 조금 처음 읽을 때부터 좀 짠했어요. 하늘에서 보기엔 그렇겠죠. 그런데 우의 투쟁은 아주 눈물겹습니다. 코끼리를 막 계속 쫓아가요. 왜? 쟤를 잡아야 내 새끼가 산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우는 고기를 들고 동굴로 돌아옵니다. 다친 다리를 잘라서 들고 와요. 그리고 코끼리를 죽이려고 가져갔던 그 창은 다리를 삼아서 다리에 끼운 채로 이렇게 절뚝절뚝하면서 아기와 아내한테 돌아옵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가장, 직장인들도 이렇게 한 덩이 고기를, 한 덩이 먹을 음식, 식량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돈으로 바꿔가면서 치욕도 견디고 모욕감도 견디고 괴로움도 견디고 피로도 견디면서 살거든요. 왜? 동굴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한테도. 동굴 안에 새끼가 있어요. 그 친구들을 먹이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석기 시대 인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마천루 같은 빌딩 사이를 걸어다니는 아주 잠시 살아있는 개미 같은 우리의 군상들이 여기에 비춰 보이는 거예요. 누의 투쟁이 아주 눈물겨웠기 때문에 저는 아 구석기 시대의 인간을 다룬 현대 소설을 통해서도 우리는 현대인을 이해할 수 있구나. 나는 이래서 소설을 보나 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충격과 깨달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나는 너가 그거 재밌다고 얘기하는 걸 동의를 못하겠어 라는 분들한테 조금 더 재미난 걸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제 학생들이 선생님 조금 웃기고 재밌고 위트 넘치는 그런 소설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나온 지 조금 됐지만 성숙지 작가 걸 읽어. 그중에서 뭘 읽을까요? 라고 하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그거 한번 읽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단편보다 약간 긴 소설인데요. 소설은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950년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막 산업 개발한다고 굉장히 또 힘든 시기를 겪었죠. 그리고 민주화 항쟁한다고 아주 막 사회와 역사의 거센 파도가 막 이렇게 막 몰아칠 때는 나 개인의 작은 욕망을 말할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대부분 엄숙한 이야기, 조금 시대적인 이야기, 모든 사람이 다 중시하는 사회적인 이야기, 이렇게 거대한 서사에 관련된 소설들이 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바깥의 사회적인 이야기 때문에 억눌렸던 내면의 이야기, 나는 좀 슬픈 것 같아, 나를 좀 위로해 주지 않겠어? 나는 상처를 받았었어. 이렇게 내면의 고백이 시작이 돼요. 고백이라는 것이 이제 또 화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나온 작가가 성석재예요. 이 성석재 작가를 보면서 저는 뭘 떠올렸냐면요. 옛날에 농촌마을에 일이 제일 없을 때가 언제냐면요.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이제 농한기라고 해서 골방에 모여갖고 새끼를 꼽니다. 이렇게 새끼를 꿔요. 새끼를 혼자 꼬면 심심해요. 이럴 때 꼭 이야기꾼이 있어요. 아재, 재밌는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이제 아재가 옛날 옛적에 그랬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한글 소설 같은 거를 길에서 공연처럼 이야기를 하는 만담꾼이라든지 이야기꾼들이 있었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전통이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꾼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되게 격식 있고 우아하고 엄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꼭 옆에서 아저씨가 새끼 꼬면서 아 그때 그랬대 황만근이가 글쎄 그랬다는 거야 아이고 저런 라면서 듣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재미만 있진 않고요. 울림이 좀 있어요. 황만근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전이라든지 자서전을 써주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못난이에요. 모질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아주 구박받는 한 농촌마을의 일원이에요. 이 사람 품값도 사람들이 제일 적게 쳐줬어요. 그런데 황만근이 탈탈탈탈 경운기를 타고 저기 시위를 하러 갔다가 안 돌아옵니다. 만근이가 뭔 일이 있는겨? 왜 안 돌아오는겨?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기 시작해요. 그냥 구박댕이였는데 없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근이가 이런 일까지 했는겨?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우선 분변을 푸는 거부터 탭이 만들어서 사람들 나눠주는 거. 더럽고 비천하고 힘든 일을 황만근씨가 다 맡아서 했었어요. 황만근씨 없으면 엄마는 밥을 할 줄도 모르고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뭔가를 할 줄을 몰라요. 다 황만근한테 이렇게 기대 있었어요. 이 착한 사람이 그걸 다 했다고요. 그런데 동료 사람들하고 가족들은 이 만근씨를 구박만 했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만근 씨가 혼자서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경기를 달달달달달 타고 올라갔다가 오 사람이 없네 또 달달달달달 타고 내려오다가 밤에 경기가 전복이 돼갖고 거기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얼어 죽었어요. 이 황만근 씨의 죽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한테는 맨날 구박만 받는데 사실은 가장 인정 있고 순박하고 인간성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었구나라는 부분을 풍자적으로 혹은 약간 씁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암튼 황만근 읽어보시면 황만근의 인생을 이렇게 막 고발하는 방식도 아닌데 재미난데 얼마나 우리한테 스스로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느껴보실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조금만 설명을 더하자면 이렇게 조금 모자란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걸 우리는 희극이라고 불러요. 황만근이 희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서사 장르 중에서 제일 오래된 두 가지 장르가 있는데 하나는 희극이고 하나는 비극이에요. 피극하고 비극은 굉장히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서사시의 계열이라고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극을 사람들이 슬픈 이야기, 희극은 웃긴 이야기 이렇게 딱 가름하고 마는데 주인공이 누가 나오느냐를 우선 주목을 하시면 희극하고 비극하고 구분이 좀 쉬워요. 비극은요 비범한 인간이 나옵니다. 이 영웅적인 인간이 막 위기를 맞아서 막 극복을 하고 막 또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면서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위대한 인간이 등장하는 영웅이 등장하는 걸 비극이라고 해요. 희극은요 우리보다 조금 못난 인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못난 인간이 막 슬래시티키에서 막 이렇게 괜히 막 굴르고 막 넘어지고 김 연구 없다 막 이러고 이런 게 희극이거든요. 비극은 슬픈 결말, 희극은 웃긴 결말. 그게 아니고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개를 구분을 하시면 돼요. 성석재는 희극으로 갈 뻔했는데 사실은 결말이 그렇게 희극적으로 하하하하 웃고 끝날 만큼 그렇게 그 심플하진 않아요. 결말이 심플하지 않다는 게 바로 현대소설의 특징이에요. 현대소설은요 옛날 소설처럼 그냥 끝이 권선징악 사필귀정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고전소설 잘 생각해보세요. 호부호영을 못하는 홍길동이 있어요. 홍길동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율도국에 가서 왕이 되어 살아요. 심청전 보세요. 심청이는 무려 왕후가 되고요. 아버지는 막 기적처럼 눈을 뜨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고전소설들은 옛날에 쓰여진 이런 이야기들은 대개 끝맺음이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상적인 끝맺음으로 끝나거든요. 아,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나는 여기서라도 대리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국룰이 있잖아요. 주인공은 죽으면 안 돼요. 주인공이 막 죽으려고 해도 어머 살아날 거야. 쟤는 주인공이니까. 현대소설에서는요 주인공이 죽기도 해요. 수레바퀴 아래서 소년 한스 죽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기도 하고요. 미봉책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이게 결말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를 아시려면은 저하고 지금 아주 간단한 시대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고대, 중세, 근대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고대는 뭐야, 중세는 뭐야, 근대는 뭐야 이렇게 규정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저는 제 나름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인간과 신의 관계로 시대를 이해를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고대는요. 인간하고 신하고 옆에 같이 사는 시대예요. 자, 판도라 보세요. 판도라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신이 들어와갖고 하이 판도라 이거 좀 맡아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도라가 맡아줘요. 신이 이웃집 찰스 같아요.
심지어 인간하고 신하고 연애를 하기도 해요. 제우스는 인간 여자랑 연애해갖고 헤라클레스 낳았습니다. 우리 옆집에 신이 살고 있어.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고대예요. 중세는요, 신이 이웃집을 떠났어요. 신이 인간을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위로 올라갔지만 신이 계속 비추어 보이고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너는 기독교의 이 교리대로 살면 돼. 이게 중세 유럽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너는 성리학의 문법대로 살면 돼. 너가 양반 가문 이씨 퇴계 이황의 자손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너는 계속 공부하면서 과거를 노리면 돼.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면 너는 그냥 백정의 아들로 사는 거야. 왜? 신이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신이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 안에 인간은 머뭅니다. 이게 중세예요. 그런데 근대에 어마무시한 사건이 생겨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근대를 언제부터 근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때 예시를 어떤 사건이 되냐면요, 외우기도 쉬워요. 1, 7, 8, 9. 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은 신의 대리자였던 왕을 끌어냈어요. 끌어내고 목을 댕강 잘라버립니다. 신의 대리자여서 귀족들만 해도 푸른 피가 푸르다라고 했었어요. 신은 더 어마무시한 존재죠. 어쨌든 신 계열에 있는 사람인데 걔를 끌어내갖고 막 거리에 끌고 다니다가 죽일 수 있네? 신 아니었네? 라는 걸 사람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신의 대리인 자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 왕좌에 누굴 앉혔을까요? 인간의 이성을 앉힙니다. 인간의 이성을 믿고 따라가자. 그러면 인류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우리 스스로가 모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이성을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론칭한 브랜드가 바로 근대입니다. 그런데 이 근대에 와서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각각의 개개인이 자기 이성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각각의 브랜드가 됐어요. 중세 때는요, 너는 신의 자식이야, 너는 성리학에 이루어진 이 사회의 이론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근대 때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지?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너는 소중한 내 딸이지 라고 얘기를 해줘요. 할머니가 어이구 우리 강아지 이쁨이네 라고 해줘요. 그러면 제가 회사에 이제 취직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면접관님, 저는 할머니의 귀여운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나를 취직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취직시켜줘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너 나가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력서를 씁니다. 자소서를 써요. 스펙을 만들어서 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근대 현대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나를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해야 되는 나는 대체 누구지? 옛날에는 족보에 써 있어요. 너는 뭐 무슨 무슨 이씨, 무슨 무슨 최씨, 무슨 무슨 파, 몇 대소 누구야? 족보에 써 있어요. 그렇구나.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누구지? 이게 모든 사람 각자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소설의 이론을 다룬 학술서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루카츠가 쓴 소설의 이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 앞에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고 가야만 하는 길을 창공의 성좌가 지도가 되어 비춰주는 시대는 복되도다. 이 창공의 성좌가 바로 중세의 그 신이 봐주는, 신이 알려주는 너는 누구란다. 창공의 성좌가 알려줍니다. 너는 누구구나 아이야. 알려줘요. 넌 앞으로 어디로 가야 돼 아이야 라고 알려줘요. 이게 중세입니다. 사실 루카츠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행복했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불행하구나,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시대가 그랬다. 저 시기 때 창공의 성좌가 우리를 이렇게 안내를 해줘 라는 저 시대를 불행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열들은 불행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이 지도를 따라 가야 돼? 또 저게 불만이었을 거야. 대부분 거기에 맞춰 살았다라는 얘기고, 나 누구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너무 혼란스러워 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겪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키오테가 고전소설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돈키호테는 기사 이야기예요. 예전에 중세의 기사를 생각해 봅십시오. 기사는요, 태어나자마자 계급이 기사가 될 만한 귀족 계급이어야 돼요. 귀족 계급이고 기사 서임을 받죠. 왕이 너를 기사로 명하노라. 그러면 아, 내가 기사가 되었도다 라고 하죠. 굉장히 갑옷을 멋있게 입어야 되고요. 밑에 이제 또 따라다니는 시종, 종자라고도 하는데 이제 시종이 있어야 돼요. 멋진 준마가 있어야 됩니다. 하얀 말이라든지 윤기같이 짜르르 흐르는 흑마라든지 있어야 돼요. 기사의 운명적인 조건은 뭐냐면 용을 죽이고 와야 돼요. 용 괴물이야! 딱딱딱딱딱 타서 용을 목을 딱 치고 돌아와야 돼요. 가기 전에 아름다운 레이디가 뭐 공주일 수도 있고 귀족일 수도 있어요. 레이디가 이렇게 손목에다가 뭘 묶어줍니다. 문을 빌어준 잘 갔다 와. 그러면은 용머리를 딱 해갖고서는 공주한테 딱 갖다 바치는 게 이게 전형적인 기사단이에요. 그런데 돈키호테는 여기서 뭔가가 삐그덕 어긋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돈키호테는 지주긴 지주예요.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신분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너를 기사로 임명하노라 라고 해준 게 아니라 본인이 기사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왜 생각하냐면 소설책을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요즘식으로 보면 기사담이라는 장르 소설의 완전한 오타쿠, 마니아, 이거의 광팬이었습니다. 기사담을 너무나 많이 읽다 보니까 기사가 난지 내가 기사인지 헷갈리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남들은 저 사람을 기사로 생각 안 하는데 기사가 돼야지? 해서 말을 준비합니다. 준마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말라 비틀어져서 언제 이상한 말이 등장을 해요. 시종이 없으니까 농부 산초를 불러다가 너 내 시종해라. 강제 시종을 만듭니다.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비었죠. 공주가 없어요. 공주가 없으니까 어떤 아낙네 보고 너가 마법에 걸려서 지금 평범한 아낙네가 됐지만 너는 공주야 라고 설정을 본인이 합니다. 그럼 또 가다가 뭐가 없어요? 용이 없어요. 용이 없으니까 용을 만듭니다. 풍차가 거대하잖아요. 큰 풍차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너 용이야? 나 기사야? 그래서 막 풍차한테 가서 막 칼질하고 창질하고 한 거예요. 예전하고 다른 이상하고 새로운 설정이 등장했죠.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성자가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자기의 성자와 자기의 롤을 만들어가면서 모험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를 재밌다고 하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누구나 뭔가 갈등을 겪으면서 시작해요. 집을 나갑니다. 문제적인 자아가 난 누구야? 이러고 물어보는 문제적인 자아가 집을 나가갖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요. Who am I? 나는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갈등을 겪어요. 힘들어해요. 불행히도 그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 답이 임시 방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완득이 같은 경우를 보면요. 너 공부 잘해갖고 이렇게 1등급 따갖고 의대 가자 막 이렇게 막 사후적인 운명을 막 밀어넣는 부모가 없었어요. 선생님도 관심이 안 줬고 부모님도 별로 관심을 안 뒀거든요. 완득이는 고민하죠. 나 누구지? 나 누구야? 모르니까 계속 충돌해요. 그러다가 막판에 나는 복싱을 할 거야. 권투선수를 할 거야. 이런 결론을 찾죠. 그리고 끝나는데 완득이가 과연 살다가 또 난 누구지? 난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내 존재 가치는 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싱 때려치우고 제빵사가 된다거나 다른 걸 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안정된 이걸로 해서 공주하고 왕자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런 결론이 아니고 임시방편의 그런 미봉책의 그런 이상한 그런 안 끝난 것 같은 그런 끝맺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설을 보실 때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주관식 문제를 푸는데 국어 맨 마지막 문제가 주관식 문제예요. 이거 답안을 선생님이 나중에 어떻게 알려주시냐? 모범 답안을 몇 개를 제시를 해주세요. 자, 이게 모범 답안이야. 이 답안 중에서 뭐가 있으면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일종의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들고 나온 국어 마지막 서술형 문제 답안지가 바로 소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내 고민을 혼자 하려면 흰머리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미리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책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고민해보고 더 많이 진 빠지면서 각각의 고민을 가져왔어요.

봤어요. 그래서 저는 소설을 볼때 약간 꼴인데? 이득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회의 종류? 같은 사회지만 사회가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바라보겠는데 저 사람 저렇게 바라보겠네? 나는 평면으로 봤는데 저 사람 조감도식으로 봤네? 내가 이 사람의 모범 답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딱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소설을 읽으면 여러 번살수 있어요. 근데 소설을 읽으면 다시 죽고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소설은 일종의 인간 탐구 보고서입니다. 서사 중에서도 인간이라는 존재를 시대적으로나 양식적으로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탐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간 경험에 여러 다양성을 맛볼 수 있고, 인간이 어디까지 될수 있고, 어디까지 인간 아닌 존재가 될수 있는지, 이런 것을 탐색할 때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조금 설득이 되셨을까요? 나하고 세상을 알려면 소설을 읽어. 그리고 재미를 느끼려면 소설을 읽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여기에, 야, 나는 소설 읽어봤는데, 하나도 재미없던데.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실렸던 소설, 나는 하나도 재미있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들어와, 들어와. 제가 약간 미끼를 좀 던져볼게요. 소설의 재미를 모르겠다 싶으시면, 재미있는 소설을 읽으시면 돼요. 재미있는 소설 중에 탑으로 재미있는 건 장르 소설입니다. 장르 소설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는 맛. 창작자하고 향유자 사이에 룰이 있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치킨이 있어요. 항상 시켜 먹는 치킨이 있습니다. 그 치킨의 아는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맛을 좋아해서 그 치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장르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 문법을 즐기기 위해서 그 소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로맨스 소설의 국룰은요, 이런 거예요. 뭔가 많이 가졌어요. 머리숱도 많고, 키도 크고, 뭐 재산이나 능력도 있고, 그런 차도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격이 조금 나쁘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감정이 메말랐다던가, 숨겨진 콤플렉스나 비밀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반대에, 명랑하고, 귀엽고, 그리고 항상 뭔가, 활발한 캔디 스타일의 여주가 등장합니다. 둘이 우연으로 만나요. 엘리베이터에 같이 갇혀요. 꼭 정전이 돼도 둘이 같이 있을 때 정전이 돼요. 처음에는 막 이떡부정기를 겪다가, 어머, 우리 사랑할까요? 네, 사랑합시다. 하고 끝나는 게 로맨스예요. 추리소설은요, 남들은 풀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요. 올림피아드급 수학 문제를 열심히 제도샤프 좀 놀아본 학생이 막 풀어요. 남들이 잘못 푸는 어떤 살인사건의 범인을 푸아르 경감이나 셜록 홈즈는 풀어요. 뭐지? 이렇게 풀어요. 그때 안 풀리는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느끼려고 추리소설을 읽는 겁니다. 공포 스릴러는요, 항상 어떤 안전하고 안온한 작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작은 소도시. 학교 기숙사, 뭐 운동부, 뭐 이런 게 있어요. 작고 안온한 어떤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사이에 무릉무릉하는 살인마가 툭 들어와서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최약체라고 생각됐던 모범생 한 명이나 두 명, 혹은 세 명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 살인마를 퇴치하죠. 블러디 블러디 하지만 다시 안전을 확보했어요. 다행이다. 이런 클린의 감정, 클린의 쾌감을 얻기 위해서 공포 스릴러를 본다고 해요. SF는요, 사이언스 픽션인데, 공상 과학 소설은 항상 지구가 아닌 곳이 나옵니다. 다 파괴된 먼 미래의 지구도 지금 이 지구는 아니에요. 외계가 등장해요. 모르는 혹성이 나옵니다. 앤드 인간이 아닌 존재가 나와요. 고도로 발달된 AI가 나온다든지, 외계인이 나온다든지, 신기한 생명체가 나와요. 이 SF에서 낮 지구와 낮 인간이 나와갖고 무엇을 알려주느냐?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가 제일 예뻐 보이거든요. 인간이 아닌 자의 눈으로 인간을 돌아볼 때, 인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낮 인간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게 SF의 문법이에요. SF가 내 취향에 맞았네? 라고 하면 SF 작가들 중에는 막 빨리 들어가는 작가들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 무협지도 해당은 되거든요. 무협지 같은 경우는 대체 여기서 장펑을 쐈는데 다음에 이 정파, 사파,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눈을 깜빡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막 페이지가 막 넘어갑니다. 장르소설을 읽다 보면 속독도 가능하지만 소설이라고 하는 읽기의 재미에 풍덩 빠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가 이렇게 소설이 재밌다고 영업을 했지만 나는 그래도 소설이 드라마보다는 못한 것 같아. 난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는 꼭 챙겨보는데 소설은 안 읽히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영업을 들어가 봅니다. 자, 소설을 왜 읽어야 되느냐? 소설은요, 글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 줄과 줄 사이에 우리가 직접 앉아 있을 만한 자리가 있어요. 연출팀하고 작가하고 막 감독님하고 다 와서 완성을 다 해놓은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연출도 좀 할 수 있고요. 감독의 역할도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남이 다 만들어 놓은 파티에 초대를 받아 그 파티에 가서 노느냐. 내가 내 안의 파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느냐. 약간 이 차이가 됩니다. 저 드라마 엄청 봅니다. 근데 소설하고 드라마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다. 주도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소설 읽을 때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대부분 어디까지가 어렵냐면요. 앞에 30%가 어려워요. 보세요. 배경도 설정해야죠. 캐릭터도 설정해야죠. 캐릭터의 어떤 개연성도 따라가야죠. 인간, 배경, 인물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앞에 3분 응성까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30%만 여러분들이 잘 다지시면 그 다음 가는 건 쭉 갑니다. 조금 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가 넘기가 어렵지 이 허들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쭉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짧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담겨져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의 아주 긴 시절이 그 한 권의 한 편의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이 긴 이야기를 감당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 견디고 만들어가는 훈련을 소설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아 요즘 이거 유행하지? 요즘 이런 영상 있지? 이거 봤어? 이런 드라마 있지? 이거 봤어? 예시를 들려고 하면 예전에는 모두 다 같이 봤던 어떤 텍스트가 있었거든요. 공동의 텍스트가. 근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시대의 소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 그 시대의 어떤 공감대, 공통정서, 공통감각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1960년대는 대부분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은 알고 있었어요. 1960년대 또 유행했던 거 데미안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작가들. 우리하고 독일은 뭔가 역사적으로 좀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좀 친연성이 있습니다. 독일 작가들을 좋아했어요, 우리가. 미국 뭐 청소년들의 뭐 바이블이다 이렇게 선정이 되는 그 호메파테 파스콘 60년대 들어온 작품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갈매기 꿈이라고 하는 작품이 유행을 했죠. 70년대 정말 유명한 샌테치 베리 어린 왕자가 번역되기 시작했죠. 1980년대는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90년대는 하루키라는 작가가 대유행을 했었고, 이런 시기였는데 옛날에 소설의 지형도가 북두칠성의 큰 별들이 반짝이는 북두칠성적인 그런 지형도라면 요즘의 지형도는 은하수처럼 밀키웨이처럼 아주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그런 다양성의 지평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설이 다양화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내 취향을 고르시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독자가 줄어들고 책 읽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이 다양성의 총합, 다시 말해서 은하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소설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설득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영상과 함께 소설의 탐색도 같이 즐기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만나볼 텐데요. 우리는요, 고전을 좋아하면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고전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시가라는 타이틀을 빼고 고전이라고만 얘기하면 클래식이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죠. 고전은 고리타분한 어떤 정전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전은요, 사실 오래됐잖아요. 오래 살아남은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려고 읽는 게 바로 고전입니다. 그 안에는 본질적인 뭔가가 있어요. 보세요. 세상은 아주 빠르게 바뀝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해요. 평균 신장도 점점점 바뀌죠. 평균 수명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했는데요. 인간에게는 이렇게 많이 변하는 가운데 변함없는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은 변하지 않는 건 없어. 이게 진리야.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부처님 말씀에다 토를 좀 달게요. 안 변하는 거 조금 더 있던데요, 부처님. 인간에게는 변함이 없는 어떤 것이 있던데요. 철학자는 본질이라고 부를 거고요. 심리학자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부를 테죠. 시인과 소설가는 어떤 인간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안 변하는 게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안심을 줍니다. 아, 저는요,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유명한 명대사가 탄생했죠. 하나는 라면 먹고 갈래? 하고 또 하나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입니다. 사랑 변해요. 저도 사랑해봤는데, 연애해봤는데, 변하더라고요. 사랑 변하는데? 너도 지금 변한다고 말하는데? 그럼 뭐가 안 변하는 건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갖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잊지 않겠다, 궂은 맹세를 해도 한참 지나면 잊혀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인간한테 슬픈 마음이 드는 건이 사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싶은 그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언제? 1000년 전의 고전 시가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 마음에서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변치 않는 마음을 주제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삶에 가장 진하게 남는 거, 바로 슬프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허난설원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허난설원은 당시로서는 조선시대 때 여성이, 아무리 양반집 교수라고 해도 여성이 한문 공부를 하는 것은 집안에 허락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 딸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나인 이 허난설원이 아주 짧은 생애를 살고 요절을 합니다. 죽을 때 자기가 쓴 시문을 다 태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허균이 누나를 몹시 사랑했거든요. 남은 것들을 모아서 허난설원의 문집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허난설원이 지우려고 했던 그런 한시들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비통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곡자라는 시를 소개를 할 겁니다. 이 곡자는 자식의 죽음을 슬퍼한다, 통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허난설원에게는 처대와 둘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아이를 병으로 잃어요. 곡자, 지난해 귀여운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 보내네. 서러워라 서러워라 광릉 땅이여, 봉분 둘 나란히 마주하고 섰구나. 백양나무엔 쓸쓸한 바람, 도깨비 풀만 무덤 둘레 희미하게 비치네. 지금 두 아이가, 딸하고 아들이 차례차례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 엄마가 두 아이 봉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전을 잘라 넋을 부르노라. 맑은 물 올려 재를 지내네. 너희 넋 동기간인 줄 부디 알아보고 밤마다 서로 쫓아 사이좋게 돌아라. 비록 뱃속에 악이 있다만 그 아인들 잘 자라기 어찌 바라랴. 부질없이 황대사 읊조리며 피눈물로 울음소리 삼키노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엄마가 두 아이 무덤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아이들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황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황대사는 허난설원이 쓴 작품이 아니고 중국 당나라의 한 태자, 장회태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현이 쓴 시입니다. 장회태자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측천무후예요. 권력욕이 어마무시했던 여성이죠. 그런데 이 측천무후가 처다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황대사라는 이 시를 쓴 이현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황대 아래 오이가 열렸어. 열렸는데 첫 번째 오이를 따갔네. 두 번째 오이 따가는구나. 세 번째 오이도 따갈 거구나. 네 번째 오이도 따갈 거야. 자, 이때 자기 형제가 넷이 있었거든요. 이 오이 네 개 다 따가는 죽임을 당하는 오이 네 개. 이 오이 네 개가 본인들 형제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이거는 아들이 어머니를 두려워하고 어머니를 비판하는 시예요. 어머니가 나를 죽일 거야. 우리 형제를 오이 네 개처럼 다 따갈 거야. 죽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시입니다. 허난설원이 갖다 쓸 때 왜 이걸 갖다 썼을까요? 황대사는 나쁜 어머니에 대한 시입니다. 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금방금방 다 따가버리는 나쁜 어머니예요. 자식을 잘 못 지킨, 제대로 아이들을 건사하지 못한 나쁜 어머니야 라고 하는 자책을 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질없이 황대사 읊조리며 피눈물 흘린다라는 구절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마음이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게,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열이 나거나 어디 다치면 엄마는 막 자책을 해요. 내가 바빠서 신경 못 써줘서 얘가 감기 걸리고 열이 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식을 아예 잃어버려서 무덤에다 이제 묻고 난 허난설원이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시를 썼는지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실제로 뱃속에 있는 저 아기 허난설원은 저 아이를 잃어버려요. 허난설원 본인도 27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그런 슬픈 운명, 슬픈 인생사가 이 시에 깔려 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장이 토막토막 끊기는 아픔이라고 해서 단장의 아픔이라고 해요. 이 비통한 마음이 과연 허난설원만의 것일까요? 저는 500년, 1000년을 넘어서 자식 잃어버린 모든 어미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식의 죽음만 비통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다 비통합니다. 사랑의 크기만큼 비통의 크기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을 님으로 보는 그런 시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제가 지금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시는 님처럼 사랑하던 주군을 잃고 주군을 잃어버린 다음에 마치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았던 한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하서 김인후라는 사람은 신동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가 총명하고 시제가 탁월하여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유명한 신동으로 자란 김인후를 임금이 불러서 자네 우리 세자의 스승이 되어주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자 옆에서 같이 자라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친구이자 스승이 되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세자하고 함께 공부를 합니다. 이 세자의 스승이었던 김인우는 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왕이 바로 인종이었거든요. 1545년 조선의 인종이 즉위하자마자 1년도 못 돼서 8개월 만에 사망을 합니다. 자, 김인우는 인종이 사망하자 그 다음 왕에게 자기 관직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다 끊어냅니다. 사직을 하고 낙향을 해서 성리학 연구에 매진을 합니다. 그 마음을 적은 시가 바로 유소사라고 하는 시입니다. 유소사란 그리움이라는 뜻인데요.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바가 있음, 이런 뜻입니다. 님의 나이 30을 바라볼 때 내 나이는 서른하고 여섯이었죠. 새 단꿈이 깨기도 전에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떠나간 님아, 내 마음은 돌이라서 구르질 않네. 세상사 흐르는 물 잊혀지련만 젊은 시절 해로할 님을 여의고 나니 눈 어둡고 머리 희고 이가 빠졌죠. 슬픔 속에 봄 가을 몇 번이던가 아직도 죽지 못해서 살아있어요. 백주는 옛날처럼 물가에 있고 고사리는 해마다 돋아납니다. 오히려 부럽네요, 주나라 왕비. 주나라 왕비는 생이별을 했기 때문에 만난다는 희망이 있으니 나는 사랑하는 님 주군하고 완전히 사별을 했어요. 죽어서 이별했습니다. 우리는 만난다는 희망이 없어요. 기다리면 그분이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아요. 절망의 노래죠. 나는 세월이 흘러도 죽지 못해 살아있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가졌던 슬픔의 크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런 시를 읽으면 낙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오래되어 온 어떤 주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자식을 읽은 헌한 서론의 절절한 마음, 님과 같은 임금을 잃은 절절한 신하의 마음, 이 두 마음을 보셨는데요. 이번에 보실 시는 자신의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비통한 시입니다. 아내하고 사별한 남편이 쓰는 시를 도망시라고 해요. 이 도라는 것이 서러울 도, 슬플 도라는 한자입니다. 망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인데요. 어떤 이제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도망이라는 단어에도 보입니다. 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양반이지 않습니까? 양반들은 왠지 근엄할 것 같고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을 것 같고 한데 아내가 죽었을 때의 그 슬픔은 참을 수 없었나 봐요. 도망시 중에서 정말 탁월한 작품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추사 김정희의 도망시입니다. 추사 김정희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세한도가 떠오르죠. 세한도의 특징은 굉장히 차가운 겨울에 뭔가 메마름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라있는 소나무하고 뼈대만 남은 것 같은 어떤 집을 굉장히 건조하게 좀 그려놨거든요. 거기 감정이 풍부하게 읽힌다기보다는 저 사람의 지사, 뜻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세한도를 기억하는 사람들한테 추사 김정희가 이런 시를 썼어? 감정이 굉장히 끓는 시를 썼어? 의외일 수 있습니다. 작품 한번 보시자면 월하 노인을 시켜 저승에 호소하여 다음 세상에서 당신과 내가 바꿔 태어나 그때는 나는 죽고 당신은 천리 밖에 살았으면 좋겠다. 왜? 당신이 이 나의 슬픈 마음을 알도록. 월하 노인은요, 사람과 사람의, 그러니까 청색실과 붉은색실을 연결해서 인연을 맺어주는 중매의 신입니다. 월하 노인이 이렇게 끈을 묶어주면 두 사람은 반드시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된다 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부탁해. 다음에도 나와 그녀가 태어나게 해줘.
근데 내가 그녀로 태어나고 그녀가

나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나를 남겨놓고 그대가 죽었잖아? 이 마음을 겪어보지 않으면 당신은 모를 거야. 그때는 내가 먼저 죽을게. 당신은 살아. 그래서 이 아픈 마음을 너도 한번 겪어봐. 라는 겁니다. 이게 원망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했어. 내가 그만큼 당신을 잃고 가슴이 아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를 썼을 때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에 유배를 가 있었어요. 아내는요,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 건사하면서 가장 남편도 없는 집안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혼자 유배 온 추사 김정희한테 지금처럼 전화로 너의 아내가 위독해. 와. 지금 죽었어. 빨리 와. 장례 치르게. 이런 연락이 왔을 리가 없죠. 아마 죽은 지 한참 지나서 인편으로 오는 편지를 받았을 겁니다. 굉장히 미안하고 그다음 안타깝고 슬펐겠죠. 고생고생한 아내 인종도 지키지 못한 추사 김정희가 아내한테 보내는 헌사이자 사랑의 소네트이고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아주 오래전부터 견뎌온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나의 슬픔은 조금 작아집니다. 큰 슬픔 앞에서 내 슬픔은 위로를 받습니다. 조금 더 견뎌볼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슬픈 이야기만 하면 고전 시간은 맨날 우는 얘기냐? 도망갈 거야. 나 이런 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조금 더 달콤달콤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한테 바뀌지 않는 게 슬픔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랑에 빠지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그 사람 천년 전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꼽을 시는 홍랑의 시조 맷보들 골라꺾어입니다. 70 넘으신 어머님이 이 시를 가장 잘 외세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 본인을 이 홍랑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좋아하는 마음을 저희가 써놨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유일하게 외우는 시조가 홍랑의 맷보들 골라꺾어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대한민국의 한 시골에 살고 있는 할머니의 마음을 울렸으니 할머니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져왔습니다. 맷보들 가려 꺾어 보냅니다. 님의 손에. 말이 참 예쁘지 않아요? 가려서 꺾었대요. 맷보들은 그냥 산에 막 자라는 그냥 야생버들인데 그중에서 예쁘고 예쁜 것만 꺾어서 님의 손에 보낸대요. 쥐어주지도 못해요. 보내요.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님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래요. 님하고 어떻게든 가깝게 가고 싶어요. 내가 님 옆에는 못 가도 내 대신 보내는 이 사랑의 징표는 주무시는 그 사적인 공간 창밖에 심어두세요. 라는 얘기예요. 비가 내려서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새잎이 얼마나 조그맣고 이쁩니까? 그 이쁜 걸 보면 나인가 하고 여겨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홍랑하고 이 시를 받았던 사랑의 대상하고는 유명한 러브스토리가 깔려 있어요. 홍랑은 함경도의 관기입니다. 관청에 딸려 있는 이제 기생이라는 뜻이에요. 홍랑이 함경도에 기생으로 살고 있는데 그 지방에 고죽 최경창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해옵니다. 둘 다 시를 잘하고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고죽 최경창이 홍랑을 두고 한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홍랑은 관기기 때문에 매여있는 사람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최경창을 따라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산길에서 최경창을 보내면서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홍랑은 그 다음의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고죽 최경창이 50도 못 돼서 사망을 하거든요.
둘이 연애했던 기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홍랑은 고죽 최경창의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심효사리처럼 무덤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홍랑 여자의 사랑이 참 지독하다, 절절하다 싶은데 이때 임진왜란이 빵 터지는 거예요. 이 홍랑이라는 이 여자는 고죽 최경창의 시를 챙겨갑니다. 원고를, 글 쓴 거를 싹 챙겨서 보따리에 메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최경창의 그 문집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이 여자의 공로예요. 그 집안에서는 그래서 홍랑 어르신이라고 지칭을 한다라고 해요. 지금 연애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고전시가의 연애담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순 없어요. 그게 누구냐? 전설이 된 레전드의 이름 황진이입니다. 황진이는요, 굉장히 문제적이고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황진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시조로 굉장히 많이 접했지만 이 사람은 캐도 캐도 볼매다, 볼수록 매력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웹소설의 어머니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까 싶거든요. 선계약 후연애, 선결혼 후연애 이런 모티브가 웹소설에 좀 유행을 하는 한 가닥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계약 연애를 선구적으로 하셨던 분이 바로 황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소세양이라는 사람한테 한 달 계약 연애를 제시를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만 연애하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헤어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한 달 만에 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시조는 황진이의 어저 내일이야 라는 시조입니다. 읽어보면요.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겠느냐. 있으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중의적 표현의 시다. 어느 부분이 중의적, 다시 말해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냐면요, 네가 나보고 있으라고 했으면 내가 갔겠냐, 너를 떠났겠냐. 근데 네가 나를 가라고 해놓고 네가 나를 그리워하는 건 나도 몰라 라는 게 첫 번째 뜻이고요. 내가 그 남자한테 가지 마세요 했으면 그 남자가 안 갔을 텐데 네가 보냈잖아. 그리고 나서 그리워하면 이거는 나도 모르겠다, 이 바보 황진이야 라고 하는 두 번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진이가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뭔가 뭐 청산이 벽계수야 이런 시조를 쓰고 뭐 서경덕하고 같이 뭐 송도 삼절이라고 불렸고 이런 유명한 얘기들은 우리 알잖아요. 제가 잘 모르실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조선에 황진이가 있다면요, 중국에도 황진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황진이, 이 설도는요 중국 당나라 장안에 살고 있던 시인입니다. 그런데 자, 황진이는 서경덕을 사랑했다고 하죠. 설도라는 시인은 원진이라는 시인을 사랑했습니다. 황진이가 연인을 사랑하고 설도가 연인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설도라는 사람이 시를 하나 썼는데 이 시가 춘망시라고 하는 네 숫자리 한시입니다. 김억이라고 하는 1930년대 우리 시인이 번역을 해요. 춘망사라고 안 하고 동심초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아서 한글 시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번역한 그 시에 노래를 얹어서 우리 유명한 동심초라는 가곡이 탄생했습니다. 이 동심초라는 것은 그 세 번째 수에 나와 있는 공결 동심초라는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아내 될 사람하고 이제 신랑 될 사람하고 사주 단자를 청색시라고 홍색시로 이렇게 묶는데 이 묶은 매듭을 동심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합쳐서 결혼할 거야라는 겁니다. 근데 당나라 여류신 설도는 기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뭔가 인연을 더 맺고 싶은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을 풀립으로 동심결을 맺고 있는 그 마음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가곡을 김옥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난 날은 아득하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한갓대의 풀잎만 맺으려는 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의 가곡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사임당이 쓴 시로 잘못 알려져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중국의 당나라 여류신 설도가 쓴 것이다라고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어요. 홍랑도 그렇고 황진이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고전 시가 그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몇백 년 후에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 같은 곳에서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구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가 듣고 보는 많은 노래와 시의 가사로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1000년, 500년 이런 시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거든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 보고 싶고 그립고 하는 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 거,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속상하고 슬플 때 좀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걸으면서 헨젤과 그레텔이 마치 빵 조각이나 아니면 돌덩어리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걷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걸으려고 하는데 그냥 걸을 때보다 나무가 있는 곳, 풀이 있는 곳, 물소리가 들리는 곳을 걸으면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 나무하고 물은 저를 위로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뭔가 어머니의 품에 들어왔다. 이곳은 나를 안아줄 태초의 장소, 내가 태어났던 그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찾는 마음 중에 하나로 오늘은 시성 두보의 시를 볼 텐데요. 이분은 뭔가 고생의 아이콘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요. 우선 벼슬에 나가는 나이가 좀 늦었고요. 겨우겨우 벼슬에 올려서 이제 하급 관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안록산에 난이 터집니다. 난이 터졌을 때 이 사람이 가족은 이제 탈출을 시켜요. 본인도 이제 피난을 갈 수 있었는데 나는 관리야. 이곳을 지켜야지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도시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억류되어 있어요. 누가 뭐 밥을 잘 챙겨주기를 하나요? 가족이 옆에 있기를 하나요? 고생고생하면서 쓴 시가 바로 춘망이라는 시입니다. 봄날에 멀리 바라보며 라는 건데 자연과 대비되는 이 불쌍한 본인의 신세를 한탄하는 시입니다. 도성이 깨졌어. 도성이 깨어져 산과 강만 의구하고 성 안에는 봄이 왔으나 초록만 우거졌다. 봄은 이 파탄이 난 줄 모르고 돌아왔어요. 초목은 우거졌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봄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흰머리는 긁을수록 더욱 짧아져서 도무지 비녀조차 못 이길 지경. 내가 얼마나 지금 빈궁하고 안 좋은 상황인지 머리가 하얘졌고요. 머리숱도 빠졌어요. 비녀를 끼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란에 힘들어하는 나의 신세를 읊은 춘망이라는 시를 보았습니다. 고전 시가에서는요, 시인들이 자연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살펴볼 수 있는데요. 활용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발상이에요. 시인들은 자연을 활용,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느껴요. 아, 봄이 왔구나. 그리고 거기에 기댑니다. 마음을 기대요. 자연은 내가 내 마음을 의탁할 곳.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 인생사의 반대 지점에 있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로 성혼이라는 시인의 말 없는 청산이요라고 하는 시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태라는 것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도다. 값이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밝은 달도 임자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0: 분별 없이 늙으리라.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명월은 주인이었구나 본다고 해서 누가 혼내거나 너 저거 봤으니까 돈 내 이러지 않는구나.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흰머리 생기면서 아프지 않고 늙고 싶습니다. 제 이 시조가 바로 저의 노년에 대한 워너비 시조입니다. 또 한 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촌에 눈이 오니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길인 돌길마저 눈에 묻혔다. 살인문을 열지 말아라. 누가 나를 찾겠는가. 밤중에 떠있는 한 조각 밝은 달이 나의 벗인가 한다. 이 시는요, 옛날 500년 전에 쓰인 시인데 저는 이 시가 왜 좋을까요? 저는 가끔 깨똑이 마비됐으면 좋겠어요. 이메일이 전산망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떴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에서 면벽하면서 쉬고 오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신음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네요. 전화를 잠시 꺼놓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CF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고전시가를 아주 여러 편을 봤습니다. 우리의 고전시가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 중에 뭐 하나는 여러분 마음을 대변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슬펐고 나도 슬프다. 슬픔의 계보를 찾아보는 건 우리 슬픔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데요. 우리가 사람이고 유기체고 포유류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술 문명이 바뀌는 대로 우리 몸이, 우리 뇌구조가 그렇게 빨리 진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요. 어플도 아니고 우리는 앱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진화하지 않는 마음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진화를 거부하는, 진화가 되지 않은 어떤 이유를 고전 시간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6: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7: 전교 3대.
6: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7: 카세트 플레이어.
6: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7: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6: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7: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6: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7: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6: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7: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6: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7: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6: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7: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6: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7: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6: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7: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6: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7: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를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6: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7: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하루 평균 6,000번 이상 굽혔다 펴고 평생 우리 체중의 몇 배를 버텨냅니다. 100세 시대, 하지만 이것의 수명은 고작 60년. 60대 이상 3명 중 1명. 특히 여성들의 만성질환으로 여겨지는 무릎 관절염.
1: 처음 겪어본 통증에서 아무튼 정말 생소하고
2: 코스 쉬고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3: 시큰시큰 막 칼로 살살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
0: 인공관절염.

0: 귀하신 몸에 도움을 요청하신 첫 번째 귀하신 몸. 이제 갓 쉰을 넘겼는데 벌써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최희정 님입니다.
1: 갱년기 시작되면서 2, 3년 전부터 처음 느껴보는 무릎 통증이 가끔 있었어요. 이거 뭘 찌르는 듯하다 그래야 되나? 그게 이제 너무 생소하고 굉장히 아팠어요. 평소에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운동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출연하게 됐어요.
0: 두 번째 귀하신 몸, 강민영님.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무릎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부쩍 줄었다고 합니다.
2: 병원에 뭐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가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온갖 종류의 치료를 다 받아봤는데 나아지진 않고 잠시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상태는 악화돼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중에 좀 더 도움을 받고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0: 세 번째 귀하신 몸, 최병주님. 50대 후반에 시작된 무릎 통증 때문에 최근엔 버스에 오르고 내리는 것도 힘드시다네요.
3: 3년 전부터 이렇게 무릎이 안 좋아요. 바늘이 찌는 것처럼 막 콕콕 쑤시고 올라갔다 내렸다도 막 아구아구 소리가 저도 나올 정도로 많이 아프고 운동을 하면은 좀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도 한번 신청해보자.
0: 세 분 모두 류마티스 염증이나 외상이 아닌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
4: 무릎 관절염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 하나는 이제 외상성 관절염, 또 하나는 이제 염증성 관절염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많이 써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우리가 닳게 되잖아요. 어떤 거든지 간에.
0: 퇴행성 관절염은 왜 발생할까요? 무릎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라 불리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이 연골은 체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해주는데 관절을 오래 쓰다 보면 연골이 점차 파괴되면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과 기능장애, 변형을 유발하는 질환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4: 보통은 이제 관절염이 있으면은요, 염증이잖아요. 염증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통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관절 연골이 서로 닿다 보면은 우리가 염증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주인한테 알리려고 붓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무릎에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붓는 증상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강직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강직 증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좀 뻣뻣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요. 우리가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다른 자세로 전환을 할 때 이게 빨리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어져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그 생활 습관을 할 때 특별한 자세를 할 때 애들이 불편한 감정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관절염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오랜 시간을 대학 강단에 서온 민영님. 지금도 하루 중 대부분을 책과 씨름하며 보냅니다. 무릎 통증이 시작된 것은 7년 전. 최근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 외출하기가 무섭습니다.
5: 상담학을 가르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6: 거의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5: 20년?
6: 네네네.
5: 지금 보니까 발 밑에도 이렇게 받침대 같은 걸 두셨던데.
6: 네. 정상적으로 앉아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이걸 자꾸 이제 올리면 조금 편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또 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뭐 10시간을 앉아있거든요. 잠깐 물 마시고 뭐 앉아서 여기서 뭐 간단한 거 먹고 거의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5: 강의 준비하실
6: 때?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뭐 너무 아프죠, 몸이.
0: 온라인 강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진 요즘.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무릎 관절이 시큰거려 자꾸 무릎으로 손이 갑니다. 젊은 시절 의전비서로 이후엔 대학 교수로 늘 정장 차림을 고수해왔다는 민영님. 구두도 즐겨 신었습니다.
5: 원래는 주로 어떤 스타일의 신발을 신으셨을까요?

0: 원래 이런 거 요거 신고 7cm.
1: 기본적으로 일단 높이는 다 있으시네요. 전체적으로.
0: 네.
2: 여자들의 로망 하이힐. 민영님은 60대 초반까지 이런 굽높이 7cm 이상의 구두를 주로 신었습니다.
1: 힐 신는 게더 편하세요? 어머님은? 보통은 이게 좀 근육이나 이런 게 되게 긴장돼서 좀 힘들어.
0: 저는 그게 너무 그렇게 살아서 그런가, 지가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육이. 그래서 이렇게 안 그러면 뒤로 막 넘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납작하면.
2: 무릎 통증 때문에 이제는 신고 싶어도 신을 수 없는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있죠.
0: 어제도 잠깐 어제 남편하고 외출해서 2층 계단인데 못 내려오겠더라고요. 네네네. 못 내려와서 막 붙들고 막 이렇게 몸을 옆으로 틀어서 근거니 붙잡고 내려왔어요. 어머, 내가 지금 벌써 한90 정도 노인 할머니들 그런 모습이 되었구나 생각해. 좀 심각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앉을 때마다 곡소리가 절로 납니다. 그래도 아직은 한창 활동할 나이라 생각해왔는데 문득 나이 들미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아파하는 아내를 보다 못해 짝꿍이 나섭니다. 민영님보다 8살 연상, 70대 중반인 남편의 무릎은 아직 건강하다는데요.
0: 아유, 신난다. 뜨거운데 시원해. 이걸 하면 조금 통증이 덜하고, 밤에는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뭔가 시려요, 밤에. 그게 참 특이해요. 더운데 시려.
2: 밤만 되면 통증이 심해져 남편이 주물러 주지 않으면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
3: 저녁에 잠을 잘못 잡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0: 설거지.
3: 음식하고 그럴 때 무거운 거 들은 거 그런 거좀 해주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일하다 보면은 급히 처리해야 될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기 전에 이미 응? 그 무거운 걸 들고 있다고. 그럼 저런 거 화를 내죠, 또. 왜 그러냐고.
2: 설거지, 청소 같은 집안일도 남편 몫으로 돌아간 지 오래입니다. 100세 시대. 아직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기엔 이른 나이 같은데. 민영님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민영님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 방사선 검사로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4: 지금 엑스레이 먼저 보시면은요, 원래는 무릎이 어머님은 나쁘지는 않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붕떠 있는 게 좋습니다. 관절 연모로 따지면 한 1기? 2기?
2: 민영님은 퇴행성 관절염 1기에서 2기에 해당하는 초기 단계로 진단됐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크게 4단계의 병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기와 2기는 비교적 초기에 해당하죠. 엑스레이상 이상은 없지만 통증이 있으면 1기. 연골에 골격이 작게 나타나지만 간격이 유지되면 2기. 연골이 반 이상 마모되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 3기. 연골이 완전히 마모돼 뼈와 뼈가 맞닿는 상태를 가장 심각한 4기로 봅니다.
4: 일반적으로 1, 2, 3, 4단계에 따른 치료 방침들이 약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1, 2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약물 치료도 하기도 하고 물리치료를 하기도 하고 좀 생활 습관 바꾸고 운동 치료하고 이렇게 해도 잘 낫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3기나 4기가 되면은 그 관절염에 관련된 수술을 한다든가 특히 4기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아무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2: 인공관절 수술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4기일 때 나이와 증상을 고려해 선택하는 치료법인데요.
4: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관절의 목표는 뭐냐?

0: 왜냐하면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안 아프고 걷게 하고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인공관절 수술이거든요. 꼭 수술을 하지 않고도 안 아프고 운동할 수 있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 2기 때는 예방이라는 말이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두 번째 귀하신 몸, 전업주부 희정님.
2: 밥몇개 먹을 거야, 기호는?
1: 이제 50대 초반, 무릎이 망가지긴 이른 나이 같은데요. 3년 전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내 식구 살림살이 먹이고 입히고 쓸고 닦다 보면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일 틈 없는 게 주부의 하루죠. 누가 전업주부를 집에서 논다고 했나요? 해도 티안 나고 안 하면 티 나는 게 집안일. 최근엔 근처에 모신 친정어머니까지 돌보느라 무릎 쓸 일이 더 많아졌는데요. 무릎이 아프다고 살림을 안할수 없으니 고민이 큽니다.
3: 어머님이 이렇게 좀 무릎 아프다고 얘기를 하세요?
4: 그때 할머니 12월 달쯤에 고관절 수술하고 나신 뒤에 그때 엄마가 병원에서 할머니 간병해주셨거든요. 그때부터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때 이후로 무릎 아프다는 말도 많이 하시고.
3: 아드님이 좀 도와드려요? 어머니?
2: 그러는데 할머니 휠체어 끌고 다니고 이런 거잘안 되겠어.
3: 아드님이
1: 희정님네는 식탁 대신 앉은뱅이 상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식사하는 잠깐 사이에도 무릎이 불편한지 계속 자세를 바꾸는 모습.
5: 뭔가 막 찔리는 것 같은 통증이라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이제 평소에 아플 일이 별로 없잖아요. 무릎 관절이 처음 겪어보는 통증이었어. 아무튼 정말 생소하고 아팠어요.
1: 발을 내딛고 체중이 실리면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통증이 무서워 조심조심 걷다 보니 걸음걸이도 바뀌었습니다. 이젠 몇개안 되는 계단도 무서울 정도.
6: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 버릇이 이제 전에는 이렇게 걸었잖아요. 근데 오른쪽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내려갈 때도 오른쪽 안 쓰고 왼다리 쓰고 그렇게 되더라고. 올라갈 때도.
1: 친정 어머니 건강이 악화되면서 바로 옆 동에 모셔서 돌봐드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고관절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혹시 미끄러져 넘어질까봐 바닥 청소에 가장 공을 들입니다.
2: 청소를 안 하면 물곰팡이 오고 미끄럼방지 매트도 미끄러워지는 거니까 한 번씩 닦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고 청소하는 거는 많이 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못해요. 매일은 못하고. 매일은 그냥 저 솔로 위에만 이렇게 닦아 머리카락 정도만 집어내고. 그래도 괜찮아.
1: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식들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딸의 손길이 필요해진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피다 보면 무릎이 좀 아파도 참고 무리하게 됩니다.
5: 제가 어렸을 때도 엄마가 분명 엄마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종일 서 있어야 되는 날이 많았어요. 새벽 시장에 가서 물건 받고 잠을 한 서너 시간씩 주무시고 장사를 하시고 쉬는 날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이렇게 그때도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별로 그냥 겉에서 보면 다리가 뭐 이렇게 표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가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오래 서 계시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아, 저게 뭐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요즘 아, 엄마가 아픈 게 이거였구나. 정말 아팠겠구나라고 공감을 하고 있어요.
1: 희정님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요?
0: 자, 왼쪽 다리 잡혀보세요. 발 들어보세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오른쪽 다리 잡혀보세요. 발 들어보세요. 더, 더, 더. 힘 빼보세요. 평소에 운동 잘안 하시죠? 엑스레이상으로 볼 때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2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2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는 제가 나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엑스레이가 나쁘지 않아도 허벅지 근육이 말라 있으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증가가 되고 그러면 통

0: 수준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픈 거예요.
1: 희정님은 퇴행성 관절염 2기, 아직 초기이지만 허벅지에 근육이 너무 없어서 예우가 걱정스러운 상황.
0: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살짜리가 운동하는 거는 저금하는 거예요, 저금. 그 40, 40살짜리가 운동하는 거는요, 본전치기 하는 거라고 그래요, 본전치기.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그래도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근육이 더 이상은 빠져나가진 않으니까. 근데 제가 60 넘으신 분들이 운동하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제가 농담 삼아서 맨날 그래요. 그러면 안 하면 되나요? 안 하면 파산이야. 운동을 해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때 돼서는. 근데 지금 환자분은 지금 50이 겨우 넘은 거거든요, 이제. 이제는 운동을 해야 될 나이가 이미 된 거예요.
1: 무릎 주위에는 여러 근육이 있어 체중을 지탱해주고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는데요. 허벅지 앞과 뒤에 대퇴사두근과 술골곧근, 엉덩이 부분의 둔근, 그리고 무릎 아래의 비복근 등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잘 발달해 있어야 걷고 서고 뛰거나 움직일 때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무릎 연골이 받는 체중 부하를 줄여주는데요.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가 더 커지고 움직일 때 무릎의 불안정성이 늘어나면서 부상이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0: 우리가 허벅지 근육을 갖다가 강화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근육이 강화되면 이 무릎 연골로 가는 부하들이 분산이 됩니다. 그런 효과가 한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뼈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구조물을 인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대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무릎을 잡아주는 거는 결국은 강화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근육은 강화시키면 힘줄도 강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가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1: 세 번째 귀하신 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병준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댁에 방문해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조금만 서 있어도 무릎이 쑤셔옵니다.
2: 어느 순간에 57, 8 되니까 그때 많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2시간 정도 일을 하면은 막 통증이 오고. 주도 안 주, 의자에 있으면 앉고 싶어. 그러니 남의 집에 일하니 마음대로 앉을 수도 없고 일을 끝내야 되는데 참고 하는 거죠.
1: 하루 3시간 내내 서서 일하다 보면 무릎에 열이 나고 붓기까지 합니다.
2: 좀 앉아야지. 아유, 힘들어. 다리가 부었어요.
1: 병준님도 평지보다는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오후. 무릎이 아프고 난 뒤로는 포기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서 있는 게 힘들어서 끼니도 대충 때우게 되고 좋아하던 운동도 피하게 됩니다.
2: 갑자기 와요, 걔가 또.
3: 통증이?
2: 응. 바늘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올 때도 있고, 그냥 뭐랄까 쿡쿡 쑤시고 막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뜨거울 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무릎만 안 아프면 살것 같아요, 진짜.
1: 동네 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뼈주사,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늘 그때뿐. 잠시 좋아졌다가도 다시 안 좋아지길 반복했습니다. 지난해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아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서 불과 1년 사이에 체중이 5kg나 늘었습니다. 늘어난 체중만큼 무릎도 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2: 내가 지금 갑상선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와가지고 그 약을 먹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달 정도 먹어보니까 몸무게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야.

0: 몸무게 더 늘어나니까 무릎이 더 안 좋은 거지.
1: 병준님의 무릎 상태는 어떨까? 정밀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2: 어느 쪽이 더 많이 아프세요? 오른쪽, 왼쪽 중에서.
0: 왼쪽이요.
2: 왼쪽이 더 많이 아프시고. 지금 건드릴 때는 괜찮죠? 이거 누르는 데만 아프죠? 힘 빼보세요. 여기 누르면 아프신 거고, 그죠? 여기는 별로 안 아프시고. 어머님이 관절염이 완전히 말기는 아니에요. 지금 굳이 따지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 3기? 조금 좋게 얘기하면 한 2기?
1: 병준님은 2에서 3기로 중기에 해당. 관리 여부에 따라 4기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
2: 어머님이 10년 동안 똑같이 5kg가 쪄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게 단기간에 체중이 확 늘으니까 그렇지. 근데 어머님이 단기간 사이에 체중은 확 늘었는데 그 사이에 그거를 받칠 수 있는 허벅지 근육이 확 늘은 거는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갑자기 젊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체중은 확 늘어났는데 얘가 감당을 못하는 건 거예요.
1: 무릎 관절은 우리의 체중을 흡수하고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어날 때큰 영향을 받습니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약 4kg이나 증가되는데요.
2: 1kg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걸을 때는요, 3에서 5kg 정도가 더 부하가 간다고 그래요. 3배에서 5배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계단 같은 거 올라가는 거는 뭐 5배에서 10배까지도 얘기하고, 쪼그려 앉는 거는 10배에서 12배까지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1kg이 늘었다 하면은 무릎 입장에서 보면은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을 할 때는 한 3에서 5kg 정도 늘어난 거에 부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좌식 문화. 그러니까 침대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식탁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탁자를 사용한다든가, 의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완전히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해야 되는 거고요.
1: 쪼그리고 앉는 게 무릎에 안 좋은 건 알지만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욕실 물 때는 솔로 빡빡 닦지 않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금물입니다.
2: 발판 닦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올려놓고 닦으면 되거든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올려놓고 닦으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들의 습관이기도 하고
3: 훨씬 빨리
2: 그래요.
3: 청소하니까.
2: 네, 맞아.
3: 그럼,
2: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용접하시는 분들 길 가다가 봤죠. 지금은 용접을 하면은요, 밑에다 못하게 해요. 산업재해 때문에요. 그렇게를 못하게 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다이 위에 판에다 올려놓고 용접을 하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방바닥에 앉아서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1: 며칠 후 희정님 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앉아서 바닥 솔질을 하는 건 여전하신데요. 대신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서 하시네요.
4: 앉아서 하는 게 불편하진 않으세요?
3: 괜찮네요. 불편할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괜찮네요. 안 불편한데? 이거 괜찮네요, 진짜로.
4: 무릎이 잘 불편하세요?
3: 네, 많이 불편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1: 쪼그려 앉는 자세는 체중의 약 10배가 무릎에 가해져서 피해야 하는데요. 불가피한 경우에 의자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2: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방바닥에 쪼그려 앉는 것보다는 이렇게 앉은뱅이 낮은 의자라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낮은 의자보다는 높은 의자가 좋은 거고 높은 의자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좋고 그렇습니다.
1: 소파 대신 바닥에 앉는 습관을 가진 민영님. 소파는 등받이일 뿐 바닥에 앉는 게더 편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민영님도 바닥 대신 소파, 식탁으로 일상을 확 바꿨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병준님. 좁은 공간에서 가사일을 하다 보니 활동 범위가 좁았습니다. 같은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도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되는데요.
2: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일하시는 패턴을 보면 주방에서 해야 될 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탁에 관련된 일들 끝내고 네. 그 다음 청소에 관련된 네. 일들을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되면 활동 범위가 더 줄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물론 뭐 그 안에서 너무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주방일 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빨래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널으시고 그 다음 다시 와서 뭐 주방에서 음식 좀 하시고 저쪽에 가서 뭐 청소 좀 하시고 그 안에서라도 조금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특히 집안일은 요리 하나를 해도 오래 한자리에서 서 있어야 하죠. 좀 부산스러워 보이더라도 활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부엌일을 잠깐 하다가 청소도 좀 하고 다시 부엌일을 하는 식으로 이곳저곳을 오가며 일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식습관입니다. 곰탕이나 도가니탕처럼 특정 음식이 무릎에 좋다는 속설은 많은데 사실은 어떨까요?
2: 그러니까 연골하고 바로 붙어있는 뼈들이 약해지면은 아무래도 연골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골다공증이나 아니면 골대사에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골대사에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슘 대사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칼슘들을 갖다가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죠. 또 연세 드시면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같은 것들이 부족하게 되고 무기질이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무기질 같은 거나 단백질을 갖다가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1: 특별히 무릎 관절염에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법이죠. 귀하신 몸 세 분을 위해 영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습관 상담을 받았습니다.
3: 저한테 사전에 주신 그 식습관 조사지를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섭취가 굉장히 적으세요. 하루에 요거 딱 한 접시 드신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끼니마다 채소의 섭취를 더 배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고기나 생선, 달걀, 콩이 해당하는 어육류는 매 끼마다 반찬으로 넣어주시면서 매일 3, 4회 정도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1: 평소 세 분은 하루 두 끼만 먹거나 국물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때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은 채소와 단백질이었습니다. 단백질의 경우 콩, 두부, 견과류 등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과 어패류, 육류에 포함된 동물성 단백질을 고루 섭취해야 하는데요.
3: 단백질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고기로 생각했을 때 돼지고기건 소고기건 상관없이 대신에 살코기로 40g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타코공 크기 그냥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동일한 영양소를 가진 것은 생선으로 치면 손바닥만한 크기 한 토막 50g 내지는 70g이 해당이 될 거고요. 두부 요즘 많이들 드시니까 두부 5분의 1모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계란 아주 기본적이죠. 그냥 계란은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콩으로 치면은 이 정도 간장 종지 안에 담기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멸치도 동일하게 그 정도.
1: 모두 단백질이 포함된 식품인데요. 이들 중 적어도 다섯 접시는 섭취해야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움직이는 게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위축돼 오히려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2: 우리가 근육 운동을 안 해서 근력이 악화가 되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강해지면서 통증이 발생이 되게 되고 통증이 발생이 되면 사람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 근육은 더 마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릎으로 가는 부하는 더 세지고 통증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그런 환자들을 갖다 운동을 시키면 근육이 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증이 좀 줄어들겠죠? 통증이 줄어들면 더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럼 근육은 더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릎은 중간이 없다 그래요. 안 좋아진 사람은 계속 안 좋아지고 좋아진 사람은 계속 좋아지는데 우리가 멀쩡하게 나이가 젊더라도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마르면은 생각보다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운동에 앞서 귀하신 세 분의 무릎 관절의 기능을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5: 무릎을 펴고 접는 거 재볼 거예요. 먼저 오른쪽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힘. 앞으로 뻥. 그렇죠, 앞으로 무릎 핀다. 힘.
1: 무릎 관절을 펴는 힘인 신전 근력.
5: 오케이, 그만.
1: 그리고 무릎 관절을 구부리는 힘인 굴곡 근력까지. 무릎 관절의 근력과 기능적 손상 정도를 평가해 맞추는 운동을 제안하기로 했는데요.
5: 하나, 너무 앉고. 그렇죠.
0: 아파.
5: 너무 아프면 그만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어머니가 스스로.
0: 앉을 때가 힘드네.
1: 아이고, 보기만 해도 힘겨워 보이네요.
5: 네. 그렇죠. 하나.
1: 세 분의 무릎 관절 근력 및 근지구력. 균형감, 심폐 지구력을 토대로 무릎 재활 체조를 설계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공경식 전문가와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재활 체조를 배워볼까요?
6: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운동관리사 공경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운동 전에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무릎이 보는 방향은 발이 보는 방향과 같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발은 이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 무릎도 똑같이 발이 보는 방향과 같아야 돼요. 자, 발은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무릎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한 무릎이 부하를 많이 받습니다. 자, 바로 선 자세에서 우리 한 발, 왼발부터 앞으로 이렇게 빼볼게요. 약간. 그렇죠. 이렇게 우리 꼭지점 찍는다고 생각하고 이 앞발을 뒤꿈치는 바닥으로 누르고 이 뒤에 있는 오금 있죠? 오금은 뒤로 당긴다 생각으로 이렇게 쭉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때 단순하게 무릎을 편다는 느낌보다 무릎 위에 있는 허벅지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쭉 누르고 하나, 다시, 둘, 다섯. 단순히 관절을 튄다는 느낌이 아니라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고 그대로 바닥 쪽으로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꿈치를 들었다가 뒤꿈치를 최대한 눌러주고 다시 뒤꿈치를 들었다가 뒤꿈치를 최대한 눌러주고 편안한 자세. 이 상태에서 우리 고관절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고관절을 접어서 다리를 들어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손은 우리가 오른발을 들 거면 왼손을 접어주세요. 바르게 선 상태에서 우리 고관절을 그대로 위로 굽힘 하면서요. 무릎에 있는 끝부분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고관절의 기능을 높여 무릎의 부하를 줄이고 하체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10번에서 15번을 한 세트로 3번씩 하루 2, 3차례 반복하면 됩니다. 무릎에 부담이 덜 가는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까지 14일에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전 일주일 차,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인데 무릎은 좀 어떠신가요?
7: 달라진 거는 제가 통증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맨 손이 그냥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무르는 게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네. 그래서 진짜, 아, 운동의 효과라는 게 정말 놀랍구나. 다시 절감하게 돼요.
1: 도전 8일차를 맞은 병준님도 일하는 틈틈이 운동에 열심히셨습니다.
0: 허벅지는 땡기는데 뭐 아프고 그런 건 없어요.
8: 오히려 운동하고 나면 무릎은 어떠세요 지금?
0: 좀 하고 나면은 좀 조금 덜 아플까?
1: 도전 12일차 희정님은 제일 젊으신 만큼 가장 많은 운동량을 보여주셨죠.
3: 그거 솔루션으로 해준 그 동작은 오전에 20분, 오후에 20분 하고 오후에 이제 그거 동작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뭐 동네를 한 바퀴 돈다거나 그럼 이게 한 4, 50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리에 좀 힘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리에 뭐가 좀 탄탄해졌다고 할까?
1: 하루 세 끼 고른 영양.

0: 채소를 챙겨 먹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상 전체를 바꾸는 14일의 도전. 우리 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먼저 민영님.
1: 2주라는 시간이 뭐 근육을 늘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은 아주 재밌어요. 데이터가 아주 좋게 나오는데 뭐 체중도 조금 빠지셨더라고요.
0: 무릎관절을 펴는 힘 신전근력과 무릎관절을 접는 힘 굴곡근력이 매우 약했던 민영님. 2주 뒤 측정에선 양쪽 모두 10kg 이상 늘어났습니다.
1: 그때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무릎 구부리는 능력 피는 것도 한 10 근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은 저희 환자들 중에서 인공관절 한 환자들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근데 이제 확 늘어나가지고 꼬부리는 거는 14, 12, 뭐, 그 다음에 저거 피는 거는 24. 이거는 뭐냐면은 그 50대에서 비교적 좋은 사람이 한 23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까지 금방 올라오신 거예요. 50대의 그 좋은 편에 속하는 사람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2주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어떠한 약도 쓰지도 않았고 어떠한 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딱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방바닥에 앉지 말자.
2: 네.
1: 그죠?
2: 네.
1: 또 한 가지는 운동하자.
2: 네.
1: 이 두 가지로 다 해결을 한 거예요.
3: 내려오는 계단은 한 계단도 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옆을 잡고 옆에 이렇게 거북이 그림이라 그러나? 개그림처럼 그렇게 그렸는데 아까 그냥 대여섯 계단 그냥 씩씩하게 내려왔어요. 짧은 시간인데 내가 60년 넘게 안 하던 버릇이 어느 정도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0: 2주 전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한눈에 보기에도 불안불안했던 민영님. 이제는 근력이 생기면서 움직임이 한결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0: 두 집 살림하랴 무릎 펼 새 없었던 희정님.
1: 안녕하세요.
2: 네, 앉으세요. 좀 어떠세요?
1: 다리에 좀 힘이 생겼다랄까? 네.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 아팠던 거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2: 통증은 좀 많이 줄었다는 거죠?
1: 네. 네.
0: 희정님은 근육의 양이 의미 있게 변화하지는 않았는데요. 왜 통증은 나아졌을까요?
2: 2주 전보다는 통증은 그래도 많이 좀 줄었죠. 네. 확실히 줄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늘지는 않았어요.
1: 네.
2: 근육량이 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간에는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근육의 근력은 늘어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얘가 양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얘가 할 수 있는 힘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1: 근육에 힘이 생겼다.
2: 네,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가 좀 많이 늘었어요. 생각보다는.
0: 2주 전과 비교할 때 무릎을 펴는 힘과 접는 힘 모두 의미 있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근육량은 그대로여도 하체의 근력이 좋아진 것인데요.
2: 바디빌더 선생님들이 근육이 울룩불룩하고 이따만하다고 해서 제 생각에 조금 마른 야구선수보다 공을 멀리 던지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꼭 근육량이 좋다고 해서 근육의 질이나 능력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육량이 적다고 해서 질과 양, 그 능력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0: 마지막 귀하신 몸 병준님.
2: 지금 어떠세요 증상은?
3: 아 지금요?
2: 네.
3: 괜찮아요.
2: 그러니까 그때보다 나아지셨죠? 어?
0: 병준님도 희정님과 마찬가지로 전체 근육의 양은 늘지 않았는데요. 무릎을 펴는 힘과 접는 힘 모두 의미 있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하체 근력이 향상된 거죠.

0: 이 근육의 기능은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우리 근육 양은 하나도 안 늘었고, 네. 그죠? 네. 근육의 질도 조금 늘었는데 또 근육의 능력은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시면은 그래서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런 기능들 때문에 우리가 통증은 좀 줄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삶의 질이 그냥 더 나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머님은 계속 저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 불과 2주일 전 한번 일어났다 앉는 것도 통증 때문에 힘겨웠던 거 기억하시죠? 하체 근력이 생기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같은 분 맞나요? 와,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2: 약간 좀 이거 하면은 변화가 갈까? 의심을 좀 했죠, 하기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많이 아팠는데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덜 아프더라고요.
3: 다리에 힘이, 밀어내는 힘이나 당기는 힘이 좀 생기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 그 통증이 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거의 안 느껴질 만큼이에요. 계단 올라다니는 게 수월해졌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그러고, 엄마 그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앉는 게 안 좋대, 그러고 애들한테도. 니들도 지금부터 관절 관리를 해야 돼.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남편한테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교수님, 이제 제 나이 때는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고, 지금부터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해 주셔서, 예, 느낀 바가 많아서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되겠구나.
1: 우리는 노화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완치란 없지만 통증 조절과 예방은 가능합니다. 골고루 먹고 조금 더 움직이는 것,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피하는 것, 이런 습관의 변화가 14일, 한 달, 1년이 될 때 기적이 시작될 겁니다.
0: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사는 거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절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차피 관절염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뭐냐면 좀 더 천천히, 좀 더 기능이 좋게 안 좋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뿐이에요. 그 안 좋은 자세를 가급적이면 피하고 좋은 자세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도 골고루 드시고, 생활습관도 아주 좋은 쪽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0: 지금 하고

0: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네.
0: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1: Happy New Year!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4: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새삼 소개가 필요 없는 분 모셨습니다.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아마 대한민국 국민치고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곡이 세상에 나온 게 1985년, 벌써 40년이 다 돼가네요. 이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고 부르신 싱어송라이터 가수 김범용 씨 함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0: 이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신 건몇 년도 겁니까, 그러면?
1: 83년도 군에 제대하고 복학해서 그때 군그 대학 생활하면서 만들었었어요.
0: 네. 뭐, 이 곡이 탄생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 네, 공교롭게 제 대학에서 만난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0: 예.
1: 그 친구는 농대인데, 이제 그 친구랑 1학년 때부터 같이 룸메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하숙도 같이 하고 자취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네,
0: 절친이셨군요.
1: 완전 절친으로. 근데 군대도 같이 갔다 오고 또 같이 제대해서 같이 복학해서 또 룸메이트를 또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전부터 사귄 이제 여자친구가
0: 예.
1: 부산에 있었는데, 또 학교에서도 이제 잘못 만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게 돼서, 전 여자친구와 헤어질 시기에 새 여자친구를 만나서, 마지막 헤어지는 마당에 그 부산에 있는 여자친구가 와서 시내를 나간 거예요. 그 사이에 학교에서 사귄 친구를 그가 저한테 찾아와서 어디 갔냐고
0: 어디
1: 그래서
0: 갔냐고.
1: 나갔다고, 누가 와서 나갔다고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근데 안 가고 그냥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건 단칸방에서. 그건 저는 어디서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타 한 대가 있길래 이제 그때 쓴 거죠. 문 밖엔 귀뚜라미 울고 산새들 지저귀는데 내내문 오시지는 않고. 제가 이제 그 녀가 된 거예요. 예,
0: 그렇죠.
1: 그래서 새벽 6시에 완성이 됐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가사를 쓰려다가 쓸 말이 없어서 그냥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그렇게 썼는데, 한 새벽 6시, 새벽 4시쯤 되니까 교회에서 종소리 울리고, 그냥, 그래서 2절 가사에 교회 종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6시에 완성해서, 바람, 바람, 바람이라는 노래가 탄생이 됐죠.
0: 그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1: 전혀 못했고, 앨범이라도 냈으면 좋겠다. 이 노래. 제가 과연 앨범을 내서 정식으로 이 노래를 발표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 정도였죠.
0: 그죠?
1: 네.
0: 근데 딱 앨범이 나오니까 초기 반응이 어땠습니까?
1: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한달 지나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0: 한달 만에,
1: 네.
0: 온갖 방송에 뭐 틀문 나오고, 틀문 나오고.
1: 그리고 공교롭게 그때에 인기가 많은 뭐 가수들이 다 그때 미국으로 공연을 갔었었어요. 그래갖고 좀텅좀 비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또쓸 가수를 보는데 좀 쓸만한 놈 하나 나왔다 그래갖고 제가 갑자기 이제 출연을 또 많이 하게 되고,
0: 여기저기
1: 네.
0: 불려다니시고,
1: 그러면서 또 노래는 노래대로 센세이션이 나고, 그때 송골매 배철수 그 선배가 미국 공연 갔다 오니까, 아니 간그 미주 공연 하는 중에 원 한국에 이상한 놈이 하나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우리 미국에 온 사이에 그럴 리가 있냐고.
0: 그 짧은 기간에.
1: 네. 그리고 한국에 와 보니까 야 그게 바로 너였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좀제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아유, 노래가 좋아서 그렇죠. 그리고 제 기억에도 그 당시에 가요계의 어떤 평균적인 목소리 창법과 비교할 때 상당히 독특하다는 평을 많이 받지 않았었습니까?
1: 처음에 제가 오디션을 좀 많이 보러 다녔었어요. 바람바람이라는 노래도 만들고 또 다른 노래랑 합해서. 그래서 레코드사도 많이 다니고. 근데 다 떨어졌어요, 오디션 봤을 때. 한 번은 물어봤어요, 문예 부장님한테. 아, 왜 자꾸 다른 데가 또 떨어지는데 왜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0: 이상하다.
1: 이게 좋은 것 같은데.
0: 독특한 거죠, 그게.
1: 근데 그걸 해서 히트되겠다는 개런티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0: 그렇죠.
1: 근데 개런티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좀 두고 보자, 뭐다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이제 조건이 뭐냐 또 그러시더라고, 그분은. 그래서 조건은 당대에 그때 제가 존경하는 뮤지션인 김명곤 그 작곡가를 편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노래를. 그러면은 나는 좋을 것 같아. 원래 근데 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0: 돈 얘기는 안
1: 순진해갖고
0: 하고.
1: 그거 모르고.

0: 그 음악을 이런 분이 해줬으면 좋겠다, 작업을. 근데 그렇게, 그런 거 해주겠다, 그래서 앨범을 내게 됐죠. 예, 그래서 바람, 바람, 바람 편곡에 김명곤 편곡으로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그 오디션 본 회사들에서 이건 좀 독특하긴 한데 이게 좀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이게 흥행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0: 네.
1: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0: 좀더 지켜보자.
1: 아, 그러니까
0: 네.
1: 목소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0: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남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또 노래 창법이 왜 끙끙 앓고, 제 노래가 이제 겨울비는 내리고 같은 경우에는, 바보 같지만, 바보 같지만, 이런 식으로
1: 맞아요.
0: 부르는 게 있고, 또 빠른 거는, 또그 순간이라는 노래에 있는 거,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창법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어떻게 그런 창법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0: 제가 지금 음악 공부를 만약에 제대로 했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미술 학도였었고 그림 그리다가 화실에서 선배들 하는 거 보고 배우고 또 제가 존경하는 70년대 뮤지션들 음악 듣고 거기서 착안을 하고 또뭐 팝을 들으면서 또내 나름대로 이런 부분 참 좋다 이런 게 이제 몸에 체득이 돼서 저도 모르게 이게 좋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1: 누구 흉내 낸 가수가 있어요?
0: 처음에는 김정호 창법을 흉내를
1: 하얀나비
0: 냈었어요.
1: 김정호.
0: 네. 그 흉내 내면서 또 다른 음악도 접하면서 이제 내 스타일로 조금씩 이렇게 끙끙 앓기도 하고 숨도 이렇게 쉬고 이런 노래가 된것 같아요.
1: 제 느낌에는 아주 크게 소리를 많이 낸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0: 네,
1: 좀
0: 맞아요.
1: 어찌 보면 좀 가볍게 부르시는
0: 네.
1: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0: 예, 네, 그렇죠. 정량이 있는 소리는 아니죠.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원래 작곡을 좋아했지,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제가 가창력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가창력 있지는 않지만, 내 나름대로의 색깔이랑 매력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바라보는
1: 그래요,
0: 거죠.
1: 그래요. 자기 색깔이 있어야죠.
0: 네. 근데 그 초창기 때는 그게 이제 굉장히 불리했었어요.
1: 그러나
0: 네.
1: 음반 나오고 한달 만에 그냥
0: 네, 정,
1: 독특함으로 승부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0: 네, 그리고 곡 스타일도 좀 독특했던 것 같고,
1: 그죠?
0: 근데 곡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독특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김범용 류라는 게 그때 생겼어요.
1: 김범용
0: 예,
1: 류, 맞아요,
0: 김범용
1: 맞아요.
0: 류의 어떤 작곡 스타일, 노래 스타일, 뭐 이런 게.
1: 네. 데뷔 음반 내고 불과 한달 만에 달라진 본인의 위상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구름 위에 떠다니는 기분 아니었어요?
0: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1: 그죠?
0: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 한
1: 그죠?
0: 1년 간것 같아요. 내가 나 아닌 것 같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1: 다니는 데마다 뭐 모르는 사람 없고.
0: 네. 그 이제 어디 버라이어티나 이런 이제 프로그램, 퀴즈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면 그 텔레비전만 보던 이쁜 탤런트 분들이 그냥 먼저 와서 인사하고 악수청하고.
1: 지금도
0: 네.
1: 뭐, 지금도 그냥 얼굴이 웃음기가 만면해. 극성 팬들 어마어마했죠.
0: 아, 그때가 이제 팬덤 문화가 지금 그때 태동이 된것 같아요. 막좀 정리가 되는. 뭐, 그래서 팬클럽이라는 것도 그때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 뭐 조용필 팬클럽, 뭐 이선희 팬클럽, 전현무
1: 그렇죠.
0: 팬클럽, 김범용 팬클럽. 그렇게 해갖고 굉장히 표현 방법도 거칠고.
1: 거칠다.
0: 네, 막, 패싸움도 하고.
1: 아니, 팬클럽이 패싸움을 해요?
0: 처음에 초창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거칠었잖아요. 옛날 프로야구 때도 막 관중들 난입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똑같이 그때도 팬클럽도 거칠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편, 내편 이런 게.
1: 조용필 팬클럽하고 김범용
0: 예,
1: 팬클럽이
0: 팬클럽,
1: 싸워요?
0: 예,
1: 어디서
0: 싸우고.
1: 싸워요?
0: 방송국 주변이죠. 그러면은. 가서 이제,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또 우리 후배들 또 팬덤 문화도 더 발전하면서 지금의 팬클럽이 이제 된 거죠. 네, 굉장히 지금, 초창기 땐 썼다는 게 일수 있습니다.
1: 팬클럽 사이에 패싸움까지 할 정도면 가수 당사자한테는 얼마나 매달렸을까요? 그 팬들이.
0: 그래서 뭐 사무실, 집 앞, 뭐 굉장히

0: 양이 저희 집 앞에 또 공터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잘 돼서 이제 전세로 이사 간 집 앞에
1: 예.
0: 이제 공터가 있었는데
1: 예.
0: 거기에 항상 뭐 텐트도 상주에 있고 그럼 이제 시에서 나와서 이제 철거하면 또 텐트 치고 뭐 그래서 뭐 개인 생활을 못했죠 잘.
1: 아이고, 텐트 치고 그냥 거기서 살아요?
0: 네, 그래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철거하고. 철거하고. 그래서 유명해졌죠, 그 일대에서는. 항상
1: 그렇게
0: 경찰관들이 오시고.
1: 제일 잊지 못할 팬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0: 네, 많은 분들이 계신데, 거기서 이제 쓰러지신 분들, 뭐, 쓰러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빨리 우리 팬클럽 쪽에서 또 알아서 그걸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그래서 이제 부모님 찾아서 얘기하고, 또 찾아뵙고 같이 다 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결혼한다고 지금 모든 걸다 나중에 이제
1: 예.
0: 좀큰 다음에 결혼을 선물 자기 나한테 줄걸다 주고 자기가 모았던 거 자료 나한테 넘기고 결혼한다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많이 있죠.
1: 아니, 뭐 쓰러져요? 얼굴을 보면 바로 쓰러져요?
0: TV 보고 쓰러진 분도 계시고 TV 보다가. 또 제가 이제 집 앞에 잠깐 나왔는데 그 앞에 상주에 있다가 쓰러진 분도 계시고 그래갖고 병원에서 몇번 갔어요.
1: 아이고.
0: 가서 부모님 찾아뵙고 이렇게 얘기하고
1: 네.
0: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지금 다 좋아졌다고 그러면 네, 안심하고 그랬죠.
1: 그 팬층이 나이 또래가 좀 젊은 쪽입니까?
0: 네, 그때는 하이틴 스타였으니까 보통
1: 10대.
0: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1: 그
0: 대부분이
1: 어린아이들이 텐트 치고 참 대단합니다.
0: 뭐 그때 이제 막 팬클럽 태동시기고 요즘에는 뭐더 대단하죠.
1: 아이, 그렇죠, 그렇죠. 범용사랑이죠, 팬클럽 이름이? 지금도 매년 만나신다고?
0: 네, 그거 80년대부터 쭉 해왔던 건데 그때는 우리 그때 사장님이 그걸 처음에 만드셨어요. 1박 2일로 캠프하는 거로.
1: 1박 2일 캠프.
0: 네. 근데 그때 했던 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팬들이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이어졌어요.
1: 지금도 해요,
0: 네,
1: 그럼?
0: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작년에는 여름에 하도 이제 장마가 지고 그래서 보통 여름에 하는데 11월에 했었어요. 11월 초에. 그때도 한 150명 오셨고.
1: 150명.
0: 보통 한 200명 할수 있게 우리 팬클럽 중에 한 분이 거기다 그걸 차렸어요. 캠프를 할수 있게.
1: 그전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0: 네.
1: 아예 그냥 팬클럽 가운데 한 분이 시설을 만드셨구나.
0: 네, 시설, 무대 한 3년 걸렸대요. 무대에서 공연까지 할수 있게 하는 데는 오래 걸리나 봐요, 그래서.
1: 뭘 합니까? 1박 2일 동안.
0: 가서 일단 제가 미니 콘서트를 해요. 팬들이 원하는 노래는 방송에서 많이 듣던 노래보다 자기가 원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1: 그렇죠,
0: 옛날에
1: 그렇죠.
0: 앨범 보면은 보통 9곡, 10곡 수록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건 지금 히트친 거보다
1: 그
0: 몇
1: 뒤에
0: 번째,
1: 있는,
0: 뭐, 네 번째
1: 그렇죠.
0: 노래, 다섯 번째 노래 이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노래들을 모아서 같이 미니 콘서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좋아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노래만 내가 작곡한 거나 내가 불렀던 노래만 한해서 가요제를 열어요. 밴드 가요제.
1: 팬들이 직접 불러요.
0: 네. 거기서 제가 심사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제가 또 선물을 많이 준비해요. 갖고 간 걸로 이제 선물 뭐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날은 또 무슨 게임도 하고 또 제일 큰 거는 식사하면서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술 한잔을 하죠.
1: 그 좋아하는 노래 한 1시간 듣고, 그다음 또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내가 한번 불러보고,
0: 네.
1: 잘 부르면 상도 타고. 거기 매년 오는 분들이 달라집니까?
0: 한반 정도는 매년 오시는 것 같고, 반은 이제 달라지면서 오는 것 같고. 보통 자녀들이랑 또 많이 와요. 네,
1: 그렇겠죠.
0: 배우잖아.
1: 그렇죠.
0: 자녀분들이 이제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제 노래에 세뇌가 당해갖고, 지금은 이제 자기 이제 엄마보다 더 팬이 돼서 같이 오고 하죠.
1: 40년 가까운 가수 생활 동안 발표하신 곡이 몇 곡이나 될까요?
0: 글쎄요, 보니까 저작권협회에 등록되는 게한 250곡 되는 것 같은데요.

0: 직접 부르신 것만?
1: 부르신 거고 제가 곡 쓴 거 합해서.
0: 남 다른 가수한테 준 거까지 합해가지고. 네. 그리고 데뷔 이전인 사실 고등학생 때부터 작곡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1: 고등학교 때 이제 기타를 치면서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다 수록을 해놨죠. 그래서 그때부터 작곡해서 연습작이죠, 이제 그때는. 그래서 이제 데뷔하기 전까지 보니까 한 100곡 가까이 해놨더라고.
0: 이미 써놓은 게?
1: 네. 그 1집 앨범이요. 그 중에서 7인 거예요.
0: 그랬겠죠.
1: 네, 한 10곡.
0: 아, 근데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제대로 음악 공부를 안 하고, 네. 그게 가능합니까? 작곡을 한다는 게?
1: 아, 이제 뭐, 제가 깊이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케스트라에 참여를 한다거나, 그랬으면 못했겠죠. 근데, 또, 대중가요는 이제 서민들이 같이 하는 거고, 또 제가 통기타를 워낙 좋아해서, 또 기타를 치는 걸 좋아하니까.
0: 기타 치는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1: 아니, 그것도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종로에 기타 학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학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0: 예, 예.
1: 그냥 알아서 다 쳤어요, 그때는.
0: 예.
1: 우리 선배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0: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미대를 다니셨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1: 그림은 어렸을 때부터 그렸죠.
0: 아주 어렸을 때부터?
1: 네, 어렸을 때부터 뭐 미술대회 나가면 상 다 타고. 특히 중학교 때는 전국대회 나가갖고 거의 전국에서 1등 했을 거예요. 상 많이 타는 걸로는. 그 1등 아니면은 2등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학교 저랑 동창들은 지금도 화가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0: 예, 예.
1: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0: 그러니까 미대까지 가셨으니까.
1: 네.
0: 그죠?
1: 네.
0: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림의 발군의 재능이 있으면서도 또 기타도 좋아했고. 그런 거죠?
1: 네. 그래서 이제 기타는 이제 교회에서 만나게, 교회 다니면서 이제 기타 굴러다니잖아요, 거기 많이. 거기서 그 기타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가스펠송 같은 거 교회에서 하면 제가 다 반주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화실 생활을 하면서.
0: 예.
1: 합격 방과후 끝나면 화실 가거든요. 화실 가면서 화실의 분위기가, 거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이 보면 다.
0: 기타
1: 항상 해요? 기타랑 같이 해요, 함께. 분위기.
0: 미술하고 음악하고 통하나 보죠?
1: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서 그림 그리고 나 끝나면 또 기타 치고.
0: 노래 부르고.
1: 네,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곡 만들고.
0: 곡
1: 금세 만들 수 있겠더라고. 이게 코드 몇 개 연결하니까 왜 만들었냐면요.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0: 예.
1: 곡을 여기서 이렇게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리로 가지?
0: 다른 사람 노래를 불러보는데. 네.
1: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난데. 그래서 내가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갖고 이제 해본 거예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그냥 어떻게 습작으로 그냥 취미로.
0: 천재적인 그 재능이 있는 거죠.
1: 재능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0: 아니, 근데 그 같은 화실에 선배들도 다 기타 쳤다고 하지만 네. 누구나 그렇게 작곡한 건 아니잖아요.
1: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0: 그러니까 천재라고.
1: 야, 너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봐. 못하더라고. 그래서, 왜 못하지?
0: 그래서 제가 천재적 재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그런데 아예 뭐 친구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화가가 아닌 가수가 된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1: 결정적인 건 이제 군에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빚을 800만 원인가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도 단칸방에 이제 부모님 주무시고 우리 동생 세 명 자면은 이제 내가 잘 때도 없었어요.
0: 아이고.
1: 그냥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상태가. 아, 좀 이렇게 원래 좀 이렇게 좀 약간 가난한 집이었었는데 더 나빠진 거예요.
0: 예, 예.
1: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단 어머니 빚이 먼저고 이런 상황을 타게 했는데 내가 외아들이고 뭐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은 뭐 휴학 깨내고 올라와서 뭘 해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막일을 하자니 3일을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려서 돈 벌 쓰기는 좀 그렇고 그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0: 지금 그 무명 화가를 누가 알아줍니까? 네. 아마 이 화가로 데뷔도 안 한 상태인데.
1: 그렇죠.

0: 제일 빠른 거는 내가 곡을 그때까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한번
1: 한번
0: 도전해서 되면 되고 아니면 다 같이 죽는 거고 되면은 그냥 사는 거고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이제 녹음을 이제 강당 같은 데 있어요. 학교 가면은 빈 강당이 굉장히 울림이 좋아요. 그럼
1: 소리가 좋죠.
0: 카세트를에다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기타는.
1: 혼자서.
0: 네. 이제 친구 한명 이제 있죠. 도와주는 친구는 늘 있어요. 애들 착한 애들. 하고 또 우리 목욕탕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욕탕, 대중목욕탕 안에서 손님 다 나가고 거기 울리면서 불러보고.
1: 강당보다 목욕탕이 나을 수도 있죠.
0: 네. 그리고 집 목욕탕은 또 달라요. 집 목욕탕에서도 한번 해보고 또 지하실, 우리 울림이 좋다고 그래서 또 가서 지하실에서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몇개 버전을 만들어서 다각 레코드사마다 뿌렸어요. 뭐 지구 레코드사, 서라벌 레코드사,
1: 녹음
0: 뭐 대성
1: 테이프를.
0: 레코드사, 뭐 오아시스, 뭐 다. 그러니까 다 오래요. 며칠 있다 와라. 딱 가면은 아까 그 했던 말씀, 야 목소리가 좀 이상해. 왜 이렇게 끙끙 앓어? 아, 좀 두고 보자 이걸로.
1: 좀 다르게 불러봐. 이런 얘기도.
0: 아, 그런 말씀 하셨어요.
1: 그렇죠.
0: 야, 여기서 좀, 그 조용남 씨처럼 이렇게 좀 바이브레이션 좀 넣고 이렇게 좀 해봐. 연습 한번 해봤어요. 아,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말 운이 좋아서, 천운에 운이 좋아서, 그한 분이 저를 발탁을 해서, 이렇게 해서 빚 갚고, 우리, 그리고 집 사글세에서 전세로 옮겨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미술학도가, 이제 음악인이 돼버린 거예요. 대중음악인이.
1: 뭐 이제 어쩔
0: 네.
1: 수가 없죠.
0: 네, 그렇게
1: 전국적
0: 그리고
1: 스타가 돼버렸는데.
0: 그러면서 이제 더 빠져지게 들고,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제 가수가 된 다음에 더, 이제 시야도 넓어지고, 또 많은 선배 가수들이랑 교류도 있어지고,
1: 음악 공부도 하게 되고.
0: 네, 더 깊이 알게 되면서 더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음악을 하게 된 거죠.
1: 지금도 그럼 그림 그리고 싶은 욕망이 조금은
0: 아,
1: 있습니까?
0: 있어요.
1: 그죠?
0: 이제 내가 한번 그 조영남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그 형님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 일도 하면서 그림도 그리면서, 아, 쟤 너무 대단하다고. 나는 하나만 하면 한 가지밖에 못한다. 그랬더니, 아, 너 때를 기다려라. 때가 와서 막 이거를 안 그릴 수 없는 그게 막 욕망이 막 생기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점점 오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싶어요.
0: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장소를 마련해 놓고,
1: 화실을.
0: 네, 화실을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내년쯤에 시작하지 그게 되지
1: 이야.
0: 않을까. 뭐 어떤 전시회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1: 시작하면 전시회 하셔야죠.
0: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게 거창하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한다 이 개념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1: 미술에서 음악으로 이제 말년엔 다시 또 미술과 음악을 함께 이렇게
0: 네.
1: 되겠네요.
0: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될것 같습니다.

0: 아이스케이크 메밀묵 장사도 하셨다면서요?
1: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그 제 창법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면서 색깔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0: 제가 그래서 이걸 꼭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스케이크 메밀묵.
1: 뭐 오래돼갖고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6학년 때 했거든요.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0: 초등학교 6학년?
1: 네, 그 처음에 이제 이걸 물건을 받아갖고 나가면 아이스케이크, 깨끼나 아이스케이크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좀 한 30분에서 1시간 가면 목이 쉬어요. 네. 계속 하니까. 그러면 이게 목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노래할 때 창법에도 쓰는 건데 하이시 하데스

0: 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제 창법에 좀 도움이 된 것 같고.
1: 아, 이거 발성도 트이겠는데요? 그렇게 네. 소리 지르면서?
0: 네. 그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 중3 때, 서로 이제, 매일목 장사를 했거든요.
1: 그랬어요.
0: 네, 매일목 찹쌀떡은 교복 입고 해갖고 정말 많이 팔았어요, 제가.
1: 그 겨울에 하죠, 좋았고. 보통 그 네? 겨울에. 겨울에 하죠.
0: 겨울에 했죠. 그죠.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그때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제가 코스도 다 만들어 놓고, 도화동에, 이제 처음에 신수동 공장지대. 밤새 했어요, 그때는 공장이. 그리고 와서 도화동에 가면 이제 화도 치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 이제 밤에 갔다가. 또 이제 말리동 고개 넘어가면 이제 새벽 시장 같은 데 했는데, 거기 쫙 한 바퀴 돌면은 정말 수입이 많았죠. 그때 이제 제가 밤에는 굉장히 멀리까지 소리가 퍼져요.
1: 그렇죠.
0: 그때 그렇죠. 매미무 잡사뚝 이러면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제 소리가 좋았나 봐요. 많이 불러요. 가서 많이 팔았죠. 그때가 이제 사춘기 때 저기 시절에 이게 뭐야 이게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잖아요. 변성기.
1: 예, 예.
0: 변성기 시절에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 변성기도 내가 못 느꼈던 것 같고.
1: 변성기 때 목소리가 좀 잠기게 되는데, 그죠, 보통, 대부분에.
0: 무슨 방학 끝나고 나면 애들이 목소리가 달라져.
1: 그러니까요.
0: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1: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변해야 되는 그 시기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0: 네, 소리를 제대로 질렀잖아요. 이게 배에 힘 주고 막 질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쫙 뽑는 예, 소리로.
1: 예. 예. 그러면 뒤에 바람은? 메밀목 찹쌀떡에서 나온 거군요. 어?
0: 그런 톤이 좀 있어요.
1: 예,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수없이 많은 자신의 노래 중에서 내가 가장 애착하는 노래, 뭐, 베스트 3 이런 걸 꼽는다면.
0: 생각해봤는데, 바람.
1: 뺄 수 없고.
0: 뺄 수 없고. 그 노래는 정말 예전에는 싫어했던 적도 있어요. 하도만 그 노래만 부르라고 그러니까 내 노래 좋은 게 많은데 왜 이 노래만 자꾸 부르라고 그러지?
1: 지금까지 몇만 번은 불렀을 거요.
0: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싫어했는데 지금 나이 먹으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없었으면 내가 지금에 내가 있나?
1: 그렇죠.
0: 하고 또 두 번째 노래는 작곡가로서 변신해 갖고 제작도 했는데 그 녹색 지대에 준비 없는 이별이라.
1: 그렇죠.
0: 그 녹색 지대를 탄생한 노래이기도 하고. 그때 작곡가로서도 인정받은 노래입니다.
1: 예, 예.
0: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제가 부르고 있는 인생길이라는 노래입니다. 태장님 말에 나왔는데 그 노래 인생길이라는 노래는 이제 제가 살아온 거 시련도 겪고 한 거 모든 거 집대성한 내가 나한테 하는 노래.
1: 그렇죠.
0: 네, 그런 노래가
1: 자전적인 노래.
0: 네. 자전적인 노래.
1: 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녹색지대 또 그 진시몬
0: 네.
1: 뭐 제작자로서도 활약을 하셨잖아요.
0: 네. 진시몬 씨는 이제 그 원래 이제 발라드 가수였었어요. 그랬었는데 와서 곡을 한번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야 그냥 너는 트로트를 해라. 트로트를 하면 내가 제작을 할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목소리에 그 트로트 키가 완연한데 너무 발라드를 부르려고 본인도 힘들었대요. 너무 이렇게 담백하게 부르기가 어렵다고.
1: 예, 예.
0: 아니, 네 하고 싶은 대로 부르면서 트로트를 하는 거죠. 이제 전향을 해서 트로트 이제 진심원 씨를 키우게 됐고.
1: 그렇죠.
0: 지금이 이제 저보다도 더 활동 많이 하는 그런 훌륭한 가수가 이제 트로트 가수가 됐으니까.
1: 요즘도 트로트 시대잖아요.
0: 네. 그 이제 녹색 시대는 이제 대전에서 다운타운에서 음악하는 그룹 하는 친구들인데 그룹 중에서 이제 두 명 투싱어만 뽑아서 와서 1년 연습시켜서 제작을 하게 돼서 지금 발라드로서 이제 새로운 장르를 열었었죠.
1: 열었죠. 네. 그렇게 이제 제작자로서도 왕성히 활동을 하시다가 IMF로 곤욕을 치르셨죠.
0: 네, IMF 때도 힘들었고 또 좀 극복하니까 또 투자 잘못해서 뭐 힘들었고 해서 한 10년간은 이제 방송도 못하고

0: 회생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작권료 많이 나온다고.
1: 아.
0: 그래서.
1: 회생 신청을 했는데, 네. 거절당했어요. 네.
0: 그래서 다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에 주위에 좋은 분들이 있어서 돈 돌려주고, 또 무이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래갖고, 다 해갖고. 주위 분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또 제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또 있는 거에서 벌어놓은 거 있는 거 다 팔고.
1: 참.
0: 이것저것 해갖고.
1: 우여곡절이 많으셨어요.
0: 네. 네. 한 가지 제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는 하나님한테 정말 많이 원망을 했어요. 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아, 나를 감사함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구나.
1: 예, 예.
0: 이런 마음이 들고, 주위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남아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제가 지금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조그만 거에 감사함을 알았다는 게, 좀 수업료는 많이 냈지만.
1: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감사하고요. 꼭 시련을 겪어야 그런 걸 깨닫나 몰라요.
0: 그러니까요, 그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매 맞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1: 매를 맞아봐야.
0: 네, 그래서, 근데 뭐, 지금 또 특히 우리 아내가 어려울 때마다 날 지켜주고 해서, 아내에 대한 소중함도 더 알게 되고.
1: 예, 예. 네,
0: 그래서 지금은 내가 행복한 삶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에게 또 주위 분들과 어떻게 사이좋게. 그리고 어떻게 큰 걸 이루려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거 작은 거에.
1: 예.
0: 그리고 내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손 내밀어주고.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지금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1: 그, 다른 가수에게 곡을 주어서 빅히트한 노래들도 여러 있지 않습니까?
0: 네, 많이 있어요. 그, 일단, 뭐, 제가 곡을 준 분들이 이제 양수경 씨의 노래, 그 다음에 뭐 이선희 씨.
1: 이선희 씨도?
0: 네, 노사연 씨.
1: 노사연.
0: 김상배 씨, 진심원 녹색지대 뭐, 김영배라는 탤런트, 남자답게 사는 법이라는 노래도 있어. 그 외에도 몇몇 많이 있어요.
1: 네. 네.
0: 근데 다들 잘 되더라고, 노래들이. 네, 그래서 많이 이게 알려지고 하니까. 뭐, 작년에는, 이제 민혜경 씨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요요미 씨라는 또 신인가수 있거든요.
1: 예,
0: 트로트.
1: 예.
0: 그분이랑 또 일하고. 계속 이렇게 또 요즘에도 작업하고 있어요.
1: 그 곡을 만들 때의 어떤 뭐 영감이 온달까? 뭐 이런 게 어디서 옵니까?
0: 아, 그냥 일상생활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집 앨범에 그 바람바람도 그렇게 만들었지만 겨울피는 내리고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이제 내가 미팅 가갖고 세 번이나 퇴짜 맞아갖고 애프터 못 받아서 하숙집에 들어서 마룻바닥에서 비 오는데 바보 같지만 만든 노래고 카페 여행이라는 3집 앨범에 예. 또 5주 1위한 노래 있거든요. 그 노래는 이제 방배동이라는 카페가 막 태동 시기에 방배동의 카페촌에 꼭 만나서 우리 이제 작곡가들이랑 음악 상의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1: 아지트가 있었군요.
0: 네. 가면 꼭 어떤 코트 긴 롱코트 입은 여자가 꼭 앉아 있는데 머리 길고 노란 전등불 밑에서
1: 예, 예.
0: 말을 걸려도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또 다녀가면 또 있고 또 있고 이번엔 좀 말 좀 걸어봐야 돼. 그 다음서부터 안 오는 거예요. 다음에 올려나? 다음에 올려나? 아, 진짜 이상하게 궁금하네. 그래갖고, 카페와 여인. 그러니까 아무 적이 없는데, 그냥 나 혼자 상상으로 만드는 거죠.
1: 그런데 어쨌든 일상 속에서 마음에 뭔가 이렇게 그 울림이 있는 순간, 그게 노래가 되는군요.
0: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남들 보면은, 형은 뭐 후배들이 그래요. 뭐 꼭 보면 곡 못 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성격 보면 곡을 쓰냐고 그래.
1: 네.
0: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내 안에 어떤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와서 쑥쑥쑥 들어가. 나만의 또 이렇게 깊은 숨어 있는 감성이 있나 봐요. 그게 이제 박강성 씨의 안녕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1: 예 예. 네,
0: 근데 그 노래는. 정말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지만

0: 그 노래는 이제 해운대에서 두 연인이 막 싸우 다가 헤어지더라고 이렇게 밤에 예. 뭐 술 먹고 그랬는지 뭐였는지 뭐 이렇게 그 다 멀리 향쪽에 멀리 가는 거 보면서 어 갑자기 그게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안녕이라고.
1: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0: 네, 해운대에서 곡이 잘 나와요 이 사람.
1: 네네. 요즘의 가요계 어떻습니까? 뭐 전 세계를 휩쓰는 BTS 등등 이쪽도 있지만 또 국내에서는 트롯 열풍이 또 어마어마하게 불고. 네. 요즘 현상 어떻게 이해하세요?
0: 격동의 가요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어떤 변화가 오고 뭘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뭐 재미도 많이 느끼겠지만은 더 발전이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1: 예, 예.
0: 우리 후배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이런 환경이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1: 불쌍하다는 건 뭘까요?
0: 너무 경쟁이 심하고
1: 아.
0: 그리고 오르기 위해서 옛날처럼 매체가 이렇게 적을 때는 금세 확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또 앨범이 나가는 시장 같으면 앨범 나가는 수량에 따라서
1: 그렇죠.
0: 확인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확인받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이게 애매해요. 뭐 여러 가지 매체들 인터넷도 있고 방송도 너무 많고
1: 너무 많은 곳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0: 네 나오고 어떻게 확인해서 이 노래를 평가받을 수 있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꼭 실력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실력을 갈고 닦아서 딱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런 환경이 풍요로워서 부럽지만
1: 불쌍하기도 하고.
0: 불쌍하기도 하고
1: 예.
0: 또 아이돌 그룹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 보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통해서 못하는 것도 없어요. 춤, 뭐 영어, 노래, 작사, 작곡, 악기 다루는 것까지
1: 맞아요.
0: 그걸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서 완성을 또 시켜서 하나의 작품을 내서 전 세계로 나가서 각광을 받고 이런 거고 너무너무 기특하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1: 그렇죠.
0: 내가 지금 시대에 태어나면 내가 저렇게 저 후배처럼 할 수 있을까?
1: 연습생 시절.
0: 나 차라리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다.
1: 맞아요.
0: 그런 생각도 해요. 정말 대단들 하는 것 같아요.
1: 뭐, 소리가 안 나와 노래를 못 한다 이런 쪽도 있었다면서요?
0: 네. 제가 이제 제작하는 거 끝나고 이제 노래를 다시 하려고 딱 했는데 제작 생활 하면서 너무 몸을 막 쓴 것 같아요.
1: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0: 왜냐면 음악만 하면 괜찮은데 제작을 하다 보면 사업이잖아요.
1: 돈이죠, 돈.
0: 돈이 여기서 해서 여기서 내고
1: 그러니까.
0: 여기서 하고 막 거기에 이 경영하시는 분들 저는
1: 대단하신
0: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때 건강을 잃어갖고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음이 안 나오더라고.
1: 아, 예.
0: 네, 그래서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1: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걸?
0: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그랬더니 수술해본 분들 이렇게 보니까는 소리는 나오는데 색깔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난 수술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노래고 뭐 활동을 끊었죠, 이제. 딱 끊고 한 3년을 그냥.
1: 몸을 회복하는?
0: 네. 그 등산.
1: 예, 예.
0: 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전호흡 열심히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단식을 했었어요. 이거는 뭐 어떤 분은 효과 있고 어떤 분은 효과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단식한 게 굉장히 좋았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회복하고 난 이후도 계속 했었어요,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1: 체력이 있어야 소리도 나오죠. 그러니까.
0: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그때 그렇게 몸 관리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습관을 들이면서 지금까지 그 목소리를 보존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체력 유지, 건강 관리도 다 되는 거고.
0: 네.
1: 네.
0: 목소리를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고 그러는데 그때 그거를 잘 해놨던 것 같아요.
1: 둘째 아드님이 힙합 가수라고요?
0: 네네.
1: 음악적 재능이 어려서부터 보이던가요?
0: 네. 재능인데 좀 말을 안 들어가고.
1: 왜요?
0: 제가 생각하는 쪽으로 음악을 몰고 가려고 그랬더니, 고집이 세갖고요. 자기는 자기 식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1: 아들은 어느 쪽인 거?
0: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멜로디가 좀 섞이면서.
1: 갔으면 좋겠는데.
0: 애들인데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0: 해야지 랩을 하니까.
1: 계속 그냥 야, 랩만.
0: 그걸 좀 넣자, 사이사이에. 좀 하고, 피처링도 좀 하고, 이렇게. 근데 좀 고집이 세더라고요. 아직 철이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공연할 때, 뭐, 사전 가수로서도 뭐 출연도 했고.
1: 아빠 무대에?
0: 네, 제 무대에.
1: 찬자 가수로.
0: 이제 나가서 이제 비디오도 이제 영상도 찍어놨는데, 또 방송 불가로 찍어놓은 거야. 막 욕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1: 아이고.
0: 고집이 너무 세요, 얘가. 그래서 이제 올 들어서 초에는 보니까 조금 누그러졌더라고요. 이제 조금 좀 대중적으로 좀 해야지.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가니까 좀 설득을 해서 대중적으로 다 좀 보이게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1: 알겠습니다. 아드님도 기대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계획, 목표 있으시다면 아까 이제 그림 그리겠다는 거는 이미 하나 우리가 들었고 또
0: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좋은 곡을 수시로 써서 발표하고 그림도 간간히 그리면서 그리고 공연은 이제 방송 공연보다는 조금 개인 공연 위주로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예. 여러분 앞에 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네. 오랫동안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아픔, 시련을 겪어야 감사의 마음을 깨닫게 되더라. 우리 김범용 씨한테서 배우는 하나의 인생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2: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3: 전교 3등.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카세트 플레이어.
2: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3: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3: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2: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

0: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돌고래 쇼를 하다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서 방사가 된 제돌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제돌이가 남방 큰 돌고래 종인데요. 이 남방 큰 돌고래라고 하는 이 한국 이름을 처음 붙이신 분이 있습니다. 고래 박사님 오늘 초대했어요. 국립수산과학원의 김현우 연구관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남방 큰 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선 제주에만 살아요?
1: 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연안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0: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살아요?
1: 네, 그 남방 큰 돌고래의 영어 명칭이 인도 퍼시픽 포트로즈 돌핀인데, 인도양하고 태평양 연안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오로지 제주도 연안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0: 근데 우리 김현우 연구관께서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게 무슨 뜻인 겁니까?
1: 이제 남방 큰 돌고래는 2000년 이전까지는 그 일반적인 큰 돌고래하고 동일한 종으로 간주가 됐었습니다.

0: 동해나 남해 서식하고 있는 큰 돌고래와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뭐 유전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유전자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는 걸 밝혀서
1: 예.
0: 2011년도에 남방 큰 돌고래라는 이름을 국명을 부여하게 된 거죠.
1: 동해, 남해에 큰 돌고래가 살고 있군요.
0: 네, 우리나라에도 큰 돌고래가 살고 있고, 그때
1: 예.
0: 당시에 제주도에도 큰 돌고래가 있는데, 동해에서 발견되는 큰 돌고래와는 형태적으로 조금 다른 겁니다. 부리가 조금 더 길고, 몸매는 좀더 날렵하고, 크기는 약간 더 작고, 그런 형태적 차이가 있어서, 이건 그렇다면 최근에 새로운 종으로 확인이 된 인도 퍼시픽 보틀돌고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1: 이제
0: 시작하게 된 거죠.
1: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동해, 남해, 제주에 사는 돌고래가 다큰 돌고래였거니
0: 네,
1: 이렇게
0: 맞습니다.
1: 생각했던 거군요. 근데 아니야, 제주 사는 거는 동해, 남해 사는 거랑 좀 달라. 이걸 찾아내신 거군요.
0: 네,
1: 한마디로.
0: 맞습니다.
1: 그럼 동해, 남해 사는 큰 돌고래는 제주도엔 또 없어요?
0: 제주도에 아주 가끔씩 발견이
1: 허허.
0: 되는데,
1: 예.
0: 제가 지난 20년 동안 그 출현 기록을 살펴보니까 한두 마리 정도가 제주도 연안에 표류돼서 떠밀려온 기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1: 그참 독특하네요.
0: 네.
1: 큰 돌고래는 동해 남해에만 살고, 남방 큰 돌고래는 또 동해 남해는 안 살고 제주도에만 살고.
0: 네,
1: 왜 그럴까요?
0: 그게 이제 모든 생물이 그렇지만 종별로 생태적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연안에서 보자면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도 따뜻한 바다의 아주 연안, 거의 한 5km 이내의 연안,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내의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종이고요.
1: 저먼 바다, 깊은 바다가 아니고
0: 깊은 바다로 가지가 않습니다.
1: 아예
0: 그래서
1: 안 가요?
0: 이 돌고래들은 제주 연안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않고 얕은 수심에서만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동해나 동해 남해에서 발견되는 큰 돌고래들은 좀더 깊은 물을 좋아하고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죠. 즉, 회유를 하는 그런 종들입니다. 그런 생태적 차이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제주 연안에는 남방 큰 돌고래들이 정착해 있어서 상어가 다가오면 무리를 지어 쫓아낸다고 합니다. 덕분에 제주도 해녀들은 바다에서 물질하는 동안 상어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0: 1번 바로 있다. 바로 1번 여기.
1: 예, 제돌이.
2: 똑똑하기는 남방 큰 돌고래가 더 똑똑한 겁니까?
3: 두 종 다 똑똑하기로 유명하죠. 네. 특히 돌고래들은 뭐 사람들과의 워낙 친화력도 뛰어나고 고도로 사회화 된 동물이라서
2: 예.
3: 다양한 이제 복잡다단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지능이 그래서 다른 동물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잘
2: 돌고래 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3: 그렇죠.
2: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면서 제돌이 얘기를 꺼냈잖아요.
3: 네.
2: 돌고래 쇼를 이렇게 멋지게 펼칠 정도면 돌고래 가운데서도 특별히 좀 똑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남방 큰 돌고래가 더 똑똑하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3: 네. 일단 학습 능력이 뛰어나죠. 뛰어나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수족관, 좁은 수족관에서 사육을 하려면, 그런 환경에 대한 내성도
2: 있어야 되겠죠. 네,
3: 뛰어나야 되고 사람들과의 친밀도도 높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특징이 그 남방 큰 돌고래가 가지고 있거든요.
2: 네, 네.
3: 그래서 수족관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2: 아, 제가 그 박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우리 동해나 남해에 사는 큰 돌고래는 아주 깊은 바다로까지 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3: 네네.
2: 근데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 가까운 바다에서만 산다고 그랬잖아요.
3: 네.
2: 그러니까 수족관에서도 그나마 견디는 거군요. 어찌 보면.
3: 그런 생태적 형태,
2: 그러니까.
3: 행동학적 특징이 오히려 이제 수족관에 사육되는 장점이 돼버렸죠.
2: 그래 버린 거죠.
3: 네.
2: 적응은 한다고 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거죠. 그 수족관에서
3: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참을 수 있는 내성을 또 가지고 있어서
2: 네. 그래도 그 돌고래한테 몹쓸 짓인 거죠.
3: 돌고래는 그 워낙 그 유형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하루에 뭐 적게는 뭐 100kg, 많게는 200kg 정도 이렇게 유형한

0: 거는
1: 돌아다녀야
0: 일도 아닙니다.
1: 되는데.
0: 근데 그 좁은 수조 안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 그렇죠. 네. 그 제돌이가 방사된 게 몇 년도였죠?
0: 제돌이는 2013년도에 방류가 됐죠. 그 방사가 됐었죠. 그래서 예. 그때 삼파리, 춘삼이 같은 다른 돌고래하고 같이 세 마리가 2014년도에 방사가 됐었고 또 2015년도에는 또 두 마리 태산이 복순이 두 마리가 또 방사됐었고 2017년 그리고 2022년 이렇게 총 8마리가 방사됐습니다.
1: 네네. 전 제돌이 이름만 알았는데 보니까 삼파리, 춘삼이 뭐 이름이 아주 다양하네요.
0: 저는 그런 이름 돌고래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 이름 전부 다 그 수족관에서 붙인 이름이거든요. 불법으로 포획해서 사육하던 그 수족관에서 붙인 이름이라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1: 그러니까 고래를 뭐 이렇게 뭐 그물에 그냥 혼획돼서 다른 물고기를 잡다가 그냥 고래가 잡혀가지고 뭐 고래 고기로 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 살아있는 고래를 잡아가지고 수족관에서 훈련을 시킨다?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0: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를 포획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1: 불법이죠.
0: 네. 1986년 포경 모라토리엄이 그 시행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를 잡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1: 살아있건 죽이건 다,
0: 네, 그죠? 다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수족관에서 고래를 치료하겠다라는 명목으로
1: 치유?
0: 네, 치료. 이제 다친 고래를 치료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제주도 연안에 정치망이라는 그물이 있는데요.
1: 예.
0: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 그물 안에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고 그 돌고래들을 그 수족관으로 이송해서
1: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0: 네, 계속 그렇게 사육을 하게 된 거죠.
1: 그런데 치료는 안 하고 훈련을 시키고.
0: 그렇죠. 훈련시켜서 이제 돌고래 쇼에 이용을 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말이 맞지가 않죠. 그때는 뭐 충분히 건강한 개체들이었거든요. 방류를 해도 되는 개체들인데 현장에서 예. 방류하지 않고 수족관에서 사육을 했으니까요.
1: 근데 전부 다 불법이었군요. 그러니까 그
0: 그렇죠.
1: 돌고래 쇼가.
0: 네.
1: 근데도 그냥 버젓이 그냥 행하고 있었던 거군요.
0: 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고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인식이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뭐 수족관을 하셨던 그분들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사회적 문제 의식 없이.
0: 네네.
1: 예. 근데 우리 박사님께서도 제돌이 그 이거 이대로 둬선 안 된다라고 하는 운동에 함께 하셨던 거 아닙니까?
0: 남방 큰돌고래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1: 붙이고.
0: 부여하고. 제주도 연안에만 서식하는 종이고 개체수가 그때 당시에 114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두면 계속 불법으로 포획이 되고 그물에 걸려서 죽고
1: 예.
0: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 남방 큰돌고래의 개체수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다
1: 그렇죠.
0: 라는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 논문을 통해서 이제 돌고래들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포획된 돌고래를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서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1: 네, 네. 아까 뭐 2013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8마리 모두?
0: 네네.
1: 그럼 지금은 이제 그렇게 수족관에 갇혀서 돌고래 쇼하면서 사육당하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가 없습니까, 국내에?
0: 그 남방 큰 돌고래는 지금 없고. 일본에서 수입된 큰 돌고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1: 아직 쇼를 하는 데가 있어요?
0: 네, 아직 있습니다.
1: 이
0: 수입된 개체들은 뭐 합법적으로 수입된기 때문에 다시 뭐 돌려보내기는 힘들고 그리고 방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겠죠.
0: 왜냐하면 방사는 기본적으로 원래 서식하던 곳에 방사하는
1: 그렇죠.
0: 게 원칙이거든요.
1: 예, 일본에서 포획돼서 일본에서 훈련받고 하던 걸 수입했다.
0: 네, 그렇죠.
1: 그건 이제 동물원에서 외국에서 동물을 수입하듯이 그냥 그런 법적 개념으로 합법이 되는 거로군요.
0: 네.
1: 지금
0: 또 이제 동물원법이 개정돼서 이제 그 외국에서 돌고래를 수입해서 이제 사육하는 것도 아주 힘들게 됐죠.
1: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0: 네네.
1: 그러나 아무튼 기존의 법을 통해서 해오고 있는 것이 있군요, 아직도.
0: 네, 과거에 수입된 개체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1: 네, 네. 지금 제주 인근에는 몇 마리 정도 살고 있습니까?
0: 제가 처음 조사했을 그때 그 2008년에 약 120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2008년 9년 이 무렵에 돌고래들이 많이 생포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 개체수가 매년 10마리씩 줄어들어서 2011년도에는 약 114마리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제돌이도 방류되고 뭐 태산이 복순이 이렇게 많이 성공적으로 원서식지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개체수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예. 지금 현재는 약 120마리 정도 남방근동에 살고
1: 그래도 있습니다. 몇 마리 안 늘어났군요.
0: 돌고래가 사람처럼 그 재생산율이 낮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최소 만 12세가 지나야지 첫 번째 번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출산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산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새끼를 출산할 때 한 마리씩 낳거든요.
1: 한 마리밖에 안 낳죠. 네.
0: 그래서 빨리 개체수가 늘어나기는 힘듭니다.
1: 네, 네.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포유류로는 고래밖에 없습니까?
0: 듀공이나 매너티 같은 정도 있습니다.
1: 있죠.
0: 네. 뭐 물개라든지 바다사자, 물범은 물속에서 거의 대부분을 살지만 번식은
1: 물밖에서도 살죠. 네.
0: 물 밖으로 나와서 번식을 하니까 그런 정도 있지만 물속에서만 사는 종은 고래라든지 매너티
1: 듀공.
0: 네네.
1: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네. 네. 고래의 종류가 많아요?
0: 고래는 전 세계 94종이 있습니다. 94종이 있는데 수영고래류가 한 15종류가 있고요.
1: 예.
0: 이빨고래가 79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류학적으로 수영고래류하고 이빨고래류로 나뉘게 되는데 뭐 수영고래류는 말 그대로 입안에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염이 아니고 그 영어로는 그 발린 플레이트라고 해서 딱딱한 케라틴질이 그 판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1: 예.
0: 이 수염을 가지고 물과 함께 뭐 작은 플랑크톤이라든지 어류떼를 물과 함께 입에 머금었다가 그 수염을 통해서 물만 밖으로 걸러내는 거죠.
1: 걸러내서 먹이를 먹죠. 예,
0: 입안에 남은 먹이만 이렇게 그렇죠. 먹는 그런 습성을 가진 수영고래류가 있고 이빨고래류는 말 그대로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물고기나 오징어를 한 마리씩 이렇게
1: 잡아서 먹는 네. 그런 거죠.
0: 삼돌고래라든지 번고래라든지 뭐 그런 종들이 있죠.
1: 수염고래는 그럼 이빨이 아예 없어요?
0: 발생학적으로 보면 태아 시기에 이빨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빨은 아예 없고 수염만 있는 거죠.
1: 네, 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빨이 없는 수염고래가 고래의 크기로는 훨씬 더 크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0: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 대왕고래가 최대 체장이 32m 정도 되거든요.
1: 32?
0: 네, 와. 32m 정도 되는데 그 고래도 수염고래류에 속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고래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고래가 혹등고래인데 혹등고래도 수영고래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수영고래류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밍크고래도
1: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빨이 있는 고래 중에 제일 포악한 게 범고래 아닙니까 혹시?
0: 그렇죠. 범고래가 가장 해양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죠. 범고래는 심지어 자기보다 훨씬 큰 수영고래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포악한데 그 캘리포니아 연안에 귀신고래가 많이 있거든요.
1: 귀신고래?
0: 네. 귀신고래가 이제 남에서 북쪽으로 회유를 하는데 그 귀신고래를 그 여러 마리 그 범고래 떼들이 같이 막 쫓아서 새끼만 골라서 질식사시킵니다.
1: 맞아요.
0: 식사를 시켜요. 그래서 새끼를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그냥 혓바닥만 조금 떼먹고 그냥 가버려요.
1: 어허.
0: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니고
1: 장난으로?
0: 놀이 일환이죠. 그게. 그렇게 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좀 포악하다라고 할 수 있죠.
1: 그냥 깡패 집단들이네요.
0: 그렇죠.
1: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 범고래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말씀하신 귀신 고래의 그 새끼들만 한쪽으로 몰고 뭐 해가지고 한꺼번에 뛰어올라서 또 어떻게 해서 물거품을 만들고 막 이거 맞죠? 제가
0: 맞습니다.
1: 본 거.
0: 한꺼번에 뛰어서 물거품을 만든다는 게 결국은 이 새끼 고래가 물 밖으로 나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숨을 못 쉬면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서 숨 쉬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못하면 익사합니다.
1: 예. 예.
0: 그렇게 죽인 다음에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1: 참. 왜 그러는지는 밝혀졌나요?
0: 그냥 추정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고래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까
1: 예.
0: 추정컨대 그냥 놀이 일종이다.
1: 놀이이다.
0: 네. 근데 뭐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의 행동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1: 예, 예.
0: 그러면서 번고래는 고도로 사회화된 동물인데 그러면서 또 이제 사냥법도 배우고 그리고 다른 개체와 유대관계도 형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1: 네. 네. 꼭 번고래 그 귀신고래 그 것뿐만 아니라 뭐 돌고래도 또 일반 고래도 물고기를 잡았다가 뱉었다가 막 이런 모습도 화면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0: 네.
1: 그건 뭡니까?
0: 저도 그런 장면을 많이 관찰했는데 네. 그런 것도 다
1: 놀이에요.
0: 일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사회성을 더 고양시키고 하는데 제주도 남방 큰돌고래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넙치가 많거든요.
1: 예.
0: 넙치를 잡았다가 바로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집어 던졌다가 떨어지면 다시 물고 또 다시 집어던지고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또 날치도 많은데 날치를 일부러 이렇게 놀래킵니다. 그럼 날치가 물 밖으로 딱 튀어오르면 그 다시 물 속으로 낙하할 거
1: 그렇죠.
0: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딱 그 낙하가 예상되는 지점에 미리 가 있어요 돌고래들이. 그래서 떨어지면 또 다시 딱 놀래키면
1: 또 날아가네. 네,
0: 날치가 또 날아가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더라고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네. 모습.
1: 자기 죽은 새끼 등에 업고 다니던 것도 남방 큰돌고래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제가 2020년에 그런 모습을 제주도 종달리아 바다에서 확인을 했는데
1: 예.
0: 그 이후로도 몇 차례가 있었고 그때 제가 관찰한 건 한 죽은 지 한 2주 정도 지나서 새끼 사체가 좀 부패되어 있었어요. 부패되어 있었는데도 어미가 그 새끼를 계속 숨을 쉬게끔 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새끼 몸을 이제 주둥이로 들어 올려서, 물 밖으로 들어 올려서 숨을 쉬게끔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1: 예.
0: 그런 거 보면 이제 다른 남방 큰돌고래 말고 다른 종들도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1: 그래요?
0: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돌고래가 그 죽음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1: 다른 어류들은 그런 행동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만큼 돌고래가 지능이 높고 이제 사회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많이 하죠.
1: 네. 고래보다는 돌고래가 지능이 더 높다. 맞습니까?
0: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지능이라면 돌고래가 더 높죠.
1: 그죠?
0: 네.
1: 근데 왜 방금 인간의 관점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그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 능력만 가지고 지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인간의 기준이고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뭐 후각이라든지 그리고 그 물속에서 그 음파를 통해서 앞에 있는 물체를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건 네. 인간이 없는 능력들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능력들은 지능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모든 수많은 그런 능력 중에서 학습 능력만 보자면
1: 네.
0: 돌고래가 지능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1: 방금 표현하신 거 보니까 그러네요. 이 전 세계의 아주 먼 바다를 아주 멀리까지 돌아다니면서도 그 길을 매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고래들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죠? 그렇죠. 우린 그런 능력은 또 잘 모른다는 거죠.
0: 네, 우리는 그렇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장소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여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나타났다가 겨울이면 알래스카로 가는 귀신고래처럼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근데 그 고래들은 그 길을 다 아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걔들은 또 왜 그런데요? 그렇게 먼 바다를?
0: 보통 많은 대형 고래류가 그런 1년 주기로 회유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고래가 새끼를 낳으려면 이제 따뜻한 바다에서 낳아야 돼요. 물이 차면 새끼가 견디기 힘드니까, 이제 새끼는 따뜻한 수온이 높은 바다에서 출산을 하고, 먹이는 따뜻한 바다에는 별로 없습니다.
1: 아, 찬 바다에 먹이가 많죠?
0: 네, 뭐, 작은 뭐, 정어리나 그 멸치대 같은 작은 소형 보어류, 그리고 우리가 흔히 크릴이라고 하는 남바다 곤쟁이, 그리고 요강류 같은 먹이들은 주로 고이도 찬바다에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1년 주기로 먹이를 먹는 여름에는 고이도에 가 있고,
1: 예, 예.
0: 번식을 위해서는 이제 겨울에는 이제 따뜻한 남쪽 바다로 가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폭영이 전 세계적으로 금지가 된 게 몇 년도부터라고 하셨죠?
1: 1986년부터입니다.
0: 왜 그런 그 협정이 맺어지게 됐습니까?
1: 국제폭영위원회 IWC라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너무나도 많은 고래를 종에 상관없이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대왕고래라든지 북방 긴수용고래 이런 종들이 대형고래류 위주로 많이 개체수가 급감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대로 계속 고래를 잡다 보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은 더 이상 대형고래들은 볼 수가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생겼죠.
0: 네.
1: 그래서 1986년 이후부터 폭영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그 이후부터는 고래를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먼 과거에는 우리 전 세계 바다에 고래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지금보다.
1: 훨씬 많았죠. 뭐 어떤 학자들은 그 대양고래의 경우에는 폭영 이전 아예 고래를 잡지 않았던 시절에 비해서 폭영 이후에 개체수가 급감을 한 상태는 그 1%밖에 안 된다고. 그 원래의 개체수보다 예, 예. 1%밖에 안 되는 개체수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0: 최초로 폭영 고래잡이가 시작된 건 언제라고 봅니까, 그러면?
1: 그건 예, 우리나라 그 울산의 방구대 안각화에도 폭영 기록이 남아있는데, 뭐 신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스페인 바스크만 쪽, 이나 노르웨이의 안각화에도 선사시대 때부터 고래를 잡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0: 예, 예.
1: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고래를 대량으로 잡기 시작한 거는 그 노르웨이에서 폭영포가 발명이 됐습니다.
0: 아.
1: 스벤트 포엔이라는 사람이 폭영포를 발견을 해서 폭영포를 이용해서 고래를 빠르게 아주 효과적으로 잡게 됐죠.
0: 대포예요, 대포?
1: 예, 대포입니다. 그 대포를 이용해서 고래를 이제 대량으로 잡다 보니까
0: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1: 그게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었죠.
0: 네, 네.
1: 네, 그 이전에 뭐 또 뭐 양키 웨일링 저쪽에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이 나왔던 시절에는 이제 작살로
0: 그랬죠.
1: 고래를 잡았지만 그때는 이제 많이 잡지 못했어요.
0: 이제 그랬겠죠.
1: 폭영포가 나온 이후부터 이제 대량으로 잡게 됐죠.
0: 그러다가 이제 86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협정에 동참하고 있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1: IWC 회원국이 있습니다. 약 한 80개국 좀 넘는데요. 그 회원국들은 IWC의 그 폭영 모라토리움을 준수해야 됩니다.
0: 예.
1: 우리도 우리나라도 회원국이라서
0: 예,
1: 그

0: 그 고리를 못 잡도록 하고 있죠.
1: 거기 가입 안 한 국가들은 지금도 그러면 그냥 버젓이 그 고리를 잡습니까?
0: 네, 그 뭐 아이슬란드, 뭐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은 한때 IWC 회원국이었다가 탈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리를 잡고 있고, 일본도 최근에 IWC를 탈퇴하고 이제 상업 포경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그 국제적으로 비난받지 않나요?
0: 비난이 많죠. 여러, 국제적인 비난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 고래를 잡는 국가들은 이제 충분히 고래에 대한 자원량을 추정하고 그 고래의 개체 수가 감소하지 않는 선에서 고래를 이용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들의 주장은 그렇군요.
0: 네.
1: 지금 멸종 위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겁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로 봐서는.
0: 지금 대형 고래류는 과거에 너무 개체 수가 많이 감소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에 근접한 종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소형 고래류 중에 저쪽에 멕시코에 서식하고 있는 바키타라든지 뉴질랜드 연안의 마우이 돌고래 이런 종들은 오히려 이제 개체 수가 급감을 해서 곧 멸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키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멕시코에만 서식하고 있는데 바하 캘리포니아 그 아주 작은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데 개체 수가 10마리에서 13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남아 있는 개체들이 죽으면 그 종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1: 그렇죠.
0: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다 그 혼액 때문이거든요. 그물에 걸려서 많은 고래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멸종에 이르게 될 바키타도 이제 혼액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고요.
1: 그 이름이 말이 혼액이지 의도적으로 잡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의도적으로 잡을 수는 있는데 좀 그럴 확률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 고래는 이제 넓은 바다를 이동을 하는 동물인데.
1: 예.
0: 그 넓은 바다에 모든 그물을 다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바다에 부설된 그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고래가 걸릴 확률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구에 고래가 탈출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면 이제 혼액이 되더라도 그물에 들어오더라도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어획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그물도.
1: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0: 네. 그래서 네. 이제 혼액도 더 많이 되는 거고요.
1: 우리나라에서도 고래가 혼액되는 게 1년에 몇 마리 정도씩이나 됩니까?
0: 예전에는 그물에 걸려서 죽은 고래를 위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예, 예.
0: 네. 그래서 정확한 그 혼액 통계가 집계가 됐었죠.
1: 예.
0: 그때 당시는 한 3,000마리. 1년에 3,000마리 정도. 특히 서해나 남해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상갱이의 혼액이 아주 많았습니다.
1: 오.
0: 그러다가 이제 상갱이도 그렇고, 참돌고래, 뭐, 낫돌고래, 이런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고 혼액이 많은 종들이 그, 해양생태계법에 의해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1: 예, 예.
0: 그 이후로는 혼액이 되더라도 위판이 불가능해졌거든요.
1: 그럼 어떻게 해요?
0: 그러면 이제 굳이 혼액이 된 고래를 육지까지 들고 오지가 않죠.
1: 그냥 버려요?
0: 그렇죠.
1: 많이
0: 버리고 들고 오더라도 이제 제대로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혼액 통계를 이제 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죠.
1: 네, 네. 그래도 지금도 버젓이 뭐 울산 이런 데 가면 고래고기 팔지 않습니까?
0: 지금 해양 우리나라에 총 35종의 고래가 있는데
1: 예.
0: 그 중에서 15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아, 나머지 종이 또 있군요.
0: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종들이고요. 밍크 고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개체 수가 충분히 있는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밍크 고래가 혼액이 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위판이 가능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밍크 고래 고기가 주로 유통이 되죠.
1: 아, 모든 고래, 우리 한반도 주변에 서식하는 모든 고래가 보호종이 된 건 아니로군요.
0: 그렇죠.
1: 그렇군요.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큰 대왕고래의 경우 그 생태적 가치가 한 마리

0: 46억 원이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인 겁니까? 그 생태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한 거예요?
1: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생명이 그렇지만 거대한 탄소 덩어리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해양 생태계에서 표층에서 포집된 탄소 덩어리, 그러니까 그 즉 대안고래, 큰 고래가 죽고 나면 심해로 가라앉게 되겠죠.
0: 예.
1: 그러면 그 표층의 탄소를 심해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래의 사체 주위로 하나의 작은 생태계가 구성, 또 만들어져요.
0: 그렇겠죠.
1: 고래의 사체를 먹고 사는 뭐 새우나 그리고 작은 어류들이 이제 고래 사체 주위로 몰려들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생명 다양성 차원에서 보면 그 정도의 가치가 충분하죠.
0: 아, 그리고 특별히 다른 많은 어종도 있지만 고래는 지구 환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통용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1: 고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산 자원은 아니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대상이 됐습니다.
0: 그렇죠.
1: 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냐 하면 고래는 이렇게 우산종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해양 생태계 내에서 고래가 차지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죠. 고래를 보존하게 되면 그 하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류라든지 뭐 다양한 무척추 동물들을 포함해서 그 하부 생태계까지 다 건강하게 관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0: 예, 예.
1: 그게 우산종의 개념인데 만약에 동해에 고래가
0: 사라지면
1: 사라지게 된다면 동해의 생태계는 붕괴된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제주도 남방 큰돌고래가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없게 된다면 제주도 연안 생태계는 망가지게 된다는 뜻이고요.
0: 망가진다, 변화한다 그런 거겠네요. 그 고래가 서해나 제주도에서 그렇게 왕성히 살면서 잡아먹던 그런 물고기들이 고래가 사라지면 너무 많아질 수도 있고.
1: 그렇죠.
0: 그게 또 너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고.
1: 생태계는 그 생태계 내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종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한 종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종의 개체 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0: 맞아요.
1: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고래의 존재겠죠. 해양 생태계의 최정점을 구성하고 있는
0: 알겠습니다.
1: 고래의 존재죠.
0: 네. 그래서 우산. 우산을 썼다 하는 우산종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조금 아까 우리가 이 고래 잡는 거, 그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금지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잡고 있다. 또 혼획, 이것도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말고 해양 쓰레기 때문에 고래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서요?
1: 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 쓰레기 때문에 그 폐사한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요. 제가 2011년도에 제주도 연안에 밀려온 그 뱀머리 돌고래를 부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0: 예.
1: 부검을 해보니까 위하고 심의지장을 연결하는 그 유문부에 그 쓰레기가 딱 막혀 있는 겁니다.
0: 어떤 쓰레기든가요?
1: 그게 비닐 뭉치였습니다. 그 비닐을 먹고 그게 이제 위 속에서 이렇게 뭉쳐지면서 그 음식이 소화가 돼서 이제 십이지장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구멍을 막고 있으니까
0: 예, 예.
1: 소화를 못 시킨 채로 이게 굶어 죽게 된 거예요.
0: 예.
1: 또 뭐 상경이 같은 거 부검해 보면 위 속에서 뭐 낚싯바늘이라든지 병뚜껑이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연안에도 이제 시기적으로 그 쓰레기가 많이 밀려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남방 큰돌고래가 그 비닐봉지 같은 거를 장난감 삼아 갖고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 또 이제 폐사로 이어질 수도 있죠.
0: 바다에 떠다니는 비닐봉지 같은 거는 잘못하면 고기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1: 그렇죠. 이제 고기 형태하고 비슷하면 그걸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0: 물고기인 걸로 착각해서 먹기도 하고
1: 네.
0: 이거 물고기는 아니네? 하지만 왠지 둥둥 떠다니니까 갖고 놀다가 잘못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1: 네. 뭐 돌고래도 그렇지만 특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바다거북이죠.
0: 바다거북.
1: 바다거북은 해파리를 먹거든요. 해파리도 먹고 이제 해조류를 먹는데 그건 이제 해파리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비닐이.
0: 그렇죠.
1: 그래서 바다거북이 해파리를 해파리로 오인하고 비닐을 먹어.

0: 그래서 죽는 사례가 많습니다.
1: 네. 요새 이배 타고 이 돌고래들 구경 가는 관광 상품이 꽤 많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이것도 그 고래 돌개들한테 아주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0: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 고래 관광선은 이제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소음이 발생합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돌고래는 수중에서 음파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1: 서로 음파로 의사소통, 맞아요.
0: 네. 근데 이제 소음이 항상 깔려 있으면 그 음파가 묻혀버립니다. 그 배경소음에 묻혀서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묻혀서 이제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돌고래들은 호기심이 왕성하거든요.
1: 예.
0: 그 배가 다가가면 그 앞에 생기는 선수파라고 파도가 생기는데, 그 파도를 타고 노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1: 그래서 배가 가면 옆에서 같이 막 뛰고 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0: 네, 그런 모습 많이 볼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돌고래가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노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써버리는 거죠. 네, 결국은 그게 돌고래의 재생산율,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데 투자되어야 될 에너지까지 노는 데 써서 개체 수가 증가하는데 악영향을 미치죠.
1: 그러면 그런 그 돌고래 관광 상품도 좀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지금 법적인 그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그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서 고래 관광도 어느 정도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몇 미터 가까이까지는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1: 그죠?
0: 돌고래 그 무리를 만나면 이제 배는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1: 스톱해야
0: 예,
1: 되고.
0: 멈춰야 되고 이제 그냥 관성으로만 이동을 할수 있도록
1: 엔진을 꺼라
0: 하는데,
1: 이거죠.
0: 네,
1: 모터
0: 엔진은
1: 소리 안
0: 끄고,
1: 나게.
0: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관리가 좀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1: 현장에서 누가 다 단속하는 거 아니니까.
0: 네, 그리고 돌고래들은 배가 나타나면 호기심이 많아서 또 다가오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그 단속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1: 우리 박사님은 어쩌다가 고래 박사가 되셨어요?
0: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생물을 되게 좋아해서 그냥 막연하게 좀 생물학자가 되고 싶은
1: 예.
0: 생각, 꿈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미 박사님의 그 우리나무 100가지라는 책도 제가 아주 재밌게 봤었고, 또 그 담소를 연구하셨던 최기철 박사님의 그뭐 우리 민물고기 100가지 이런 책들을 보면서 생물학자의 꿈을 좀 키웠었는데, 고등학생 때그 이제 그런 자료들이, 그 생물학과 관련된 자료가 많이 없으니까, 그때는 인터넷 사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헌책방 가서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 외국
1: 잡지들,
0: 책들을 많이 사서 봤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 코리안 그레이 웨일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1: 코리안 그레이 웨일?
0: 예, 한국계 기신고래라는
1: 그런 게
0: 이름.
1: 있어요?
0: 네, 그런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책에 나오는 겁니다.
1: 오,
0: 저는 그때 너무 놀랬어요.
1: 예.
0: 그 제가 알고 있는 고래는, 우리나라의 고래는 가끔씩 신문에 뭐 밍크 고래가 그물에 걸려서
1: 그래요.
0: 뭐 몇백만 원에 거래가
1: 거래됐다.
0: 됐다, 그런 정도의 기사였는데,
1: 예.
0: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고래가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계 기신 고래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고래가 많았나 라는 호기심이 그때 엄청 많이 생겼었죠. 그러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고래가 연구되고 있는지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박구병 교수님이 쓰신 뭐 한반도 연애폭경사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뭐 고래잡이 역사도 보고 연구의 흐름 같은 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김장근 박사님 같이, 이분은 이제 고래연구소를 처음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고래 연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고래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해양생물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고,
1: 그리고 고래를 주제로 잡고,
0: 네, 그렇게 됐습니다.
1: 그 한국계 귀신고래는 진짜 우리나라 주변에만 사는 또 그런 귀신고래인가 보죠?
0: 네, 귀신고래는 크게 두 개의 개군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개군하고 한국계 개군, 두 개의 개군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국계 개군은 그 캄차카나 이제 살린 쪽에서 여름에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고 번식을 위해서 남아 회유를 하게 되는데
1: 예.
0: 그 중에 대부분이 우리나라 동해 연안을 따라서 겨울철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연안을 주 회유로 삼다 보니까 이제 한국계 개군이다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1: 네.
0: 그레이 웨일 코리안 스탁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레이 웨일 코리안 그레이 웨일이라고도 부르고요.
1: 네, 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꿈이 있으시다면?
0: 지금 우리나라에 35종의 고래가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종들도 많은데요. 이런 종들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에는 산갱이가 많고
1: 예.
0: 동해에는 밍크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돌고래들을 이런 고래들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나라의 35종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 종들에 대한 생태적 특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서 예.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해양 생태계의 우산, 우산이 되는 종, 고래. 우리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2: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3: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0: Happy New Year.
1: (목소리)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a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신비의 섬 울릉도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온몸으로 느껴라. 요즘 떠오르는 울릉도 여행 방식이랍니다.
1: 여기서 가는 쌍굴이라고 다 이름이 포인트입니다.
0: 독특한 해안 절경과 함께 느끼는 웅장한 바닷속은 울릉도의 또 다른 매력. 그 매력을 잊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온 남자가 있습니다.
1: 이건 독도새우거든요. 수심도 몇백 미터에서 잡는 거죠.
0: 가족과 함께 울릉도의 황홀한 맛에 푹 빠져드는 시간. 먹고 보고 사랑하기 딱 좋은 여름 명당 천보항으로 떠나보시죠. 울릉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다 위를 수놓은 듯한 화산암,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그 바다 속을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수중 전망대까지 모두 천보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바다 속엔 누가 살까요?
2: 이게 쥐치 같아. 우리 쥐고.
0: 미지의 세계를 눈에 담으며 색다른 울릉 바다를 즐겨봅니다. 그때 갑자기 등장한 한 남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멋있게 나타나더니 창문 청소를 시작합니다. 관람객들에겐 인기 폭발.
3: 뭐라고 쓴다.
4: 술 보시면 하셔야 되겠네요.
5: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0: 분이세요?
1: 네.
0: 오. 아,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1: 창문 청소했죠. 마무리 작업만 청소하는 게 있고, 사람들 많이 와서 그냥 사진 찍어줬죠, 그냥.
2: 일주일에 한 번 작업한다는 손영준 씨.
1: 이거 창문 밀고, 이거 닦고, 그 하는 또 합니다. 다이빙 샵도 하고, 요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군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 봉사 겸 어느 정도 비용도 받고.
2: 영준 씨는 울릉도 북동쪽 천보항에서 다이빙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천보항은 요즘 떠오르고 있는 다이빙 명소. 찾는 여행자들도 많아졌대요.
3: 보시다시피 외관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물속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 우리 다이빙도 할 줄 아는데 물속에도 한번 들어가보자 이래가지고 오게 됐죠. 얘기해라, 살이 쪄서 다 편집해준다. 살이 쪄서 지금 놀라고 있는 중이다. 차이를 놓고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0: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3: 아, 저희 시댁에서 봐주신 거 그래가지고.
0: 남편은 어디이신데요?
4: 출산하고 첫 다이빙이라.
3: 네.
4: 기대 큽니다.
3: 1년 7개월 만에 들어가는 거.
2: 그렇게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드디어 바다로 나갑니다.
1: 저기가 예술이에요. 여기서 바라보는 송보산.
2: 바다에서 보아야 울릉도의 진짜 절경을 볼 수 있다는 영준 씨.
1: 고향은 여기였고 중학교 때 전학을 나갔죠. 나가서 다 커서 들어왔죠. 지금 들어온 지는 한 11년.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쁘지 않나요, 울릉도? 나는 바다에서 보는 울릉도가 되게 예쁘던데, 보면. 이런 맛에 사실은 고향 와서 사는 것 같아요.
2: 외국에서도 생활했던 영준 씨. 울릉도만큼 예쁜 바다는 못 만났다죠. 그 아름다운 바다로 나서는 길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설렘에 배 위는 벌써 축제 분위기. 그렇게 천보항에서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
1: 지금 보면 전방에 보이는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있죠, 두 군데. 저기 이제 관음 쌍굴이라고.
2: 울릉도 3대 비경으로 꼽히는 해식 동굴 관음 쌍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 섬 아래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배를 타고 보면은 여기 화산암이라 가지고 주상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장관이에요.
2: 바다에서만 볼 수 있다는 관음 쌍굴 주상절리. 억겁의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천혜의 비경이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오늘의 다이빙 포인트 쌍정초로 향합니다. 철탑 아래로 두 개의 봉우리가 있다는데요. 그게 쌍정초랍니다.
1: 여기가 보면 국내 다이빙의 성지예요. 물고기 때도 많지만 이렇게 보면 물 속에 들어가면 그 웅장함에 사람들이 거의 뭐 거기에 막 가는 거죠, 완전히.
2: 하지만 쉽게 허락되는 곳은 아니라죠.
1: 바람이 불어요, 맞죠? 배가 밀리겠죠? 입술을 빨리 해야 되죠. 자, 바로 지금도 봐, 배가 이만큼 밀리고 있네, 보면. 맞죠?
2: 드디어 바다의 입수.
5: 조류새, 조류새, 빨리 입수로.
1: 가, 가. 잠깐만요, 대기. 조류죠. 기다려봐, 배를 내가 받으라고 반대로.
6: 입수를 해.
0: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조류 때문에 밀려요, 다이버들이. 위험해요.
2: 웅장한 만큼 조류가 심해서 숙련된 다이버들에게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쌍정초랍니다. 어렵게 들어온 바닷속을 자유롭게 유영해 봅니다.

철탑 아래 물속은 거대한 안반지대. 서서히 철탑 주위를 둘러보는데요. 신비로운 풍경 속에선 다양한 수중

0: 깊은 바닷속을 온몸으로 느껴보았던 황홀한 시간. 그렇게 30여 분의 바닷속 탐험이 끝났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1: 모자만 많이 휘어있어서 물도 맑고 예뻤어요.
2: 출산 이후에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좀 풀렸어요? 어떠세요?
1: 확 풀렸어요.
0: 다음 날 아침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3: 엄청 높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 노을성 파도도 막 넘어와요, 지금. 어제 밤에 새벽에 와서 조금 단도를 치고 갔는데.
0: 파도를 보자 마음이 급해진 영준 씨.
3: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일단 맨날 옮겨놔야 됩니다, 지금.
2: 아, 이런 것도 다 날아가요?
3: 네, 날아가죠, 바람 불면은.
0: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섬 날씨에 애써 준비한 장비들마저 서둘러 거둡니다.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이라도 영준 씨는 가만히 있는 법이 없답니다.
2: 여긴 왜 오신 거예요?
3: 동네 그 이장님 집인데, 예, 농장인데 고추 하는 거 좀 도와달래가지고
0: 마을 일에는 언제나 1등 일꾼.
4: 야, 되게 막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에이, 칼리 열증 하나 보면 고정이 되고. 드름지게.
5: 이거 고추 하면은 클리프에 내 건데 지금 나도 하는 고추에 뭐 한 10%인데 지금 지분이.
4: 지금 줘야
5: 돼. 내가 전화 오시더라고. 클리프 가더라고 이거.
4: 드름지게.
0: 간단하지만 효과는 만점.
4: 오늘부터 나는 바람 많이 불기 때문에 돌을 흔지나요. 소통은 저 밑에 날아가 봅니다.
0: 경험으로 터득한 섬 사람의 지혜를 영준 씨는 하나하나 배워나갑니다.
4: 친구같이 임마. 동생같이 임마.
3: 그렇죠. 내가 손해보는 건데.
4: 손해본다고?
3: 내가 손해보는 건데. 섬 생활이 좀 지루한데 사실은. 이렇게 있으면 뭐 매일매일 뭐 이벤트죠. 보면은.
4: 그런데 우리는 지겹다는 생각이 안 든다. 육지 딱 나오면은 한 3, 4일 딱 있으면 한여 들어오죠 뭐요. 고양이 오죽다.
3: 아, 저도 그래요. 네. 우리 와이프도
4: 답답한 기라 답답한 게 있는 거야.
3: 살다가 나가니까 뭐 육지 나가면은 한 4, 4일만 있으면 들어오고 싶대.
0: 떠나 봐야 알게 되는 소중한 마음이 있죠. 결혼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영준 씨.
1: 앉아 먹자. 그래도
0: 이건 그 유명하다는 독도새우 맞죠?
3: 이건 독도새우거든요. 참새우, 새우인데 또 주변에서 많이 잡는 데서 수십 뭐 몇백 미터에서 잡는 거죠 이게.
0: 육지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독도새우는 아들 동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3: 아, 그러면 나 새우 먹으면 돼.
0: 물론 아내 혜진 씨도 좋아한답니다.
3: 당연히 맛있겠지, 독도새우인데.
1: 네. 트럼프도 먹고 간 거잖아요.
3: 트럼프도 먹고 갔죠, 이거.
0: 삼겹살과 함께 구워내면 이보다 더 완벽한 산해진미가 없다는데요. 명이나물 장아찌에 싸서 먹어도 금상첨화랍니다.
3: 한 번씩 와이프랑 싸우거든요. 그러면 아주 그냥 내려와서 라면 끓여 먹어, 이렇게. 그럼 아들은 아빠 캠핑 온 거 같아.

0: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 효진 씨. 직장 생활이 버거웠을 때 남편 영준 씨를 만났고 둘은 금세 사랑에 빠져 결혼했답니다.
1: 서울에 너무 지쳤었고요. 번아웃 씨 너무 심하게 왔을 때 다이빙을 알게 됐고 다이빙하고 약간 서울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벗어나니까 오히려 낫더라고요.
2: 어떤 면이 그렇게 좋으셨죠? 남편?
1: 일단 제가 그때
2: 뭐 훈련이?
1: 뭐 훈련한 것 같은데
2: 결혼 뭐
1: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굶어 죽지 않는다고.

0: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1: 부부의 하루가 따스한 노을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나리 분지를 찾았습니다.
0: 아, 그래.
2: 우와, 되게 크다.
3: 무섭.
4: 뭐 찾으시는 거예요?
2: 물에 뜨는 돌?
0: 물이 엄청 가벼워요.
3: 가벼워요.
2: 구멍 뚫린.
1: 화산의 용암이 갑자기 식어서 생긴 가벼운 돌 부석은 물에 뜨는 돌이래요. 근데 정말 물에 뜰 수 있을까요?
2: 떴다.
0: 무서워.
2: 얘는 안 뜰 것 같은데. 동당.
0: 탈락.
2: 얘는?
3: 걔 뜰걸?
0: 오,
3: 뜬다.
1: 화산섬이 품은 마법 같은 현상.
0: 오, 진짜 뜨네. 진짜 뜨네.
1: 이 신비한 돌 부석에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5: 야, 이거 먹고 승진했대. 5천 공무원들이.
1: 부석과 함께 사람들이 꼭 찾는다는 신령수.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천연 안반수래요. 영험하다는 소문 때문일까요? 신령수에 담긴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0: 이걸 먹었으면 더 좋아질 거.
1: 영준 씨, 울릉도 생활 어떠신가요?
3: 제 혼자 있으면은 아주 외로운 삶이었을 건데 아주 또 울릉도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너무 만족해요.

0: 다시 천보항의 아름다운 바다 관음 쌍굴로 나왔습니다.
1: 오른쪽 끼도 쭉 들어갑니다. 삼자로 쭉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여기는 15예요. 15. 90이 15입니다. 15. 네.
0: 누군가에게는 설렘,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쉼표가 되는 곳.
1: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예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살아간다는 게. 물론 뭐 힘든 곳도 있는데, 불편한 곳도 있죠. 힘든 곳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뭐 좋은 것 같아요.
0: 여기는 여름 명당 울릉도 청부항입니다.
2: 와, 진짜 여름이다. 우린... 여름에 이렇게 저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 아주 지금
3: 밀어.
2: 객들 있잖아요. 객들은 세계 5개. 아시아에서는 이만큼 객들 넓은 데가 없어요.
4: 2열, 7열, 열로써 열을 다스린다.
5: 여름 더위야 계속 끓어. 여름 마셨습니다.

0: 이 멋들어진 대숲이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선산이래요. 야, 부럽다.
1: 그게 계속 귀에 맴돌았었어요. 아, 우리 장손 이제 할아버지가 힘들지 않게 도와줄게 라고 했던 그날의 그 말씀이 하는 내내도 귀에 계속 은은하게 맴도는 것 같아요.
0: 선산에다 집을 지으신 거예요?
2: 얼굴도 못 뵌 시할아버님 덕분에 제가 이런 후사를 다 누리네 싶은 생각에 진짜 끝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엄마야, 여기는 또 어느 집안 선산이래요?
3: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4: 글쎄, 제가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조상님께서 이 터를 주셔서 지금은 뭐 약주 한 잔 못 드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이분들이 편히.
0: 할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손자가 눈물로 지은 집이랍니다.
5: 많은 현대인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 집을 짓거든요. 그 오늘 건축주 분께서는 참 더 대단한 거는 가장 좋은 자리에 이 집보다 먼저 조상님들의 터를 잡았다라는 거죠.
0: 오늘은 조상들과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사연으로 집 지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충남 논산으로 먼저 갑니다. 소장님, 조상덕 보고 지은 집 찾으러 가는 길이시죠? 와우, 바다만 넘실대나 했더니 논도 넘실대는구나.
5: 아, 오늘 논산에 아주 논밭이 아주 푸르르고 좋은데요. 어, 그나저나 오늘 힌트 뭐죠?
6: 선산에 잰 양철 오두막을 찾으신대요.
5: 선산에 양철 오두막이요? 어, 그럼 뭐 현대판 심효사리? 뭐 이런 건가요?
0: 요즘 세상에 그런 효자가 있으려나요? 어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해. 하여튼 선산에 지은 집이라고 했으니까 산으로 가보자고요. 어? 저기 양철 집 같은데?
5: 어? 아, 이 집이네. 아, 이 양철 오두막이 아니라 예쁜 카페 같은데?
0: 그러게요. 카페는 저리 가라. 감성도 꽤 잘 지어놓으셨네.
7: 안녕하세요.
5: 아, 안녕하세요.
7: 아, 먼 길 오셨죠?
5: 아, 예,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8: 안녕하십니까?
5: 아, 아유, 모자까지 벗으시고.
8: 아, 예, 반갑습니다.
5: 어, 근데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카페같이.
7: 아, 예뻐요. 감사합니다.
8: 예, 감사합니다.
5: 아니, 근데 거기다가 이게 선산에 지은.
8: 아, 예, 저희 선산이었었고요. 6년 전에

0: 이제 다 저희 집안 모두를 다 이장을 해서
1: 아, 빈터에다가
0: 네네
1: 그러면은 이게 집을 지으신 거군요.
0: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1: 와.
2: 안녕하세요. 버려진 손자님 집 지어달라고 조른 아내 서민숙입니다.
3: 그런 아내에게 1년 동안 제사를 15번 선물한 남자 김선희입니다.
2: 저희 어머니 좀 무뚝뚝하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고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머니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가정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해주는 거 엄마가 고맙게 생각한다고 어르신들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또그말 한마디에 또 갑자기 울고 가지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4: 1년에 15번이면은 돌아서면 제사, 또 돌아서면 제사란 이야기인데, 고생했다고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산이구먼요.
3: 어렸을 때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면 되게 부유하게 자란 줄 아시는데 저 되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아버지가 제가 먼저 이렇게 여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결리셨는지 아 이제 우리 장손 제대했으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돌봐주면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있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여기를 이렇게 많이 혼자 돌아다녔었거든요.
2: 진짜 사람도 잘 지나다닐 수 없는 빽빽한 대나무였거든요. 그냥 산이 아니라 그냥 대나무 숲도 아니고 이건 무슨 방치된 대나무 산?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몇 발자국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서 딱 봤는데 햇살이 쫙 대나무를 비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그냥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여기 괜찮다.
4: 그런데 그토록 감성 돋던 대나무가 집 짓는 데는 최고의 적이더래요. 뿌리가 집 아래를 파고들거든요. 허목한데 좀 먹었겠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 있었대요.
0: 몇년 전에 부도 맞고 막 힘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여기를 가끔씩 왔었어요. 제 마음 좀저 다스릴 겸 왔을 때 주변을 계속 돌아봤었는데 나무들을 계속 기억해냈었거든요.
2: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저희 남편이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이렇게 요 라인대로 잘라주세요 한그 그림이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빼곡한 대나무가 있을 때 스케치를 하셨었던 게 있어요. 근데 그대로 나왔어요.
4: 진짜 이 그림이 먼저라고요? 이 산을 토목한 게 먼저가 아니고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조상님들이 돌봐주는 집인가요? 선산에 지은 양철 오두막집 본격적으로 탐구 시작해 봅시다. 우선 외장은 골강판인데 내부는 다 합판으로 두르셨네. 안만 보면은 영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나무 오두막집. 아우 이쁘긴 이쁘다. 거기다 창은 뭐 이렇게 많아요? 오 모양은 다 달라요. 더 놀라운 건이 집이 원래 컨테이너였다는 사실. 컨테이너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군요.
1: 이 집이 원래 컨테이너였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예, 컨테이너였습니다. 저한테는 예, 재수 좋은 컨테이너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서울 반지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잘 살아보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도도 한두번 맞고 그 힘든 시기가 좀 사실 있었습니다. 좀 제가 힘들 때 힘들고 다시 그 기운을 내서 시작할 때 같이 함께했던 컨테이너거든요.
4: 낡은 컨테이너 같아도 건설업하는 선희 씨가 부도 맞고 맨주먹으로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준 동지래요. 그러면 못 버리죠. 아무녀. 그 의리의 컨테이너가 요래 바뀌었답니다. 아, 뭔 요술을 부리셨나. 진짜 못 알아보겠는데요.
1: 아, 저도 뭐 이런 현장 사무실 많이 쓰고 뭐 저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치수보다 조금 더 넓고 높아 보이는데 뭘 어떻게 하신 건가요?
4: 뭐야, 천장을 그냥 뚫으신 거예요? 아, 각관을 세워서 높이시겠다. 그러면 바닥은 또 왜 뚫으셨을까?
3: 기존에 천정고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의 그 단점이 특히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부는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그 넣고 밑에서 또 하부에 80mm짜리 또 단열재를 넣어서 그래서 단열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4: 덕분에 단열장장은 세상 하나뿐인 양철 로드막이 탄생했대요. 그런데 단열에 그렇게 목숨을 거신 분이 굳이 나무 창호를 고르신 이유는 뭘까요? 난 그것이 가장 미스터리네. 말 좀 해줘 보세요.
2: 근데 목창호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공장을 갔는데 다 미송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 미송인데 너무 예쁜 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 나무는 뭐예요? 그랬더니 저건 홍성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저걸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두 배요? 그러시는 거예요.
3: 공장 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홍성은 이제 중국산 홍성이었고요. 그래서 문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저보러 이제 북미산 홍성을 구해 오면 이제 만들어 주겠다. 근데 아마 못 구할 것이다.
4: 아느라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전국 팔도 홍성 찾아서 만리. 결국 선희 씨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답니다.
1: 거의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틀어짐이 덜한 거 보죠?
3: 아, 네네. 이게 틀어짐이 덜하고 향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네. 올라오듯이 그냥 놔두면 나중에 붉은 빛이 약간 더 돌거든요. 은은하게.
1: 오, 야, 잘 열린다. 야, 그러니까 이 홍성 목창으로 감성을 지키고, 야, 이 폴딩 도어로 열을 지키고. 아, 참 대단한 분들이다. 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4: 머리 잘 쓰셨네. 안은 감성 돋는 오두막이고, 밖은 사방이 자연. 근데 절대 안 춥고 안 덥다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집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면 탐이 좀 나는데요. 그나저나 난 이 창 말고도 눈이 가는 창이 많던데 미닫이 창에 베이 윈도우 창에 픽스창까지 창 전시장이 따로 없어요. 특히 저 수직창은 대숨만은 제대로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창이래요.
1: 아니 근데 저거 이렇게 수평으로 봐도 예뻤을 것 같은데
2: 아니요 대나무가 네. 이렇게 쭉쭉 뻗어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수직창으로 보면 네. 대나무 위에 풀만 보여서 이게 대나무 같지 않고 근데 대나무가 딱 보이게 수직창으로 길게 같이 보고 싶었어요
4: 그러네 수평창이었으면 대나무가 동강 잘릴 판 수직창이었으니 길고 곧게 뻗은 저 고고한 자태를 직관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처음부터 다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베이 윈도우 창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 미리 창 부분만 덧붙여 외부로 돌출을 시켜놨구나 덕분에 이런 독특한 외관이 탄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집 손바닥만한데 뜯어볼수록 매력 있네
1: 오, 와, 풍경 좋다.
2: 좋죠.
1: 어? 근데 저 앞에 있는 저 돌식탁 설마 자연석인가요?
2: 자연석이죠. 저희 대나무 네? 뿌리까지 팔 때 저런 돌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4: 돌 놓을 자리까지 미리 계산한 아내 덕분에 선희 씨가 많이 바쁘셨네. 그래도 보람있네요. 완벽한 캠핑 감성의 야외 다이닝룸을 얻었으니.
1: 그렇게 머릿속으로 페어링이 탁탁 되던가요?
2: 네네. 네?
1: 얘는 쟤, 쟤는 쟤?
2: 네.
1: 이야, 그래요?
3: 제일 어려운 거는 친구 네. 오더.
1: 아, 오더. 네, 네.
3: 지시가 힘들었습니다.
1: 아, 지시로 인해서 돌도 옮기셔야 되고요.
3: 예.
2: 아들, 이리 와.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 둘째 아들 김기범입니다.
6: 이렇게 순종적인 아빠 이해되세요?
5: 저희 아버지도 뭐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고요. 일하시면서 좀 아팠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 생명의 은인처럼 또 아버지를 잘 케어해주시고
2: 35세 한 번, 38살에 한 번, 그리고 이제 52살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뇌염이라는 증상으로 이제 쓰러졌는데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정말 팔다리가 다 묶여서 침대에 팔다리가 다 묶인 상태에서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남편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7: 선이야, 너 이름 뭐야? 이름. 이름 뭐냐고. 그럼 내 이름은 뭐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선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5: 의식은 거의 없고 이제 못 알아보는데 거기서 자기 이제 저희 어머니 성함을 얘기하시면서 가야 된다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미나라고도 불리는데 미나한테 가야 된다고 기다린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전해 들었는데 아 죄송해요 진짜
4: 가정이 세 번이나 죽다 살아났으니 오죽했을까요?
3: 좀 긴 잠을 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죠. 사실 아픈 사람은 기억은 없는데 그 아팠던 그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몸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4: 치사율 30%. 잠든 듯 쓰러졌을 때 발견 못하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래요. 그때마다 손실을 살려낸 거는 아내였죠.
3: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이 단어만 자꾸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8: 야, 아빠,
9: 야 이거 맛있게 드렸네.
2: 먹어보지도 않고 맛있다고? 자기는 어때? 자기 삶이 싫어하잖아. 난 너무 맛있는데.
4: 두 분 웃음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5: 근데 이 풍경에서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다. 앞에 산 너무 예쁘네.
2: 너무 좋다.
5: 진짜.
2: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4: 잃어버릴 뻔했던 사람은 알지요. 이 공기가, 이 하늘이, 이 숲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 줄이요.
3: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걸 소중하고 가치 있게 써야 되나를 생각했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이 친구였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어찌 보면 와이프가 계획하고 제가 꼭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4: 꼭 은혜를 갖고 싶었던 남편의 선물 같은 집. 두 분 다 고생 많았어요. 이 집 눈부신 이유가 있었네.
9: 항상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셔야 되겠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9: 아 그러니까요.
1: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집이 누가 봐도 이거는 남성 감성은 아니거든요.
2: 네. 거의 다 제 취향이죠.
1: 그죠.
2: 네.
1: 와, 그래서 아니 정말 특히나 이 외장재가 예, 그렇게 또 많이 쓰는 외장재는 아니어서
2: 원래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거 좋아해서 얘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약간 녹이 나고 때도 묻어나고 이런 느낌을 빨리 받길 원해요.
4: 감성의 여왕에겐 그런 큰 그림이 있으셨구만.
1: 결국 감성 감성 같지만 시간을 살려고 하시는 그런 거 아닐까.
2: 그치, 맞는 네. 것 같아요.
1: 지금도 남편의 네. 시간을 사주신 거잖아요.
3: 그렇죠.
2: 그렇죠, 진짜. 어쩌면 지금 없었을 수도 있는.
3: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하죠. 네.
4: 감사하고 소중한 순간을 간직한 양철 로드막집 탐구 계속해봅시다.
1: 아까부터 야, 요 참 마루가 뭐 인상적이던데요.
4: 이거 혹시

0: 그 옛날 학교 바닥에 썼던 폐교마루 아닌가요?
1: 와, 아니 그 옛날 느낌을 내기 위해서 폐교마루까지 갖고 오신 거예요?
2: 그래서 오더가 왔던 장소가 포천이었어요.
1: 포천. 네.
2: 그래서 또
1: 논산에서 포천까지
2: 화물차 몰고 가서 싣고 갖고 와서 시공하게 됐어요.
1: 생고생. 하셔야죠.
2: 에, 암만요. 에, 해야죠. 에.
1: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2: 그럼요.
0: 사포질하고 흰 거 골라내고 모양 맞추고 바닥부터 벽까지 온통 나무로 두르느라 선희 씨가 고생 좀 했답니다.
3: 완전 마음에 들죠. 완전 마음에 들어요. 남편도 마음에 들어 하던데요.
1: 아, 아까 제가 이 부엌 창문 보느라 부엌을 눈길을 못 줬었나 봐요. 야, 이거 한감성 하는데 여기도.
0: 주방은 유럽 시골집 감성인데요. 나무로 직접 짜신 거예요? 그 무겁다는 세라믹 독이 맞죠? 이거는 공면 타일이고요. 부엌이야말로 감성 끝판왕이네요.
3: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 세라믹 개수대를 쓰는 게 개수대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일반 싱크대 하는 걸로 자재로 올리면 무너지고 오래 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는 금속이고 금속이 보이는 게 좀 보기가 싫으니까 또 이제 그 목수 팀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카바를 또 원목으로 다 카바를 해주셨어요.
1: 설마 이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3: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 타일이잖아요.
1: 네.
3: 제가 이 브릭 색깔이랑 민트랑 크림 색깔이 이제 요즘 유행 컬러이기도 하고 제가 의류 제형업 지금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또 폐교마루랑 어우러지는 색깔을 찾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색깔을 선택을 했고 가게에서 이제 손님 없을 때 짬짬이 가게 테라스에 나가서 하나하나 다 짜맞춰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보고 마지막에 완성된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0: 그러나 디자인은 시작에 불과했대요. 직접 타일 시공에도 동참을 했거든요. 덕분에 현관이 따로 없는 집에 비가 오면 신발 신고 드나들어도 되는 타일 바닥이 탄생을 했답니다. 민숙 씨를 누가 말려요. 근데 이것도 진짜 이쁘긴 이쁘다.
1: 그 농촌 체류형 쉼터?
4: 네.
1: 그 허가를 신청하신 건가요?
2: 아, 네. 신청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농막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서 승인까지 받은 상태였었고 지금은 이제 체류형 쉼터로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농막은 이제 정화조가 옛날 되네 마네 지자체마다 달랐는데 그냥 확실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4: 네.
1: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정화조도 되고
4: 네.
1: 부엌도 되고
4: 네.
1: 거기서 주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0: 촬영 후 체류형 쉼터 허가가 나서요. 이제 집안에 화장실까지 들여놓을 참이랍니다. 그런데 양철 오두막 옆 캐라반은 정체가 뭐죠? 바퀴가 달린 거 보니까 언제든 달려나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산속에 오두막까지 지어놓고 캐라반으로 또 전국을 누비실 참이에요?
1: 오.
3: 네. 오. 저희 남편 쓰러지고 나서
1: 네?
3: 캠핑을 다니는데 제가 텐트 생활이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캐라반을 사자고 해서 캐라반을 사게 된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동식 침실이죠.
0: 그런데 저기 저 대수반에 있는 저건 또 정체가 뭐예요?
1: 야, 여긴 거의 등산로 만드셨는데요?
3: 근력이 키워지죠.
1: 네. 야, 근데 그래도 확실히 뭔가 이렇게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3: 맞아요. 요새 안으로 싹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1: 와, 대박. 야, 무슨 뭐 무릉도원 같은데요, 여기? 카라반이 탁 하니 있네.
3: 올라오니까 또 시원하시죠?
1: 오, 훨씬 시원한데요?
3: 저희도 일하다가 힘들면 잠깐 올라와서 쉬고 했어요.
0: 양철 오두막 지을 때 쓴 이동식 카라반이래요.
1: 좀 오래된 것 같긴 하네요.
3: 한번 보시겠어요?
1: 열리긴 해요?
3: 네.
1: 오.
3: 직접 칠하고 남편이랑 네. 같이 바닥 사포하고 해서 해놨는데 괜찮으세요?
1: 그냥 온전한 방인데요?
3: 그죠.
0: 임시 쉼터의 이 넘치는 감성은 또 뭔가요?

0: 아니 이렇게 가파른데 이거 어떻게 카라반을 위로 올리신 거죠?
1: 포크레인에다가
0: 매달았어요.
1: 네,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0: 네?
1: 네. 그리고선 끌고 올라왔습니다.
2: 지금 밑에서 막 기도했어요. 막 밑에 카라반이 막 흔들흔들흔들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너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3: 고생해서 골고는 왔는데 갈 길이 구만리. 살랑살랑 저 매력적인 뒤태를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절대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들리시나요?
1: 대나무 잎이 막 이렇게 눈꽃처럼 날리는 그런 광경하고 그 새소리,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구나.
3: 어머나,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0: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들.
1: 이렇게 멋진 곳에서
2: 이렇게
1: 할아버지 덕분에 26번째 생일을 여기서 할 수 있고.
2: 그러니까 할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일로 할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지네.
3: 진짜 조상도 보고 지은 집 맞네요.
4: 사람은 참 신기한 게 건물이 아예 없어도 집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탄 흔적들이 남은 문화재들이 꽤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를 때 뭐 황룡사 지라든가 뭐 정림사 지라든가 이 지라는 게 땅지자가 아니고 사실 터지자예요. 오늘 건축주는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생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 땅에 대한 그 기억들이 더 되살아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집이란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 외에도 기억과 추억, 터, 땅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인에게 우리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에 대한 의미를 좀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선희 씨를 살린 건 민숙 씨지만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둘을 품은 거는 할아버지의 선산. 이보다 고마운 집이 또 있을까요? 이번에는 충청부터 청주로 갑니다. 여기는 이발소 아닌가요? 조상 돋본 집이랑 이발소가 뭔 상관이래요? 야, 그나저나 노포인가 봐요. 저게 언제쯤 물건이야? 엄마야, 소장님. 조상 돋본 집 안 자꾸 한가롭게 면도나 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5: 자, 조금 따올 수도 있어요. 네, 예, 예, 예. 스킨이라. 예, 예.
6: 아니, 근데 선생님, 혹시 이 동네에 그 진주유 씨 대종손? 분이 계시다던데, 혹시 아세요?
5: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주유 씨 대종손입니다.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아, 선생님이요?
5: 예, 예, 예.
6: 아니, 그러면은 그 손님이 아니고 선생님이.
5: 예, 예.
6: 대종손님이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3: 아, 오늘 탐구할 집이 대종손님 댁이구나.
5: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당신이 이렇게 마중 나와서 계시네요.
6: 아유, 안녕하세요, 며느님.
7: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6: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대종손 며느님이신 거죠?
5: 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5: 조상님 덕에 집을 짓고 사는 진주유 씨 27대 대종손 유만형입니다.
7: 대종손 며느리로 1년 12달 제사를 모셔온 권영애입니다. 1년에 12번은 제사로 방 안에서 지내던 모시던 제사가 4대까지 모셔야 되니까 8번. 그리고 구정, 추석, 그러면 10번. 그리고 이제 우대 조상님들은 다 그냥 산식 때 또 한 번 더 지내고 시제 때는 이제 그 4대 이상 그 우대 조상님들 제사를 모시는 거죠.
8: 엄청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5: 예,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3: 300년 터의 지푸라기 흙집을 수도 없이 고쳐 쌓은 게 반백년. 할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을 허무는 대신 덧대감에 버텨왔던 거죠.
5: 원래 이제 불태는 집이었어요. 원래 고래가 있는 집인데 그 고래를 안 메우고 그냥 그 위에다가 그 미장을 하고서 했더니 이 쥐가 밑에도 다니고 천장에도 다니고 그래. 밤에는 천장에서 우당탕탕 거리고.
7: 방짱이라고 모기장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옛날에 그걸 갖다 쳐놓고 이제 여름에 문을 열고 자잖아. 그러면 뭐가 여기서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돌아다니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뢰가 그런 환경에서 살았었어요.
6: 거기에 1년에 12번 제사?
7: 네, 그래요. 명절까지 끼어서요.
6: 야,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네, 대단하시네요.
5: 우리 부인이 이제 없는 집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죠.
6: 아이고, 벌써 눈물이 나시려고 그런다. 아이고, 어떡해.
7: 집 짓기 전에요, 조상님들 먼저 이제 다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이장을 다 해놓고 저희가 이제 집을 짓은 거죠.
6: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집 터를 제대로 잡기 전에 조상님들 터를 잡았다. 이 말씀 맞나요?
3: 산 사람 집 짓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집을 먼저 챙긴 셈이네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내려다보는 명당 자리에 짓게 된 집. 탐구 시작해봅시다.
6: 오, 현관 엄청 넓은데요? 이게 뭐야? 야,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복도네요?
9: 네, 복도예요.
6: 오, 근데 뭐야, 이거 왼쪽, 오른쪽 다 있는데
9: 오른쪽부터
6: 보죠?
9: 네.
6: 아, 오른쪽부터 먼저 봐요?
9: 네.
6: 오, 왼쪽도 밝은데? 이야, 복도 길다.
9: 복도가 좀 길어요.
6: 아, 진짜 길다. 마치 옛날 정말 뭐 퇴마루 같은데요?
9: 애들이 마라톤도 해요, 여기서.
3: 이 정도 길이면 집에서도 만보 찍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요.
6: 오, 이제 방이 나오네.
9: 네네네.
6: 이 방 혹시?
9: 아, 네.
6: 누구 방이에요?
9: 손녀딸.
6: 아, 손녀 방. 네. 와, 넓고 좋은데요? 오, 그럼 이 방은요?
9: 손자 방이에요.
6: 아, 이 방은 손자?
9: 네네.
3: 아, 손자 손녀랑 같이 사시는구나. 대종손 집답다. 그런데 퇴마루 닮은 꼴인 긴 복도를 지나면 본 적 없는 공간이 나온답니다.
6: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게 퇴마루로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게 실내화를 시킨 거죠.
5: 또 기른 것만큼 또 우리가 저기 하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재미가 있네.
6: 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알겠네. 전이 공간이구나.
3: 이렇게 길면 숨 돌릴 공간 필요하죠. 방이 세 개의 작은 거실까지. 그럼 저 끝방이 두 분 주무시는 방인가요? 어머야, 노래라. 이분 누구셔?
6: 안녕하세요.
9: 우리 아들이에요.
6: 아, 아드님. 아유, 반갑습니다.
9: 청주서 사는 걸 일로 데리고 왔어요. 옆에다 두고 살려고.
6: 아이고야. 그래요?
5: 네. 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6: 너무 부럽다.
5: 전 가족이.
10: 안녕하세요.
5: 여기 앞에 오는 우리 큰딸이고요. 뒤에는 우리 아들, 같이 사는 우리 아들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오른쪽에서 살고 있는 아들 유승복입니다.
10: 저는 집 설계비를 대고 집 짓기 전까지 가족들의 의견을 조율한 딸 유하나입니다. 집 허물 때 이렇게 울먹울먹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추억하고 또 저희 아빠가 갖고 있는 추억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 추억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울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그냥 했어요. 그렇게.
5: 할아버지 뒤에로 쫄랑쫄랑 쫓아다닌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조 잡수러 가면 꼭 구멍가게까지 거기 가서 기다렸다가 같이 오고, 또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면 할아버지한테 도망가는 게요. 또 이제 밥을 먹을 때 할아버지가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나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쌀밥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 밥을 다 안 잡숫고 냉겨놔. 그리고 손자를 주려고.
3: 할아버지가 만영시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지은 집이래요. 추억이 만리장성. 그러니 옛집 부수던 날 마음이 서운하지.
5: 뭐 집 부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포크라인이 팍 찍는데, 야, 이거 뭐 무슨 현지 개벽하는가 또 기분이 어째? 엄청이 안 좋더라고. 딱 포크라인으로 이제 탁 찍잖아요.

0: 아, 이거 참, 응? 그래서 얼른 내가 나갔지.
1: 소년이 청년이 되고 두 아이 아버지가 된 집. 만영씨 인생을 기억하는 집인데 눈물이 나죠. 왜 안 나? 아무녀, 이거. 근사하게 고쳐 살면 안 되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평생 불편한 집에서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아내를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없는 일. 결국 그리운 옛집 허물고 새 집을 짓기로 마음먹은 거죠. 조상들이 남겨준 300년 터가 남아있으니 그걸로 된 거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현관 한편 참 넓다.
2: 아까 현관 들어올 때도 좀 느꼈는데 보통 이 편백향이 확 나더라고요.
3: 네네. 아, 현관은 제가 이제 옛날 집에서는 있지도 않았지만 일단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게 이 신발 냄새가 나더라고요. 다른 집에 가보면. 근데 친구가 이거 하면 괜찮아. 물만 흠뻑흠뻑 뿌려주면 향기가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 그리고 이거는 또 그런 이유가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 아,
4: 옛날 어머니 때문에.
3: 네, 옛날 집이었을 때 이제 신발 벗는 데가 문 밖이었어요.
2: 그렇죠. 대돌 위에 다 신발 올리고.
3: 비가 맞고 이제 이렇게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런 집인데 여름에 생각도 않고 그냥 신발 속에다 발을 이렇게 집어 넣는데 따끔해가지고 보니까 네? 그 지네가 발을 물어서
2: 네?
3: 엄마하고 신발을 벗어 내밀었는데 보니까 엄청 커요. 까맣고. 그거 엄청 독하더라고. 근데 119가 왔어. 저 구급차가, 앰뷸런스인가? 그게 왔는데, 무슨 중환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 열두제고, 막 체크를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래. 아니, 지낸데 뭘 요란하게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지낸 물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1: 영애 씨는 물기로 먹고 불때서 살던 대종선 집으로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비들이 치지 않는 곳에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었대요. 에이구.
3: 지금은 뭐 대궐이지. 대궐.
1: 대종순 며느님은 매일 분무기를 들고 대궐집 현관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신답니다. 추억이 아롱아롱. 비 안 들치는 현관이라 서운해서 물을 뿌려주시나. 그나저나 좋기는 좋으신가 봐. 얼굴이 피셨어.
3: 분무기로는 손목 아프고 팔 아파서 못하고 높은 데 같은데 호수로다가 연결해가지고 뿌립니다. 수돗물.
5: 호수에 물 뿌린다고 그러니?
3: 네. 호수로 뿌리면 물이 천장에서 뚝뚝뚝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나아요. 향이 더 짙게 나는 것 같아요.
2: 와, 거실이 진짜 환하네요. 밝고.
1: 아까 전이 공간이라고 했던 작은 거실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크기네요.
2: 제대로 된 거실이네요.
3: 네네.
2: 아, 여기 가족들이 다 모이고.
3: 네.
2: 예. 옛날 이제 우리 한옥으로 치면 약간 대청마루 같은 곳이긴 한데.
3: 그렇죠.
2: 제사도 지내고.
3: 네. 예. 저 시집 오기 전에는 이 제사꾼들이 너무 많아갖고.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사형제고 막 거기에 또 딸린 저기들이 많아갖고 제사를 지내려면 막 밖에서도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좁다 보니까.
2: 좁아서.
3: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실을 좀 넓게 하자 했는데, 지금도 이게 넓지는 않아요, 저희가.
1: 제사 한번 지내라 치면은 마당까지 한가득 일가 친척들이 모여들던 대종선지. 와, 송편 담은 그릇이 대체 몇 개야?
6: 와서 보면은. 국그릇하고 막 밥그릇이 한 16개씩 올라가 있고 세트로 좀 이렇게 뒤돌아서면 또 제사 지내시고 막 음식 차려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결혼하기 전보다 더 여기서 일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3: 그래도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제 가시면서 아이고 우리 수업이 욕받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할아버지들이고 이제 그걸로 그냥 이제 또 좋아요. 행복하고.
2: 오, 부엌하고 식당이 거실하고 분리돼서 이렇게 틀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 네, 좀 엇갈려 있네요.
3: 약간 엇갈려 있어요.
1: 이 엇갈린 모양엔 대종선 며느리의 말 못할 애환이 담겨 있답니다.
3: 아니 이제 명절 때 같은데 이렇게

0: 어른들은 이 뒤에 거실에 앉아 계시고 막 이게 이제 뭐 술도 드시고 막 하시는데 이렇게 부엌에서 막 뒷모습을 다 보이면서 막 일을 하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띄워달라고
1: 엇갈리게 해달라고.
2: 진짜 엇갈린 거 맞네요. 고생했으니 응당 보답을 받으셔야 옳지. 아며.
1: 그리고 부엌은 또 보니까 야 요새는 또 상부장이라고 하죠. 찬장. 상부장을 없애는 추세이긴 한데 예, 근데 이 정도로 수납이 다 되던가요?
0: 쓸 때 내가 사용을 할 때 보니까 맨 아래 칸만 쓰게 되더라고요. 아, 상부장 차라리 없애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내비둬라.
2: 이제 1년에 4번으로 줄인 제사. 덕분에 상부장 없이도 버틸만 하답니다.
1: 그럼 이왕은 뭐죠?
0: 저희 침실.
1: 아, 부부 침실. 오. 와, 편백으로 마감을 하셨네요.
0: 네.
1: 이야, 향이 너무 좋다. 와. 야, 요새 이렇게 부부가 한 방 쓰는 부부 거의 없거든요.
0: 네. 제 친구가 네. 이걸 하면서 도배를 뭘로 할래? 그러길래 알아서 해. 그랬더니, 야, 편백으로 하자. 피로회복에도 좋고, 좋대요. 네. 이게 자면서 숙면에도 좋고.
1: 그렇죠. 네. 맞아요.
0: 그게 좋다 그래서. 근데 저는 차지 못해요.
2: 이렇게 좋게 해놓고 왜 못 자요? 아, 만영 씨 때문이구나. 영희 씨는 TV를 꺼야 자고, 만영 씨는 켜야 자고, 이게 바로 동상이 멍. 영희 씨가 조용히 TV를 끄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알아챈대요.
3: 아유, 어째 또, 금방 또 TV를 껐어요, 어째. 아이고, 이걸 왜 자꾸 그래, 또. 아, 우리는 TV 끄면 잠이 안 와요.
0: 아이씨, 나 여기서 앉아. 나갈 거야.
2: 한 집에서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된 이유죠. 그런데 옛날 집사할 때는 아예 딴 집에서 잠들던 시절도 있었대요.
0: 집이 너무 우리 집이 옛날 집이고 막 낙후되고 막 집에 뭐야 벌레들 막 천지고 막 이래서 아우 난 싫다고 한번 나도 저기 아파트 좀 살아본다고 내가 이제 그 빌라를 내가 계약을 하고 샀어요. 이 아저씨는 안 와요 거기를 잘 안 와. 마루에인가 거기 의자 밑에 뱀이 있대. 그래서 뱀 있으면 뱀을 잡든지 내쫓으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러니까 아 와서 빨리 이것 좀 해결하래요.
4: 내가. 엄청 커. 양쪽 귀퉁이에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이고.
5: 애들을 왜 이렇게 못 잡으세요?
4: 한 저기 누르고 있었어 이래가. 이때까지. 손으로다가 누르고. 하도 누르고 이렇게 힘이 빠져 팔에 이걸 그걸 놓치면 이제 어떻게 방 저런 데로 들어가 못 찾아. 아 이제 우리 후배님이 이걸 할 적에 그래도 이왕 친거 무궁화 5개짜리 호텔급에 가서 해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뭐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혹시
2: 뭐가 없을까나? 침대는 있고 저쪽은 화장실? 어? 아니 옷방이네요. 아 안방 화장실이 없다.
0: 안방 내실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아는 사이고 좀 뭐 흉업을 없는 사이라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기 화장실을 네. 밖에다 차라리 두 개를 둬라.
1: 아, 예. 아...
0: 그렇게 한 거예요.
2: 방 밖에 화장실을 두고 양반은 양반이시네.
0: 그게 애들이 이제 엄마 그러면 나이 들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귀찮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죽는 거지 뭐.
4: 서로가 좀 건강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세요?
4: 우리 부인한테 해드리.
0: 그건...
1: 반잡화법인가요?
0: 그런가 봐요. 원래 저희는 원래 그래요. 원래.
4: 우리는 손을 잘 잡아본 역사가 없어요.
1: 한번 오늘 잡아보세요. 그래도 오랜만에. 네,
0: 아니에요.
1: 아, 안 잡아요?
0: 네. 아니, 싫어요. 나
4: 그래도 사람이.

0: 흩어져 있던 조상님들을 집 짓기 전에 한 곳에 모으셨대요.
1: 주변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 예, 예. 이게 누군가는 또 집을 짓고 싶어 했을 욕심을 냈을 수도 있는 땅인데
2: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1: 어 지붕이요?
2: 네.
1: 어?
0: 조상님들 놓으신 자리에서 바라보면 그 비싼 스페인 기와가 한눈에 쫙 펼쳐진다는 사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이 집이 앞에서 보면 영락없이 평지붕집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기와 지붕집. 조상님들 보라고 올린 지붕 맞네.
3: 잘했다고 했겠지, 뭐 조상님이. 손자야, 잘 졌다.
2: 다, 남들은 다, 여기 앞에 보고는 모르는데 뒤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러잖아. 지붕이 너무 이쁘다고. 이쁘잖아요, 지붕이. 엄청 이쁘잖아.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보라고 했네, 했네비지, 뭐 내가 그래.
0: 만영신, 하루 두 번 빠지지 않고 조상님들께 안부 인사드리러 오신답니다.
3: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0: 정성은 정성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후손이 어디 있으려. 이제 세월을 속일 수 없는 나이. 그래도 조상님 위하는 마음만은 나이가 들지 않으시네. 만영 씨, 대단하십니다.
1: 우린 집이라고 하면 눈앞에 보이는 건물만 생각을 하죠. 아, 어떤 집, 뭐 예쁜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하지만 그 집은요, 아마 수백 년 동안 만들어 온 걸 수도 있어요. 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리 순수 국어의 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터를 잘 지킨 집. 오늘 건축 쪽에서 이 조상님들을 너무 극진히 모시기 때문에 얻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아마 조상님들이 그거 만들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들어와 살고 있죠? 거기에 심지어 손자까지. 그냥 이거는 보이지 않는 교육일 겁니다. 아, 저 할아버지가 저러니까 처음엔 이해를 못했지만 따라가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거죠. 뭐 그거는 이 조상님들에 대한 어떤 효심으로 얻어진 선물 아닐까요?
0: 조상은 후손 덕을 보고 후손은 조상 덕을 보고 그렇게 300년 터가 지켜진 거였네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입니다. 여러분과 물리학의 상수, 그리고 여러 물리량의 기준, 그리고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거리와 시간을 과연 어떻게 잴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외계에 보낸 전파 망원경을 이용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1974년에 보낸 아레시보 메시지라고 불리는 전파 신호인데요. 이 전파 신호는 지구로부터 2만 5천 광년 떨어져 있는 구상성단을 향해서 이 전파를 보냈습니다. 이 전파에 담긴 정보를 여러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전파 신호를 이미지로 표시한 그림을 보면 가장 위쪽에 먼저 외계인에게 전달하는 우리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숫자를 표기하는 이진법 표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이 메시지 그림의 가운데에서 조금 아래쪽을 보시면 붉은색 모습으로 표시된 사람처럼 보이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 모습의 바로 왼쪽에 지구인의 평균 키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이진법으로 표시한 그런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진법으로 읽으면 그 숫자가 1110으로 돼서 우리가 익숙한 10진법으로 표기하는 숫자 14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키가 14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아레시보 전파 메시지는 지구에서 외계로 송신할 때 딱 특정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에 실어서 보냈는데요. 이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2380MHz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전파 신호를 스스로의 힘으로 수신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학을 발전시킨 외계인이라면 인류가 보낸 이 전파의 진동수 2380MHz와 이 우주에서 어디에서나 똑같은 빛의 속도를 이용하면 거리를 계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빛의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진동수와 빛의 속도를 알면 이 전파의 파장이 딱 하나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 전파의 파장은 12.6cm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전파 메시지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사람 왼쪽에 있던 숫자 14에다가 이 전파를 실

흘러나르는 전자기파의 파장인 12.6cm를 곱하면 그 숫자가 약 176cm여서 지구인의 평균 키 정도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외계인에게 우리 지구인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려면 14와 같은 숫자만으로는 외계인이 지구인의 키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지구인의 키를 재는 단위도 함께 알려줘야 외계인이 지구인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길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항상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길이의 단위를 약속할 수 있을까요? 과학의 역사에서 몇 가지 재미있는 제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갈릴레오가 발견해낸 진자의 등시성을 이용한 길이의 단위의 제안이 있었어요. 갈릴레오가 발견한 진자의 등시성은 어떤 거냐면요. 길이가 일정한 진자를 만들고 진자를 그냥 왔다 갔다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갈릴레오가 발견한 이 가장 흥미로운 현상은 뭐냐면 이 진자가 한번 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걸 진자의 주기라고 부르는데요. 진자의 주기가 흥미롭게도 진자에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추를 매달았는지 상관없고요. 진자가 얼마나 큰 진폭으로 움직이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딱 진자의 줄의 길이만이 이 진자의 주기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갈릴레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자의 길이를 주면 진자의 주기가 결정되니까 진자의 주기를 결정하면 진자의 길이를 약속할 수 있죠. 이 방식으로 제안된 진자를 초진자라고 부릅니다. 아이디어는 진자가 한번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주기가 딱 시간으로 2초인 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가 2초인 진자는 딱 정해져 있는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이를 1m로 약속하자라는 제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이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갈릴레오가 발견한 진자의 등시성은 진자의 길이뿐 아니라 또 다른 하나 더 중요한 요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진자를 작동시키는 그 곳에서의 지구의 중력가속도입니다. 지구의 중력가속도가 달라지면 진자의 주기가 변해요. 사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고등 학생이라면 다들 지구의 중력가속도가 9.8이라는 숫자를 기억할 텐데요. 이게 사실 지구 어디서나 똑같은 값이 아닙니다. 북극에 가까운 곳에 가면 지구의 중력가속도가 더 커져요. 9.83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기가 2초, 정확히 2초인 초진자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적도 부근과 북극 부근에서 진자의 주기가 달라지고 따라서 진자의 길이를 이용해서 1m를 약속한 이 방법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진자를 이용을 해서 1m를 약속하자라는 시도가 실패하게 되고 이후에 등장한 재미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 시도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프랑스 혁명 직후예요. 다들 아시듯이 프랑스 혁명에선 어떤 보편적인 인권,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 누구나 갖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생득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이 프랑스 혁명의 어떤 사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제안이 과학에서도 이루어지게 돼요. 바로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길이와 시간의 단위가 지구 전체를 모두 아우르는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과학 칼리몬에서 탐사대를 보냅니다. 그 탐사대가 해야 하는 임무는 적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구의 북극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적도부터 북극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그 거리의 1000만분의 1을 1m로 약속하자라는 제안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약간은 불편합니다. 만약에 프랑스에선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1m가 도대체 얼마나 긴지를 알려면 우리나라도 탐사대를 또 적도에서 북극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엄청 불편하죠.
1m를 약

속한 다음에는 아, 여러분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게 1m다라고 막대를 하나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대를 프랑스 파리의 지하 어떤 장소에다가 아주 고이 간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m의 약속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게 돼요. 1m의 약속이 바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표준 1m 막대의 길이로 정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보편성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멋진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주 전체에서 외계인이 재든 지구인이 재든 똑같은 1m를 약속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1m 막대는 사실 외계인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합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해서 프랑스 파리의 그 지하실을 가야 1m가 얼마나 긴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보편적인 거리의 단위를 약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은 방식으로 성립하는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먼저 크립톤 원자의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1m의 길이를 약속하게 됩니다. 크립톤 원자에서 나오게 되는 전자기파가 있는데요. 그 전자기파의 파장을 이용해서 1m를 약속하자라는 제안이었던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1m의 약속, 양자역학에 기반한 약속이 이어지다가 1983년에 급격한 변화를 맞게 돼요. 1983년에 빛의 속도는 딱 이 값이다 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1초가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약속하고 나면 1m를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약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m는 이렇게 약속됩니다. 299792458분의 1초.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약 3억 분의 1초 정도 동안 진행한 거리를 우리가 1m로 약속하자라는 것이 1983년의 합의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빛의 속도가 외계인이 봐도 똑같을까요? 예, 이건 똑같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우리에게 알려준 명확한 결론인 거죠.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상대성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인데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으로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찰자가 어떻게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는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한편 일반상대성 이론은 중력장을 느끼고 있는 관찰자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이론인데요. 특수상대성 이론과 달리 일반상대성 이론은 가속하고 있는 관찰자를 기술하기 때문에 그 가속의 효과로 만들어지는 관성력을 생각해야 되고요. 아인슈타인은 중력과 관성력이 사실 구별할 수 없는 동등한 효과라는 것을 알게 돼서 가속하는 관찰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일반상대성 이론은 곧바로 중력에 대한 물리학의 이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상대성 이론은 질량이 있는 물체 주변에 시공간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통해서 중력의 효과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가 어떻게 물리학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정말 일반상대성 이론보다는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따라서 이젠 빛의 속도와 특수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는 외계인이라면 우리가 1초의 약속과 함께 1m의 약속을 들려주면 외계인도 얼마든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1m가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를 정확히 외계인들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젠 가능해진 겁니다. 시간을 재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 왔는데요. 긴 시간부터 얘기해 볼게요. 1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 해가 어디서 뜨는지를 유심히 보고 매일 아침마다 해가 어디서 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해가 뜨는 방향이 조금씩 변하다가 1년이 지나면 오늘 떴던 바로 그 방향에서 해가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1년을 정하는 그 기준은 바로 태양의 움직임입니다. 1년을 한 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해가 한 번 움직임을 반복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달의 어원을 생각하면 한 달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죠. 한 달은 당연히 지구에서 본 달의 모습이 한번 모습이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바로 한 달입니다. 하루도 쉽게 잴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가 낮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보시면 해는 당연히 처음에 동쪽 하늘에 낮게 뜨고 점점 해가 높아지다가 오후가 되면 해가 다시 뉘엿해지면서 서쪽 하늘에서 해가 아주 낮은 높이에 있는 상태에서 저녁을 맞게 되겠죠. 그때 해가 오늘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에서 하루가 지나면 내일도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두 시간의 차이를 하루, 일일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하루의 길이를 약속할 수 있게 됩니다. 1초라는 짧은 시간의 약속은 어떻게 그 과학의 역사에서 발전해 왔을까요? 처음에는 하루의 길이가 기준이었어요. 하루의 길이가 사실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평균을 낸걸 평균 태양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구의 하루의 길이, 평균 태양일을 기준으로 해서 1초를 약속합니다. 그러다가 평균 태양일도 매년 변한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하루보다 더긴 시간인 지구의 공전 주기를 이용한 평균 태양년을 이용해서 1초를 약속하자라는 시도가 1960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1967년에 드디어 우주 어디에서나 같은 양자역학을 이용한 1초의 약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세슘이라는 원자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그 진동 주기를 이용을 해서 1초를 약속하자라는 제안이 1967년에 이루어지고요.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1초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작은 지구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1초와 1미터의 약속은 우주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와 양자역학은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기 때문인 거죠. 시간을 측정하는 이 과학의 기술적 발전은 끊임없이 이어져요. 현재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시계 중에 가장 정확한 시계의 오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차가 작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거든요. 우주가 240번 반복할 때그긴 시간에서 기껏 1초 정도만 틀릴 그 정도로 정확한 시계를 우리 인간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사실 흥미로운 실험을 할수 있어요. 지구 중심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 중력이 약해지잖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강한 곳에선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제 발쪽의 중력이 제 머리 쪽의 중력보다 조금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구 중심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정말로 제 발쪽의 시간이 제 머리 쪽의 시간보다 조금 느리게 흐릅니다. 요즘 아주 정확한 시계를 이용하면 정말로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딱 2cm,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2cm의 높이 차이를 시간을 이용을 해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미 우리 인간의 물리학이 도달해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죠. 네, 오늘 그 강연에서는 시간과 거리의 약속이 인류의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산이 평생인 친구인 젊은 신만이를 만났습니다.
1: 말국거 사실 말 천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말국이거든요.
2: 예쁘죠? 여기는 산이 내 거라니까.
0: 산이 주는 것들로만 차려낸 밥상. 매일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3: 옆에는 동계승마니까 조심해요.
4: 털어서 먹는
3: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0: 인제의 자연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5: 우와, 여기 다 그림이야, 그림.
6: 제가 여기에서 이런 공간에서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0: 산 좋고 물 맑은 인제. 청정한 자연을 자랑하다 보니 산에서 나는 많은 것들이 약이 된다죠. 인제군 기림면 방패산 자락.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귀한 약수가 있습니다.

0: 뻔한 계곡 옆에 약수가 자리에 있는데요. 방동 약수. 딱 봐도 기와 지붕 아래 귀한 대접받는 물이란 걸 아시겠죠? 아니, 물이 어떻길래 이런 대접을 받나요?
1: 소화가 잘 돼갖고, 이 아침에 저 옛날에 잡곡밥 먹고 가면은 산에 가는데 금방 배고프잖아. 그래갖고 이제 갔다 올 적에나 먹었지, 갈 적에나 안 먹었지, 일부러.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2: 먹고 나면 기름이 퍽 올라왔어.
1: 그럼.
0: 물색이 좀 붉죠? 철, 불소 같은 성분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마을 어르신들은 오며 가며 평생 이 물을 드셨죠. 약수에 얽힌 신비한 전설도 있습니다.
3: 옛날에 이게 신매마니가 신캐로 왔다가서 이걸 발견해가지고 개발을 했대, 약수를.
2: 돈도 놓고 가고.
1: 그 전에 미신들이 여기 산신당이 두 개가 있었대. 여기서는 우리 여기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나무가
2: 만날 그대로야.
1: 나 이제 80이 다 된데도 아직도 뭐 그대로잖아, 나무.
0: 300년 묵은 넘나무 아래 깊은 안반에서 샘솟는다는 약수. 신만이가 이 마을에 큰 선물을 했네요. 인제 산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한 신만이를 원통리에서 만났습니다. 원통리에서 나고 자란 인제 토박이 오상훈 씨입니다. 눈 감고도 다닐 정도로 이 동네 산과들을 잘 알죠.
4: 놀이터였죠, 뭐, 여기도 진짜. 과거에는 물이 사람이 마실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 깨끗하고 더 예뻤죠.
0: 아니, 근데 이게 뭐죠?
4: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발자국들이 사냥. 얘네들도 물을 먹어야 사니까. 이 계곡에는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뭐 사냥뿐만이 아니라 고라니, 노루. 물 깨끗하니까 여기 수달도 살고 있고.
0: 아, 사냥 발자국이 이렇게 생겼군요. 이맘때 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계곡물이 꽤 불었네요. 건너기가 쉽지 않은데요. 돌아서 가실 건가요?
4: 지금 돌이 이끼가 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0: 아니, 옷은 왜? 어쩌시려고요?
4: 허다하죠.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시기를 놓치니까 비가 와서 이제 건너지 못할 경우에는 저 반대쪽으로 해서 넘어오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한 6시간씩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보다 빨리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0: 아휴, 아직은 차가울 텐데. 아직 봄이라 그나마 계곡물이 덜 불어 다행이랍니다. 산을 누비는 신만이에겐 계곡 건너는 일쯤이야 흔한 일이죠.

0: 집이 여기 세 차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웠죠.
1: 길도 따로 없습니다. 신만이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으로 다녀야 하다 보니 길이 없습니다. 뭐가 있나 봐요.
2: 잔나비불로 쳐네? 잔나비불로 쳐라고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섯이에요. 수령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3년, 그러니까 2.5년 정도 됐네요. 버섯은 균사가 가장 활발할 때가 1년에 두 번 장마 기간. 이게 또 대형으로 엄청 크게 크거든요. 한 막 이만, 진짜 막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뭐 몇 킬로씩 나가는 대형도 있는데 원숭이가 앉아서 놀 수 있을 만큼 크다고 해서 잔나비불로 쳐거든요. 몇 년 후에 채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상훈 씨는 인근에서 유일한 젊은 신만이입니다. 근데 이건 뭔가요?
2: 막걸리를 한달산 기본적으로 이제 막걸리 같은 거를 이제 지당이라 그러죠? 과거 신만이들이 좋은 약초나 무사귀환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둔 곳이에요. 산이 훈훈하고 깊거든요.
1: 신만이들이 산에 오르기 전 제를 지내던 제단. 옛날엔 인제에 신만이가 많았답니다.
2: 지금 제 나이 때 약초한 사람들도 몇 명이 없고, 그 대가 계속 이어져서 내려가면 좋은데 아무래도 생계가 쉽지가 않거든요.
1: 산 아래는 봄이라지만 골짜기는 아직 봄이 이릅니다.
2: 하얀 버섯.
1: 이야, 저 위에 있는 걸 어떻게 봤대요? 이야, 날샌돌이시네. 언제 저기까지 갔대?
2: 이게 찌들아. 아주 초장빼입니다.

0: 말국버섯이에요. 말 편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말국이거든요. 같이 동그래요. 말 편자처럼.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는 괜찮은데.
1: 이야, 정말 말국처럼 생겼네요. 사계절 채취가 가능한 약용 버섯입니다. 곳곳이 계곡이네요. 크고 화려한 절경은 아니지만 소소하니 아름다운 비경입니다.
0: 계속 타고 올라가면은 아주 멋진 풍경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게 배불주머니라는 꽃이에요.
1: 돌 틈새에, 아우, 예쁘네요.
0: 이렇게 쭉 올라오시다 보면은 여기 꽃이 폈는데 미치광이 풀이라는 풀이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 소가 이거를 먹으면은 미친다 그래서 미치광이 풀로 알고 있어요.
1: 아이고,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네요.
0: 어렸을 때 이제 워낙 집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친구들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는 농사일로 바쁘고 저희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마을 아주머니나 할머니, 그다음에 할아버지, 아저씨, 삼촌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약초꾼으로 되니 삶을 살았을 때 그게 많은 도움이 됐죠.
1: 이산 저산 누비며 산을 알아갈수록 산과 더 가까워지는 걸 느낀다는 상훈 씨. 친구가 그렇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만 아는 풍광을 보는 것도 산과 나 둘만의 비밀이죠.
0: 약초꾼들은 정해진 그 등산 코스가 다니는 게 아니라 가급적 안 다니는 곳을 다녀야지만 좋은 걸 채취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치가 잘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 하산할 때 그때는 이제 마음껏 이 경치를 이제 누리죠.
1: 몸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아낌없이 내어주는 산. 풍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멋지네요. 이 폭포는 이름이 뭔가요?
0: 딱히 뭐 정해진 이름은 없어요. 강을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10만이들 약초꾼들만 아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만의 이름으로 그냥 가는 폭이라고 저는 지었어요. 가는 게 무슨이가 내려온다. 가는 폭으로. 온 사람마다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폭포니까.
1: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른다고 누가 뭐라 할까? 산이다. 내 것만 같은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자입니다. 부자.
0: 고향을 떠나가지고 백지 생활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항상 기억에 남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내려오게 되는 계기도 있고 여기는 진짜 뭐 이 많은 산이 다 내 거 같아. 그러니까 남들은 진짜 드리지 못하는 생활을 다양한 덮고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1: 도시에서 부대끼다 다시 돌아온 고향. 언제 와도 그를 반기는 것은 오랜 벗, 이 산이었습니다. 산 아래 집에서 상우 씨를 맞이하는 이는 어머니입니다.
2: 어, 야, 얼른 뭐 좀 했어?
0: 아유,
2: 고생 많이 했구만 또, 아이고.
0: 아유, 뭘 해야지.
2: 그래, 산 사람은 산에 다녀야 된다, 그래.
0: 뭐 해야지, 산에 갔는데 뭘 해야지.
2: 아이고. 뭐 그래도 곧 잘 됐구만. 어이구 말급 듣다고 뭐 아이고. 아이 잘했네. 또 먹어봐야지.
3: 전어라고도 하고 여기서 일반 사람들은 물생추라고 해. 물생추. 이 나물도 이제 좀 한 10일 정도 지나면 못 따요. 다 세기 때문에. 그래 이건 눈 녹으면 바로 와서 돌아다니고 오진 나물 흔들기. 들깨기를 해, 농사지 들깨기를. 여기는 그냥 소금하고 들기름만 넣으면 이제 끝이에요. 파마늘도 안 들어가요. 산에서 나는 건 그래서. 어디 맛을 좀 보시오.
4: 됐어요.
3: 됐어요? 네. 맛있어요?
4: 네.
3: 아이고, 흰나물 그대로 맛있어. 원액에 내가 시집을, 없는 집이 시집을 와가지고 나타나 칼 하나, 신발 하나가 없는 거예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산에 가면 이 나물이 나의 요구를 때웠기 때문에 애착이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1: 강원도 하면 또 이 음식이더래요.
3: 감자 옹심. 여 강원도는 감자가 원래가 유명했잖아요. 이것도 특별한 요리예요. 없을 적에는 이 감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옹심이는 아까워서 못 해먹어요. 그 당시에는 옹심이는.
1: 쫄깃한 감자 옹심이 별미죠. 아우 맛있겠다. 산에서 온 각종 나물들로 건강밥상이 차려졌습니다.
3: 아들 캐가 좋은 산딸래. 화살나물이라고도 부르고 명칭이 여기서는 부르기 좋게 혼잎이라래요.
5: 근데요?
3: 이거는 능계숙맛. 능계숙맛.
5: 맛이 세 가지가 난다 그래요. 고기 맛도 나고 뭐 인삼 맛도 나고 그다음에 그 두릅 맛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네.
3: 맛있지. 이게 고급 음식인데.
5: 맛있지.
3: 맛있긴 맛있다. 다 먹어야지요.
1: 힘든 시절도 다 지나가고 이렇게 도란도란 옛말하는 날도 오네요. 이 가족에게 산은 뭘까요?
3: 산은 뭐 내 인데 보물이죠. 보물. 정말로 이게 없었으면 내가 여명을 못하니까. 생명의 지장도 있었잖아요. 이 나물 없었으면.
4: 우리 떠나기 싫으세요?
3: 네, 싫죠. 아유 여기보다 더 좋은데 이제는 어디 가서 찾아? 못 찾아요.
4: 옛날 부모 살았을 때
1: 다 보물 같은 산 덕분입니다. 나고 자란 고향은 아니지만 인제의 산이 좋아 삶의 틀을 옮긴 이도 있습니다.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골짜기의 작은 목조 주택도 직접 지었어요. 아침마다 집주인을 깨우는 이는 온갖 새들. 아유, 부지런히도 울어대네요. 집주인과 새들의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6: 아침에도 이렇게 울고 오늘 정말 많이 우는데요. 누군가 막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지 않아요?
1: 이야, 참 여유롭고 평화로운 아침이네요.
6: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침에 이렇게 한가롭게 마당을 즐길 수 있는 거는 네, 도시에서의 삶에서는 정말 신발만 벗으면 마당이잖아요. 흙을 밟을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많이 특별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1: 2년 전 도시에서의 삶을 접고 인제로 내려온 은희 씨. 이 집은 남편이 직접 지은 집이랍니다. 와우, 솜씨가 좋으시네요.
6: 50대 넘어서 여기를 강의하러 왔다가 아, 내가 20대 때 여기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었지,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지라는 게 떠올랐어요. 20대에 여기 설악산을 여름, 겨울 20일씩 있었어요. 대학 산악부 동아리에서는 거의 여름 학예 훈련, 동계 훈련해서 20일 동안 설악산에 있는데 되게 고생되고 힘든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7: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앞치마 입고.
7: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겠다.
2: 어?
1: 그 사이 인제에서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9: 저기 여기 마당.
10: 아, 여기
9: 숲밭이에요.
10: 너무 아까워서 내가
9: 돼지가 어제 여기 쫙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엄청 번식력이 정말.
10: 벌개미치가 보라색 꽃이 올라오는데 엄청 예뻐요.
9: 나물이기도 하고.
10: 나물도 먹어요?
8: 자연은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10: 원추리는 어떻게 했어요?
1: 마당 한켠에서 쑥쑥 자라는 봄나물들. 그냥 두기 아까워 오늘 친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11: 아니, 이런 거 쑥 이렇게 자르다 보면 옛날 생각나요.
8: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었던 것 같아요.
11: 나는 쑥 뜯어 오면은 엄마가 되게 좋아했어요. 이 느낌이 기억나요. 쑥 머리를 딱 잘라서 내가 이렇게 터는,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놓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1: 향긋한 쑥향.
11: 느낌을 제가 기억해요.
1: 아, 추억 돋지요?
11: 동네에 많더라고요. 쑥이 정말 많아요.
1: 쑥버무리?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많이 해주셨죠.
12: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나머지 살살
10: 맛 없으면 어떡하나.
12: 에이, 맛은 쑥이 다 해결해줘요.
11: 진짜?
12: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11: 우리 집 마당에서 나온 쑥으로 쑥버무리를 해먹습니다. 어우, 기뻐라.
1: 쑥 부침개까지. 야, 이것도 참 맛있겠네요.
8: 잘 쪄진 것 같아요.
11: 딱 매화가 어제
1: 매화 고추로 활용 점점. 그런데 집에서 안 드시나요? 다들 어디로 들고 가세요? 옆에 별채가 있네요. 공양간이라고 이름 지은 별채랍니다.
11: 동네 사람 누구라도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는 공간입니다.
1: 봄이 가득하네요.
11: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11: 다들 이렇게 좀 도와주셔서.
8: 네. 쑥향이 다 달아난 것 같아요.
1: 내 집 마당에서 캔 봄나물로 향긋한 한 끼. 무엇이 더 부러울까요? 식사도 했겠다. 이제 좀 걸어볼까요? 은희 씨가 용대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산책길이랍니다.
2: 이게 여기가 다 금강 소나무 굴라. 소나무 숲에 들어오니까 막 울창하고. 와, 예쁘다, 예쁘다.
1: 금강송은 줄기가 곧게 뻗고 균열이 적어 최고급 목재로 친다는데요. 껍질이 붉어 적송이라고도 한답니다.
2: 아이고, 소나무.
1: 금강송. 금강산에서 따온 이름이라는데요. 이름만큼 자체도 멋지네요.
2: 좋죠. 금강소나무가 이렇게 평지에 금강소나무 군락을 볼 수 있는데 흔치 않죠. 뭐 가까이 누구라도 와서 즐길 수 있잖아요.
1: 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인제에서 시작하는 은희 씨의 인생이 막도 한결같기를 기원해봅니다.
2: 예뻐. 여기 오고 오고. 예쁘다, 예쁘다.
13: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게 누구나 다 좋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런 공간에서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는 정말

0: 감사한 것 같아요.
1: 나고 자란 곳만이 꼭 고향은 아니겠지요. 언제 찾아와도 반갑고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고향 아닐까요?

0: 칠순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
1: 지금 이제 나물인 한참 이제 올라오는 중에 지금 시작. 나물 시작.
2: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 해보면 힘들었어도 마지막은 고향에 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
3: 이런 데 어디 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촉촉하게 지켜줄게. 소중한 내 피부.
1: 그린다 쌤, 뭐 하세요?
0: 어? 하늘이 왔어?
1: 깜짝이야! 그린다 쌤, 오이 마사지 하세요?
0: 이거 오이 아니고 화장솜이야.
1: 화장솜이요? 솜은 하얀 줄 알았는데.
0: 이 하얀 솜을 이렇게 물들였지.
1: 우와! 오늘은 물들여서 그리는 거예요?
0: 맞았어.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1: 네! 좋아요!
0: 먼저 바삭한 과자 위에 동글동글 솜을 하나, 둘, 셋 올리면
1: 어? 이건 아이스크림?
0: 우리 하늘이는 무슨 맛 좋아해?
1: 바나나 맛도 좋고 또 딸기 맛도 좋아하는데요. 아이, 못 고르겠어요, 쌤.
0: 알았어. 쌤이 다 만들어줄게.
1: 우와, 감사합니다.
0: 스포이드에 노란 물감을 쭉 채우고 이쪽에 쭉 짜주면
1: 우와! 화장솜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0: 다음엔 분홍색으로 쭉.
1: 우와! 분홍색 너무 예쁘다.
0: 이번엔 청록색을 뿌려주고 여기에 초코 조각을 톡톡톡톡.
1: 어? 이건 민트 초코? 와, 색깔이 섞이니까 더 맛있어 보여요.
0: 그럼 더 맛있게 딸기 조각도 톡톡톡, 시럽도 추가. 알록달록 아이스크림 완성.
1: 우와, 아주 맛있게 번졌어요. 린다쌤, 또 보여주세요. 또.
0: 그럼 이번엔 다르게 보여줄게.
1: 네.
0: 나와라, 뿅.
1: 어? 우와, 꼬꼬 닭이네요, 꼬꼬 닭.
0: 이제 붓으로 칠해줄 거야.
1: 어? 붓으로 어떻게요?
0: 머리는 이렇게 쓱쓱 칠해주고 쓱
1: 쓱.
0: 몸통엔 꾹 하고 붓을 눌러줘.
1: 어? 꾹?
0: 또 빨간색으로 쓱
1: 쓱.
0: 주황색으로 쓱.
1: 다리도 쓱.
0: 노란색. 이렇게 붓으로 그어.

0: 검은 선을 그어주고 물을 뿌려주면
1: 우와 번진다 번져. 물을 뿌리니까 사인펜이 번져요.
2: 이번엔 하늘이도 해봐.
1: 그럼 나는 먼저 초록색으로 슥싹 슥싹. 그 다음 파란색으로 자 슥싹 슥싹. 그 다음 물을 뿌려주면 우와 색깔이 섞여요 섞여.
2: 하늘이가 칠한 화장솜 여기, 쌤이 칠한 화장솜 여기 놔주면 꼬꼬대 꼬꼬꼬꼬 꼬꼬다. 더 화려했지?
1: 화려하게 물감이 샥 섞이고 확 번지고 사르르 물들고 오늘도 너무 재밌어요 린다쌤.
2: 친구들도 마음껏 물들여서 그려요.
1: 꼭 해봐. 화장솜으로 어떻게 꾸며볼까? 이야하! 화장솜 뭐뭐? 좋아라 좋아라. 어때요? 제가 아직도 뭐뭐로 보이시나요?
3: 오겸아, 뭔 그림 왔어?
4: 왔어?
3: 뭐야? 도겸이도 물들여 그린다고 해서 왔는데 소문 없고. 응? 그거는 키친타올 맞지?
4: 응, 난 여기다 그릴 거야.
3: 오, 어떡해? 뭘 그릴 건데?
4: 보여줄게.
3: 좋아, 좋아. 뭘 그리는 걸까? 몽글이는 하나도 안 보인다.
4: 응, 나도 사실 안 보여.
3: 그렇구나. 뭔가가 나타나고 있어. 도겸이가 그린 그림이 잘 보이기 시작했어. 이게 뭘까? 이거 혹시 물고기야?
4: 아니야.
3: 아니야. 그러면 뭘까?
4: 거북이야.
3: 거북이. 나 거북이 좋아해. 수영 엄청 멋있게 잘하잖아. 저기 저 줄무늬는 뭐야?
4: 등껍질이야.
3: 오, 등껍질이었구나. 너무너무 멋지다. 도겸아, 도겸아. 우리 또 먹으니까?
4: 문어.
3: 문어 그릴까? 아, 좋아. 도겸이가 그린 문어 너무너무 궁금해. 도겸이 문어 다리가 길다. 눈도 멋지다. 도겸아, 우리 또 물들이자. 알록달록하게 물들이자. 오, 빨간색이구나. 도겸이 빨간색 좋아해?
4: 응.
3: 응, 나도 좋아해. 노란색. 이번엔 도겸이가 제일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줘. 무슨 색으로 칠할 거야?
4: 민트색.
3: 민트, 와. 나도 좋아해. 민트색 좋아하는구나, 도겸이.
4: 이제 물방울도.
3: 물방울도? 응, 맞아. 물방울이 필요해. 와, 물방울. 톡, 톡, 톡. 물방울이 생겼어. 몽글이 말이야. 응? 이렇게 멋진 그림 보니까 마지막 소원이 있어.
4: 뭐?
3: 나 이 바닷속에 풍덩 빠지고 싶어. 나 멋지게 그려줘. 몽글이의 뽀글뽀글 머리를 잘 그려줘. 와, 와, 진짜 잘 그린다.
1: 응?

0: 멋있다 멋있어. 와, 내 예쁜 볼도 그려줄 거지?
1: 응.
0: 와, 너무 잘 그린다. 나 사진인 줄 알았어. 도겸이가 제일 좋아하는 색으로. 와, 고마워. 나처럼 핑크색으로 물들여주구나. 도겸아, 몽글이랑 같이 물들이면서 그려보니까 어때?
1: 기분 좋아.
0: 나도 좋았어. 행복했어, 도겸아. 몽글, 몽글.

만들어요. 오늘은 훈련했습니다. 네, 바이바이.

0: 어디? 좋아.
1: 하늘, 하리가
2: 우리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정말 행복한 생일 보내기로 약속.

0: 전 티씨고 우리 집이에요.
1: 안녕하세요.
0: 가족들이고요.
2: 초콜릿비가 내린다.
0: 얜 티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2: 상관없어.
0: 티씨.
2: 티씨.
3: 하늘을 날아라.
4: 하비, 왜 그래?
5: 너무 높아.
4: 사다 떨어졌어?
3: 아니요, 바비는 악몽 꾼 거예요.
6: 불쌍한 바비. 아빠도 떨어지는 악몽 꿨었는데 끝도 없이 떨어졌지.
4: 여보,
5: 나 이제 절대로 혼자 안 잘 거야.
3: 나는 떨어지는 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7: 그래? 그럼 오늘 밤 네가 바비랑 같이 자면 되겠다.
3: 네?
5: 야하!
3: 바비는 엄청 구르고 찬단 말이에요. 게다가 가끔 시도한다고요.
7: 누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무섭지 않다는 걸 바비한테 알려주면 좋을 텐데.
3: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항상 그랬듯이. 바비, 지금부터 떨어지는 게 무섭지 않도록 훈련할 거야.
5: 그래.
2: 안녕, 티씨.
3: 어?
2: 헤헤씨.
3: 넌 천재야. 나도 알아. 바비, 우리는 이제 위로 뛸 거야. 응? 올라간 다음에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위로 신나게 올라가면 아래로 떨어지는 게 하나도 안 무서울 거야. 더 커다란 트램펄린이 필요하겠다.
5: 우와!
3: 바비, 이게 바로 대왕 트램펄린이야.
2: 이제 우리 엄청 높이 뛰어 올라갈 거야. 모두 준비됐지?
5: 됐어!
2: 그럼 이어볼까? 하나, 둘.
5: 너무 높아.
2: 셋! 처음 치고는 다들 잘 뛰었는데 이번엔 더 높이 뛰어볼까?
5: 알았어.
2: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해, 바비.
5: 그건 싫은데.
2: 걱정 마. 재밌을 거야. 나만 믿어.
5: 알았어.

0: 이제 훨씬 더 빨라질 테니까. 우리 좀 더 높이 올라가 볼까? 그럼 뛰어.
1: 엄청 높이 뛰었어.
0: 그러게. 바비, 어때? 떨어지는 게 무서워?
2: 아니.
0: 그럼 이제 돌아갈까? 돌아갈 길이 엄청 멀다고.
2: 하, 가자!
0: 잠깐만, 근데 우리 어떻게 멈추지? 그건 나한테 맡겨.

0: 저기 바비, 응? 근데 너 오늘 밤 혼자서 잘 수 있지?
1: 뭐, 그래 볼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하게
1: 주물엔
0: 순하게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식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테라피아의 불청객. 오늘처럼 붉은 달이 뜬 밤이었어. 갑자기 어디에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봤지. 잘못 들었나 보다. 안녕, 로티. 어쩌면 그날 내가 봤던 건 붉은 달의 저주가 만들어낸 유령이었을까?
1: 유령!
2: 유령이 어딨다고. 붉은 달은 과학적으로 개개월식 현상일 뿐이야.
0: 캔디코 너?
3: 왜?
0: 혹시 겁먹은 거야?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2: 웃기시네. 무섭긴 누가 무섭다고.
0: 다리를 누가 잡았어?
4: 정전인 것 같아. 많이 어두운데 다들 괜찮은 거야? 어?
0: 캔디코, 유령이 어딨냐더니.
2: 사고에 대비한 것뿐이거든.
4: 자자, 1층에 가서 비상전원을 켜야 하는데 누가 갈 거야? 하트핑?
0: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5: 가위바위보!
3: 어? 아, 로티 때문에 괜히 무섭네. 아, 어? 어? 어, 꼭 날카로운 이빨로 씹은 것 같네. 분명 비상전원이 있을 텐데. 어?
0: 어? 캔디코! 캔디코!
1: 로티! 저거 캔디코 선전등 아니냐, 핑?
6: 어, 캔디코는 어디 갔지?
7: 기진의 미확인 개체가 감지되었습니다.
0: 뭐?
1: 미확인 개체라니? 뭐가 들어온 거냐, 핑?
4: 그럼 우리 나눠서 수색해볼까?
6: 나눠서?
0: 같이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어둡기도 하고.
1: 손전등도 하나가 삥.
4: 손전등은 하나 더 있는데. 하, 그럼 너희 셋이 먼저 올라가. 난 혼자 해도 괜찮으니까 여길 살펴볼게. 불이 왜 제대로 안 켜지지? 배선 쪽이 문제인가? 응? 왜 전선이... 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1: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삥?
6: 혹시 로티가 봤던 유령이 나타난 거 아니야?

0: 같은 이야기라고.
1: 시안의 땅이 핑.
0: 그래. 그니까 유령 같은 건 세상에 없어. 거짓말한 건 미안. 아무튼 일단 기지를 수색해보자. 뭔가 있는 건 확실해. 슈퍼탐사대 X 캔디코를 찾아 출동! 출동! 어?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로티,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다들 뭘 좀 찾았어?
1: 아무것도 없었다, 삥.
0: 여기 라디오 같은 게 있나?
1: 무슨 있다, 삥.
0: 없었던 것 같아.

0: 말고. 캔디코, 여기서 뭐해? 일어나 빨리.
1: 도망가야겠다. 삐, 삐, 유령이 쫓아온다.
2: 캔디코.
1: 캔디코 무섭게 왜 그러냐. 삐.
3: 내가 아직도 캔디코로 보여.

0: 로티, 나야, 나.
1: 표정들이 아주 멋진데? 로티가 나를 겁쟁이라고 놀리길래. 근데 진짜 겁쟁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2: 뭐야, 너희들 그럼 둘이서 짜고?
0: 맞아. 캔디코가 재밌는 계획을 얘기해줘서 너희가 계단을 올라가는 사이 난 드론을 이용해 날아갔지. 그곳에서 너희가 오기를 기다렸고. 오랜만에 정말로 재미있었어.
1: 하지만 아까 진짜 유령 목소리를 찾았다피.
0: 그건 바로 신작 발명품
3: 그리그리 음성견주 마이크 너프리즈.
1: 얘는 마타마타 거북이야.
2: 거북이?
1: 아까 1층에서 돌아다니는 걸 발견했어.
0: 정전을 일으킨 것도 그 녀석 짓이야. 전선을 다 갉아먹었어.
2: 오씨, 진짜 유령인 줄 알았잖아.
1: 너무했다.
2: 못 일어서겠어.
1: 왜? 다들 무서운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4: 앞으로 다시는 유령 얘기하지 마라.
2: 내가 뭐라고 했어? 유령 같은 건 없다니까.
4: 대장말이 맞다.
1: 이름은 마타마타 거북. 개울이나 늪에 서식하는 민물 거북이야.
4: 정말 특이하게 생긴 거북이다, 핑.
2: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원래 살던 곳에 물이 말라버렸대. 그래서 물을 찾아서 하류로 내려가다가 바다로 떠내려온 것 같아. 그랬구나. 돌려보내기 전 안전한 곳을 찾아줘야겠어.
0: 물이 많은 완벽한 곳을 찾았어. 일회용 자연분해 캡슐을 타고 이동하면 돼.
1: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문을 열어줘.
1: 어?

0: DNA 코인 저장 완료!
1: 오늘 밤은 너무 길었다, 삐.
2: 이제 자자.
3: 너무 피곤해.
4: 어? 로티, 안 들어가?
0: 거북이가 어떻게 들어온 건지 확인 좀 해보고.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4: 그래, 그럼 수고해.
0: 이상한 부분은 없는데. 맞다. 손전등 챙기는 걸 잊었네.

0: 아빠. 오, 찹찹이야. 엄마, 아빠. 게레누크를 찾으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1: 슈퍼 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초원에서의 추격전.
2: 찹찹이는 대체 뭐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가붐! 어허이, 이거 큰일이구먼. 아이코 테스터.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요.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아니 하나 농업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애기중지 기원의 농작물이 피쩍 발라버리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볕집이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아무쪼록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나 빨래, 샤워할 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 급수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 주세요. 아차! 이거

0: 드디어 비가 오는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초원에서의 추격전.
1: 이걸 이렇게 하면 드라이버.
0: 정말 대단해. 벌써 한 시간 넘게 저러고 있어.
2: 그리핀은 키게를 정말 좋아한다, 핑.
3: 루티, 거기 탐지 기술인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1: 다 끝났어. 왜 고장 났는지 분석은 끝냈어?
4: AI 그림 분석이 나왔는데 번개에 맞았을 확률이 높대.
2: 번개? 이렇게 건조한데 비가 온 거냐, 핑?
4: 아, 정난운이라는 구름 때문이야. 비가 오지 않아도 구름 내부에 뭉쳐있는 정전기가 번개를 만들어내거든.
5: 아하!
6: 잠깐만, 찹찹이는 어딨지?
2: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 핑!
6: 저기 봐! 찹찹이야.
7: 찹찹.
6: 그러고 보니 우리가 찹찹이를 발견한 게 여기였지.
2: 찹찹이가 엄마 아빠가 많이 그립나 보다, 핑.
0: 우리가 빨리 찾아주면 되지. 찹찹아!

0: 이게 뭐야?
1: 얘들아, 어? 지금 어? 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확인해봐.
2: 찹찹이잖아.
3: 옆엔 누구지?
2: 찹찹이 엄마 아빠래.
4: 뭐야, 안 보이잖아.
0: 얼른 비켜라, 핑.
3: 번개 같아. 카메라가 망가지게. 잠깐, 저건.
0: 저 붉은 빛이 대체 뭐냐, 핑.
2: 찹찹이를 밀어냈어. 뭐야, 이게.
0: 저기 탈출했다, 핑. 야, 찹찹이 엄마 아빠가 잡혀갔다, 핑.
2: 캔디코, 이 다음 영상은?
1: 없어. 번개에 맞으며 카메라가 고장난 것 같아.
2: 영상에 찍힌 저 동물을 찾으면 찹찹이 엄마 아빠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캔디코!
1: 게레누크라고 두 발로 서서 높이 매달린 나뭇잎을 먹는 희귀종이야. 주변에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을 표시해서 보내줄게.
2: 좋았어. 바로 출발하자. 슈퍼탐사대 X! 어!
4: 어디가 불편한가?
2: 다리를 다친 것 같아. 우선 치료부터 해줘야겠어.
3: 예민한 동물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접근하지?

0: 괜찮겠지?
1: 자네도 이렇게 위장해서 희귀종을 찾아냈다니.
2: 로티, 준비됐으면 천천히 다가가.

0: 안녕.
1: 그렇지. 드론을 이용해.
0: 고마워. 크리피, 너무
2: 좋다.
0: 잠깐만 줘. 살려줘, 루시. 얘들아,
3: 진정해. 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4: 그래, 그래, 괜찮아.
5: 자, 됐다.
6: 어, 캔디코! 다들 괜찮아?
7: 어, 다리를 다쳐서 응급조치는 다 해뒀어.
6: 와, 다행이다.
7: 있지, 친구가 잡혀간 날 뭘 봤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어쩌지, 그때를 떠올리기가 너무 무섭나 봐.
2: 접종. 접종. 접종. 접종. 접종. 접종.
3: 접접아.
8: 저

0: 자, 게레누크 이야기대로면 이렇게 생긴 괴물이 잡아갔다는 거지?
1: 어? 이건 드론이잖아.
2: 어디서 본 것 같은데?
3: 어? 어? 설마 그때?
4: 나? 바로 매드코카님이시지.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위대하신 마스터 그레인님의 오른팔. 잠깐, 지난번에 내가 얘기해줬잖아.
5: 기억나, 그 바보 같은 얼굴. 그 녀석이 찹찹이 엄마 아빠를 데려간 거냐고.
2: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어?
5: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네 친구도 꼭 구해낼게.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잠깐만. 우와.
1: 와.
0: 조심히라니.
2: 안녕.

0: 게르노크 DNA 코인 저장 완료.
1: 찹찹아 귀엽네.
2: 아이고 찹찹이의 능력은 대체 뭐였냐 핑.
3: 찹찹이에게 치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상관없이.
1: 뭐?
3: 찹찹아 아직도 매드코카와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아?
1: 충격이 너무 커서 그때가 잘 기억나지 않나 봐.
0: 괜찮아.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내면 되니까. 찹찹이 정체도 또 찹찹이 부모님이 계신 곳도.

0: 정글에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1: 조건?
2: 해냈다! 드디어 이 몸이 해냈다!
1: 슈퍼탐사대 X 강력팀! 정글에 감춰진 고대의 적팀!
2: 잡잡아!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여기서도 싱싱.
2: 둥글둥글 날라라. 시속을 날라라.
1: 재밌다.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글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3: 얼굴엔
1: 순한 킬링.
3: 줄무랑
1: 덤덤한
4: 순하게
1: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싶은 루시.
1: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줄 알았습니다, 뮤. 곧 돌아오겠습니다, 뮤.
0: 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레드피지가 떠났어. 뭐? 어디로, 뮤? 루시를 찾으러 간대.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1: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루시, 어디에 있든 제가 찾겠습니다, 뮤.
2: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1: 어? 이 목소리는 뮤!

0: 안 되겠군요, 뮤.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뮤.
1: 레드비추! 레드비추!
2: 벌써 멀리 갔나 보다, 뀨.
3: 샤샤!
1: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3: 샤샤샤!
2: 레드비즈가 그랬다고?
1: 어머, 뭐야? 너 털 어디 갔어?

0: 아, 내 옷!
1: 조금 분명 레드비즈의 청소 솜씨 닦유!
2: 어디 어디? 저쪽이야!
3: 좋네.
2: 아이, 저리 가!

0: 둘이 먹다 하나 사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응? 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자. 두 개 주세요.
2: 우리도 먹을까? 그래. 배고파.
0: 진짜? 어?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2: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0: 여기요.
2: 이게 얼마만의 아이스크림이야?
0: 얼어라.

0: 갑자기 추워집니다, 뮤.
1: 땡땡이쭈!
0: 뮤! 거기서! 야! 뮤! 안 돼! 루시?

0: 씨, 안 되나?
1: 맞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큐!

0: 슈슈! 나쁜 마법에 걸린 수빈이다! 잡아야 안락뀨! 난좀 웃겨!
1: 늑조의 날개! 스완댄 스윙!
0: 원래의 모습으로! 허블 샤워?
2: 마음껏 막아?
3: 처음 본 친구인데 누구니 주주?
4: 루시예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3: 아이고, 엄청 많이 먹는구만.
0: 정말 맛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응? 아, 이거면 될까요?
3: 에? 이거 보석?
0: 모자란가요? 더 있는데. 어?
3: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0: 아빠도 참. 뭐, 이 정도면 괜찮네.
5: 청소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0: 아, 참. 주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4: 아, 그랬어? 놀랄 게 더 있는데.
0: 어?
4: 응? 슈!
0: 으아, 주비주가 더 있었어? 그렇다면
4: 우리가 바로 별의 여신이야. 많이 놀랐어?
0: 그게 너였어?
4: 응, 맞아.
6: 핑크 비주가 커졌어요.
4: 간식 먹자.
0: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네.
4: 그러게, 방금 아침 먹었잖아.
5: 간식 빼는 따로 있다큐. 맛있습니다, 뮤. 또 먹고 싶다큐. 주주, 하나만 더 줘라큐.
0: 어?
5: 큐?
4: 또 줄 거냐, 뀨?
0: 그건 안 돼.
4: 그렇게 계속 먹으면 퉁퉁 붓는다.
5: 주주 밉다, 뀨!
7: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좋아할지 걱정이야.
4: 제가 시식해볼까요? 제 입은 정확하잖아요.
7: 그럴래? 빵이 다 어디 갔지? 오다가 흘렸나?
4: 설마? 못 살아.
0: 핑크 비주, 너?

핑크비주, 너 베이커리 출입 금지야.

0: 조용히 해라 뀨. 지금부터 빵 만들기를 시작하겠다 뀨. 어떤 빵을 만들고 싶냐고 뀨? 슈슈! 난 아주아주 큰 빵을 만들고 싶다 뀨!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슈슈!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 뀨?
1: 슈슈! 슈슈! 슈슈슈!
0: 이야! 여기든 부풀어 가루를 뿌리면 빵이 커진다고 뀨?
1: 슈!
0: 슈슈슈 괜찮다 뀨. 크면 클수록 더 좋다

0: 그럼 내가 다 먹는다큐. 핑크비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벌써 아침이냐큐. 어? 핑크비주, 왜 그렇게 부었어? 슈, 슈슈슈. 크림비주가 뭐래? 심각한 표정인데. 별거 아니다큐. 어? 주주, 이러다 지각하겠다큐. 어? 빠! 지각이야! 슈. 핑크비주,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해. 어제 뭘 먹었길래 점점 붓는 거야? 그 빵은 또 뭐야?
1: 주주, 네가 지각하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었다끼요.
0: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따라해, 핑크비주.
1: 하기 싫다끼요.
0: 얼른 하라니까.
1: 알았다끼요.
2: 주주? 괜찮아? 어떡해.
0: 핑크비주.
1: 슈슈.
2: 핑크비주?
1: 어떻게 된 거냐, 큐?
0: 이렇게 커진 주비주는 본 적이 없다뇨.
1: 이러다 큰일 난다뾰.
0: 당장 운동을 실시합니다뾰. 너?
3: 주주,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그래, 크림비주, 작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는 없어?
1: 슈슈. 슈.
4: 그게 작아지는 마법의 가루야?
1: 슈슈.
0: 그럼 얼른 핑크비주한테 뿌려줘.
1: 슈.

0: 어떻게 된 거냐, 큐? 주러주러 가루가 아니라 나라나라 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큐! 핑크뷰쥬!
1: 변신해서 따라가자.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쥬쥬!

0: 놓치면 안 돼. 레인보우 립스틱.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디. 너무 뜨겁다 뀨. 저러다 녹아버리겠다 뀨. 이미 반쯤 녹은 것 같아 뀨.
1: 나한테 맡겨. 클링클링 미라클.
0: 간지럽다 뀨. 조심해, 핑크비주. 봤지? 걱정 마라, 뀨.
1: 핑크비주, 앞에 봐.
0: 응? 뀨. 신호가 왔다, 뀨. 뀨. 말라고 했잖냐, 뀨. 난 너무 재밌었다, 뀨. 어휴, 요 말썽쟁이들. 아참. 빵이 좀 남았는데 먹어볼래, 뀨?
2: 아니, 됐거든. 잠시만요. 뀨.
0: 자, 먹어봐라, 뀨.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킹과 함께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시간 놀이터.
6: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진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래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란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잡.

좋아, 다 됐어. 드디어 나만의 발.

너무 이상하고 끔찍해. 이런 걸 누가 먹어 마셔.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모두 와서 드세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도 안 먹는다고. 먹고 싶어할 친구가 있지. 곰 말이야. 곰도 안 먹을걸. 아이, 좀 먹는다니까. 안 먹을걸. 곰 아버지.

0: 항목이야. 무리를 다닐 때 타고 다니는 거래. 그럼 이걸 타고 떠나보자, 지금 당장.
1: 아이, 그건 위험해.
0: 그치만 재밌을 거야.
1: 아무튼 안 돼. 애들끼리만 배를 타고.

0: 멋지긴 뭐가 멋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1: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0: 정말? 어딘데?

먹어봐, 어서. 내가 만든 파스타인데 제발 먹어봐.

이제 곧 다샤가 도착할 거야. 다샤는 내가 웅덩이 뛰기를 하는 동안에도 날 지켜줄 거라고.

0: 하지만 난 놀러 온 게 아니야. 철새가 이동하는 걸 보러 왔거든.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지.
1: 그래, 가자. 내가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새를 보여줄게. 아마 엄청 놀랄걸.
2: 빠빠.

0: 야! 야! 자, 보이지? 아주 멋진 철새가 우리를 찾아왔다고.
1: 만나서 반가워. 여긴 저런 새가 없는데 정말 철새가 맞는 거야?
0: 그럼 완전 진짜지.
1: 어, 글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0: 아주 좋아. 그럼 이제 웅덩이 뛰기.

0: 이걸로 뭘 하게?
1: 절새들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어.
0: 이건 말도 안 돼. 왜? 자.
1: 하지만 철새는 사탕과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0: 이 친구는 달라. 사탕도 먹는 걸?

0: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잠깐 기다려봐. 네가 둥지를 짓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가 좋겠다. 시작해줄래? 둘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둥지를 짓고 있구나. 나도 도와줄게. 좋았어.
1: 어, 글쎄, 이건 곧 부서질 것 같은데.
0: 무슨 말도 안 돼. 자, 어때?
1: 절세는 절대로 이런 둥지에선 살지 않는다고.
0: 이 친구는 둥지에 살지 않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2: 빠빠
1: 이 책에서 철새들은 냉장고에 살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0: 하지만 이 친구 살거든.
1: 그게 사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돼. 이번에는 네가 하늘을 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0: 여기들이 있었구나. 빨리 웅덩이띠기 놀이하러 가자.
1: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로 날아온 거야?
0: 그건 아주 간단하지.

0: 아직 안 끝났어. 깃털 다듬기랑 생체항법은 다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침 노래는
1: 이제 이 친구 그만 놔줘. 웅덩이 끼기 놀이할 거라고.
0: 곧 밝혀질 테니 두고 보시지.
1: 이게 됐다.

0: 그렇게 잘 그리는 거지? 마샤, 이 친구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철새가 분명해, 그렇지?
1: 그래, 네 말이 맞아. 작고 귀여운 철새지.
0: 이 모든 걸 학교 친구들한테 말한대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1: 모두 믿을걸?
0: 어?

이주를 하는 펭귄은 아주 특이한 셉니다. 그들은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고 냉장고에 살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고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답니다.

아이들 영화가 나오잖아. 뭐야? 영화 보러 놀러 올래? 근데 고마, 왜 이걸 하트에다 썼어?

너한테 줄 거라고? 이제 알겠어. 그래, 좋아. 친구를 찾아볼게.

엄마, 이것 봐! 네가 만든 하트 벌써 찾았어! 아! 웬 하트가 이렇게 많지? 알았다! 나눠주는 거구나! 받아! 자, 너 하나! 또 너 하나! 그리고 이건 곰한테 돌려줄게!

있을 거야.

Yeah.

0: 곰을 소개해줄게.
1: 관찰.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훨씬 더 신나겠지? 곰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실수로 쭈꾼기를 망가뜨렸거든. 그래! 곰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음악이 없으니 어떡하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5: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